0: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까지 참전한 용사들을 거론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JD 벤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함께 무명용사 묘역에 헌화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란 동결자산 해제 시점을 놓고 양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합의 즉시 동결자산이 풀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이란이 특정 조건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동결자산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관리는 합의 첫 단계에서 미국이 동결된 이란 자산 120억 달러를 해제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밝혔습니다. 반면 CNN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포기가 선행돼야 동결자산이 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은 10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란은 전후 복구와 환율 안정을 위해 이 자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란 협상단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압돌라세르 헨마티 중앙은행 총재가 카타르를 방문하면서 동결자금 해제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카타르에는 과거 한국에 묶여 있다가 이송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가 가자 전쟁 발 이후 다시 동결된 상태로 예치돼 있습니다.
1: 연방 법무부가 지난 23일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24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경호 요원과의 교전 끝에 사살된 용의자 나시르 베스트가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참모들을 암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트는 23일 오후 6시께 백악관 아이젠하워 업무동 옆 검문소에 접근하면서 가방에서 고성능 총기를 꺼내 백악관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그는 경호요원의 대응사격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으며, 당시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아 현재 중태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동반 연회장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시설이 없다면 대규모 행사들이 남쪽 잔디밭의 취약한 천막으로 밀려나게 되며, 이는 총격에서 드러났듯이 다양한 위협에 노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연회장 벽은 강한 방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붕에는 드론 발사대와 저격수 위치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다음 달 5일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국가역사보존협회와 법무부의 구두 변론을 진행합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 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 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서비스는 www.radioseoul1650.com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군사공격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3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등 중동 국가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들에게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 국교 정상화를 골자로 한 것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작됐으며 현재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 카자흐스탄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국가들이 이란의 종전한 수락을 촉구했고 자신이 공격을 보류한 만큼 이들 국가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즉시 서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과의 합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 합의에 서명한다면 이란 역시 아브라함 협정의 일원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이란 핵협상을 중동 전역의 외교 재편과 연결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파키스탄 쉐바즈 샤리프 총리와 회담을 갖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서 파키스탄이 보여준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은 파키스탄이 중동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해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았다며 양국이 계속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규정한 소수 국가 중 하나로 시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항상 우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동석했는데 그는 지난달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샤리프 총리는 중국의 지혜 감사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중국 측 입장을 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발언을 내놨다가 이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로 선회했습니다. 같은 날 시 주석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세르비아 알렉산다르 부치 대통령과도 회담했습니다. 부치 대통령은 중국을 경제 발전의 본보기이자 국제관계 준칙을 엄격히 지키는 모범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방중이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결혼정보회사 선우가 삼성전자 직원의 배우자 지수를 84점에서 87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배우자 지수는 사회경제적 능력과 신체적 매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한 결혼조건 점수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우 관계자는 삼성전자 직원이 이제 변호사 등급인 90점에 준하는 수준이며 커플 매니저들의 체감은 10점 이상 오른 느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는 연봉 1억 원 기준 인당 6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3년간 호황이 계속되면 20억 원에서 30억 원의 성과급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막대한 보상은 단일 기업의 성과 체계가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재편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업장 인근인 용인수지, 수원, 영통,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권과 송파, 강남 등 서울 동남권의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신재영 교수는 이번 사안을 인공지능 시대가 불러온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교수는 급격한 생산성 증대의 수혜를 특정 기업 임직원들이 예기치 않게 누리는 현상은 앞으로 꾸준히 제기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3: 영국과 프랑스가 25일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런던 서부의 낮 기온이 화씨 94도를 넘어서면서 5월 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고 잉글랜드 8개 지역이 공식 폭염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아마추어 달리기 경주에 나선 남성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며 스포츠 경기 중 여성 한 명도 숨졌습니다. 포르투갈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화씨 104도에 이르고 스페인 남부도 화씨 10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0: 더위를 식혀봅니다. 수영복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런던 서부 낮 기온이 34.8도까지 치솟으면서 5월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1: It's really hot today, especially today. So I came with my cousins today. So for them, it's really not usual weather for today, but really enjoy it.
0: 잉글랜드 8개 지역은 공식적인 폭염 조건을 넘어섰고, 웨일스와 북아일랜드도 연중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2: Two weeks ago, there was nowhere near this hot, and the heat's increased pretty quickly. So if it was to get any hotter than this, I think people would start struggling.
0: 프랑스도 최소 10개 지역에서 5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33도까지 오른 파리에서는 아마추어 달리기 경주에 나선 남성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병원에 실려갔고, 리옹에서도 스포츠 경기 중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3: Hier, je rentrais à l'appart et une femme qui est tombée dans les pommes due à la chaleur. Donc, on s'est tous arrêtés pour l'aider, etc.
0: 포르투갈 일부 지역 최고 기온은 40도, 스페인 남부는 38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돼 스페인 보건당국은 폭염에 따른 건강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유럽의 이번 폭염은 북아프리카에서 북상한 따뜻한 공기가 서유럽 상공의 고기압 시스템에 갇힌 열돔 현상에 따른 겁니다.
4: 유럽 곳곳에 기록적인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몇 달간 폭염이 더 잦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5: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6: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친퀘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5: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6: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5: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달러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6: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4: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8: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9: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10: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11: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2: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4: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4: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3: 멕시코가 내년 월드컵 기간 이란 축구대표팀의 베이스 캠프를 자국에 설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범 멕시코 대통령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란 대표팀의 자국 내 숙박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요청에 따라 멕시코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셰인범 대통령은 이란 대표팀의 멕시코 체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피파와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애초 미국 애리조나주 투선에 베이스 캠프를 차릴 예정이었지만 이틀 전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조별리그 3경기 모두 로스앤젤레스 인근, 잉그루드와 시애틀 등 미국 도시에서 치릅니다. 이란 대표팀은 티후아나에 머물며 경기 때마다 미국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매달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베트남 축구의 영웅으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이 67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박 감독의 소속사 DJ 매니지먼트는 25일 그가 태국 2위 부리그 칸차나브리 파워 FC에 공식 감독으로 부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실제 부임 시점은 7월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박 감독이 현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월드컵 단장으로 활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박 감독은 2017년 베트남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 AFF 챔피언십 우승과 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이끌며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 최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년 베트남 대표팀을 떠난 뒤 한국과 베트남 구단들의 러브콜이 있었지만 박 감독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태국을 선택했습니다. 칸차나브리는 올 시즌 1 부리그에서 강등됐지만 1년 만에 재승격과 5년 내 태국 최상위권 도약이라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박 감독은 아직 아무도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태국행을 선택했다며 태국과 베트남 나아가 아세안 축구를 연결하는 리더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바레인 하마드 빈 이사 알칼리파 국왕과 전화통화를 갖고 중동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양국 정상이 이란과 미국 간 긴장 고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급격히 악화된 중동 상황이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레인은 페르시아만 입구에 위치한 섬나라로 미국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바레인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 두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입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반면 바레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푸틴의 이번 통화는 중동 위기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 첫날 1시간 만에 사고를 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 스톡홀름 시내 도로에 투입된 자율주행 버스는 출발 1시간 만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6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스톡홀름 교통당국은 이 버스가 시속 18km로 주행하도록 설계됐으며 안전요원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센서가 정지된 차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심교통 혼잡을 줄이고 친환경 대중교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2030년까지 주요 도시에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기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5: 라디오 서울 1690.com. 와, 빠르네.
6: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7: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90.com.
6: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5: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8: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9: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0: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9: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1: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2: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0: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0: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3: 미국을 대표하던 엔터테인먼트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빠르게 활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의 밤 문화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높은 물가와 범죄, 그리고 노숙자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때 할리우드와 비버리 힐스로 상징되던 화려한 도시 이미지가 빠르게 퇴색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유명 클럽과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고 관광객 발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안 악화와 생활비 상승이 맞물리면서 도시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인이 꿈꾸던 도시였지만 지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 인구 유출과도 맞물려 도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문화체험 행사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한강라면을 비롯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고 K-POP 댄스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한글 이름을 받아가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도서 코너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K-POP 댄스 워크숍에서는 현지 참가자들이 직접 안무를 배우며 한국 대중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한국 문화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음식과 음악 그리고 문학을 통해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LA 시장 선거가 예상을 뛰어넘는 혼전 양상입니다. 현직 시장 캐런 베스와 리얼리티 TV 출신 스펜서 프렛 그리고 시의원 니티아 라만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조직력을 앞세워 안정적인 지층을 확보하고 있지만 산불 대응 실패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프렛은 말리부 산불 피해자로서 분노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모으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만 의원은 진보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를 받으며 3자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승패가 투표율에 달려있다고 분석합니다. 조직표에 의존하는 베스 진영은 낮은 투표율을 선호하는 반면 프렛 진영은 높은 투표율이 유리합니다. 미국 제2의도시 LA의 향후 4년을 결정할 선거 결과는 이번 주 안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한국연구팀이 25일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분야의 40년 난제를 세계 최초로 해결했습니다. 연구팀은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차세대 인공신경망 볼츠만 머신을 양자 컴퓨터로 직접 학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컴퓨터로는 정답의 근사치를 얻는 데 그쳤지만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정확한 정답 후보를 64배 더 빠르게 도출했습니다. 기술은 신약과 첨단 신소재 및 반도체 칩 설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피지컬 리뷰에 게재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한국 과학자들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분야의 40년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생성형 AI가 현재 마주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줄 차세대 인공신경막을 세계 최초로 실용하였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5: 단어 몇 개만 입력하면 순식간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하지만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면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이상한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의 뇌를 가장 닮은 차세대 인공신경망 볼츠만 머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복잡한 관계를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어 생성형 AI에 가장 최적화됐지만 학습이 까다로워 지난 40년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6: 이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일은 실제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근사적인 기법이라든지 특수한 뭐 제한을 걸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 테크닉들을 써서
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연구팀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했습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일일이 계산하는 대신 양자 컴퓨터 고유의 확률적 특성을 이용해 필요한 정답 후보들을 한 번에 뽑아내는 겁니다. 기존 컴퓨터로는 정답 근사치를 얻는 데 그쳤지만 양자 컴퓨터로는 정확한 정답 후보를 64배 더 빠르게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인공신경망은 신약이나 첨단 신소재, 반도체 칩 등을 훨씬 정교하고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특정한 효능을 가진 이제 분자 구조들을 학습을 잘 시키면 얘네가 그것과 같은 효능을 가지지만 다른 형태를 가진 이제 분자 구조들을 출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 산업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이번 연구 성과는 양자 컴퓨터가 AI 학습이라는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연구로 국제학술지 피지컬 리뷰 2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2: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9: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0: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의 항공우주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탱크 불안정 사태가 이틀째 긴장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오늘 밤샘 작업 끝에 폭발 위험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탱크 바닥에 생긴 균열로 인해 유독성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연방재난관리청 기준 약 5만 명이 의무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든그로브 소방당국은 현재 실제 누출은 없으며 탱크 내부 압력이 계속 떨어지면서 추가 균열 가능성도 점차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인근 공기와 토양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금까지 유해 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하루 종일 현장 온도와 압력 변화를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카운티와 시에서 발송하는 비상문자 및 지역방송을 통해 최신 대피 정보와 도로 통제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11: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한 카지노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요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레이크우드의 이스트카슨 스트리트에서 한 남성이 호흡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차 안에 있던 40대 남성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 남성이 인근 카지노를 친구와 함께 나온 뒤 차량에 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8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와이안 가든스의 가든스 카지노가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망을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함께 있던 친구를 포함해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보안관실은 용의자 정보나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원래 선언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1868년 5월 5일 북군 참전용사단체인 그랜드 아미 오브 더 리퍼블릭의 사령관 존 로건 소장이 일반 명령 11호를 발표하면서 공식화됐습니다. 두 명령은 전사자들의 무덤을 꽃으로 장식하는 추모일로 메모리얼 데이를 지정했습니다. 1873년 뉴욕주가 처음으로 공식 휴일로 인정했고 1890년까지 모든 주가 이를 따랐습니다. 처음엔 남북전쟁 전사자만 추모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전쟁 전사자를 기리는 날로 확대됐습니다. 1968년 제정된 통일월요일 휴일법에 따라 1971년부터 5월 마지막 월요일로 날짜가 고정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피 메모리얼 데이라고 인사하지만 참전용사 지원단체들은 이날이 축하의 날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전사자 유가족들에게 이날은 슬픔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10: 오늘 정오노워크 지역 5번 프리웨이 남쪽 방향과 임페리얼 하이웨이가 만나는 지점에서 대형 RV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RV 한 대가 화염에 완전히 휩싸인 채 도로 위에서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 노워크 지서와 소방당국이 대형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는 동안 인근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RV는 크기가 크고 연료탱크와 가스시설을 갖추고 있어 화재 시 진압이 어렵고 폭발 위험도 높습니다. 이번 화재로 출퇴근 시간대 인근 교통이 크게 지체됐습니다.
4: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2: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4: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2: 우메캔
13: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4: 감사한다면
12: 사랑한다면
4: 역시 우메캔
12: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13: 888-941-3311 우메캔
14: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0: 스타벅스 코리아 탱크데이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월 18일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행 5월 18일 민주화운동법은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롱이나 모욕 형태의 표현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18 기념재단이 지난해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왜곡 게시물은 모두 5,100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3배 늘었으며 허위사실 중심에서 조롱과 희화 형태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비방과 왜곡 날조 조롱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모욕, 명예훼손 혐의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조롱 형태의 표현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다윤 기자입니다.
16: 탱크데이와 책상의 탁, 스타벅스 코리아 논란의 핵심 표현들로 계엄군 장갑차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처벌 여부는 별개 쟁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의 표현이 조롱이나 모욕에 가깝다면 관련법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곡 콘텐츠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 양상 또한 처벌 사각지대에 있는 표현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지난해 AI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온라인상 왜곡 게시물은 모두 5,100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현도 5.18은 폭동 같은 허위사실 중심에서 유공자 혜택, 성역화 같은 조롱과 냉소, 희화화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7: 역사를 왜곡 조롱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멸시까지 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것은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6: 지난 2021년 5.18 특별법이 시행되고 입건된 피의자 120명 가운데 검찰 송치로 이어진 건 절반 수준인 67명이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5.18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 조항 공백부터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18: 이게 5.18을 조롱하는 모욕이나 희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16: 국회엔 5.18 허위 사실뿐 아니라 비방과 왜곡, 날조, 조롱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0: 현지 시간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 수 100발과 드론 600여대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최대 사거리 5,000km에 이르는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민간 주거지역이 직격탄을 맞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학교 기숙사를 공격해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러시아는 최신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동원해 민간인 지역을 강타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쉴 새 없이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러시아가 미사일 90발과 드론 600대를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상당수를 격추했지만 방공망을 빠져나간 것들이 주거지역을 덮치면서 민간인들이 여러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시니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암나무라는 뜻의 오레시니크는 핵탄두와 재래식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최장 사거리 5,000km에 이르는 최신 무기입니다.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학교 기숙사를 공격해 사상자 60여 명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군사시설이 아닌 아파트를 공격하며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드론 1,500대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공격한 것에 우크라이나가 반격했고 또다시 보복이 반복되며 최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벨라루스까지 끌어들여 우크라이나 또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 19일부터 러시아와 함께 사흘간 핵전력 훈련을 시행해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10: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25일 현재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는 상당수 의제에서 합의에 근접했지만 서명이 임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가 대변인은 미국이 몇 시간 만에 상반된 입장을 내놓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면 협상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며 루비오 국무장관도 같은 뜻을 거들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은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서명은 임박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면 협상은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논의 중인 사안 상당수가 결론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로는 미국의 잦은 태도 변화를 꼽았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상반된 견해에 직면하는 상황은 어떤 대화도 어렵게 만든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협에 대해선 통제권을 고수하며 통항관리체계 카드를 또다시 내밀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비용 문제에는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전한 항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종전합의에서 주장하는 전쟁 이전 상태의 완전한 개방과 차이가 큽니다.
21: 그래서 کاری که ما داریم انجام میدیم هم در راستای حفظ امنیت ملی و منافع ملی ایران و عمان هست به عنوان کشورهای ساحلی و هم با هدف اطمینان از تردد ایمن کشتیرانی در
20: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협상이 없을 거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좋은 합의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협상해야 할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전쟁 종식에만 집중하겠다며 핵 문제 논의는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 위협 제거 없는 합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면서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0: 지난 14일 스위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직접 실명으로 거론하며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일본의 재군비 문제를 격렬하게 제기하며 이틀간의 회담 중 가장 격렬한 순간을 연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와 타이완 총통을 함께 싸잡아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사람을 지원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조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담 직후 전용기 안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강하게 비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분간 중일 관계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0: 지난 14일 미중 정상 만남 당시 전 세계 시선은 타이완 문제에 쏠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한 이른바 타이완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총리도 맹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일본 재군사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는데 이틀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가장 격렬한 순간이었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특히 사전 실무협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주제여서 미국 측 참석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다카이치와 타이완 총통 두 명을 싸잡아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니 두 정상을 지원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일본 총리를 직접 언급하며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오랜 기간 반목이 깊은 타이완 총통과 동일선에 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동조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가장 먼저 다카이치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공식 평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1: ご指摘の報道は承知をしておりますが、第三国間のやり取りでありますので、 그 상세에 대해 코멘트할 立場には ございません.
0: 일본 언론은 당장 중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연계하면서 대중 외교를 구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최근 서해와 동중국해 등에 군함 100여 척을 배치하며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중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2: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23: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22: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23: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22: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23: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6: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7: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6: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5: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8: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9: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8: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 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9: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12: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11: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12: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 예매하세요.
1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4: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3: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8: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 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9: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장애와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병은 관상동맥에 피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관상동맥을 영어로 코로노리, 즉 크라운을 뜻합니다. 왕관 모양을 하고 있는 이 관상동맥은 크게 세 갈래로 내려오면서 가지를 치듯 갈라지는데 바로 이 동맥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여기에 속합니다. 허혈성 심장병은 많이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분들을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협심증은 혈관 내피 조직이 상하면서 지방질, 섬유질 또 다른 불순물들이 쌓여 혈관을 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심한 스트레스가 카티콜라민 또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경련을 일으키면서 피가 잘 통하지 않아 협심증 증상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협심증이 오기도 합니다. 허혈성 심장병은 주로 심장을 싸고 도는 관상동맥이 혈관 내부에 불순물이 쌓여 막히거나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동맥경화로 인해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이 유연성이 줄어들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이 끼는 것을 방지하려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가끔 환자분들은 고기도 좋아하고 운동도 하지 않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다고 하면서 좋은 체질을 타고났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을 진료 후 저는 양방에서 피검사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간 경변이 의심되기도 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드물지만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성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뉴스 탑2, 이름하여서 이번 주 탑2 플러스 보너스 시간입니다. 원래는 탑3였는데요. 3로 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탑2로 약간 줄여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태봉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어제 제가 문을 열면서 유포리아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굉장한 희열, 거의 마약에 취한 듯한 이런 장에서 두 분 재미 좀 보셨습니까?
5: 아, 이게 예상은 좀 했는데, 예. 근데 또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아요.
3: 분석만 하시니까 문제예요. 행동을 하셔야죠.
5: 네, 그렇습니다.
3: 광수 기자는 좀 있었습니까?
4: 네, 역시 기사만 쓰고 네. 정작 투자는 잘 못한다라는 걸 제가 제 몸소 입증했습니다.
3: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래요. 자, 이제 본격적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N% 성과급의 후폭풍. 어제 이 삼성전자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코스피 폭등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아직 변수들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주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어요.
5: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의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 과연 이게 그 내부 직원들만의 기여로 이루어진 것인가.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지난 뭐 며칠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3: 그렇죠.
5: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라는 것이 아 이게 엄청난 국가적 지원이 있었다라는 점, 뭐 옛날부터 뭐 반도체 부품을 국산화하겠다는 선언도 있었고 국가적으로 연구 개발하는데 지원이 실제로 갔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법인세 낸 거를 보니까 뭐 마이너스 2,500억 원.
3: 그렇죠. 예.
5: 마이너스라고 하면 사실상 정부가 돈을 보조를 해준 상황이란 말이죠. 저희 국민들의 어떤 호주머니 돈에서 나간 것으로 지원이 되기도 했고 또 뭐 선대 회장들의 과감한 선제적인 투자들이 있었고 또 주주들의 그런 투자라는 게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 네. 참여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호황을 누리는 데는 사실 대외 여건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AI 붐이라는 이 반도체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요로 인해서
3: 톡하고 얘기하면 운이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5: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그 과실을 그렇게 노조가 다 가져간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국민도 국민인데 주주 입장에서도 이거는 주주 우선주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5: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주들이 결국 그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기여했는가 이걸 평가하는 기준으로 뭔가 이제 배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미국 자본주의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3: 네.
5: 미래에 얼마나 더 이득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뭐 이 성과급을 준다든지 네.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윤,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되고 지금처럼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렇게 돈잔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3: 근데 단순히 돈잔치를 떠나서 법적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상법 개정 이후에 주총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성과급 지급하는 거. 이거는 상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5: 예, 지금 이제 아무래도 노란봉투법 이후로 좀 노조들의 어떤 과감한 그 청구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고 있고 교섭을 위한 뭐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3: 네.
5: 이게 또 법 내에서도 기존의 법과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금도 안 낸 상태에서 영업이익을 이제 배분하는 게 맞냐, 주주들의 배당금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과금을 나누는 게 맞냐, 이런 사안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좀 새로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요. 앞으로 이게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법원에서 이제 소송까지 간다 그러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 따라서 미래에 앞으로 다양한 그런 교섭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지켜보겠다 싶은 거는 삼성전자 같은 데는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네. 반도체 업황이 나빠졌을 때 노동자들이 그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나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삼성전자 내부로는 이게 벌써 그냥 한 회사가 아니다. 네. 이미 분사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렇게 노노 갈등이 심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까?
4: 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이 신설된 DS 특별 경영 성과급 이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요. 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억에서 6억 원 안팎의 보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반면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상당의 이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니까 이게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회사를 다닌다라고 느낄 네. 수가 그렇게 없는 부분입니다.
3: 저쪽은 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4: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전부분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를 배제했냐 뭐 이런 네. 부분이 있고, 승진 누락된 것보다 이 가전제품 DX 부분 이쪽 발령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고요. 박사 학위까지 받았는데 저쪽에는 메모리 사업부 뭐 학사 학위보다 내가 더 적은 게 뭐 맞냐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 뭐 차라리 분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속감 악화를 우려하는 그런 네. 반응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이 주축이 된 노조도 따로 있대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 부분들도 좀 기자회견을 예고를 하면서 앞서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겠다, 좀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야, 이러다 부결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예전에 그 한참 DS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DX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노조 이기주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났을 법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닌 게, 삼성 하면은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의 레퍼런스 같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다른 노조들까지 난리네요, 이제.
4: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합의를 하는지 다른 노조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네. 이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성과급 논란이 이제 완성차 업계, 그리고 IT 업계, 바이오 업계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대표적인데, 어제 이제 카카오 다섯 개 법인 카카오, 카카오페이, 엔터프라이즈, DK테크인, LS게임즈에서 진행한 파업 투표가 있었는데 찬성으로 지금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7일에 이제 본사 조정이 사실상 이제 노사 파업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카카오 다섯 개 법인은 삼성전자랑 비슷합니다. 네. 영업이익의 13에서 14% 수준을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회사 측은 이제 플랫폼 산업 특성상 이 실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 성과급 비율을 못 박을 수는 없다. 경영 부담이 크다. 좀 이런 입장이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영업이익의 최소 30% 성과 배분을 골자로 한 임금 인상 요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등의 노조도 유사한 요구를 지금 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삼성전자는 그나마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슈퍼사이클도 아닌데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5: 아, 이게 참... 과연 물론 이제 기업마다 사업체마다 좀 예.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성과급이라는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 고용 구조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파격적인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미국 기업에서 나타나는 건데 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정규직 개념이 없습니다.
3: 그렇죠.
5: 언제든지 네. 해고가 가능한 고용의 불안정성이 이제 극대화된 그런 뭐 좋게 얘기하면 유연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위험 수당으로 성과급이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보상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안 좋을 때는 언제든지 이제 해고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규직이라는 이제 강력한 그 법적 보호망을 주고 있는 그렇죠. 예. 안정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노동 유연성이 아주 떨어지는 나라.
5: 예. 사실상 공무원과 같은 거거든요. 공무원들한테 그 성과급이라는 걸 그렇게 크게 많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노동 이 시스템 구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이고, 우리나라는 원래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의 개념인데, 이와 같은 성과급의 정규직 보호를 받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한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뭐 사회적으로나 뭐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나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의 이 노조의 이 과다한 요구가 결국 비대칭적 지대 추구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스코, 혹시 뉴스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시스코죠. 네. 시스코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3: 네.
5: 근데 그 최대 실적 발표 날 CEO가 4천 명을 해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3: 아, 네. 봤어요. 예, 예, 예. 기억납니다.
5: 그 기사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 척 로빈스 CEO인데 그분이 하신 말이 참 인상이 깊더라고요. AI 시대에 승리할 기업은 자원을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이동시키는 규율을 가진 기업이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이 투자 개념으로 뭔가 이 고용이나 뭐 성과금이나 이런 것을 이제 배분을 하는 것
3: 그렇죠,
5: 같아요.
3: 예.
5: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 뭐 이것만 놓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연 지금과 같이 치열한 어떤 글로벌 마켓에서의 경쟁에서 우리가 좀 더 신속하게 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기업이 문화가 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3: 알겠습니다. 뭐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그 느낌이 확 와닿았는데
5: 네.
3: 이런 걱정과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최승우 위원장도 많이 겸손해졌더라고요. 네. 오만하더니. 그런데 이게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성과급은 애초에 쟁의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전에 교수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노란봉투법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청 노조들도 성과급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요.
3: 네.
4: 원래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제 쌍용차 파업 이후에 회사가 해고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이 성금을 담아서 전달한 것에 좀 이름이 유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 두 가지인데요. 이 기존 노조법은 사용자를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 사업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0: 이 PNS 로지스라는 곳인데 SK 하이닉스에 우리도 성과급 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최고치 갈아치웠고 SK 하이닉스는 원청 노동자에게 수억 원의 성과금을 줬는데 왜 하청 노동자에게는 수백만 원 수준의 이 상생 장려금뿐밖에 안 줬냐 그러면서 원청 하청 노동자도 좀 더 달라 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뭐 현대차나 하나오션 이쪽에서도 하청 업체에서도 이제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자 그런데요 여기서 노란봉투법 3월에 시행이 됐는데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거는 안 되네요.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 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속노조는 하청 상대의 교섭 의무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이건 또 어떤 상황인 겁니까?
2: 예, 그 법원의 판결은 아마 기존의 이제 법들 기존의 어떤 법 하에서 이제 해석이 된 것 같아요.
1: 네.
2: 기본적으로 원청과 하청 간의 계약 관계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시장의 기본 원칙을 지킨 뭐 지극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결정인 것 같습니다.
1: 예.
2: 문제는 이런 이렇게 새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이런 법원의 판결을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고 또 뭐 판사나 판결에 따라서는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앞으로 사실은 굉장히 뭐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판결의 그 결과와 상관없이 교섭 요구를 이제 하청에서 하고 원청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사실 노란봉투법이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도 노조가 없다라는 겁니다.
1: 아.
2: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적인 파업이었으면은 노조가 그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런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어서 어떤 기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하면 그런 손해배상에 대한 이제 이거를 책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이제 그런 위험 때문에 파업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그런
1: 예.
2: 거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 노란봉투법의 또 세부 내용을 보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기업이 노조한테 할 때 한 명 한 명 어떤 식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쳤는지 그거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1: 네.
2: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식별을 해서 뭔가 밝혀낸다는 게
1: 네.
2: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1: 아니, 그냥 불가능하죠, 뭐.
2: 예, 이게
1: 가까운 거 아니라.
2: 이거 무슨 뭐 완전 무슨 감시 사회 국가도 아니고
1: 1984의 빅브라더가 나오겠네요. 네.
2: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가 그런 이제 청구 소송이라든지 뭐 교섭 요구라든지 이런 게 훨씬 부담 없이 비대칭적으로 할 수
1: 네.
2: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이번 이런 것들이 번져 나가는 걸 보면서 사실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 네.
2: 아버지, 저희 부대에서 마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 마편이요?
2: 마편 전쟁이 뭔데? 네. 마음의 편지를 이제 막 쓴다는 겁니다.
1: 아, 네네네.
2: 네, 그 이제 뭐 이병 뭐 이런 애들이 네. 이제.
1: 소원수리 같은 거군요.
2: 예, 네. 그런 게 이제 사실 뭐 앵커님 잘 기억하시겠지만
1: 네.
2: 뭐 저희 때 그런 거 썼다가는 뭐
1: 색출되잖아요.
2: 색출되고 뭐 집합 걸리고 예. 난리 아예 쓸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열심히 쓰나 봐요. 그러니까 이병 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이제 부조리한 뭐 군 문화라는 게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1: 예.
2: 측면이 있고 바람직하긴 한데 이게 보니까 군대에 있는 간부님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병사들을 간부들이 모시고 살고 있더라고요.
0: 케어를 해야 되는.
2: 예,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다가 밑에 병사들 관리도 해야 되고 얘네들 이제 베이비시팅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네.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 걱정이
1: 그래서
2: 들더라고요.
1: 요즘 부사관들이 없나 보다.
2: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한몫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말이 새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사회적 요구들이 계속 불거지는 이 분위기가 결국 그런 마편 정책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좋은 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우리 노동 환경에서 과연 잘 어울리는 것인지 노동적으로 너무 무게추가 쏠리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이런 노조를 위한 법안들 이거는 사실 약자를 위한 법안인데
0: 네.
1: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노조가 이제 약자가 맞는 것인가 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그러면 하청 기업 같은 정말 약자들도 있는데 대기업 노조들만 쓰고 있다. 귀족 노조들만 쓰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을 법하거든요.
0: 네,
1: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맞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취지는

0: 이 하청 노동자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그동안 약자를 위한 것들이었는데 하청 노조가 실질적인 교섭 상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자 이런 데 있었는데요. 이런 게 이제 대기업 노조가 이제 이용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이게 문제가 맞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틀라스 이게 대표적인데 이 현대차 노조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해서 노사 합의 없이는 신기술 도입은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1: 그랬었죠.
0: 예, 네. 아틀라스 들어오려면은 네. 노조 허락을 받아라.
1: 21세기 러다이트네. 예.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HMM 노조도 비슷한 요구하고 있어요. 신기술 도입하려면은 노조랑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향후에 미래에서 어떤 신기술 도입하기가 기업들 입장에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래서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거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당시에도 우려가 많았는데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현역가수 현숙이에요.
1: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여파. 최근에 유통업계 뭐 주가 흐름이나 실적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 스타벅스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0: 네.
1: 탈퇴 뭐 환불까지 확산 중이라고요?
0: 네, 소셜미디어 보면은 이 스타벅스 앱 회원 탈퇴, 그리고 앱 삭제, 매장 이용 중단을 선언하는 글들이
1: 네.
0: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 기반에서 리워드 시스템, 그리고 선불 충전금 이용 비중이 굉장히 큰 브랜드니까 이것들을 이제 고객들이 잘 알고 있어서 스타벅스에 좀 타격을 주겠다, 좀 이런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1: 네.
0: 스타벅스 머그잔을 망치로 깨 부수는
1: 네.
0: 영상이나 이를 쉬통에 버리는 이 불매 운동 인증 사진이 지금 게시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를 아예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의 탈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스타벅스 측은 일일 매출은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금 입장도 밝힐 수 없다라면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분위기는 일단
1: 네.
0: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신세계 주가 흐름을 보면요. 타격을 받는 듯 했다가 어제는 폭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약간 또좀 빠지는 중인데 흐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석해 볼수 있을까요?
3: 예, 지난주까지 이마트 제가 그 차트를 보니까요, 11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뭐 화요일까지 8만 6천 원대까지 하락을
1: 아, 네네.
3: 했었습니다. 어제는 다시 말씀하신 대로 폭등을 해서 이제 9만 4천 원까지 회복을 한 상태인데, 근데 이게 이 흐름이, 이제 하필면 뭐 이런 이제 스타벅스 사건과 관련해서 발생은 했습니다만, 이 주가의 흐름이 사실은 코스피 전체의 흐름이랑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1: 아, 그렇네요.
3: 예, 이게 뭐 거시적인 요인, 또 금융시장 내에서의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사이클의 요인일지, 아니면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받았을지, 뭐둘다뭐 섞여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살펴보니까 이 이마트는 이제 대형마트 성장이 이제 많이 정체가
1: 그렇죠.
3: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의 그 상당 부분을 스타벅스 코리아가 책임을 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그 캐시카우 이 사업 부문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앞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이마트 또 신세계 이쪽 유통 이 그룹에 좀 악영향을 줄것 같은 뭐 전망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아, 탱크데이 이거는 좀 저도 보는 순간 야, 이거는 선 넘었다 싶더라고요.
0: 네.
1: 자, 그런데 신세계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자체는 막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진 않아요. 일부
0: 네.
1: 제한적인 영향만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적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 네, 신세계는 2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아요. 1분기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 실적
1: 네.
0: 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이제 명품을 많이 사간대요. 그래서 이제 신세계 쪽으로는 많이 이제 실적이 좋아져서 2분기도 좋을 것 같은데 당장 타격 불가피한 곳은 이마트입니다.
1: 이마트.
0: 이게 스타벅스 코리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마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마트의 캐시카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가 이제 사실 오프라인 마트가 이제 성장이
1: 다안
0: 정체되면서
1: 좋아요.
0: 안 좋은데 그나마 좀 돈을 좀 번다라는 데가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매 운동이 거세게 벌어질 경우에는 이마트의 2분기 실적을 뭐 장담할 수 없다. 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신세계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광주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 있대요. 그런데 네네. 지금 이제 맞아요. 광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정말 아예 이용 안 한다는 분위기라고 좀 하고 있고 이 신세계 그룹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도 반대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지역 사회 여론을 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광주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어그러지면은 이게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이제 타격을 받아서 그게 이제 신세계 그룹 전반의 실적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네. 우려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코스닥이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오늘은 약간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한번 뭐 어제 그렇게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갈 때도 됐고요. 그런데 외국인은 오늘도 팔고 있네요. 아무튼간에 스타벅스 코리아 이 이야기 여기에서 관심이 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당장의 이런 여파들보다는요. 이마트랑 스타벅스가 맺은 계약 여기에 보면은 콜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마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 헐값으로 다시 지분을 매각해야 될 수도 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3: 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계약서의 자구상으로는 사실상 합법적 헐값 강탈이 가능한 구조라고 이제 확인은 됩니다. 예. 이제 스타벅스라는 이제 막대한 글로벌 지식 재산권을 가진 미국 본사가 이제 이마트랑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갑의 위치였기 때문에 이런 국내 한국 국내에서의 독점적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이 락인 장치를 걸어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 이마트가 이제 경영 실수나 뭐 사법 리스크 등으로 계약이 깨지면 연간 수천억 원의 현금을 창출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이 미국 본사에 이제 헐값으로 할인이 돼서 넘어가는 예.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계약상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그런 이게 오늘 와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긴 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독소 조항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 내용을 보니까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전량 67.5%를 공정 가격에 비해서 35% 할인한 가격으로서 되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해놨어요.
3: 맞습니다. 근데 뭐 설사 넘어갈까라는 뭐 이런 게 있었고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뭐 이마트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매력적인 어떤 계약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1: 뭐 별일 없을 거다.
3: 예.
1: 알겠습니다. 근데 별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용진 회장이 서둘러서 네. 경질도 하고 대국민 사과문도 내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0: 네, 맞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브랜드 가치의 심각한 훼손도 이 귀책 사유에 포함이 된다. 좀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 사태가 이제 귀책 사유로 해석된다고 하면은 이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사과한 것이다. 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뭐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라고 지금 IB 업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사실상 그 스타벅스 코리아가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글로벌리 잘 된다라고 합니다. 뭐 미국 일본에 이어서
1: 다른 나라의 스타벅스에 비해서도
0: 네, 네.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이 로열티의 5%를 미국 본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사 잘 되는데 또 신세계한테 뺏어서 또 누굴 주냐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 본사도 사과를 했으니까 지금 어차피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국 본사 입장에서는.
1: 그래서,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계약 파기까지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나온 게 정용진 회장입니다. 정용진 회장이 사과도 하고 빨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화를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진화에 앞서서 정용진 회장 자체가 SNS로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연결이 돼요.
0: 사실 이번 것만 있었으면 이렇게 사태가 확장이 예.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소셜 미디어 통해서 뭐 멸공 논란도
1: 멸공밖에
0: 있었고,
1: 생각이 안 나죠.
0: 예. 뭔가 보수 단체 후원했다든지 예.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더해지면서 이른바 요즘 표현으로는 파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행적들 예. 이런 것까지 한 되면서 정용진 회장이 이렇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신세계 경영에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시민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 이제 고발한 것도 있어서. 실제로 이제 경찰이 지금 어쨌거나 액션을 해야 돼요. 이제 수사 이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세계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이제 사과를 했고 이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와 담당 임원 이제 전격 해임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대중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판단할지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너리스크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이런 오너리스크들 경제학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3: 네, 그래서 오너들은 말조심을 해야 된다. 공인들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 근데 저도 제 말 조심을 해야 될 사람일 것 같긴 합니다. 네.
1: 아, 그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예. 예.
3: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데 이제 더더군다나 이런 뭐 큰 기업의 뭐 총수가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스테이크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이제 위험 리스크를 가져오는 건 좀 예, 우려가 됩니다.
1: 국민성장펀드 총정리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 선착순으로 판매된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0: 네, 오늘부터 판매되는데 이 국민성장펀드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펀드입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전지 등 12개의 첨단 전략산업을 정부가 선정을 했는데 정부가 여기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 네.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국민들도 좀 여기에 투자를 해볼래?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50조 원 규모로 이제 투자가 되는데 이 가운데 6천억 원 정도를 이제 대중에게 국민에게 예. 돈을 받아서 같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쉐어하자 이런 제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5년간 총 3조 원을 이제 국민 자금으로 이제 모으게 되는데요. 네. 예, 국민 모금액으로 모펀드 구성하고 여기에 정부 재정 운용사 투자금을 더해서 10개의 자펀드, 모펀드 아래에 있는 펀드 10개를 쪼개서 분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네. 은행 10곳, 증권사 15곳에서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 영업적 방문에서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요즘에 난리냐라고 하면은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금 3천만 원까지는 40%, 3천만 원 넘어서 5천만 원까지는 20% 추가되고 5천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는 10%의 공제가 적용이 돼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고액자산가들은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분리과세됩니다. 이 상품의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그냥 9%로 별도로 분리과세가 돼서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펀드나 이쪽에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5년 동안 폐쇄형이다. 이런 점이 지금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1: 5년 동안 묶인다?
0: 네. 한 번 돈 넣으면 5년 동안 뺄 수가 없습니다. 3년 이내에 빼면은 받았던 세제 혜택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나면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정부가 20%까지는 이제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이 100만 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정부가 2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되고요. 자산운용사도 여기에 조금 투자를 더 한대요. 그래서 자산운용사 목 국민 정부의 몫이 먼저 이제 손실금에서 까지게 되고 거기서 또 손실이 난다. 그러면 손실 나야죠.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그건 어쩔 수 없다.
0: 네.
1: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의 퀵퀘스천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여기 투자하실 겁니까?
3: 방금 이광수 기자님 설명을 들으니까 사고 싶어졌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가
1: 관심이 생겼습니까?
3: 제가 생각보다 귀가 얇고요. 영업에 잘 넘어갑니다.
1: 갑자기 창호지기가 되셨는데 광수 기자는 어떻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0: 굉장히 혜택이 많아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5년 동안 폐쇄형이다 이런 점 때문에 그 안에 제가 결혼하지 않을까요? 결혼 자금 써야 될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1: 자, 그런데요. 네.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안 생기는 게 지금까지도 역대 정부에서 비슷한 펀드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썩 좋지 않았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는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 네. 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뭐 네. 아마 세금 공제나 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20%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준다라는 그런 안정망 때문에 조금 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돈으로 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냥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굳이 거기다 안 해도 네. 더 좋은 수익을 다른 데서 얻으실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뭐 개인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앞서서 전 정권에서 있었던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약간 수익이 나거나 뭐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렇단 말이죠.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절적 단임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정치 현상의 변화도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이게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이 펀드가 예. 관리가 잘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단한 수익률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일단 세제 혜택 받으면 그만큼 수익이 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세제 혜택을 바라보고 들어가 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자산이 좀 있으셔서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돈 남았네? 그때 이제 국민성장펀드도 들어가야지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저처럼 이제 조막손이다 지금 주식으로 몰빵해서 예.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성장펀드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저 같으면 5년 묵일 거면은 그냥 ETF 들어갈래요.
0: 그게 네. 더 수익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그래서 흥행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탑2 거기다 플러스 보너스까지 있었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태봉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6월 지방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6: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강세 지역 민심 사수에 주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 지도부의 발길은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정읍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부족함을 느끼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며 최대한 몸을 낮춰 호소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면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주십시오.
7: 이 같은 강세 지역 공들이기는 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최근 상승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자칫 전북을 빼앗길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단 판단이 깔렸단 분석인데 김 후보를 겨냥해선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한 건 사천 때문이 아닌 본인의 현금 살포 탓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무소속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을 했다는 식으로 이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는 건 금도를 한참 넘은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9: 본인의 득표에 대통령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7: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당근책 제시도 물론 지역 수건 사업인 새만금 육성과 AI 첨단 산업 기반 조성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주 유권자에게 큰 절을 올리는 현장 유세로 목이 쉬어라 이원택 지지를 호소했지만
10: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7: 유세장엔 정 대표 중심의 사당화를 반대한다는 기습 시위 등 호된 민심도 적잖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표를 다진 뒤 캐스팅보트 충청으로 향해 무당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11: 예상 밖 격전지가 된 전북에 대한 민주당의 구애는 선거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소속이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원팀을 선택해달라는 전략이 유효할지는 6월 3일 투표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여의도역에서 아침 출근 인사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이어 경기 여주와 이천을 방문해 기초단체장 후보 유세를 지원한 뒤 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을 차례로 훑으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의 강세 지역인 광주와 전남 일대를 돌며 투트랙 지원 유세를 이어나갑니다.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TK 지역과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6: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는데요.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2: 선거를 아흘에 남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세 지역에서 격전지로 변한 T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를 차례로 찾은 장 대표는 잔뜩 쉰 목소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13: 입만 열면 통합과 지역 경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2: 같은 시각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을 찾아 투트랙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닷새 동안 세 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캐스팅보트 중원을 찾아 부동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틀 전 탄핵 후 첫 공개 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박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모친 유경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과 충남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이 몸을 풀자마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세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 오는 27일에는 부울경, 28일에는 강원 방문이 예정됐는데 이른바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당 지도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4: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재명 정부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과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을 하나로 규합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12: 전통적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격전지 성패를 가를 부동층과 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한 구애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유세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늘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강서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돌며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지난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엿새 만에 처음으로 서울 지역 유세에 나선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이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어 두 사람의 합동 유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5: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YTN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동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6: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선 네거티브 공방이 심화하고 있지만 정책선거를 알리려는 여러 노력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도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15: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책선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16: 어떤 공약을 냈는지를 잘 살펴보고 뽑아야 합니다.
15: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장애인 전문기업이 함께 마련한 자리인데 정책과 선거, 공약 등 단어의 의미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공약까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17: 이번 프로그램의 활동지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공약 주제를 고르거나 나만의 공약 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15: 교육 참가자들은 어렵게만 느껴지던 선거가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18: 정책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조금 정책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19: 21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이제 원하는 공약을 가진 이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공약이 나에게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15: 이 밖에도 중앙선관위는 정책선거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곳에 흩어진 후보들 공약을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공약을 음성전환이 가능한 파일로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도 확대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희망 공약을 접수해 생활밀착형 공약 발굴을 시도하면서 유권자 관심도도 높였고 지역별 유권자의 주요 관심 분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열쇠말도 뽑았습니다.
20: 정당 후보자가 정책 공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주요 이슈를 정리한 공약 이슈 트리를 공개하고
15: 한국정당학회와 한국정치학회 등도 청년층이 정책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 정책공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 정책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이를 위한 여러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과 지역 정가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성과급 등 잠정 합의안을 두고 노조가 찬반 투표에 돌입한 지 나흘 만인 어제 투표율은 90%에 육박했습니다.
6: 메모리 부문 노조원을 중심으로 과반 찬성이 나올 거란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비메모리 부문 노조원이나 주주들의 반발 등 리스크는 당분간 여전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반도체 공장이 멈추며 최대 100조 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던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불과 수시간을 앞두고 정부 중재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
21: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곧이어 노조원들을 상대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합원 수가 제일 많은 제1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첫날 투표율이 66%, 이틀째엔 80%를 넘겨 이젠 90% 선까지 육박한 상황입니다. 합의에 따라 성과급을 최대 6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모리 부문 조합원들이 다수인 곳이라 찬성표가 몰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힘입어 오는 27일 무난한 가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다만 당분간은 여진이 예상됩니다. 최대 성과급이 1억 6천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메모리 부서는 물론 600만 원 수준에 그칠 비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표 부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제1노조가 자신들의 이번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에선 성과급 합의에 상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며 소액 주주들도 결집 중입니다. 영업이익 등에 대한 처분은 주주총회 의결 사안이라며 주총을 열지 않으면 무효소송에 나서겠다는 언포도 나옵니다.
22: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2: 여기에 더해 대기업 평균 연봉의 최대 7배 수준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 늘어난 고정 인건 비용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설비 투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5: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카메라 앞에서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6: 문제가 된 이벤트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소비자 단체들은 회원 탈퇴 시 선불카드 전액 환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3: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매운동이 확산하자 스타벅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부문에서 7년 만에 배달의 민족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어느 선까지 최종 보고를 받았는지, 왜 문제 있는 행사가 미리 걸러지지 않았는지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소비자단체는 특히 스타벅스의 진정한 사과는 조건 없는 환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변호사가 선불 충전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낸 데 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사용금액과 관계없이 선불식 카드 전액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선불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이 같은 최소 사용 금액 제한은 금액형 상품권이 현금 대체제가 돼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약관에 회원 탈퇴 시에도 60% 이상 사용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관에 손볼점은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 카드 등에 따른 선불 충전금은 지난해 말 기준 4,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5: 경찰이 정용진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6: 휴일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신세계그룹이 발표할 자체 조사 결과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4: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정용진 회장 등을 고소한
0: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휴일에도 광주를 직접 찾아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고소 규모는 애초 5명에서 30명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민주주의의 역사와 5.18 희생자들의 고귀한 명예를 짓밟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0: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이름 붙이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해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서울과 광주에서는 정 회장 등에 대한 모욕과 5.18 특별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이 잇따랐고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병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고발장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와 이벤트 기획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또 실제 사회적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3: 표현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이제 고의를 가지고 특정 명예나 특정 어떤 사람의 어떤 모욕 감정을 훼손한 의도가 있었냐, 그런 고의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0: 신세계 그룹은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인데 해당 이벤트 기획과 실행 경위가 상세하게 담길지 관심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구체성과 책임 규명 수준이 정 회장 소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같이 조롱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폐쇄 등 필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일베 폐쇄로는 처음이 아닙니다.
6: 지난 2018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폐쇄까지 이어지진 못했는데요. 법적 쟁점이 뭔지 유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사이트에 대한 폐쇄론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폐쇄 등 조치를 언급한 건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인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실제 사이트 폐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 행정적 조치 권한을 가진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불법 정보를 과도하게 다루는 사이트의 경우 심의를 거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법 정보임을 판단하는 근거는 정보통신망법인데 음란 정보나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범죄 목적의 정보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일단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들이 이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과도하게 다루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정 사실을 담지 않은 무분별한 혐오 표현일 경우 불법 정보에 해당하기 어려워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4: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그냥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규제의 공백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4: 이에 더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웹사이트 폐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이트의 개설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다양한 주제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이 공유되던 사이트 소라넷은 지난 2016년 폐쇄됐지만 2021년 가수 강다니엘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사이트 DC인사이드 폐쇄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는 법원은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정보에 대한 판단에 더해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라는 민감한 과제까지 안고 있는 만큼 실제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은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서명은 임박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도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면 협상은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논의 중인 사안 상당수가 결론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로는 미국의 잦은 태도 변화를 꼽았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상반된 견해에 직면하는 상황은 어떤 대화도 어렵게 만든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선 통제권을 고수하며 통항 관리 체계 카드를 또다시 내밀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비용 문제에는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전한 항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종전 합의에서 주장하는 전쟁 이전 상태의 완전한 개방과 차이가 큽니다.
3: 그래서 کاری که ما داریم انجام میدیم هم در راستای حفظ امنیت ملی و منافع ملی ایران و عمان هست به عنوان کشورهای ساحلی و هم با هدف اطمینان از تردد ایمن کشتیرانی در
2: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협상이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협상이 없을 거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좋은 합의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협상해야 할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전쟁 종식에만 집중하겠다며 핵 문제 논의는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 위협 제거 없는 합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면서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충일을 맞아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연설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 공격 작전 과정에서 미군 장병 1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남녀 장병들이 세계 최고의 테러 후원국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쳤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후퇴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성명에서 전장과 외교 무대에서 그리고 거리를 메운 국민이 저항을 통해 이를 보여줬고 적을 무력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인과 이스라엘이 실망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0: 종전 합의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소식에 정작 미국에서는 여당인 공화당과 전직 핵심 참모들조차 전쟁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 이란도 속내가 복잡하긴 마찬가지지만 페르시아에 무릎을 꿇은 로마 황제를 내세우며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4: 애초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5: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3100일 쉬어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6: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은 강승희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겠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아, 예, 비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3: 아, 무지하게 제가 떨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4: 우선 화이팅 넘치는 오프닝 잘 들었습니다.
3: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첫 번째부터 뉴스의 판이 좀 큽니다.
4: 아, 예. 첫 번째 뉴스는 극우와의 전쟁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3: 네, 대통령이 직접 극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4: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X에 글을 올렸는데요.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를 언급하면서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 또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해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3: 네, 혐오 표현 규제를 아예 공론화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네. 어떤 계기가 있죠?
4: 그 이틀 전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이잖아요.
3: 네.
4: 그런데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렸는데 추도식이 열린 날 일베 상징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일베 상징 손가락 모양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3: 아...
4: 예, 그런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이런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3: 네.
4: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또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했어요. 또 이에 앞서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5월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한번 좀 논란이 됐었죠.
3: 그렇죠.
4: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 표현 처벌, 또 징벌적 손해배상,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같은 방안의 검토를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3: 사실 이 문제 뭐 여러 번 계속 이야기가 됐었던 건데
4: 예.
3: 이게 현행법상 이런 혐오 발언을 막 딱 부러지게 이렇게 규제할 법안이 지금은 마땅하지가 않은 거죠.
4: 예, 그 일단 그 앞서서 해외 사례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3: 네.
4: 독일은 특정 인종이나 민족 또 종교 집단 등 이런 특정한 집단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에서 5년 징역형에 처하는 혐오 표현 규제 법안이 있어요.
3: 네.
4: 또 프랑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도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혐오 표현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혐오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도 없습니다.
3: 그렇죠.
4: 예, 5.18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있고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장애 관련 모욕이나 비하 표현을 금지하는 등 이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3: 그렇습니다. 5.18 특별법에 있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랑 또 모욕적 표현은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4: 그렇습니다.
3: 지금 이제 혐오 발언을 규제할 법안은 없는 상황이고요.
4: 예.
3: 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거나 이미 합의된 역사 흔들려는 악의적인 네. 혐오 표현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또 거꾸로 또 없어야 되겠다.
4: 그렇습니다.
3: 네. 네.
4: 혐오와 조롱 표현이 사실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고 사회에 어떤 굉장히 소모적인 어떤 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문제잖아요.
3: 그렇죠.
4: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유념해야 하는 건데요.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 당연히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거다라는 논란이 불가피하고요. 또 특정 사안에 집중하는 방식이 되면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수가 있어서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 네, 대통령이 던진 질문이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의 장이 열리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4: 그렇습니다.
3: 우리 사회의 혐오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4: 네.
3: 자, 두 번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26일 대국민 사과한다입니다.
3: 네, 첫 번째 뉴스하고 이어지네요, 이게.
4: 예, 맞습니다.
3: 사과문은 사실 이미 한번 발표하긴 했는데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사과를 한다는 거죠?
4: 예, 맞습니다. 그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그 당일에 스타벅스 코리아 프로모션이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있었고 또 그 프로모션에 책상에 탁 같은 표현이 쓰여서 그날 즉시 이제 거센 비판을 받았죠. 정용진 회장은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이튿날인 19일 본인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면서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또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네.
4: 하지만 책임자 경질과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급기야는 내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진상조사 결과도 밝히겠다고 한 겁니다.
3: 아무래도 지금 스타벅스의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을 겁니다. 경영상 네.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4: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한번 말한 적이 있었죠.
3: 네.
4: 이런 불매 움직임이 있고 또 스타벅스 코리아 컴퍼니 대주주인 이마트 그리고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그룹 주가가 연일 하락했습니다. 또 광주 신세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터미널 복합화 사업, 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같은 신세계가 광주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위기를 맞은 상황이에요.
3: 네.
4: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직접 사과에 나선 걸로 볼 수가 있고 또 정용진 회장이 시민단체 고발로 피의자 입건도 된 상황이고요.
3: 자, 그런데 이 난리통에 예. 정치권에서는 이게 공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 계획까지 내놓은 거잖아요.
3: 네.
4: 그런데 정작 보수 야권에서 신세계 응원에 나섰습니다.
3: 그러니까.
4: 네. 국민의힘 이수정 전 의원이 스타벅스 가서 인증사진 찍어 올리자고 했고 또 한기호 의원도 스타벅스가 앞으로 보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애국민들의 아지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인천 유세에서 6월 3일 선거일에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에 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3: 네. 그러니까
4: 결국 선거 앞두고 이거를 공방거리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이런 주장이에요.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정 업체를 비판하는 게 일종의 전체주의적 국가폭력일 수 있다. 또 잘못된 마케팅에 이미 사과를 했는데 과잉 대응이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3: 네.
4: 뭐 물론 가능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코리아나 신세계 측에서 이걸 반길지 잘 모르겠어요.
3: 그게 말입니다.
4: 네. 네, 보수 아지트화 되는 게 과연 경영상 좋을까요? 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나고 다 합의가 된 역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조롱하려 한 시도가 어떻게 그럼 그걸 볼 것이냐라는 의문은 남는 거잖아요.
3: 네.
4: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공방거리로 삼고자 한다면 실제 문제의 마케팅이 승인된 경위를 살펴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네, 국민의힘의 이런 대응이 과연 정용진 회장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4: 그러니까요.
3: 그리고 정용진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4: 네.
3: 자, 선거 소식 짚고 넘어가야겠죠. 먼저 재보선이 열리고 있는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뜨거운 곳들 정리 한번 해주시죠.
4: 예, 국회의원 재보선 있는 지역들이죠. 먼저 경기 평택을에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간 경쟁이 아주 팽팽하죠. 예,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으로 공세를 높였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조국 후보에게 단 하루도 민주당 당원인 적이 없었다면서 본인이 적통 여당 후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3: 네.
4: 또 부산 북갑에서는 야권 내에서 상호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단일화는 일단 물 건너간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3: 네.
4: 또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상황을 그럼 요약을 하자면 집안 싸움 가열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그렇죠. 자, 전북지사 울산시장 선거도 눈에 띕니다.
4: 그렇습니다. 전북에서는 금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이원택 후보가 정청래를 위한 후보라면서 공세를 이었고요. 이원택 후보는 김관영 후보의 전북지사 시절 내란 방조 논란을 고리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를 했었는데 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김상욱 후보가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민주당과 진보당 간의 진통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수 진영에서도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후에 무소속 출마한 박맹우 후보가 경쟁 중입니다.
3: 네, 울산시장 선거 이야기는 잠시 후에 김상우 후보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고요.
4: 예.
3: 주말 사이에 아주 익숙한 얼굴이 또 보여가지고 화제였습니다.
4: 예.
3: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 대구에서 보이더라고요.
4: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인 추경호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어제는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인 이장우 후보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선거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은 2017년 탄핵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3: 네,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이번 지방선거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두고 봅시다.
4: 예.
3: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이번에는 트럼프 소식이네요.
4: 예, 마지막 뉴스는 곧 종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열리나로 준비했습니다.
3: 네,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곧 종전이라는 말, 이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4: 그렇습니다.
3: 왔다 갔다 정말 괴롭습니다. 이번에 믿어도 될까요?
4: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기는 합니다.
3: 네. 예,
4: 미국, 이란 양국 간의 논의가 상당히 좀 근접한 걸로 보이는 그런 단서들이 좀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와 CNN 등 보도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또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인데요. 미국 당국자가 양국 간의 이런 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양측이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3: 네.
4: 예, 다만 휴전을 60일 동안 연장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핵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향후 60일이 관건이기는 합니다. 또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또 미사일 비축량 등의 문제를 이 기간 동안 논의하겠다는 건데 이게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3: 자,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만 보면은 전쟁 이전하고 크게 달라진 게 난 뭐 좀 의문이 있어요.
4: 예, 예.
3: 미국 내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4: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거칠게 요약을 하면 이란은 이제 핵을 가질 수가 없다. 근데
3: 네.
4: 그 합의에 잘 따르면 경제 제재 풀어주겠다.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트럼프 측근 인사들이나 공화당 내에서도 같은 취지의 비판이 좀 나와요. 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번 합의로 이란이 영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애초에 왜 전쟁을 시작한 건 의문이라고 네. 비판을 했고요.
3: 예.
4: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도 보도가 틀린 거였으면 좋겠다. 엄청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의 일기 국무장관이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오바마 정부 협상안과 똑같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
3: 네.
4: 민주당도 결국 별로 얻어낸 건 없고 이란 정권의 극단적인 성향의 세력만 들어선 것 아니냐,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상황만 더 악화시킨 거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걸프 국가들 역시
3: 네.
4: 걱정이 여전한 반응이 좀 나오는데요.

0: YTN 라디오 뉴스명당 저는 오늘 스페셜 DJ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고요. 원래는 어제까지 주말 양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진보 진영 울산시장 단일화가 결판이 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민주당 김상우 후보 측에서 이 단일화 과정에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김상우 후보 직접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1: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행복하십시오.
0: 자, 오늘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빨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저 여론조사 기관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해서 또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1: 우선 뭐 저희 선거 관련해서 단일화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와 또 선거운동 이건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인데 그 후 후속 절차와 뭐 여론조사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김두관 그 총괄선대 본부장님께서 전담해서 맡고 계셔요.
0: 네.
1: 그래서 사실 그간에 어떤 구체적 경위가 있었는지 부분은 저도 어제 김두관 총괄선대 본부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0: 오.
1: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그래서 좀 완벽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0: 네.
1: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민주 진보 단일 후보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것 또는 시민 전체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는 것 이런 네. 것들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가 강한 지역이지요. 약 한 40-50% 정도 국민 이제 여론조사하면 당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0: 네.
1: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약 40%의 시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민주진보 진영 후보를 선택하고
0: 네.
1: 그 결과 국민의힘에게 이 유리한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돼서 본선에 올라와 버리면 이분들은 당연히 국민의힘 쪽으로 지지해 버리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0: 완전히 여론이 이제 왜곡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그러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올리려고 했던 것이 반대로 경쟁력 부족한 후보를 올리는 결과가 돼버릴 겁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 민주 진보를 대표하는 단일 후보가 아니라 역으로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민주 진보 단일 후보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0: 이제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민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하는데
0: 네.
1: 여러 가지 뭐 정황과 첩보로 이런 부분들이 왜곡되었다라는 판단을 총괄선대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황은 발견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1: 제가 뭐 후보자 신분이라서
0: 예.
1: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점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0: 예.
1: 근데 총괄선대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대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버린다면 민주진보를 대표하는 네. 후보가 아니라
0: 네.
1: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후보가 되는 형태로
0: 네.
1: 진행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네. 정말 우리가 시민들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역으로
0: 네.
1: 국민의힘 쪽이 혼나가는 상황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예, 후보님 근데 이제 어쨌든 진보당 입장에서는
1: 네.
0: 일방적으로 이렇게 중단을 선언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1: 네.
0: 지금 이제 반발이 당연히 있는데
1: 네.
0: 이게 어렵게 만든 이 단일화 합의를 계속 네. 이어갈 수 있는 것인가 좀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사실 뭐 누구보다 제가 제일 속타지 않겠습니까?
0: 네.
1: 단일화에 누구보다 간절했고 단일화 이야기를 시종일관 정말 진정성 있게 계속해서 노력해왔고 또 지난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계획대로 단일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장 애같하고 답답한 마음은 사실 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0: 네.
1: 답답하고 속상하고 애같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단일화를 하는 목적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하는 목적은 민주진보를 대표하는 그래서 잘못된 반민주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는 후보를 뽑아서 네. 이기기 위한 겁니다.
0: 네.
1: 근데 단일화에만 중에서 우리 민주진보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 또는 시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 뽑아 올려서 실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취지를 못 따르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뭐 애타게 단일화에 대한

0: 추가 협의를 계속해서 요구를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1: 네네.
0: 뭐 진보당 동지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진보당 쪽과 상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 역시 계속해서 상의를 하기 위해 뭐 김정은 후보께도 계속해서 지금 전화를 네네. 드리고 있는데 아직 뭐 아무래도 좀 속상한 마음에 전화를 네. 아직은 잘 안 받고 계신 중이고요.
1: 아, 그래요?
0: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저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시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런저런 기획에 좌우되지 않는 정말 제대로 된 왜곡된 의사 없는 민주진보의 대표성 있는 단일 후보가 나오고 그 후보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1: 네. 민주진영의 단일화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0: 네네, 맞습니다.
1: 자, 울산에서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이
0: 네.
1: 경기 평택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제 왜냐하면은 김용남 후보하고 김재현 후보가 모두 이제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0: 네.
1: 그래도 단일화가 필요한 거 아닐까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쪽 네. 지역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지금 평택에서 김재현 후보의 지지도와 김용남 후보의 지지도를 고려했을 때 이제 민의가 반영된 그런 단일화를 한다면 김용남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김재현 후보가 사실은 단일 이제 뭐 포기하는 형태가 되어야 될 텐데
1: 네.
0: 진보당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나 이제 그 경쟁이 우리 김용남 후보와 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님 사이의 경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상태에서 진보당이 이제 한쪽 과 단일화를 한다면 거기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텐데 진보당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1: 네.
0: 그래서 필요성이나 아니면 절박함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에 진보당이 어느 한 민주당이든 지국 조국 혁신당이든 한쪽을 지원하는 형태로 단일화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겠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진보당과의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셨는데
0: 울산은 조금 네. 상황이 다르죠. 뭐냐 하면
1: 네.
0: 국민의힘이 매우 강한 지역이고 기득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민주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범민주가 힘을 합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1: 네.
0: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기득권과 조직력이 워낙 강한 지역이고
1: 네.
0: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시민의사를 왜곡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높은 거죠.
1: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하시면서 그 네. 후보 검증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여러 의혹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었는데요.
0: 네.
1: 그 후보님께서 갑자기 여러 구설에 좀 많이 휘말리셨는데 최근에.
0: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수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어 달, 작년부터 계속해서 겪고 있는 많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작년부터 너무나 지역에서는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고요.
1: 네.
0: 또 우리 이미 여러 차례 선거에서 봤지 않습니까? 좀 불리해진다라고 판단되면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퍼뜨려버립니다.
1: 네.
0: 그것도 이제 정책과 무관한 또 증명할 수 없는 애매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데.
1: 그렇죠.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이제 네네. 간단히만 후보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이건 참 가세현이 또 원정 선매매를 한 거 아니냐. 군은 미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0: 네네. 우선 제가 불법 사채를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1: 네.
0: 이건 제가 예전에 금감원에 등록된 합법적인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는 다른 겁니다.
1: 그렇죠.
0: 뭐냐면 1금융, 2금융 외에 3금융 형태로 해서 금감원에서 관리하면서 대부업 돈을 원래 사람에게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면 대부업법 위반이 돼요. 돈을 빌려줄 때 잘 아시겠지만 대부업 등록을 하고 돈을 빌려줘야 합법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금감원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게 불법 사채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그때 급여도 받지 않고 이거 좋은 일이다 해서 같이 이름 올렸던 제일 큰 이유는 여기는 서민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1: 네.
0: 경남에 있는 흑자도산 기업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경남에서 흑자를 계속 일으키는 건실한 중견기업이 있었는데 흑자도산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약 80억 정도 납품을 했는데 납품 받은 회사가 도산해버리면서 물건만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아서 연쇄도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 기업들은 경우에 따라 1금융, 2금융에서 담보가 없으면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매출은 일으키고 노동자들도 있고 회사도 미래도 있는데 당장 급전이 없어서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제 가까운 지인께서 이렇게 회사가 망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좋은 회사인데 라는 취지로 돈을 빌려주시려고 하시길래
1: 네.
0: 그렇다고 돈을 그냥 빌려줘버리면 문제가 된다. 금감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금감원의 관리하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그 안에서 받으셔야 한다. 라고 제가 예전 변호사 때 코치를 해드렸어요.
1: 네.
0: 그러면서 어렵게 어렵게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 흑자도산 하는 기업을 설리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1: 예.
0: 그리고 그 결과 그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덕분에 그 회사도 살고 노동자도 살았어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일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그런 도움을 안 줬으면 그 회사도 도산하고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었겠죠. 흑자도산하는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개인한테 제보한 것도 아닌데 마치 서민금융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흑자도산하는 기업, 그런데 1금융, 2금융에서 담보가 없다고 해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서 망하는 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해서 회사를 살린 겁니다.
1: 네.
0: 이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근데 받고 나서 대부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1: 그렇죠.
0: 이걸로 네거티브를 하는 거고요.
1: 예. 후보님, 그
0: 예.
1: 성매매 뭐 이거는
0: 야,
1: 어떻게
0: 그거는
1: 예.
0: 사실 무근이고요. 제가 당시에 필리핀을 자주 왔다 갔다 한건 맞아요. 왜냐하면
1: 예.
0: 그때 제가 변호사 업무의 하나로 출입국 업무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산, 경남 쪽에, 영남 쪽에는 좀 소규모 업체들의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1: 예.
0: 근데 필리핀은 인력이 풍부한 지역이죠. 그래서 인력 송출 사업이 필리핀의 큰 사업 중에 하나예요.
1: 네.
0: 그래서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는 우리 현지 교포와 소통하면서 제가 이걸 합법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생기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변호사 시절에
1: 네.
0: 연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무청 자문단으로도 가고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변호사 업무 영역으로 연구를 하던 중이었고,
1: 네.
0: 마침 그 저는 뭐 사실 그때 울산에서 그냥 일개 변호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그때 지역에 나름 힘 있는 유지들이 모이셔가지고 가신다길래 그러면 뭐 같이 갔다 오면 안면도 트니까 좋고 또 저는 가서 이제 그 출입국 업무 관련해서 좀더 이제 그 마닐라니까 수도지 않습니까? 현지에 좀더 정보도 얻고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갔다 왔던 건데 필리핀에 갔다 왔다는 것만 가지고 말을 막 만들어내니 좀 황당하죠. 그리고 제보자라고 나선 분들도 저 사람들이 누구지라고 제대로 확인을 해보니 소위 말한 신뢰하기 힘든 분들이에요.
1: 아, 그래요?
0: 소위 말한 좀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 있는 신뢰하기 힘든 분들인데 돈만 주면 뭐든 할수 있는 분들. 사실은 왜 정말 뭐 제가 잘못한 거 있다면 진작에 공격을 하든지 선거 직전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너무나 악의적인 네거티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1: 네, 공직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 대상이 되니까
0: 근데
1: 그걸
0: 이분들은 그걸 겁안 내죠.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걸 겁을 안 내요.
1: 아,
0: 감옥 가는 걸 겁안
1: 네.
0: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1: 그래요. 그리고 뭐요 밑배 문제는 간단하게 군대 갔다 오신 거죠?
0: 아, 갔다 왔습니다.
1: 네.
0: 현역으로 26개월 다 갔다 왔고요. 제 동생도 갔고, 저희 아버지도 갔고, 저희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는 6.25 국군으로 참전했던 참전 유공자들이시고요.
1: 네.
0: 저도 26개월 현역으로 다
1: 야,
0: 다녀왔습니다.
1: 귀여운 사진도 공개하셨던데. 군에서 찍은 사진.
0: 그걸로 너무 공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 무시를 했는데, 근데 제가, 저는 처음 선거를 시작하면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책 선거에 집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민 공론의 장으로서의 선거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꾸 이렇게 무슨 저급한 삼류 소설 같은 이런 웃음거리로 선거와 정치가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1: 네.
0: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책에 또 미래 방향성과 현재 문제 해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네거티브에 끌려가지 않고
1: 네.
0: 이럴수록 중심 잡고 정책에 관한 고민, 실천 이걸 시민들과 더 열심히 나누려고 합니다.
1: 네. 선거 판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네. 후보님도 저처럼 초중고 다 대구에서 나오셨잖아요.
0: 네네.
1: 대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0: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를 단순히 인기투표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라고 하는 것 시민들의 공론의 장입니다. 우리 공동체 현재 문제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공간에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는 단순히 또 예전에 권위주의적 그리고 군사독재의 이미지를 띄우는 또 그 향수를 다시 자극하는 분을 모시고 와서 표를 호소하는 것은 글쎄요 우리가 시민 공론의 장으로서의 선거를 대하는 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대하는 태도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그에 반해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사실 이번 선거 처음부터 이제 유세차도 없이
0: 네.
1: 이제 쇼츠 열심히 찍으시고
0: 네.
1: 그렇게 선거 운동을 치르고 계신데
0: 네.
1: 이제 일각에서는 그 시민들께 네. 이제 다가가는 시도 아주 좋지만은 그래도 네. 모양새가 네. 유세차는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네네.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저는 이번 선거 대하면서 민주, 즉 시민이 주인이다. 여기에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시민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또 시민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 민원, 정책, 불만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토 중에 하나가 떠들기보다 듣겠습니다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유세차 없이 소통차를 운영하는데요. 뭐냐 하면 확성기나 마이크 가지고 소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통차 또 우리 선거운동원들도 제 사진이 아니라 백지와 QR코드를 붙여서 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면 정책, 제안, 불만, 민원 이런 데를 다 접수할 수 있게 하고
1: 네.
0: 또 백지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여러 가지 바람들을 다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소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면서 이 시민들께서 주시는 의견이 갑절 늘고 있어요. 이제는 다 읽는 게 불가능할 만큼 엄청나게 의견을 주고 계시거든요.
1: 아, 그래요?
0: 사실 이건 시민들께서 반응하고 계신 모습이다. 시민 중심 선거에 반응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감히 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 광역 단체장 중에 가장 적은 돈을 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돈 안 써도 조직 없어도 힘 없어도 의지 있고 공심 있고 능력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 네.
0: 선거운동 개혁을 선언했는데요. 그래서 네거티브 없는 왜냐 조직 선거와 네거티브 선거는 같이 갑니다. 네.
1: 그렇죠 아무래도
0: 큰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네거티브를 띄우는 거거든요.
1: 네.
0: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상대방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네거티브와 조직 선거는 늘 같이 갑니다. 여기는 또 돈이 들어가죠.
1: 그렇죠.
0: 이권이 들어가죠. 사실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금권선거, 조직선거, 이권선거를 없애려면 조직선거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러려면 네거티브 선거를 안 하겠다는 다짐이 네.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1: 네네네.
0: 저는 이번에 선거운동 개혁을 주장하면서 사무선거운동을 주장을 했고 또 하나는 국민의 혈세, 선거비 보존이 국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1: 네네.
0: 이걸 최대한 아끼는 선거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서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부울경 지역이나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0: 네.
1: 이제 이른바 동남풍, 국민의힘의 네. 동남풍이 불어오고 있다.
0: 네.
1: 뭐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각자 이제 그 동남풍의 원인은 다르게 봅니다만은 실제
0: 제가 제일 먼저 동남풍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썼던 걸 함부로 차용하시니 본래의 의미가 시작된 것 같아 속상하나 불어라 동남풍
1: 네.
0: 더 파랗게는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여러 방송에서 네. 저도 그 구호를 들었는데
0: 네.
1: 실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0: 네.
1: 아 진짜 그 동남풍이 누구의 영향으로 불어간다 그렇게
0: 네.
1: 보십니까? 누구의 영향으로 동남풍이 시작되고 있다. 현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지금 뭐 저희 울산에서는 우리 민주에 대한 바람이 시민들 사이에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동남풍이 일고 있고요.
1: 네.
0: 뭐 부산 이제 부산 북갑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 선거가 급해서 못 가봤는데 그래서 뭐 거기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1: 예.
0: 어쨌든 시민들께서 영남의 시민들이 원래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요즘 시장을 가거나 시민들을 만나 뵈면 너무나 적극적으로 반겨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응원주시고 특히 며칠 전에는 특히 보수세가 강하다고 불리우는 신정 울산의 신정시장 수암시장을 갔었는데
1: 아 그래요?
0: 근데 거기서도 상인분들과 시민들께서 너무나 뜨겁게 환대를 해주셔서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지 않습니까?
1: 네.
0: 뭐 짧은 정치 경험이지만 이렇게 환대를 받고 열렬하게 시민들이 반응하시는 것을 처음 봤어요. 가장 보수세가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열렬히 시민 주권 그리고 잘못된 부패 척결 여기에 대한 바람이 정말 크시구나 네.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1: 아유 그렇군요. 자 얼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0: 네.
1: 그 후보님 그 대통령께서
0: 네.
1: 그 일베등 사이트 폐쇄하고
0: 네.
1: 뭐 징벌 배상하고 과징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일베 뿌리 뽑기에 나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네. 하시고 있거든요.
0: 네네.
1: 이거 선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 좀 전망하시는 게 있으세요?
0: 저는 뭐 대통령께서 선거와는 무관하게 당연히 하셔야 될 말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
0: 당연히 뭐 국가의 네. 수반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인 거죠. 일베가 지금까지 했던 것 우리의 민주 정통성 또 역사 정통성을 부정하고
1: 네네.
0: 독재와 구구 권위주의 폭력을 찬양하는 듯한 모양을 보였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경고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네.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1: 네네.
0: 뭐 선거에서 유불리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 대통령님께 예.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하신 네. 것이고 선거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그래요. 우리가 짚고 가는 문제라서
1: 시간이 다 돼가지고 후보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0: 감사합니다.
1: 또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시작합니다. 급물살을 타나 싶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또 안개 속입니다. 맹탕 합의라는 미국 내부의 비판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다시 강경해진 건데요. 그 중심에는 이란 핵과 동결 자산 해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을 낙관만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4: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저기로 했습니다.
3: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여의도역에서 출근 인사에 나섭니다.
4: 국민의힘 지도부는 TK 지역과 충청권을 찾아 막판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유세에 나서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합동 유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3: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의 찬반 투표가 내일 종료되는 가운데 투표율이 90%에 육박했습니다.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오늘 법원에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는 등 여지는 여전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면서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합의 불발 시 더 강한 공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 미국과 이란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4: 오늘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네, 첫 소식입니다.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중입니다. 결국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 정치권까지 가세한 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의 시작부터 정 회장의 직접 사과에 이르는 과정을 김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텀블러 홍보 행사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 열사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순식간에 확산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중단하고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기획 담당 임원을 해임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스타벅스 코리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튿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용납할 수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도 사과에 나서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선거운동원과 후보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SNS에 스타벅스에 대한 보이콧 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 기관들도 잇따라 스타벅스와의 제휴를 중단하고 나섭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SNS에서 스타벅스를 겨냥해 또다시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화장이 신세계그룹 전반에까지 이르는 상황에 몰리면서 결국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오늘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스타벅스 마케팅 경위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는데 여론이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3: 이번 논란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광주 지역의 스타벅스 매장에는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다고 합니다.
4: 시민단체는 정용진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6: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 잡은 스타벅스 매장이 썰렁하기만 합니다. 눈에 띄게 손님이 줄면서 테이블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을 낀 황금 연휴지만 주택가와 인접한 스타벅스 매장도 한산하기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차량 주문이 도로까지 늘어서던 드라이브 스루 공간도 대기 행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7: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할 마음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얻어야 하는 대기업에서 그 아픔을 들춰내기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광주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만 71곳. 인구수 대비 서울 다음으로 많은 곳이지만 손님 발길이 끊기면서 스타벅스 매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시간이 흘러도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스타벅스 매장마다 사과문이 내걸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정 회장의 경영일선 후퇴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세계그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8: 자신의 과거과 행적까지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재발방지 대책까지를 약속한다면 그때는 함께 뭔가 그래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게.
6: 스타벅스 불매운동과 1인 시위 등 시민사회의 분노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분노한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3: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4: 다만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조롱 형태 표현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스타벅스 코리아 논란의 핵심 표현들로 계엄군 장갑차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처벌 여부는 별개 쟁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의 표현이 조롱이나 모욕에 가깝다면 관련법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곡 콘텐츠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 양상 또한 처벌 사각지대에 있는 표현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지난해 AI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온라인상 왜곡 게시물은 모두 5,100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현도 5.18은 폭동 같은 허위 사실 중심에서 유공자 혜택, 성역화 같은 조롱과 냉소, 희화화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0: 역사를 왜곡 조롱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멸시까지 하는 행동이 반복된 것은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9: 지난 2021년 5.18 특별법이 시행되고 입건된 피의자 120명 가운데 검찰 송치로 이어진 건 절반 수준인 67명이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5.18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 조항 공백부터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11: 이게 5.18을 조롱하는 모욕이나 희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9: 국회엔 5.18 허위 사실뿐 아니라 비방과 왜곡, 날조, 조롱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네, 이번에는 8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여의도역에서 출근 인사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이어 경기 여주와 이천을 방문해 기초단체장 후보 유세를 지원한 뒤 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을 차례로 훑으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의 강세 지역인 광주와 전남 일대를 돌며 투트랙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유세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늘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강서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돌며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지난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엿새 만에 처음으로 서울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선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이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어 두 사람의 합동 유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3: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후보의 이딴 대부업체 관련 의혹을 선거 전 전반으로 확산시키려고 총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4: 김용남, 김상욱 두 후보의 공천 취소를 거듭 촉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불법성이 확인된 건 없다며 중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2: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휴 마지막 날에도 선거 전 중반 주요 변수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잇따른 대부업체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제기된 김용남 평택을 후보와 대부업체 이사 겸직 논란이 불거진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를 싸잡아 대부 브라더스라고 비꼬며 즉각적인 사퇴와 공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13: 국회가 아니라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주서 야사, 낮에는 서민, 밤에는 사채업자. 대부 브라더스 보호하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12: 김용남 후보에 대해선 고발 방침도 밝혔는데 고리사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소환해 맹공을 쏟아냈습니다.
14: 반칙과 특권의 온상은 서민들 피 빨아먹는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는 국회의원 후보, 대부업체 사람과 같이 해외 놀러가고 고액 후원받으면서 유착하는 울산시장 후보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그 자체입니다.
12: 경쟁 후보 측에서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유희동 평택을 후보는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또다시 당선 무효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고 같은 지역구인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용남 김상우 후보 측은 위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으로 특히 김용남 후보 측은 위기에 처한 동생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을 뿐 배당이나 급여 수익은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아직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15: 불법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면 아니 후보로서 당연히 완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의혹 제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좀 취약하지 않냐.
12: 민주당은 후보를 중도 사퇴시킬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한 단일화 논의도 없다며 가능성을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3: 이번 선거의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죠. 대구에서는 연휴 마지막 날에도 시민들을 향한 양당의 구애작전이 이어졌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모두 자신이 지역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젊은 층이 많은 신도시에서 휴일 유세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아이를 낳은 부모 또 청년들과 사진을 찍고 악수하며 지역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 지역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17: 지금 중지된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 사업 그것부터 빨리 착수를 해야 부지 매입 등을 통해서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16: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과 시장 상인들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경제부총리 경력을 앞세워 전통시장을 살리고 대구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내로라 하는 대기업을 유치해 전국 최하위권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18: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예정이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창업도시로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16: 대구시장 자리를 둔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중앙의 지원 사격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에선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김부겸 후보와 만나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7: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대구 경북 통합을 이루려면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그때도 조 의장 후보자께서 큰 역할을 해주십사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18: 대구 경북이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한 오늘 비전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고 지원하기 위해서
16: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역 곳곳을 누볐습니다. 후보자들 모두 지역 경제를 다시 날아오르게 할 시장이 되겠다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경제 적임자는 누구일지 다가오는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네, 또 다른 격전지인 경기 하남갑 이강 후보들을 YTN이 만나봤습니다.
4: 날선 공방은 물론 하남 시민들을 사로잡을 교통 공약까지 팽팽히 맞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9: 결국 이재명 정부를 일을 하게 해줘야 된다. 윤 어게인은 안 된다. 하남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4선 국회의원인 도지사는 이광재 일을 잘하지 않을까. 3호선, 9호선 철도 문제. 5호선은 배차 간격을 빨리 하는 문제, 감일까지 연장하는 이 철도가 제일 중요하고.
20: 가족이 살고 있는 하남, 내 아이가 자라고 있는 하남, 그런 사람이 저는 하남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병역 기피 논란도 있고 회초리를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5호선 급행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이유가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아침 20분은 제가 좀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3: 네, 이번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면서 또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4: 합의 불발 시 더 강한 공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과 이란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보죠. 다시 압박에 나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1: 네, 이곳은 오늘 미국을 위해 전장에서 숨진 장병들을 추모하는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공격 작전 과정에서 13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며 추모 속에 하나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22: These incredible men and women gave their lives to ensure that the world's number one state sponsor of terror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Oh, and they won't. They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I'm sure you.
21: 네,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격을 재개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한 공격이 될 거라면서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파키스탄 등 중동 국가들을 향해서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국교 정상화 사업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추진해온 이 아랍에미리트와 이 바레인 등이 가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력을 고려하면 최소한 이들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의무적으로 서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세 질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죠. 하지만 미국이

0: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적인 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또 이란은 미국의 자산 동결 해제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할 경우 핵 협상을 지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국 측의 우려인데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1: We have very general terms about Iran's nuclear commitments. The details will have to be negotiated later, and those details might never be finalized, just like the Gaza ceasefire agreement that never went into phase two.
0: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이스라엘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란과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더 강력한 조건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네,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계속되고 있지요.
0: 네,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고 있죠. 이 대규모 이란 자산이 동결돼 있는 카타르 정부와 동결 자산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이 발표되면 일부 동결 자금이 바로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미국은 이란에 대한 동결 자산 해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합의 이행 이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 이행 시점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막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 반출과 관련한 약속을 요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두 나라의 종전 협상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무스타바 하메네이의 철저한 은신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정보 당국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사실상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장소에 숨어 있어 이란 최고위급 당국자들조차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 당국자들은 복잡한 전령 체계를 통해 사전에 전달받은 지침만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최종 합의 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용 문제를 두고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이용료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협 통과 시 지불하는 돈은 일방적인 통행세가 아니라 안전 항행과 환경 보호 등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당한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측이 추진하는 양해각서상의 무료 개방 조건과는 차이가 있는 입장으로 앞으로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해협 이용 선박들의 비용 부담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3: 네, 미국 내에서 막판 협상 내용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전직 핵심 참모들마저 전쟁을 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 이란도 속내가 복잡하긴 마찬가지지만 페르시아의 무릎 꿇은 로마 황제를 내세우며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4: 애초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종전 합의로 이란이 영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심히 걱정스럽다.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의회 인준 절차가 빠져 오바마 행정부 핵 합의처럼 실패할 운명이라는 말로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로저 위커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가 가치 없는 합의를 추진하라는 잘못된 조언을 밀어붙여 미국이 약하다는 인식만 퍼뜨릴 수 있다. 군사작전을 통한 모든 성과를 헛되게 만들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일기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도 잇따라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은 보도가 맞다면 이란은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셈이다. 역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은 뻔뻔스럽게 거짓말했던 이란이 이제와 진실을 말할 거라 믿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이번 협상안이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와 똑같은 듯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선 이란의 더 극단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돼 미국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며 이런 한탄까지 합니다.
5: Donald Trump is being played as a fool that he is for getting us into this in the first place.
4: 쏟아지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른 채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바마가 한 합의처럼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과는 다른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저는 스페셜 DJ 강수영이고요. 3부 명당 인터뷰는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3: 네, 네, 후보님. 그 석가탄신일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주말 유세도 하셨고 한데 어디서 시민들을 만나셨습니까?
4: 우선 뭐 그제 토요일에는 방송 연설을 좀 일찍 하고 화성 뱃놀이 축제가 있었습니다.
3: 아.
4: 그리고 수원에 그 KT 위즈 경기, 야구 경기가 있어서 또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아마 경기도 전체에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3: 네.
4: 그분들께 인사를 드렸고 또 호남 향후에, 영남 향후에, 각종 향후에 분들 인사하고 또 집중 유세도 여러 군데서 있었기 때문에 집중 유세를 했고요. 어제는 종교계 인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예배 드리고 바로 이제 수원의 봉년사, 또 수원사, 남양주 봉선사, 주지스님 차담도 하고 신도분들께 인사도 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3: 일정이 엄청 많으셨네요.
4: 네, 이제 시민들 대부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3: 네.
4: 전 이게 실제로 보니까 좋네요. 그리고 평소 좋아했다, 뭐 지지자다.
3: 예.
4: 원래 나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번에는 양양제 찍어야겠다.
3: 그래요.
4: 그리고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추미애는 안 된다였습니다.
3: 아, 그래요?
4: 경고합니다. 네네.
3: 자, 그럼 최대 현안이 지금 뭐 경기 남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이라든가, 뭐 GTX 조기 개통이라든지, 3기 신도시 적기 조성, 뭐 1기 신도시 재정비, 이런 주요 공약들이 후보자들이 대체로 좀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양향자 후보의 다른 후보에 비해서 좀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요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4: 네, 우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하는데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의 GTX 조기개통이나 뭐 3기 신도시나 이 문제도 경기도를 아마 잘 알아야 될 겁니다.
3: 네.
4: 그래서 반도체를 가장 잘 알고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공약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만큼 경기도의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일 겁니다.
3: 네.
4: 그리고 공약 제목은 다 비슷하겠더라고요. 근데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반도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추진력과 디테일에서 전혀 다르죠.
3: 네.
4: 먼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그 일기 신 조성이나 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나 일기 신도시 재정비 같은 것이 단순히 예산 따오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3: 네.
4: 아시다시피 뭐 전력 문제, 용수 문제, 인허가, 규제 혁신, 뭐 글로벌 과학 기술 인재 양성, 그런 것들은 이 산업의 이해도가 없이는 설득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진보와 보수 모두에서 반도체 첨단 산업 관련 특위 위원장을 했고, 또 서민 생활의 밑바닥부터 제가 18살에 아무것도 없이 올라와서 꿈을 이룬 사람으로서 이제 밑바닥에서 그 서민들의 애환을 아는 그런 사람이고, 또 경제 전문가, 첨단 산업 전문가는 저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뭐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으로 제가 쓴소리를 냈죠.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파업을 앞둔 일촉즉발 상황이었는데 정말 저는 제 목숨을 여기다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의 붕괴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선거운동을 중단하고라도 단식을 하면서 노사 합의를 촉구해야 되겠다. 근데 다행히도 그 농성장에 저희 그 노조 활동을 하는 우리 후배들이 정말 많이 왔었고, 그리고 제 지금 동기는 아마도 뭐 부사장 사장급인데 네.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 기회도 또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율사 법조인과 무슨 관료 리더십으로 이런 경기도의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필요한 이런 경기도는 지킬 수가 없다. 율사 이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하다.
3: 네, 네.
4: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국정 운영도 이 26년에 율사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3: 네.
4: 근데 이런 정말로 현장에서의 그 DNA에 각인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기도를 맡겨서는 저는 이 절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3: 네. 네. 정체적 네.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이 나의 차별점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4: 그렇죠. 네.
3: 자, 1순위 공약을 제가 보니까 그 도민 1인당 GRDP 지역 내 총생산이잖아요.
4: 네.
3: 와, 이거 1억 원 시대를 올려보겠다. 이거 어떤 네. 청사진을 그리시는 겁니까?
4: 이렇게 1억 원 시대라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3: 그러니까요.
4: 근데 제가 85년도 경기도에 올라서 40년 동안 어떤 도시가 쇠락하고 어떤 도시가 성장하는가를 보았지 않습니까?
3: 네.
4: 이미 화성과 이천은 1억 원 시대를 열었어요. 그것이 곧 이제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유무에 따라서 그 지역을 완전히 그 GRDP의 1억 원 시대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근데 지금 너무나 기회가 좋은 게 AI 시대에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거든요.
3: 그렇죠.
4: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좋아지겠습니까? 그 함께하는 정말 수많은 협력업체들 그리고 저는 그 수천 수만 개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3: 네.
4: 그것을 경기도에 정말 제대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각 도시가 이런 시대를 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놓친다라는 게 저는 더 가슴 아픈 일이 될 것 같고요.
3: 네.
4: 그리고 도민 1인당 GRDP 이런 시대 공약은 경기도의 경제 체질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완전히 그 문화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3: 네.
4: 그래서 그 첨단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겠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제 확고한 신념을 담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저는 이제 돈 버는 경기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세웠는데
3: 네.
4: 누구나 다 돈 쓰는 거 얘기하지 돈 버는 거 얘기 안 합니다.
3: 네.
4: 그리고 돈을 이렇게 예산을 끌어다 쓰는 도시가 아니라 이 국고를 채우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완전히 다른 어떤 생각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3: 네.
4: 저는 임기 4년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고연봉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또 우리 세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 네네네.
4: 지금 750만 노동자 중에 45만 정도가 1억 원 이상 고연봉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10만 개 정도 더 창출하면
3: 네.
4: 거기에서 확산되는 생태계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3-4년이 앞으로 3-4년이 과거의 80년보다 변화가 크다라는
3: 네네.
4: 그렇기 때문에 양형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절박하게 드리고요.
3: 네.
4: 그리고 첨단산업을 꽉꽉 채우면 경제 체력을 또 그래서 키우게 되면 부동산 경기
3: 네.
4: 이런 것들이 글로벌 이슈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재정력이 진짜 완전히 튼튼한 경기도가 될 수 있고
3: 네.
4: 심지어 이제 진짜 더 중요한 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볼 수 없죠. 전자민도
3: 네.
4: 자유로운 국가가 됩니다. 네.
3: 그래요. 자, 우리 선거운동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기사를 보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하고 우연히 만나셨는데
4: 예.
3: 좀 동료 의원들이나 뭐 하여튼 주변 인파위에서 악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눈인사만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4: 네.
3: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4: 추미애 후보는 지금 이제 철옹성에 쌓여 있죠. 그 경기도가 60명의 국회의원인데 6명이 이제 국민의힘이고 54명이 이 민주당입니다.
3: 네.
4: 돌아가면서 준비해 후보를 완전히 애워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제 같은 장소에서 만났으니 또 국민들도 언론도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원했거든요. 실제로 언론인들께서 같이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저는 뭐 그거를 떠나서 준비 후보님한테 악수를 청했는데 그렇게 악수를 거절할 필요가 있었나 싶고요.
3: 거절을 네. 아예 하신 거예요? 악수를
4: 네, 거절을 했죠. 이제 저 그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그냥 그래요? 하셨는데 거절한 이유가 아마도 제가 경기도민들께 좀 검증을 받자 그런 요구를 하니까 나가기는 싫고 좀 짜증이 많이 나신 모습이에요. 그 언론 앞에서도 그랬는데 없는 데서는 진짜 심하십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모습이 그 많은 도민들에게는 좀 오만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3: 네.
4: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상대 후보인 저한테도 이러시는데 앞으로 도민들한테 오죽할까.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겠구나. 아마 도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네. 마음에 약간 좀 상념이 좀 들었었습니다.
3: 네, 그 추미애 후보도 네. 나중에 한번 뭐 분명히 아마 입장이 있으실 것 같고.
4: 아마도 뭐 제 이름을 뭐 알리기 위해서 뭐 그 뭐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실 텐데
3: 네.
4: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3: 네. 네. 자, 추미애 후보 관련해서는 경기도를 잘 모른다, 대권을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네. 요 지적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는 여권 후보임을 이제 스스로 이제 강조하고 좀 각인하면서 뭐 대권 행보는 뭐 칭찬으로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4: 잘못한 아이한테 아이고 잘했다 하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는 식이죠. 그 아전인수식 그 말씀이고 눈치가 전혀 없어 보이십니다. 근데 이제 비판마저 칭찬으로 들릴 정도면 저는 주 후보님께서 정확한 민심의 흐름을 네.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 네, 조홍천 후보 이야기 좀 해볼게요.
4: 네.
3: 조홍천 후보가 초반부터 양양적 후보에 대해서 뭐 비판을 좀 하시더라고요. 또 네, 최근에는 예. 추미애 후보, 양양적 후보 모두에게 길을 쓰고 토론을 거부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4: 글쎄요. 추미애 후보가 거절해서 무산된 3자 토론을 왜 제 탓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홍천 후보는 아마도 저를 주적으로 설정한 것 같아요.
3: 왜 그럴까요?
4: 네. 그 말씀을 오래전 아니 그 상황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3: 과거에 또 같이 계셨기 때문에
4: 너무 잘 알지만 네. 그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3: 예.
4: 원래 계획대로 추미애 후보에게 또 정부 여당의 폭정에 공격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 네.
4: 조홍천 후보의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추미애 후보에게 반사 이득만 안겨줄 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양양자 후보는 그러면 이제 토론을 거부하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4: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 네.
4: 국민 그러니까 도민들께 검증 받아야 될 사람이 유력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거절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도민들도 관심이 없어지고. 물론 이제 조홍천 후보 그리고 저와 함께 추미애 후보를 공격하고 이런 모습밖에 안 나올 텐데
3: 네.
4: 저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어쨌든 추미애 후보께서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세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 네.
4: 네.
3: 그리고 후보님 그 또 네. 궁금한 이야기가 21대 국회에서 이제 조홍천 후보의 주장인데 21대 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적시한 것은 출마 자격 박탈 사유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4: 제가 그 22년도에 반도체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소위 말하는 키칩스법이라고도 하고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또 예명을 합니다.
3: 네.
4: 그 안에 이제 두 가지 법안이

0: K칩스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걸 번역하면 반도체 특별법쯤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22년도에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법안 앞에 연도까지 붙였으니 이제 더 구별은 안 한, 구별은 한 건데, 사실은 그때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좀그 8%로 그냥 통과되는 바람에
1: 네.
0: 거기에서 제가 반대 토론을 하면서 그 법안은 좀 미뤄졌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12월 30일에 통과가 됐고,
1: 네.
0: 조세특례제한법은 그 투자 시에 세액공제를 많이 해야지 글로벌 기업들과 이렇게 경쟁이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최대 35%까지 늘려가지고 3월 30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1: 네.
0: 그두 법안 때문에 지금의 7천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고, 또 반도체 용인의 국가산단을 그 법안에 의해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런 법안의 내용을 잘 모르시고, 또그 법안에 얼마나 또 민주당에서 다 반대를 했습니까? 아마 정치원 의원님도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제가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셔도. 예.
1: 예. 그또 한편 조홍천 후보의 주장이 양향자를 찍으면 장동혁이 산다. 둘은 공생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제가 이제 어떻게 기억하기로도 사실은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는 양향자 후보가 공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다른 후보를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양양자 후보가 좀 심적으로 많이 좀 상처도 받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0: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예.
1: 근데 이게
0: 예.
1: 공생관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뭐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후보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0: 이렇게라도 뭐 신조어를 만들어서 저를 이제 프레임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지도부에서도 가장 제가 쓴소리도 하고, 아시다시피 계엄은 불법이었다라고 그냥 저 우리 뭐그 장외투쟁에서 얘기했다가 정말 그그 죽창처럼 생긴 태극기 봉에 찢어서 뭐뭐 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보수 진영이고 이제 본인의 표가 저와 겹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조응천 찍으면 추미애가 된다, 뭐 조직추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품격 없이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그냥 급하신 상황이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 당 지도부하고는 지금 관계는 좀 어떠세요, 후보님?
0: 당 지도부, 제가 지도부였기 때문에 뭐
1: 네.
0: 지도부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힘을 합쳐서 일단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다시 한번 또 리더를 뽑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분열해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제가 하는 이야기, 하는 어떤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1: 네,
0: 예.
1: 그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제가 저더 여쭙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지도부이셨기 때문에 그 현재 한동훈 무소속 후보 있잖아요. 부산 북갑에.
0: 예.
1: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또 친한계 의원들 이제 열심히 지금 뭐 선거 운동하고 계신데 아, 저또 선거 지원을 하시거나 응원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수 최고는 워낙 뭐 강하게 비판하셨고 이 양양자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지역을 아예 머릿속에 안 넘고 있어요.
1: 아,
0: 한동훈.
1: 네.
0: 왜냐하면 경기도가 너무너무 넓고 60개 당협 대비고 31개 시군인데 다니기도 너무너무 지금 벅차고
1: 네.
0: 힘이 듭니다. 그것도 이큰 지역을 맨 마지막에 얼마 남겨놓지 않고 후보 결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명을 못 쓰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지역은 볼 겨를 자체가 없다. 저는 우선 이제 원론적인 얘기, 뭐 분열의 정치, 뭐 증오의 정치, 싸우는 정치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상황을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1: 그러면 그래도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아저 선거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선거 흐름이 보수 진영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0: 예.
1: 주장을 하시는 분도 꽤 계신데 근데 지금 이제 조홍천 후보와의 지금 이제 경쟁이나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거를 종합하면은 이 화학적으로 융화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제가 들고요. 후보님 보시기에 보수 진영 단일화 움직임 뭐 가능성 전혀 없는 것인가요?
0: 그는 이제

0: 단일화를 하라는 어떤 여론 민심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더 이상 그뭐 이렇게 막 싸우는 정치 뭐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분열의 정치, 증오의 정치 이게 아니라 정말로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두 수레바퀴로 이렇게 움직여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고 보시기 때문에 보수 안에서도 막 이게 분열돼 있고 이런 거를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사실 조응천 후보님은 제가 이제 뭐 너무나 존경한 분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역할이 좀 있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저희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조응천 후보님이 하시는 그 행동들을 보면 상당히 뭔가 이렇게 좀 스스로 분노를 뭔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조용하게 그냥 제 선거를 할 뿐입니다. 네.
1: 그래요. 아이고, 시간이 후딱 지나가네요. 아유,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국민의힘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창성철의 뉴스 명당. 저는 스페셜 DJ 강수영이고요. 4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최대 격전지이자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는 곳, 바로 서울시장이죠. 여야 후보들을 대신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이름하여 서울시장 여야 대전 미니토론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현 정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또 핫한 이슈들을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A 삼성역 기둥 철근 누락 요 이슈인데요. 절반만 시공됐다는 것이죠. 80개 중에 기둥 80개 중에 50개의 철근이 절반만 사용됐다. 그리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작년 10월에 알았지만은 서울시는 11월에 이제 보고가 됐다. 서울시에는 이후에 국토부 철도공단에 12차례의 현장 점검을 하는 동안에 이 사실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쟁점입니다. 먼저 오신환 의원님부터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3: 이게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알려졌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요. 사실상 이미 서울시가 작년 11월 달에 인지하고 20차례에 걸쳐서 현장 점검 및 여러 가지 검토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가지고 그 대안들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국토부가 그 공법에 대해서 보강 공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합의하고 공사를 하면 되는 그런 문제를 갑자기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를 보고 갑자기 관권 선거를 동원한 꼴이 된 것이죠. 제가 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안전에 대한 어떤 공포, 괴담으로 끌고 가면서 무리하게 지금 선거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전형적으로 그런 어떤 괴담 공포 정치를 펼쳐왔잖아요. 뭐 사드 전자파 괴담부터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뭐 광우병 괴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다 어디로 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제가 봐선 지방선거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이렇게 그냥 다 보강하고 공사되고 운행이 될 겁니다. 그 아주 뭐 이 전형적인 그런 어떤 국토부의 오히려 이것을 정치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은 4월 29일 날 최근에 이제 국토부가 인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3: 장관도 그날 뭐 구두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거의 100차례에 걸쳐서 시험 운행을 했어요. 기차가 그 지금 뭐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GTX-A 노선의 삼성역 구간을 기차 철도가 98회에 걸쳐서 계속 운행을 했어요.
1: 네.
3: 그리고 MBC가 보도한 이후에도 이미 이 26차례를 운행을 했어요. 그러면 국토부가 그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아니면은 이것을 알고도 만약에 이것을 계속 시험 운행했다면 안전하다는 것 전제하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정치 쇼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김윤덕 장관이 직접 해명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신영 의원님.
2: 이건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고 서울시의 무능을 드러내는 지금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1: 네.
2: 특히나 지하 5층에 그런 GTX에 철근이 2,570개가 빠졌잖아요. 뭐 그동안 400개 균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세훈 시장이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시민 여론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서 안전 대책 세우고 보강하겠습니다라고 투명하게 이야기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사퇴한 이후에 드러나니까 나는 언론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 10년 동안의 시정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고 계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 몰랐으면 무능이고 정말 알고도 은폐하는 거면 이거는 기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2: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이전에 뭐 관악구에서 반지하 침수 사망 사고 있을 때 현장 갔었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도 다음 날에 유럽 출장에서 귀국해갖고 현장 갔었고 그리고 명일동에서 땅 꺼짐 사건 있을 때도 방문했었어요. 근데 이것만 유독 방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 GTX 사고에 대해서 아 본인들이 불리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민이 지금 시민들이 가장 안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서울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2: 예전에 삼풍 백화점에서 붕괴사고 주요 원인 하나가 반쪽 철근 시공이었거든요.
1: 네.
2: 그런 만큼 재난은 예방을 철저히 하고
1: 네네.
2: 대비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 과정에서의 이 건설의 설계와 공사, 시공, 감독, 검사 책임 모두 서울시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 네.
2: 보고서에서 문제가 인지가 돼서 현대건설에서 서울시에 보고했을 때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그 철도 공사의 보고서를 낼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실패 사례다. 그리고 요약 보고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1: 네.
2: 감리에서도 문제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거를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1: 네.
2: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당한 그 책임
1: 네.
2: 소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김윤덕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토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진짜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될 만큼
1: 네, 오히려...
2: 아주 중대한
1: 예.
2: 서울시의 문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 네.
2: 지금 성과와 상관없이 이후에도 네. 계속 사후 보완하기 위해서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되겠다는
3: 그래,
2: 말씀 드립니다.
3: 제가... 이런 사안을요. 사실은 이게 정치 쟁점화 시킨 거잖아요.
1: 네.
3: 사실상 지금 선거 한복판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6일 전까지만 해도 기차가 다녔어요. 거기 철도가.
1: 네. 네.
3: 그러니까 이것이 4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무려 138회에 걸쳐서 국토부가 인지하고도 98회에 걸쳐서 기차를 운행시켰어요.
1: 네네네.
3: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4월 29일 날 알고 나서도 98회 100번에 걸쳐서 철도를 운행시켜놓고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안전불감증이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정치화하는 것은
1: 네.
3: 그리고 이 GTX-A 노선에 대한 사업은 국토부의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이잖아요.
1: 네네.
3: 이게 국토부가 잘했냐 서울시가 잘했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이건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3: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이 100층 200층을 짓는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1: 네.
3: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로도
1: 네.
3: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보강하면서 공사가 진행된 거예요.
1: 네.
3: 이 부분을 갑자기 무슨 금방 무너질 것처럼 자꾸 저렇게 공포적으로 몰고 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기둥이 견디는 압축 하중을 축하중이라고 그러는데
1: 네.
3: 이거를 단위로 따지면 킬로 뉴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최초의 설계 기준 강도가 58,604킬로 뉴턴이었어요.
1: 네, 보강 뒤에는
3: 네,
1: 더 오히려 이제 그 숫자도
3: 근데 이게
1: 말씀하신
3: 만약에
1: 거죠?
3: 철근이
1: 예.
3: 한 개 누락되면
1: 예.
3: 반으로 뭐 이 강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86% 정도의
1: 네네네.
3: 강도로 유지하고 있는
1: 보도가
3: 거예요.
1: 나갔죠.
3: 예, 예.
1: 예.
3: 그러니까
1: 예.
3: 이게 무슨 100이라고 했으면 지금 86 정도 된 거예요.
1: 네.
3: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1: 예.
3: 하중을 견디는 그런 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1: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예. 이제 쟁점을 말씀드리고 했던 것은 과학적으로 이게 안정한가는 결국 이제 전문가의
3: 그러니까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전문가들의
1: 네.
3: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1: 네.
3: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야지 이것을 그냥 공포 정치하듯이 막 몰고 가면서 시민들의 국민의 어떤 안전을 담보로 해서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그리고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렇게 공방하는 것은
1: 네.
3: 저는 오히려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1: 네.
3: 겁니다.
1: 그래서 제가 이제 쟁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것은 이게 이제 안전한지 안 한지는 전문가들이 점검해야 될 문제인데 네. 사실 이 이슈의 핵심 키워드와 이슈는 그 안전성 여부보다도 네. 오세훈 시장이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위탁, 이제 철도공단의 위탁공사니까 네. 그러면 위탁을 받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현대건설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면 좀 제대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3: 아니, 요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매뉴얼대로 보십니까? 원칙대로 6차례에 걸쳐서 다 보고를 했고 네. 보고를 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양이 400페이지나 된다고 해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이 인지했으면 네. 결과적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되는 체계는 그거는 국가철도공단 산하기관인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가지는 것이지 서울시가 국토부에 직접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위탁받은 것이고 이거는 정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최종적인 책임은 국토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서울시장이 그것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했던 것이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결국엔 지금은 왜 안전불감증으로 보고도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네. 4월 29일 날 국토부 장관이 이 철근이 누락된 거를 인지하고도 아까 100번에 걸쳐서 시험 운행을 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1: 그럼 네네, 그건
3: 김윤덕 장관이 그러면은 그것은 안전불감증으로 네. 그게 당장 무너질 것처럼 지금 중단시켜놓은 그 기둥 아래에 네. 철도를 지금 98회나 운행시켜놓고 네네네.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걸 네. 쟁점화하는 것은 네. 정치 개입이지 네네네. 선거 개입이지 이게 무슨 안전하고 무슨 네네네. 관련이 없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2: 반론을
3: 겁니다.
2: 해야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시죠. 표현해서 네. 죄송하지만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고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잘한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MBC가 보도되는데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부실 시공이 일어났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국회에서도 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서울시 선거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민 안전의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서울시가 설계와 공사 감독, 준공 검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를 했어야죠. 근데 지금 국토부 장관 얘기하잖아요. 2000페이지 되는 보고에 숨겨놓고 뭐 실패 사례에 대해서 없음, 요약 보고 없음. 이런 부분으로 부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100차례 이상 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지금 보강공사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방식대로 철근을 보강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알려진 그 80개의 철근의 누락에 대해서는 특히나 전수조사해갖고 또 보고 누락된 건 없는 거 아니냐.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시민의 안전의 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보면은 만약에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인지했다 그러면 기존 규정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현대건설에 벌점을 부여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6개월이 지난 동안에 전혀 벌점 부과하지도 않았거든요. 본인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 앞두고서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3: 네. 아니 이게 6개월 동안 논의를 해서 차근차근 보강 공사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2: 판단해서. 그런데 왜 오세훈 시장은 알지도 못했고 예, 언론 보고 알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서울시가 제대로 된 대책을 못한 것이죠.
3: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관이 인지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시험 운행을 중지시켰어야죠. 네네.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럼 철도가 운행하면서 무너져 내렸으면 그거는 국토부 장관이 다 책임질 겁니까?
2: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책임 공방으로 가기 때문에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3: 기본적으로 공사에 대한 원칙과 매뉴얼대로 서울시가 인지하고 바로 즉각 국가철도공단에 보고한 거예요. 보고의 양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한 번도 그럼 여지껏 계속 보고한 내용들을 수년 동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 그러면
3: 보고를 정상적인 매뉴얼과 원칙대로 네.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숫자가 페이지가 400페이지 중에 한 4페이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1: 네, 네.
3: 그런데 그걸 읽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1: 예.
3: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철도공단이 인지하고 나서도 계속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와서 지금에 대한 보강공사 공법을 정한 겁니다.
1: 네네.
3: 근데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국토부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1: 네네네.
3: 그 답변을 한 달 넘게 지금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정차 통과 현장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국토부에다 이걸 알린 거예요.
1: 네.
3: 왜 답변을 안 주냐.
1: 네.
3: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국토부가 인지한 건데
1: 네네.
3: 그 과정에 6차례에 걸쳐 또 취은 한 건에 대한 보고서를 네. 본인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국가철도공단이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1: 네.
3: 그러니까 그때서 그냥 인지하고 나서 결국에는 5월 15일 날 MBC가 방송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선거 한복판에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시킨 네. 것이지.
2: 그 분량을 조금 낮춰주셔야 돼요.
1: 저도 그래요.
2: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계속 설명하면 이거는 반론을 사실 아무리 의원님께서 얘기 설명을 쭉 한다 그래도 저희의 논점은 그래서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1: 태도를 지적하시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이
2: 오세훈 시장은 언제 알았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했냐? 왜냐하면 지금 선거 앞두고서는 그러면은 서울시장을 다시 하려고 하는 오세훈 시장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뭐 서울 부시장까지는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기자들 계속 묻잖아요. 언제 아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셨습니까? 계속 얘기 안 하다가 그냥 언론 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히스토리가 있든 간에 오세훈 시장이 그럼 적절하게 처신했느냐 했을 때 지금 현장도 안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GTX 문제에 대해서 은폐를 했거나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서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는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3: 이게 자꾸 은폐 의혹은 말도 안 되는 게 은폐를 할 것 같으면 보고 자체를 안 하죠.
2: 그러니까 많은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오세훈 시장이 뭘 했는지 설명하시면 저희가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오히려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 말씀드릴게요. 보고는 제대로 했고 보고를 읽어보지 않은 국토부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시장한테 보고를 안 된 거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보강공사 과정에 있는 거예요.
1: 네.
3: 그래서 그 판단을 도기본이나 부시장이 하고 있는 과정에 언론에 나갔고 언론에서 나가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무슨 안전이 금방 무너질 것처럼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국토부 장관이 아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러면 이 모든 걸 중단시키고 했어야지 지금 20일 동안 계속 운행을 시켜놓고 그러면 그
1: 의원님.
3: 책임은 그럼 국토부 장관은 안전 불가능
1: 잠깐만요. 네? 제 의원님 말씀 제가 이해하는데
3: 사회자하고 제가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1: 그래요. 논쟁한 적은 저는 없고요. 제가 근데 같은 취지의 말씀이 반복되면 이제 분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3: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책임 저는 공방을 오세훈 시장에게만 자꾸 지우니까.
1: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3: 오세훈 시장은 실제로 보고받지 못했어요.
1: 그래서
3: 방송을 보고 아는 게 사실이에요.
1: 신 의원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이 문제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언론을 통해서도 뭐든 이제 경을 알게 됐을 때에는 일단 책임의 소재나 이런 것을 가리기보다 일단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에게 안심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먼저 좀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2: 그분에서
1: 어떻게 보세요?
2: 동의하고요. 사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년간에 그러면은 서울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판단받는 선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GTX의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때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서울시의 보고 시스템은 아주 엉망이었다는 걸 반증하는 지금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부시장까지는 인지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랑 논의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은 국토부에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가 일을 잘하고 사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시장이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패싱되지 않아요.
1: 좋아요.
2: 이거는 저는 오세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거나 사실인지 은폐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냉정하게 판단할 거고요. 아 이렇게 부실신공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성수대교, 삼풍, 백화점 이런 것들을 겪어온 서울시인데 아 오세훈 시장은 10년 동안 이런 문제가 생겨도 보고를 못 받는 그런 무능한 시장이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한 번씩만 마무리할게요.
2: 오세훈 캠프에서 얘기한다 그래도 설명하고는 납득이 안 된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표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 서울시가 그 시스템에 있어서 보고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고쳐 나가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부도 이게 서로 책임 공방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138회나 운행할 정도의 안전이 그냥 담보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동안 부실하게 이렇게 시공을 잘못했는데 우리가 좀 더 안전 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고치고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의 판단에서는 지금의 86.6%라고 하는 그 하중 하중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전한 상황이니까 이걸 보강공사해서 충분히 현재 설계 기준 강도보다 더 높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지금 지방선거 선거 중이라고 해서 국토부가 참전하고 대통령이 참전해서 오세훈 죽이기에 이런 괴담 정치로 국민들을 이렇게 공포 정치로 몰고 가는 것이 맞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럼 당장 무너질 거냐 아니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정치인들이 나서서 김윤덕 장관은 무슨 선거 사무원입니까? 정원호 시장 후보의 그러니까 뭐 자기가 나서서 무슨 정치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네. 오히려 국무원의 정치 중립하고도 어긋나는 부분이고 네, 네, 네.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국가
1: 조금만
3: 사업이고.
1: 조금만 정리해 주시죠. 예, 예.
3: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제에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 그럼 무엇이 문제고 현재는 그럼 당장 무너질 거냐 안전할 네. 거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네, 네, 점검하고 네. 시민들께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네.
2: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 신 의원님 말씀 듣고 요 주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네. 시간상.
2: 오세훈 시장 후보가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왜 호들갑이냐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서울시를 운영한 10년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후보로서 뛰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잘못된 태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이렇게 보강하면은 그걸로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토부나 대통령께서도 전수조사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대안 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장 운행에서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안전하다는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고는 항상 언제든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초기부터 시공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서울시도 책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사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네, 네. 보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이 상당히 있다라는 네, 말씀을
1: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2: 국토부한테
1: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2: 매우 부채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1: 말싸움처럼 방송을 하시면 진행이 안 돼요. 좀 진행에 좀 따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1: 자, 주폭 논란 주제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됐었는데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의 폭행 전과 사실은 구청장 선거할 때도 전과 기록은 다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문제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가 판결문과는 달리 어떤 뭐 주점에서의 대응 관련해 가지고 화를 내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있었고. 또 정원호 후보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인식 차이 때문에 싸움이 있었다라는 해명을 하자 이제 판결문에는 5.18이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도 5.18이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 의원님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정원호 후보가 지금 31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특히 민간인 두 명과 경찰관을 두 명을 폭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과 전범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로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정직성, 도덕성 이런 문제로 같이 현 시점에서 치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피해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같이 합석해갖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봐도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근데 본인은 지금 한마디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건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인물들 논평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방을 하고 있는데 네. 오세훈 시장이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만나서 토론을 하자. 당신이 해명해야 될 부분들 해명하고 앞서 GTX-A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자. 네네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본인은 계속 피해 다니고 있고 외부에서만 지금 다른 사람들만 참전해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 결국엔 건강한 네. 시민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자질과 역량을 통해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와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주폭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원호 후보가 직접 본인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면 돼요.
1: 조금 네. 좀 줄여주시고요. 네. 자, 신현영 의원님 이 주제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그러니까 31년 전에 폭행에 대한 그런 사건이고 실제로 매번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장 후보 나올 때마다 불거졌던 이슈인데 그때마다 후보는 사과를 했죠. 부적절했다. 그리고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왔고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31년 전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갖고 온 것 자체가 뭐 지금 김재섭 의원이 워낙에 네거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망신 주기에 그 불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선거가 뭐 발생하면은 당연히 네거티브나 마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방식이 저희로 봤을 때는 좀 졸렬한 방식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그 당시에 양천구청의 비서실장도 현장에 있었고 거기에 연루가 됐었는데 그분이 증언하기로는 현장에서 내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습을 하면서 정은호 그 비서관 당시에 그분이 연루된 것이라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지금 많은 분들이 검증을 한 것이고요. 이걸 또 끌고 나온 것 자체가 저는 아 정말 오세훈 캠프에서 네. 정은호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할 만한 내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재탕삼탕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 시민들이 정말 어떤 후보가 시장이 되었을 때 시민의 생활에 그리고 민생에 그런 체감이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토론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1등 후보였을 때 네. 계속해서 유니스크 후보든 토론하자 그럴 때 안 하셨습니다. 본인도 그랬던 모습이 이제 와서 토론하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네. 2등 후보이기 때문에 공세하는 방식으로의 토론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게 토론을 원하시면 저희는 정책 토론할 의향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정도 남았거든요.
2: 28일에도 네. 예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네. GTX에 대해서 공방하고 싶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현장 가 하시고 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본인들의 왜 그러니까 그동안에 알려지 않았는지 입장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라는 자, 주장입니다.
3: 얘기를 끊어가면서 네네네. 얘기를 하게끔 해줘야죠. 사회자가.
1: 제가 지금 끊고
3: 그러니까
1: 있잖아요.
3: 지금 저 네. 이게 주폭 관련한 사건이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시민은 정원호 후보라는 사람 자체를 몰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하면서 갑자기 급부상해서 구청장 하던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잊지도 않은 5.18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그것을 정의롭게 그것을 하기 위한 폭력에 대한 문제를 네. 변명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공범인 비서실장의 얘기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자인 사람이 증언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피해자인 사람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고 네네. 다른 자리에 있다가 그냥 그것을 다른 문제로 인해서 거기 여종업원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자기는 일방적으로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1: 네.
3: 예, 그냥 딴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다음 주에 때문에 한 20초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3: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만나서 토론을 하면 돼요. 후보가.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당사자인 후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면서 평가할 거 아닙니까?
1: 네.
3: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의 토론하고 지금 직접 선택해야 되는 본선에서의 토론이 어떻게 같이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네. 과거에 토론을 하지 말자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토론하는 것을 공복할 거면 앞으로 그러면은 민주당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토론을 네. 하지 말자고 네. 주장할 네. 겁니까?
2: 자, 당장 3일 후에 토론이
1: 자,
2: 있어요.
1: 자, 지금 그러면 이 예, 주제 예. 관련해 가지고 공정하게 예. 자, 정확하게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은희 의원님 1분, 오 의원님 1분, 그리고 이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은희 예. 1분 드리겠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에서 캠프에서 되게 악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칸쿤 문제도 그래요. 여성 이슈 끌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닌 걸로 판명 나니까 꼬리 또 내립니다. 근데 처음에 이 폭행에 대한 것도 다시 들고 나왔을 때는 또 여성 문제랑 연루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양천구의 뭐 속기록에 누군가 구의원이 주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법부에서 재판할 때는 판결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판결문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본인들이 그렇게 여성 문제를 끌고 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거를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뭐 네거티브 할 수는 있지만 네거티브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평가를 할 거고요. 지금 앞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5년간 끌고 갈 것이냐 네. 그리고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 후보도 계속해서 정책적인 대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고 보고요. 3일 후에 조만간 네네. 토론회가 있습니다.
1: 네, 주십시오. 네. 네, 의원님.
3: 3일 후에 토론회가 있다는 거는 선관위 토론 한번 하는 거고요. 과거 역대 선거에서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원호 후보가 부자 몸조심하듯이 저렇게 되면 이미 지지율의 격차가 지금 거의 좁혀진 상태에서 저는 본인들이 더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피하는 것일 뿐이고 지금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법원에서의 지금 자기가 본인이 보호받기 위해서 법정에서 그런 취지로 심신미약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5.18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이 그렇게 또렷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네. 언급한 적이 없어요. 칸쿤이라든지 지금 이 토론 장소에서는
1: 네, 10초 남았습니다.
3: 그리고 성매매 의혹이라든지 본인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혹들조차도 지금 다 네.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네. 토론에 응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네네. 선관위 토론 한 번만 가지고 시민들이 네, 판단하기에는 예.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1: 네, 서울시장 여야 대전 와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한계 속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이란을 향해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면서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6: 막판 협상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과 동결 자산 해제를 둘러싼 이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보유 금지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고요?
7: 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념 행사 연설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13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 추모 속에 하나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8: These incredible men and women gave their lives to ensure that the world's number one state sponsor of terror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Oh, and they won't. They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I'm sure you.
7: 네,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격을 재개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한 공격이 될 것이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파키스탄 등 중동 국가들을 향해서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국교 정상화 사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추진을 해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등이 가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력을 고려하면 최소한 이들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의무적으로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이들 나라 정상들의 요청으로 이 자신이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보류한 만큼 이번에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의 관계 정상화라는 성과를 내기로 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중동 국가들이 선뜻 모두 가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5: 네, 어제까지만 해도 협상 타결 임박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죠.
7: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재국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 중단 등 제한 조치, 또 대이란 제재 완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체결의 의견을 모으면서 곧 합의가 이뤄질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어제 있었죠. 하지만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 선제적인 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이란은 미국의 자산 동결 해제 보장을 요구하면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할 경우 핵 협상을 지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국 측의 우려인데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9: It will have very general terms about Iran's nuclear commitments. The details will have to be negotiated later. And those details might never be finalized, just like the Gaza ceasefire agreement that never went into phase two.
7: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이스라엘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란과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이 약해질 수 있다면서 더 강력한 조건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지고 있지요.
7: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 또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우라늄과 함께 대규모 이란 자산이 동결돼 있는 카타르 정부와 이 동결 자산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이 발표되면 일부 동결 자금은 바로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하지만 이란에 대한 동결 자산 해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합의 이행 이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행 시점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막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가질 수 없다고 다시 언급하면서 이란의 농축우라늄 반출과 관련한 약속을 요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군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격 강도를 높이고 병력을 늘리는 것이며 그들을 결정적으로 타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가속 페달을 더욱 세게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은 뜻밖의 격전지가 된 전북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6: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강세 지역 민심 사수에 주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 지도부의 발길은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정읍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부족함을 느끼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며 최대한 몸을 낮춰 호소했습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면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주십시오.
10: 이 같은 강세 지역 공들이기는 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최근 상승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자칫 전북을 빼앗길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단 판단이 깔렸단 분석인데 김 후보를 겨냥해선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한 건 사천 때문이 아닌 본인의 현금 살포 탓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무소속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는 건 금도를 한참 넘은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12: 본인의 득표에 대통령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10: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당근책 제시도 물론 지역 수건 사업인 새만금 육성과 AI 첨단 산업 기반 조성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주 유권자에게 큰절을 올리는 현장 유세로 목이 쉬어라 이원택 지지를 호소했지만
13: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 유세장엔 정 대표 중심의 사당화를 반대한다는 기습 시위 등 호된 민심도 적자 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표를 다진 뒤 캐스팅보트 충청으로 향해 무당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14: 예상 밖 격전지가 된 전북에 대한 민주당의 구애는 선거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소속이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원팀을 선택해달라는 전략이 유효할지는 6월 3일 투표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8일 앞둔 오늘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여의도역에서 아침 출근 인사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이어 경기 여주와 이천을 방문해 기초단체장 후보 유세를 지원한 뒤 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을 차례로 훑으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의 강세 지역인 광주와 전남 일대를 돌며 투트랙 지원 유세를 이어나갑니다.
5: 연휴 마지막 날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TK 지역과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6: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는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5: 선거를 아흘에 남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세 지역에서 격전지로 변한 T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를 차례로 찾은 장 대표는 잔뜩 쉰 목소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16: 입만 열면 통합과 지역 경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5: 같은 시각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을 찾아 투트랙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닷새 동안 세 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캐스팅보트 중원을 찾아 부동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틀 전 탄핵 후 첫 공개 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박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모친 유경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과 충남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이 몸을 풀자마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세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 오는 27일에는 부울경, 28일에는 강원 방문이 예정됐는데 이른바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당 지도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7: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재명 정부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과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을 하나로 규합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14: 전통적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격전지 성패를 가를 부동층과 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한 구애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메모리얼 데이, 오늘 잘 쉬고 계시겠죠? 쉴 때 쉬고 놀 때 놀더라도 이것만은 알고 놀았으면 합니다. 바로 이 메모리데이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오늘은 한국의 현충일과도 같은 메모리얼데이입니다. 자, 메모리얼데이를 맞아서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 시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메모리얼데이는 오늘날 바베큐 파티를 하고 쇼핑몰이 대규모 세일을 하는 즐거운 연휴이자 여름의 시작으로 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래와 비하인드 스토리 속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놀랍고도 가슴 아픈 역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진짜 최초의 유래 스토리입니다. 백인들이 지워버린 해방된 노예들의 눈물 스토리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메모리얼 데이가 1868년 백인 장군 존 로건 장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역사학자들의 이 고증으로 밝혀진 진짜 최초의 메모리얼 데이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남북전쟁 직후인 1865년 5월 1일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이었습니다.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군은 찰스턴의 한 경마장을 북군의 포로 수용소로 사용했습니다. 북군은 노예제를 반대하는 진영이었죠. 그런데 당시 포로 수용소의 환경은 너무나도 끔찍했고 257명의 북군 병사들이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해서 경마장 스탠드 뒤편에 아무렇게나 집단 매장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방금 막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 주민들이 노예제를 반대했던 그 북군들의 시신이 매장된 그 가슴 아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들은 2주 동안 시신을 일일이 다 파내서 개인 무덤을 만들어주고 번듯한 울타리까지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경마장의 순교자들이라는 아치까지 세워줬습니다. 이후 1865년 5월 1일 3,000명의 흑인 어린이들이 꽃을 들고 행진하며 노래를 불렀고 총 1만 명이 넘는 흑인들이 모여서 이 무덤들에 꽃을 뿌리면서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숨겨졌던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해방해준 군인들을 위해서 흑인들이 주도한 이 위대한 최초의 기념일은 남부 백인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역사 속에서 철저히 은폐되고 지워졌습니다. 130년이 지난 1990년대 후반에야 예일대학교 역사학자에 의해서 이 아카이브에서 발견되며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공동묘지에서 열린 이 섬뜩한 피크닉 트렌드 스토리입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의 원래 이름은 무덤을 꽃으로 장식한다라는 의미에서 데코레이션 데이였습니다. 19세기 후반 이날이 되면 미국인들은 아주 기묘한 풍습을 즐겼습니다. 바로 온 가족이 공동묘지 무덤가에 가서 피크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이 그랬었죠.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섬뜩하게 느껴집니다만은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인구의 2%에 달하는 60만에서 7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자식을 잃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렇게 모든 가정이 아픔을 갖고 있던 당시에는 도시 공원들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조용하고 조경이 잘 된 공동묘지를 공원 삼아서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죽은 가족이나 전우의 묘비 옆에 돗자리를 펴고 고인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가 함께 식사하는 일종의 거대한 치유의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공동묘지에서 피크닉을 하며 무덤에 꽃을 놓아주던 날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데코레이션 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무덤 옆에서 하던 피크닉이 지금은 뒷마당 바베큐로 진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참전용사들을 분노하게 만든 요일 변경 사건 스토리입니다. 미국인들이 메모리얼 데이를 그냥 노는 날로 여기게 된 것은 정부가 법을 바꾸면서부터였습니다. 원래 이날은 5월 30일로 날짜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5월 30일로 고정시켰던 이유는 미국 전역에서 꽃이 가장 만발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5월 30일로 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데코레이션 데이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1868년 연방의회는 공무원들과 노동자들에게 토, 일, 월, 이 3일 연속 황금연휴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월요일 공휴일 법안, 유니폼 먼데이 할러데이 액트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1971년부터 메모리얼 데이는 5월 30일이 아닌 5월 마지막 월요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 조치에 미국의 참전용사 단체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정부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추모하는 날을 고작 여행 가고 바베큐 파티나 하는 얄팍한 연휴로 타락시켰다라면서 분노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사실 한 번쯤은 생각해 봤듯이 이 법이 바뀐 이후 사람들은 이 메모리얼 데이 이날의 그 본래 의미를 잊고 그저 여름 휴가 시즌의 시작, 단순한 연휴로만 인지하기 시작한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결국 2000년에 들어서는 연방의회는 매년 그 메모리얼 데이 오후 3시가 되면 전 미국인들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1분간 묵념을 해야 한다라는 법, 소위 국가추모행동법을 따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추모행동법, 오후 3시에 1분간 묵념. 그런데 그런 법을 또 아는 미국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너스 스토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기가 오전과 오후에 다르게 걸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요. 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조기 반기로 개양한 뒤에 아무 변경도 하지 않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이유와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모리얼 데이 당일 미국의 관공서나 군부대에 걸리는 조기에는 독특한 규칙이 있습니다. 조기 또는 뭐 반기라고 하죠. 반만 올리는 거 half staff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반기로 거는 거에는 독특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조기로, 하루 종일 반기로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일출부터 정오까지는 기태 반쯤은 내린 소위 조기로 개양합니다. 이걸 half staff라고 개양합니다. 반만 올린다라는 것이죠. 이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 선열들을 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오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몰까지는 기태 끝까지 다시 바짝 올린 정상적인 개양 full staff 상태로 바꿉니다. 이는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으며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조국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라는 생존자들의 결의와 희망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다시 정상 상태로 이 full staff 상태로 바꾸어서 깃대를 올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는 연휴인 줄만 알았던 이 메모리얼 데이 그 이면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흑인들의 잔혹한 역사, 그리고 역사를 어떤 왜곡하는 그런 스토리, 그리고 추모의 본질을 지키려고 애썼던 참전용사들의 그 씁쓸한 투쟁 등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져 있던 스토리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0: 이어서 점점 심각해지는 에볼라 바이러스 위협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유행이 방역 통제를 위협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데다가 의료시설 공격과 주민 이동으로 인해서 감염 경로 추적도 어려워지면서 보건당국은 실제 확산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보다도 훨씬 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콩고는 이번 에볼라 집단 발병과 관련한 의심 환자가 867명, 사망자가 204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2일 발표한 의심 사망자 수는 177명이었습니다만은 불과 하루 만에 27명이 늘어나면서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유행이 콩고 국경을 넘어서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콩고와 우간다 외에도 앙골라, 부룬디, 이디오피아, 케냐, 루안다, 남수단, 탄자니아, 잠비아 등 주변 10여 개 국가가 위험권에 놓여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주민들의 이동이 워낙 활발한 데다가 일부 지역에는 치안까지 매우 불안정해서 감염 확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콩고의 에볼라 위험 수준을 기존의 높음에서 현재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에볼라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도 검역과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에볼라 집중 검역 공항을 확대 지정하고 최근에 민주 콩고, 또 우간다, 그리고 남수단 방문자의 입국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또 영국도 입국자 모니터링과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보건기구들은 실제 감염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보다도 훨씬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서 일제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제재 압박과 만성적인 전력난이 맞물리면서 쿠바 관광 산업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꿈의 휴양지로 불리던 쿠바의 해변이 텅 비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스페덕이고 있습니다. 병원과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겼고 식량과 의약품 부족도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 아바나에서는 방정부 시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문제를 외교적 성과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또 이란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쿠바 체제를 흔들어 정치적인 실적을 쌓으려 한다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4: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5: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4: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5: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4: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5: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4: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5: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6: 부당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0: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4: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3: 두 번째 참가자.
5: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3: 세 번째 참가자.
4: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3: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앞둔 지난 주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워싱턴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참전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벽 더 월을 청소했습니다. 또 더그 콜린스 보훈 장관도 동참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는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기념공원을 청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백악관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요원들의 대응 사격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지난 토요일 동부시간 오후 6시쯤 17번가와 펜실베니아 에비뉴 교차로에서 한 사람이 가방에서 무기를 꺼내 발사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경호요원들이 대응 사격을 해서 용의자를 맞췄으며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인 한 명이 총에 맞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행인이 총격범이 쏜 총에 맞은 건지 또는 경호요원들의 대응 사격에 의해 총에 맞았는지 그 여부와 그의 몸 상태가 어떤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요원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고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 있었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캐나다 잠수함은 혼다 시빅, 한국 잠수함은 신형 테슬라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한국에서 출발해 14,000km를 항해한 뒤에 캐나다 빅토리아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언론들이 일제히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를 비롯해서 민영방송 CTV 등 현지 언론들은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간 기착지인 하와이에서 도산 안창호함에 승선해서 캐나다까지 함께 항해를 한 캐나다 해군 간부는 도산 안창호함을 타보니 신형 테슬라를 타는 것 같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잠수함을 타다가 한국 잠수함을 타보니 1999년형 혼다 시빅을 몰다가 신형 테슬라를 타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들이 캐나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잠수함은 1999년형 오래된 혼다 시빅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도산 안창호함을 약 2주간 또 경험한 캐나다의 해군 소령도 한국 잠수함은 녹이 슬지도 않았고 안에 들어가 보니 공간도 넉넉했다. 최신형 한국 잠수함을 타본 뒤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됐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캐나다 정부가 노후한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과 맞물려서 한국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의 최종 후보는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과 독일의 잠수함 등 이 두 나라로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는 이제 다음 달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잠수함은 혼다 시빅, 한국 잠수함은 신형 테슬라 같다라는 캐나다 해군 간부의 평가가 매우 인상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이어서 쿠바, 미국을 도청하고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를 거점 삼아서 미국을 겨냥한 정보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중국과 러시아가 대미 정보 수집을 위해서 쿠바 내 도청시설에 투자하고 관련 인력을 최근 3배로 늘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쿠바가 단순한 반미 국가를 넘어서 중국, 러시아 등의 전략적인 전진기지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쿠바 내 전자도청기지 18곳 가운데 중국이 3곳, 러시아가 2곳을 직접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쿠바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수집한 정보 가운데 일부를 쿠바 정부와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쿠바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전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미국과 물리적인 거리가 절대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주 최남단 키웨스트에서 쿠바의 수도 이 아바나까지의 거리는 약 90마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정도 거리와 비슷합니다. 특히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한 미국 동남부 해안에는 주요 군사시설과 전략 자산이 밀집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마르라고 리조트가 있는 곳과도 매우 가깝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 템파에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작전을 총괄하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마이애미 인근에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을 담당하는 남부사령부도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은 쿠바에 설치된 대형 도청 안테나와 정보 수집 장비가 미군 기지와 전략 시설을 감시하는 데에 활용될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0: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약간 몽롱한 상태로 냉장고 문을 열고 건강을 위해서 챙겨둔 유산균 음료 아니면 시원한 과일 주스를 꺼내서 그대로 목으로 넘깁니다. 아, 상쾌한 시작일 것 같은데 자, 공복 상태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죠. 사실 몸 생각해서 마셨는데 그 한 병이 오전 컨디션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유산균이나 신선한 과일 그 자체가 아니고요. 공복 상태에서 당이 포함된 액상 형태로 섭취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자, 위장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흡수 속도가 빠르겠죠. 그렇게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또 이를 낮추기 위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후에 혈당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른바 반동성 저혈당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급하게 올랐다가 더 빨리 떨어지는 혈당 패턴, 아주 안 좋은 패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어지러움이나 피로감, 또 강한 허기를 동반시키는데요. 아침에 마신 달콤한 음료 한 잔이 몇 시간 뒤에 가짜 배고픔을 유발하는 구조입니다. 액체 형태의 당류는 고체 음식보다는 포만감 유지 시간이 짧은 경향이 있어서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혈당 관리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먹는 순서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기상 직후에는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채소나 식이섬유를 조금 먼저 먹고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그렇게 먹어주는 순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도 물론 에너지로에선 꼭 필요하고요. 두뇌 회전을 위해서. 하지만 마지막에 섭취하는 것. 혈당 얘기는 뭐 건강 관련해서는 참 자주 드리게 되는데요. 참고로 한국 내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당뇨병 환자가 530만 명, 당뇨병 전 단계는 무려 1,400만 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미국에 있지만 그리고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는 나 자신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수치는 언제든 이 안에 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클레버 케어 제공이었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민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8: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9: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9: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1: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1: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2: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3: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4: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2: 함께 차차차.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 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5: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이 미중 정상회담 때 이 뒷얘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시진핑 주석이 언성을 높이면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강하게 비난했다라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뒤늦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언성을 높이는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어색한 모습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일단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언성을 높였던 것인지 YTN의 보도입니다.
16: 지난 14일 미중 정상 만남 당시 전 세계 시선은 타이완 문제에 쏠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한 이른바 타이완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총리도 맹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일본 재군사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는데, 이틀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가장 격렬한 순간이었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특히 사전 실무협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주제여서 미국 측 참석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다카이치와 타이완 총통 두 명을 싸잡아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니 두 정상을 지원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일본 총리를 직접 언급하며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오랜 기간 반목이 깊은 타이완 총통과 동일선에 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동조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가장 먼저 다카이치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공식 평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17: ご指摘の報道は承知をしておりますが 第三国間のやり取りでありますので その詳細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立場にはございません。
16: 일본 언론은 당장 중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연계하면서 대중 외교를 구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최근 서해와 동중국해 등에 군함 100여 척을 배치하며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중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8: 이어서 트럼프 눈밖에 난 고위 인사 또 경질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비판적이었던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이 결국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란의 위협을 과소평가했다라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 눈밖에 난 개버드 국장은 미국의 정보 수집 및 관리의 최종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대이란 전쟁 국면에서 사실상 완전히 배제돼 있었습니다. 털시 개버드 국장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어제 SNS에 공개하며 암진단을 받은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다음 달 30일부로 물러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우리는 그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사표 수리 의사를 공식적으로 즉각 밝혔습니다. 털시 개버드 정보국장의 사직에는 백악관의 압박이 적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해 3월 의회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증언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로를 샀습니다. 이후 개버드 국장은 정보기관 18곳의 총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8일 이란 핵시설 폭격 작전을 논의했던 회의에도 배제됐었고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작전을 개시한 이 마로라고 상황실에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국가정보국장의 약자인 DNI가 개버드 국장을 초대하지 말라라는 Do not invite를 뜻한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도 돌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 참전 군인 출신으로 이 사선 하원 의원을 지낸 털시 개버드 정보국 국장은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줄곧 내왔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토요일 육군사관학교, 즉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전투 현장의 지휘관들에게 결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서 열린 졸업식 연설에서 내 역할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의 손을 자유롭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급박한 결정을 내려야 할 현장 지휘관에게 재량을 더 부여한다라는 취지인과 동시에 인도주의 규범 등 지금까지 해오던 각종 규범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말고 작전을 수행하라라는 취지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개된 브리트니 스피어스 체포 당시의 영상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약물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될 당시의 상황이 담긴 바디캠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지난 3월 4일 LA 인근 101번 프리웨이에서 검은색 BMW를 몰고 과속 및 난폭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스피어스는 경찰에 붙잡힌 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찰을 향해서 나도 알고 있다. 우리 엄마는 자전거를 타던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 난 그런 짓은 안 한다 라고 말하면서 경찰에게 폭언과 고소형을 퍼부었습니다. 이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그런데도 우리 엄마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면서 왜 우리 엄마를 체포하지 않은 것이냐, 엄마는 어떻게 처벌을 면한 것이냐 라는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연 엄마가 날 죽이려고 했다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체포된 이후 재활시설에 자발적으로 입소했다가 지난달 말에 퇴소했습니다. 지난 4일 스피어스의 변호사 마이클 골드스타인은 법정에 출석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피어스에게 보호관찰 1년과 약물방지교육 3개월을 명령했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8: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9: 너무너무 좋습니다.
10: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8: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8: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5: 99세까지 팔팔하게.
16: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7: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어제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뒤 한두 달 안에 전 세계 모든 정유시설에 필요한 양의 원유가 공급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어제 CBS 방송 Face the Nation에 출연해서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유조선들은 다시 항해가 가능할 것이고 거의 즉시 정유시설들의 원유를 다시 채워 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유조선은 하루에 약 300해리, 즉 약 550km를 간다. 그래서 해협과 가까운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곳은 즉시 원유를 공급받을 것이고 그러면 곧바로 그것을 정제 제품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뉴질랜드처럼 더 아래쪽에 있는 곳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라면서도 실제로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면 지구상의 모든 정유시설이 필요한 모든 원유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유시설에서 원유를 받으면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정유를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유 한 방울이 정유 공장에 들어가서 화학적으로 분해 그리고 정제되어 나오는 시간은 24시간에서 최장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입고 또는 탱크 대기 또 철저한 품질 검사 시간 등 출하 준비까지 들어가는 데 포함되는 실질적인 공장 내에 체류하는 기간은 보통 가장 빠르면 3일 정도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코리아 대주주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고발 절차상 형식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5.18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하는가 하면 홍보 포스터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5.18 유공자나 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스타벅스가 어떤 경위로 이 같은 프로모션을 기획했으며 내부에서 문제 제기 등은 없었는지 또 위로는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당국과 휴전을 위한 합의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화당 내에 대이란 강경파 인사들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워커 의원은 어제 SNS에 글을 올리고 지금 60일 휴전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란에 대해서 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한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 이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 전쟁으로 그나마 달성한 모든 것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의 이슬람주의 정권과 합의를 하는 것을 더 진행시킨다면 미국이 약하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시작한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행동할 때가 이미 지났다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방상원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만일 이런 식으로 종전 합의가 된다면 도대체 왜 전쟁이 시작됐는지가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휴전 합의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면서 이전에 전쟁 이전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은 통항이 자유로웠는데 이제 와서 원상복구한다라는 조건으로 종전을 한다면 도대체 전쟁을 왜 한 것이냐, 도대체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합의와 뭐가 다른 것이냐라면서 맹비판을 했습니다.
3: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8: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8: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8: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9: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2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2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1: 올림픽 골프니까.
2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2: 인재를 모집합니다.
0: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메모리얼 데이의 원래 명칭은 데코레이션 데이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직 장병들의 무덤을 꽃으로 장식하던 게 기원이 됐죠. 자, 오늘 가슴속으로는 그들의 희생에 꽃을 데코레이션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행복함으로 데코레이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쉽게 풀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굿모닝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에 음악 한 스푼, 웃음 두 스푼, 따뜻한 얘기까지 배달해드리는 시간.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저는 여러분의 탱자 한미옥입니다. 오늘도 차차차. 오늘은 바로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뜻깊은 날이죠. 누군가는 여행길에 올랐을 테고요. 이제 오실 준비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가족들과 바베큐 준비하시면서 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분은 오늘도 혼자 조용히 오늘 하루의 의미를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노래와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과 함께 메모리얼 데이에 어울리는 추억의 음악들까지 기분 좋게 준비했습니다. 연휴라고 너무 늘어져 있지 말고요.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좋은 차 한 잔 딱 들고요. 어깨 한번 들썩이면서 오늘도 신나게 사람 냄새 나게 한번 출발해 보자고요. 2026년 메모리얼 데이 아침 굿모닝 차차차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죠. 폴 맥카트니가 비틀즈가 해체된 이후에 폴 맥카트니가 결성한 밴드 윙스가 불렀습니다. Let them in. Let them in. 내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오픈 더 도어를 해야 됩니다. 가사에 보면 시스터 수잔, 브라더 존도 나오고요. 바로 시스터 수잔은 아내를 지칭한 거고 브라더 존은 린다의 오빠나 존 레논을 의미할 수 있겠죠. 필 앤 돈도 나옵니다. 바로 에버리 브라더스의 멤버를 뜻한대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역사적 인물도 언급이 됩니다. 아, 렛데민 마치 처음에 띵동띵동 하고 문이 열리고 벨루르는 소리가 함께 나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미국 친구들도 우리 한국에서처럼 똑같이 남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그런 장난을 해요. 근데 집주인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아이도 아니고 청년이 아주 미안한데 내 친구랑 내기를 해서 벨 누르고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집주인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빨리 누르고 도망가. 그럼 내가 너 쫓는 척 할게. 이러면서 그 영상이 밝혀지면서 참 마음 좋은 이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난도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받아주면 좋은 그런 연휴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방금 들으신 Let Them In 이 곡은 마치 친근한 파티에 얘들아 다 와 우리 집 초대할게 이러면서 이 폴 맥카트니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인물을 하나씩 나열을 합니다. 파티 열고 모두에게 따뜻한 분위기로 다들 와 이러면서 내 인생에 초대하고 싶은 인물 여러분 10명을 꼽으라면 누가

0: All I have to do is dream 들으셨습니다. 꿈을 꿔야 되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데 드는 에너지와 성공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 사실상 똑같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패도 성공만큼이나 많은 노력이 들고 똑같이 힘이 든다는 겁니다. 결국 성장하는 삶과 제자리에 머무는 삶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같은데 방향만 다를 뿐이죠. 오히려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하도록 태어났거든요. 오히려 가던 길을 멈추는데 더 큰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어떤 장애물을 두고 있는지 알아채는 용기, 그리고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크고 멋진 삶을 살아내겠다는 용기. 자, 메모리얼 데이에는요 그런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내보자 라는 그런 에너지를 가득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5: 세종성보감.
4: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5: 세종성보감.
4: 쌩쌩 돌아라 하하.
5: 세종성보감이잖아.
6: 그렇습니다. 세종성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0: 청부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 21383-8899 383-8899
2: 세종 해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4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5: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6: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찰리 브라운과 프란츠 스티글러의 실화 얘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독일의 공군 에이스였던 프란츠 스티글러 중위가 만신창이가 된 찰리 브라운 중위의 폭격기를 격추하는 대신 국회 상공까지 안전하게 호위해주면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한 감동적인 사건인데요. 1943년 12월 20일 브라운 중의 B-17 폭격기는 독일 브렌멘 공습 중에 대공포와 독일 전투기들의 집중 포화를 받아서 꼬리 날개가 날아가고 조종사 본인도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산소 유압 시스템이 파손되어 고도가 계속 떨어졌고 기내는 추락하기 직전에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지상에서 전투기 수리를 마치고 출격했던 독일의 에이스 조종사 프란츠 스티글러가 이 폭격기를 발견했습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마지막 격추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만신창이가 된 폭격기의 틈새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미군 승무원들을 차마 쏠 수가 없었죠. 과거 자신의 상관이었던 구스타포 괴렐이 했던 말, 부상당한 적을 쏘는 것은 살인과 같다. 인간성을 잃지 말라. 이 말을 떠올리면서 공격 대신 폭격기 옆에 바짝 붙어서 독일군의 대공포로부터 폭격기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북해 상공까지 호위를 하면서 나중에는 브라운 중위에게 거수경례를 붙인 뒤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영국 기지에 도착한 찰리 브라운 중위는 이 사건을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보고했지만 군 수뇌부는 사령부 내에 사기 저하를 우려해서 이 이야기를 기밀에 붙이고 함구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40년 뒤에 전쟁이 끝난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브라운 중위가 자신을 구해준 의문의 독일 조종사를 찾기 위해 수십 년간 참전 용사 모임과 뉴스레터로 수소문을 했고 마침내 1990년에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 스티글러와 연락이 닿아서 감동적인 재회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의형제처럼 서로 지내면서 낚시 친구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나란히 세상을 떠날 때까지 깊은 우정을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바로 이야기는 에단 메이코스가 쓴 책 A Higher Call이라는 책에 상세히 기록이 되면서 현대에도 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요, 어느 어린이가요 그 브라더를 탁 등에 업고 가는데 얘야 무겁지 않니? 그러자 바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무겁지 않아요. 그는 내 브라더니까요. 더 홀리스가 부릅니다.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He's my brother. 인류애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실화가 실화의 얘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6.25 참전 하셔가지고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약주 한잔 하실 때마다 밥상 옆에서 옛날 그 전쟁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군을 마주친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께 참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산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정말 크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비극 바로 한국 전쟁 때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군인 중 한 분이시고 또 한국 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셨던 제임스 반 플리트 장군의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는

1950년 4월 4일 장군의 외아들이자 미 공군대위였던 반플리트 2세가 B-26 폭격기를 몰고 평안남도 순천 지역으로 야간 출격을 나갔다가 북한군의 대공포에 맞아 실종됐습니다. 당시 미군은 사령관의 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대대적인 수색 구조 작전을 펼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반플리트 장군은 전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한 뒤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색 작전을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아, 그곳은 적진 깊숙한 곳인데 내 아들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미국의 젊은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즉시 구조 작전을 중단해라. 장군은 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바로 장군은 전선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들의 어머님들께 그 부활절 아침에 편지를 쓰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으로 아들의 생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결국 아들 반플리트 대위는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전사 처리됐습니다. 장군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전쟁을 끝까지 지휘했고 전후에는 한국의 육군사관학교 건립을 적극적으로 돕는 등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큰 희생을 감내했던 참된 군인의 모습을 오늘날까지도 진정한 메모리얼 데이의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지역마다 오늘 그렇게 미 군인에 대한 예우와 전사자에 대한 존경을 다 표시를 하시지요. 오늘 그렇게 목숨 걸고 조국을 지켜주신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숭고한 넋을 기리면서 자 그렇게 아들을 보냈던 마음 아들에 대한 사랑을 에릭 클랩톤은 바로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Tears in Heaven.

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티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13-388-5600 21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13-388-5600 21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9: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8: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9: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8: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9: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밤하늘에 별이 된 영웅들을 따뜻하게 추모하는 느낌을 주는 너무도 유명한 노래이죠. 이태리의 트럼페터 니나 로소가 이 곡을 만들게 된 데는 그 배경에 남편을 전사한 남편을 그리워하던 네덜란드 여인의 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눈물 어린 사연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전쟁에서 전사했고 남편이 전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는 어두운 전쟁터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미군의 소등 나팔 소리를 들을 때면 당신과 아이들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다오 이러면서 그 소등 나팔 소리를 이번 콘서트에서 연주해 주실 순 없나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그 노래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여인의 간절한 사연에 깊은 감동을 받은 니니 로소가 흔쾌히 요청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당일 바로 미군의 소등 나팔 소리를 재즈풍으로 감미롭게 편곡한 일 솔렌지오, 바로 침묵이라는 뜻의 일 솔렌지오, 밤하늘의 트럼펫이라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듣던, 그래서 군대에서 이 노래를 탁 하루에 지친 탁 누워서 이 노래가 나올 때 정말 눈물을 흘리신 우리 예비군 어르신들 방송 듣고 계시면서 옛날 눈물 생사를 같이 했던 그 전우도 생각나고 그러시지요. 그러면서 니나 로스가 나지막하게 잘 자요 내 사랑 꿈속에서 만나요, 마치 전사한 남편이 하늘에서 건네는 그런 마지막 편지처럼 독백이 울려 퍼졌고 콘서트장은 이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공연 모습을 당시 현장에 있던 라디오 방송국 관계자가 녹음을 해서 곧바로 방송을 타게 됐는데요. 이 사연과 이 곡이 나가자마자 청취자들의 문의가 폭주했고 이 싱글 음반은 순식간에 수백만 장 메가 빅 히트를 하게 되는, 한 여인의 지극한 그리움과 그 마음을 외면치 않은 한 음악가의 따뜻한 시선이 만나 탄생한 인류애의 결정체, 밤하늘의 트럼펫 들으셨습니다. 우리 한국 가요에도요 한때는 금지곡이었죠.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패배주의를 조장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바로 우리 김민기 선생님이 작곡을 하신 늙은 군인의 노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한국 포크사에 묵직하고 애잔한 울림을 주는 명곡입니다. 메모리얼 데이에 평생을 고국에 바친 무명 용사들과 군인들의 삶을 돌아보기에 좋은 곡인데요. 이 음악이 탄생된 데는 김민기 선생님이 1970년대 중반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 탄생했습니다. 강원도 인제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는데 마침 30년 동안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앞둔 한 선임 하사가 계신 거예요. 평생을 국가에 바쳤지만 막상 전역을 앞두고 나니 갈 곳도 없고 알아주는 이 없는 자신의 쓸쓸한 인생을 한탄하며 눈물 짓는 늙은 군인의 모습을 본 김민기 씨가 큰 감명을 받아서 그 군인의 투박한 인생과 회한을 달라주기 위해서 부대 안에서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노래에 뭐 화려한 수식어 없지만 그래도 나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자 손녀들 손잡고 동해바다 해돋는 구경 가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지. 푸른 하늘 깃발은 높이 휘날리고 한때 민중의 노래로 또 대학가와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청년들이 군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또 노동자 혹은 늙은 광부의 노래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불렀습니다. 소외되고 평생을 헌신한 평범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노래. 자, 우리 김민기 선생님의 늙은 군인의 노래 오늘 굿모닝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1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부의 남자 훈이훈이 우리 훈이
1: 안녕하세요. 좋다, 음악 좋다.
0: 아, 음악
1: 너무 멋있잖아요. 딱 저 같잖아요.
0: 갑자기 너무 진지한데?
1: 왜 딱 저 나오는
0: 시사고발
1: 저 나오는 느낌이 딱 나죠. 뭔가
0: 오늘
1: 용가리 한 마리 나올 것 같지 않아요?
0: 메모리얼 데이 다들 잘 보고 있는 거 이러면서.
1: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런 거 들으면 뭔가 막 나가서
0: 긴장감?
1: 예, 뭐 나가서 뭔가 막 하고 싶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0: 나가서 뭔가 밝히 파헤치고 싶은
1: 막
0: 삽을 들고 나와서
1: 삽을 왜 들고 나가?
0: 삽질을 하고 싶은 느낌이.
1: 하여튼 이런 거인데 오늘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네. 월요일은 순회를 먹이는 남자 시간이잖아요.
0: 순회남인데
1: 오늘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이 연휴 주말 때 껴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외식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분들과도 네. 친구들과 친지들과 했을 텐데 식당을 우리가 사실 살려야 됩니다. 내부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 타운 내 많은 식당들을 저희 요식업들을 정말 힘내시라고 제가 많이 가야 되는데
0: 그래서 오늘은 식당으로
1: 식당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식당을 갔을 때 은근히 조금 기분 나쁘거나 짜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이거 잘 들어보셨다가 식당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1: 뭐 이런 일이 없어야지 사실은.
0: 식당에서 은근히 짜증나는 상황 탑10.
1: 그렇죠.
0: 가볼까요?
1: 어떤 데는요 음식 나오기 전에 이미 지친 데가 있어요.
0: 어.
1: 먹기가 싫은 데가 있어요. 가면
0: 아.
1: 막 배고파서 들어갔는데 막 짜증이 밀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탑10 알아보도록 할게요. 10위. 아, 메뉴판을 딱 열었는데 너무 복잡해.
0: 너무 많아. 한식, 중식, 양식, 분식.
1: 이거는 진짜 뷔페 메뉴가 적혀 있는 거. 그런 데 있거든요.
0: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다 경영하실까?
1: 그러니까요. 야, 아니, 넌 뭐 먹을래? 예를 들어서 옆에 난 돈가스. 그래? 너는 떡볶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사람은 무슨 갑자기 흑염소 전골, 흑염소 탕, 얘는 무슨 갈비탕, 얘는 돈가스. 이게
0: 재밌다.
1: 다 돼.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0: 전문점 이래서 몇 가지 메뉴가 없는 경우가 선택할 때도 좋더라고요.
1: 그러니까 메뉴가 너무 많으면 그리고 일단
0: 복잡해.
1: 조금 여기 믿어도 되나? 왜냐면 사람이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0: 너무
1: 수천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0: 메뉴가 너무 많으면 안 돼.
1: 너무 많아. 이름을 읽으면서도 야 이거 먹어도 되나? 싶은 그런 불안감이 오는 그런 식당
0: 그게 메뉴판이 10위. 너무 복잡할 때
1: 너무 메뉴판도 사실 그거 아시죠?
0: 뭐야?
1: 거기도 심리적인 그게 있는 거 마케팅과 심리적인 그게 다 복합적으로 요새 갖고 만드는 법이 있어요.
0: 메뉴판을 잘 만들어야 돼.
1: 굉장히 자기가 팔아야 되는 가장 시그니처 메뉴를 어디다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사실 포지션 등이 그런 거 잘 좀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9위. 야 이거는 한국 분들은 좀 아니긴 한데 직원 서버를 부르기가 너무 힘들 때.
0: 아, 손 들었어. 여기요. 어떻게든 눈 좀 마주치려고 하는데.
1: 근데 일부러 피한다? 이렇게 슥 피하는 분도 있어요.
0: 아, 왜 이렇게 여기는 안 보지?
1: 보고도 안 본 척 하시는 분도 있어요.
0: 아, 설마.
1: 분명히 아, 진짜 눈 마주쳤는데 그냥 가요.
0: 아니, 버튼 있는 그래서 벨 있는 데가 좋아.
1: 그거를요. 미국 분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다가 이제 한국 식당 몇 번 오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그냥 띵동 하면 되니까.
0: 그리고 번호까지 써 있는 데도
1: 그런 데도 있어요. 번호까지 딱 뜨면 진짜 근데 되게 번호표 이거 띵동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저기요 하다가 나중에 벨 누르세요 하면 되게 미안한 적도 있어요. 아 여긴 벨을 누르면 되는구나. 근데 진짜로 버튼을 눌렀는데도 안 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0: 그러니까 뛰어난 그 서빙 하시는 분은 순식간에 이렇게 촤촤촤촤촤 훑어봐요.
1: 누르기 전에
0: 뒤에도 눈이 달린 거
1: 누르기 전에 와야지 사실은
0: 테이블을 돌아야죠.
1: 저도 예전에 서빙 해본 적 있지만은 대학 때 그게 되게 중요하죠. 말씀하셨죠. 쓱 지나가면서 그냥 가면 안 돼요. 이 테이블에 뭐가 있나 없나 쓱 보면서 그냥 무심하게라도 쓱 가서 냅킨 더 갖다 드리고 뭐 필요하면 혹시라도 딱 가는데 누가 젓가락을 딱 떨어뜨려 봐. 그럼 그냥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있어야지 그거를 달라고 할 때까지 그죠? 기본 안주도 좀 이렇게 갖다 주고
0: 안 돼.
1: 아, 이거 서버분들 또 부르기 민망한 식당들 그거 조금 불편합니다.
0: 8위
1: 뭘까요?
0: 8위 뭐예요?
1: 물이 늦게 나오는 때.
0: 물이 아니 원래 물은
1: 근데 요새는
0: 해준다는
1: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물은 셀프도 있고 뭐 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주는 데가 분명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 앉으면 물은 줘야죠.
0: 그렇죠.
1: 굳이 요새는 친절한 데는 물어보잖아요. 따뜻한 거 드릴까요? 시원한 거 드릴까요? 근데 뭐 더워 죽겠는데 따뜻한 거를 굳이 뭐 여쭤보시는 것도 물론 센스 있게 하시는
0: 아니죠.
1: 건데
0: 아니죠 건강을 위해서 전
1: 아니 그러니까요 따뜻한 물 원하실 수 네. 있지만 그냥 아예 갔는데 물도 안 주고 있다가 음식 시킬 때 좀 물도 좀 주실래요? 그때 갖다 주면 좀
0: 사람이 오면 딱 앞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그게 기본이죠.
1: 저는 밥 먹을 때 물 진짜 많이 마시거든요.
0: 아
1: 근데 물 안 주면 정말 좀 싫어요.
0: 그리고
1: 몇 번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공사 저기 있다가 시간 괜찮으시면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아예 안 줘요. 세 번씩 근데 안 줘. 그래서 짜증 나고 제가 혹시나 해서 혹시 다이콕 있나요? 그래서 제로콕 있나요? 어 있어요. 하나만 주실래요? 바로 갖다 줘요.
0: 어
1: 판매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좀 조금 짜증 났어요. 그런데
0: 물 기본입니다.
1: 물은 기본이고요. 네. 저같이 물 많이 먹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요식업계 서빙하시는 분 계시면 물 좀 넉넉히 주세요.
0: 네.
1: 매번 달라기도 되게 민망해.
0: 물 먹여야 되는 남자야.
1: 아, 물 먹으면 좋잖아요. 네. 목 말라 죽겠는데 물도 안 주고. 네.
0: 적당히 먹어야지 밥 먹을 때 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 저 어릴 때는 그 반대로 배웠어요.
0: 네.
1: 오히려
0: 물을
1: 먹으라고 그래갖고 제가 어릴 때 멋진 습관을 들였더니
0: 네.
1: 또 아니래. 어쩌라고 이미 습관 다 들여놨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정설이 됐죠. 마시면 안 좋다는 걸.
0: 네.
1: 저도 압니다만 목이 그렇게 매워요. 밥 먹으면 이상하게.
0: 자 식당 갔을 때 짜증나는 상황
1: 7위 사진 보고 골랐는데 음식이랑 너무 달라.
0: 아 메뉴판은 정말
1: 화려한데. 메뉴판은 정말 삐까뻔쩍한데 막 고기가 이만큼 있고 막 치즈가 쫙쫙 늘어나고 있고 막 새우도 막 이만한 것들이 쫙 듬성듬 있는데 시켰는데 웬걸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죠.
0: 그렇지.
1: 고기 이만큼 나오고 치즈는 뭐 보이지도 않고
0: 그거랑 똑같나? 데이트 뭐 온라인 데이트로 너무 이뻐서 나갔는데 보니까 아니야.
1: 그거는
0: 언제 때 사진이야?
1: 그거는
0: 사기죠.
1: 아 옛날 사진이요?
0: 네. 아니 남의 사진 오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
1: 야 그건 사기지.
0: 완전히 거기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정을 했겠죠. 사진을 보정을 봤는데
1: 보정하면 안 돼요.
0: 사기 수준으로 했다 이거죠.
1: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게 음식도 분명히 이제 외국 식당 가면은 우리가 모르는 걸 시킬 때 그냥 I want this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진 보고 근데 전혀 다른 게 나오면 이건 진짜 아니지. 근데 저 예전에 그 제 파트너가 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준 분이 계셨는데 식당 그 관계자분께서 사진을 요청을 하신 거죠. 메뉴 예, 디지털 메뉴 그래서 찍어드렸더니 컴플레인 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더 멋있게
0: 맛있게
1: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아니 그건 사기다. 당신들 음식 나온 걸 난 그대로 찍었는데 당신이 원한 만큼 만들어줄 거냐. 이거는 소비자에 대한 사기다. 우린 못 찍는다 그렇게 딱 그랬대요. 그래서 잘렸대요. 그래서 다른 사진사 쓰겠다고 너 나가라고 그랬대요.
0: 아니 그래도 색깔이 그러니까 양 이런 거 뭐 내용물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맛깔스럽게 색감이 나오는 걸 원한 게 아닐까요?
1: 아니요 그분이 제가 봐도 충분히 조미랑 잘했어. 근데 자기가 봤을 때 푸짐 보이지 않고 뭐 이렇고 막 자기가 음식을 푸짐하게 안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광고 찍을 때
0: 과대 광고야.
1: 광고 찍을 때 여러분 아시죠? 진짜 음식을 찍지 않습니다. 광고 찍을 때 그걸 다 가짜로 만들어서 먹는 식용만 하는 거지 실제 음식 갖고 먹지 않아요. 웬만해서 더 잘 나오기 위해서 그건 어쩔 수 없어. 영상이니까. 근데 메뉴에 들어가는 건 제대로 해야지. 메뉴랑 너무 다른 거 나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좀 짜증나요.
0: 식당 갔을 때 짜증날 때 바로 7위가 사진이랑 음식이 다를 때. 자 그렇다면 6위는?
1: 6위는 저는 정말 여기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0: 네.
1: 여러 명이 시켰는데 내 것만 느끼는 할 때.
0: 아 그럴 때 있어. 불쌍해.
1: 그거
0: 왜 한 명 것만 그러니까 같이 넣어야지.
1: 이유가 뭘까요? 꼭 내 것만 안 나와.
0: 안 들어간 거지 주방에.
1: 그런 적도 있죠. 아예 안 들어간 적도 있죠.
0: 아예 안 들어간 경우.
1: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메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다섯 명이 갔어. 그럼 요리를 한 대여섯 개 시킬 거 아니에요. 음식을. 서버분들이 가끔 급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본인 스스로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문을 적질 않아요.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여기 보니 뭐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은 막 꼬득꼬득해서 안 적어? 괜찮대. 야, 적지? 안 적? 괜찮대. 그런 분들이 꼭 사고 나는 거거든요. 꼭 뭐 들어가냐? 확인해 볼게. 야, 30분 지났는데 확인해 볼게. 그러면 아 지금 만들고 있대. 거짓말이죠. 누락된 거지.
0: 그렇지.
1: 저는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눈앞에서.
0: 적어야지. 왜 내 것만 늦게 나와?
1: 저 예전에 A땡땡 회사 그룹을 제가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 신입 신입도 아니고 뭐라 그래 그 왜 동문들 같이 하는 거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냐?
0: 동문들
1: 동문이 같이요? 아니고 어떤 회사에
0: MT 가는 거
1: 아니 아니 회사에서 이게 새로운 신입들을 뽑는 기수가 있잖아요. 그때 1년에 한 번 뽑고 이럴 때
0: 네.
1: 그러면 같은 기수들이 있잖아요.
0: 동기들
1: 있잖아요.
0: 동기 모임.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입 모여갖고 들어갔어요. 다 뽑히는 애들이죠. 그 차장님이 여성분이셨는데 자기가 이 새로운 동기들 신입 동기들을 뭐 데리고 자기가 점심 쏟게 그리고는 근처에 칼국수집을 갔습니다. 그것도 걸어서 바로 앞이라고 네. 여자분들은 걷는 거 좋아하시잖아. 나는 왜 걷는지 하여튼 뭐 오케이 갔어요. 우르르 따라갑니다. 다들 신입이니까 막 다 우왕좌왕했겠지. 차장님 밑에 과장님 두 분이 딱 우리 인솔에서 갔어요. 한 15명이 앉은 것 같아요. 쭉 앉아갖고는 그리고 사회생활 아시죠? 차장님이 칼국수 시켰어요. 그럼 뭐 드실 거예요?
0: 칼국수
1: 당연히 칼국수죠. 뭐 딴 걸 어떻게 시켜?
0: 거기다가 막 만두 칼국수 이런 거 시키면
1: 그럼 안 되지. 그냥 통일하잖아요. 애들 다 센스는 있었어. 그래서 다 통일했습니다. 다 칼국수인가 뭔가 쫙 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한 5분 10분 뭐 할 거면 물 막 서로 막 따라주고 젓가락 챙겨주고 막 그러면서 좀 뭐 이런 얘기 뭐 자네는 어떻고 자네는 어쩌고 뭐 이런 게 하면서 한 10분 지나니까 이제 음식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올 때 당연히 저쪽 안쪽 먼저 그래서 이제 윗사람부터 드릴 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이제 바깥쪽에 앉아있거든. 좀 체격이 아래서 좁으니까 귀찮아서 하나씩 하셨는데 딱 제 것만 나온 거예요.
0: 네.
1: 그 14개가 나오는데 내 것만 딱 안 나온 거예요.
0: 어머나.
1: 접시 막 쟁반 두세 개 할 거니까 다음에 오겠지. 당연히 생각을 했죠. 안 나와.
0: 누락됐어?
1: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 것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한 1분 기다려주죠.
0: 네.
1: 아, 뭐 드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 드세요. 아, 같이 식구 불맛 없습니다. 드세요. 드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자, 맛있게 먹읍시다. 다 먹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5분을 기다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누락이 된 거예요.
0: 어머나.
1: 그랬더니 금방 만들어줄게. 옆에 거 갖다 줄게. 나왔는데 이미 내게 나왔을 때 우리 차장님은 반 이상을 먹었어.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칼국수가 더운 여름에. 근데 알잖아요. 나 때문에 나 혼자 남아서 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남기면 또 남자 자식이 깨작거린다고 혼날 것 같고. 스피드를 따라가려고 페이스 따라가려고 먹는데 차장님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먹고 또 걸어가야 되잖아. 그럼 시간이 나한테 주간에 5분밖에 안 남았어.
0: 어머나.
1: 이분은 다 먹었어.
0: 뜨거운 칼국수를
1: 진짜 그걸 입에 들이 부었어요 제가.
0: 아우
1: 5분 안에 막 들다 먹고 막 김치도 먹을 수가 없지. 와.
0: 왜 누락이 됐대요?
1: 몰라요. 나 그 아줌마 미워.
0: 미안해, 진짜.
1: 근데 그 아줌마 나 저한테 어디 등 두드리면서 미안해요, 미안해 그런 거야 아줌마가.
0: 어떻게
1: 근데
0: 뭐,
1: 미안한데 어떻게 뭐. 됐어요 그냥 그러고. 근데 차장님이 쓱 보더니만 뭐 다 먹었으면 갈까요? 제가 딱 젓가락 놓자마자 자기들은 다 먹었다 이거지. 난 입 다 들고 그냥.
0: 아 속상해.
1: 너무 싫어 이런 거.
0: 내 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 궁금한 거 미역씨 친구들 여러 명이 식사를 했는데 미역씨께 안 나왔어요. 그럼 남들 먼저 먹으라고 합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요?
0: 남의 거 뺏어 먹죠.
1: 아 진짜? 아 남의 거 먹으면서 기다려요?
0: 같이 먹으면서.
1: 근데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남은 같이 먹죠 라고 기다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드세요 그러면 뭐 먼저 먹을게요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고
0: 기다려주잖아요 보통.
1: 보통은 기다려주
0: 근데 식는 거는 안 되지.
1: 그러면
0: 빨리 먹어야 될 거는 그때 빨리 먹어야
1: 빨리 드시라고?
0: 빨리 드세요 이러지.
1: 옆에서 먼저 먹어도 기분 상하진 않아요?
0: 안 와요. 나는 반찬이랑
1: 뺏어 먹으면 되니까?
0: 뺏어 먹으면 되니까.
1: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거 듣기 너무 기분 나빠요. 솔직히
0: 그래요.
1: 인정하죠?
0: 네. 자 식당에 갔을 때 매너도 좀 지키면서 잘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좀 제발 주문 받으시는 분들
0: 적어서
1: 바쁘시잖아요. 좀 적어주세요. 자꾸 적어도 까먹을 수가 있는데 안 적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적어주세요.
0: 저기 뭐야 와인 한잔 할까요? 썸머 와인으로.
1: 와인 좋다.
0: 오늘 할라데이니까
1: 와인 좋다.
0: 네.
1: 그러면 우리 낸시 스나츄라고요?
0: 낸시와
1: 헤이즐우드
0: 네.
1: 썸머 와인 한 곡 듣고 올까요?

0: 낸시 낸시 시나트라 네.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
1: 딸
0: 이분이 벌써 연세도 85세시네요 썸머 와인
1: 뭐야 그럼 이 사진은 되게 이쁜데 이거 옛날 사진이구나
0: 그러니까요
1: 야 여든이 넘었다고요?
0: 썸머 와인 85세 배우이자 가수 낸시 시나트라
1: 야 저 사진은 진짜 이쁜데 네. 뭐 지금도 이쁘시겠지 뭐
0: 썸머 와인이었습니다 아,
1: 썸머 네. 와인?
0: 이제 여름이 찾아오잖아요 네. 메모리얼 위켄드를 딱 지나면 본격적인 여름 시작
1: 아 더울 때는
0: 네 뭔가, 화끈한 바베큐로
1: 아 썸머 때 와인을 마시면
0: 따뜻하게 조심하세요
1: 아 그날 좋죠 우리 좋다 네. 화끈화끈 후끈 달아오는구만
0: 네
1: 구문의 차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의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달러라고?
7: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6: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7: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6: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0: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1: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잃고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0: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2: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3: 베티니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7: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6: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7: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6: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8: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9: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9: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0: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11: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10: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 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11: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순이를 먹이는 남자 순매남 우리 훈이 씨가 오늘은 식당에서 은근히 짜증나는 상황 탑10을 뽑아주셨어요. 우리가 6위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5위로 가볼까요?
14: 5위는요?
13: 네.
14: 아, 이거는 뭐 짜증나는 게 아니라 네. 화가 나지 이건. 주문 잘못 들어갔을 때요.
13: 아,
14: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늦게 오는 게 아니고 잘못 들어갔을 때.
13: 엉뚱한 게 나올 때 있어 또.
14: 나는 분명히 뭐 예를 들면 군만두를 시켰는데 찐만두가 나와.
13: 그런 경우 있어요. 나 이거 안 시켰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14: 제가요?
13: 네.
14: 저는 뭐 먹긴 먹어요.
13: 저는 그냥 먹어요.
14: 저는. 주면 먹어요. 먹는데 뭐
13: 싫어하는 거 아닌 다음에 네. 웬만하면 어머 이게 더 맛있을 수 있겠다 하고
14: 그렇죠.
13: 그냥
14: 먹긴 먹는데 네. 약간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네. 그걸 빼가지 말고 네. 아 그러면 이거 다시 넣어드릴 드시고요. 테니까 이거는 드시고요. 새로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미안해서 아 괜찮아요. 그냥 먹을게요. 이러고 넘어가는 게 서로가
13: 아,
14: 좋은
13: 그렇지.
14: 거잖아요.
13: 또 뭐 그렇게 하면 또
14: 괜히 미안하니까
13: 팁도 많이 주고
14: 그렇죠.
13: 그럴 수 있는데
14: 그거 하나 저는 진짜로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K타운에 절대 안 가는 식당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네. 사람들이 간단한 삼겹살 가지 말라고 그래요.
13: 제가 왜?
14: 너무 기분이 나빠서
13: 왜?
14: 와이프랑 둘이 저는 식당 가서 항상 되게 저도 나이스하는 편이긴 한데 네. 둘이서 갔는데 와이프가 그날 떡만둣국이 먹고 싶대요. 근데 되게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 친구는 그걸 시키고 저는 뭐 다른 걸 시켰어요. 딱 나왔는데 와이프가 딱 먹더니 자기야 이거 좀 쉰 것 같아 그러는 건데 와이프도 되게 깐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그런 말 할 정도면 그래서 그래? 그렇게 먹어봤는데 시큼한 거야 냄새가. 만두가. 그래서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저녁 때인데 그래서 아주머니를 조용히 불렀어요. 아주머니가 왜요? 그래서 저기 이거 만두가 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13: 그럴 리가 있어요?
14: 쉰 것 같은데 짜증 내면서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응. 이거 쉰 것 같으니까 저희가 안 먹을게요. 화도 안 냈어. 응. 그냥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아, 참 유별나시네. 그러더니 그걸 들고
13: 어머.
14: 주방으로 손가락 딱 잡고 들고 주방 하더니 주방에 할머님이 계셨나 봐요. 응, 응. 뭐 할머니 이거 쉬었다는데 다 들리게.
13: 어머나.
14: 할머니가 응. 그게 말이 돼? 이러는 거예요. 응.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그들이 숟가락 갖고 자기들 먹어보는 거예요.
13: 괜찮대?
14: 네, 괜찮은데 그러는 거 할머니가.
13: 어.
14: 이 여자분은 말은 안 해. 제가 봤을 때 이 자식이 조금 이상하게 느꼈나 봐.
13: 예, 예.
14: 그랬더니 막 쫙쫙 그러더니 만두를 빼가지고
13: 예.
14: 떡만두인데 만두를 덜어내고
13: 예.
14: 떡만 있는 국을 갖고 온 거예요.
13: 말도 안 돼.
14: 진짜로. 그러더니 이거 돈 안 받을 테니까 이거 드시고 다른 거 더 시키세요.
13: 어머 나 말도 안 돼.
14: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13: 너무 어이가 없다. 그거는 진짜.
14: 근데 그 아주머니 공손하게 여긴 것도 아니고 정말 짜증나듯이
13: 어머나.
14: 만두 뺐으니까 이거 드시고
13: 어머.
14: 다른 거 더 시켜. 이거 돈 안 받을 테니까.
13: 야.
14: 그리고 저기 너무 저기요. 제가 거지도 아니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아니 그러니까 돈 안 받겠다고요. 딴 거 시키시라고. 딱
13: 상했다고.
14: 거기서 제가 완전히 돌아버린
13: 어머,
14: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제 성격 아는
13: 네.
14: 게
13: 네.
14: 저는 항상 웃고 가다 저기 딱 돌아버리면 저는 정말 악마를 봐요.
13: 와.
14: 제가 갑자기 부들부들 떨어갖고 이 양반이 그래서 근데 갑자기 아 젊은 사람 유별나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 어머
14: 열이 딱 반대 그때 그 팔 옆 테이블에
13: 응.
14: 아 중년에 중, 응. 한 50대 되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13: 어.
14: 저희가 물건을 딱 이거 다시 떡국을 갖고 올 때 앉아 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13: 응.
14: 단골인가 봐
13: 응.
14: 다 알아요.
13: 응.
14: 앉아서 우리 옆으로 구경 났지. 이 사람은 구경하고 있다가 제가 열이 받아갖고 한마디 하려고 막 이게 내가 거지야?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하는데 아저씨가 그 젊은 사람이 되게 깐깐하네.
13: 어머
14: 그냥 넘어가면 되지. 옆에 있는 아저씨가
13: 어머나 알지도 못하고
14: 알지도 못하고 거기서 완전 돌아왔고요. 열 젓가락에다 집어던지고 젊은 놈은 쉰 거 먹어도 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젊은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젊은 놈한테 맞아볼래? 내가 그랬더니 너무 열받아갖고
13: 어머나
14: 아저씨 뭐한다고 끼어들어. 네. 조용히 하면 당신 거나 먹어. 그랬더니
13: 와
14: 깨갱 하더라고. 그래서
13: 어머나.
14: 아줌마 보고 인상 쓰고 아줌마 내가 그지야? 당신 같은 먹겠어? 그랬더니 아니 말을 그렇게 당신이 먼저 이따를 굴었잖아 지금 장난해?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우르르 막 다 쳐다보는 거에서
13: 네.
14: 계산서 갖고 오라고 됐고 계산서 갖고 왔더니 아니 그 계산서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덮밥 어퍼베 갖고 오라고 근데 와이프 하지마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마 계산서 갖고 와 계산서 갖고 제가 진짜로 카드를 던져버렸어요. 계산해 팁은 없어 계산해 나 그지 아닐까 계산해 네가 쉰 거 나 계산할 거 다 해 내 다시 놀아봐라 그랬더니 옆에서 아줌마가 막 욕을 하는 거야 나한테
13: 어머머
14: 막 미친놈 이러
13: 와, 어떤 아줌마?
14: 그 주방 아줌마 할머니.
13: 주방 아줌마가?
14: 그 안에서 막 나오진 못하고 겁나서 안에서 막 절 욕을 하는 거야 쌍욕을 하는 거야 내가
13: 아 어떡해
14: 진짜 이거를 엎어버려 저 그때도 젊을 때예요 30대 초예요
13: 에.
14: 진짜 상을 들어 엎어버리려다가
13: 야.
14: 내가 당신들 이탈을 장사하지 마요 그리고 나왔어요 네 와이프가 잘 참았다고 해서 야 내가 다시 내가 이 집을 성공하게 못해도 망해 낼 수 있다.
13: 어디 식당이지 나중에 저한테 기뜸 주세요.
14: 제가 그랬고요.
13: 지금도 주변, 있어요?
14: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래도 안 가요.
13: 아 근데 그 서빙하고 쉰 만두 빼고 떡국을 네. 갖고 온 그분이 주인이었어요.
14: 주인이요. 그러니까 제가 열이 받는 거예요. 서빙하시는 분이면은 그냥 트레이닝 못 받았다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 주인이시더라고 아줌마가. 그게 너무 열받아요. 주인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반말하고 막 저도 열받아서 반말했죠.
13: 아, 그랬구나.
14: 그러니까 주문이 잘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음식 잘못 들어갈 수 있어요. 서로 좋게 얘기하면 저는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도 욕 안 해요.
13: 원래 얼마나 우리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네. 훈이씨는 예의가 얼마나
14: 그럼요.
13: 깍듯한지.
14: 저는요 여러분 진짜
13: 매너남이에요.
14: 제가 이렇게 화냈다 태어나서 화낸 적이 한 서너 번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악마를 봅니다. 네, 그래서 절대 화를 안 내요 저는.
13: 와우.
14: 근데 그때 진짜 열받았어요.
13: 옆에 참견한 아저씨도
14: 그 아저씨가 제일 열받았어요. 젊은 놈이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13: 어머나
14: 젊은 놈 쉬고 먹고 돼.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중국집에서
13: 네.
14: 저희 옛날에 교회분들이랑 목사님이랑 전사님이랑 다 같이 젊은 청년소녀들 식당에서 막 요리시켜 먹었는데 거기서 철수세미가 나온 거예요.
13: 담배꽁초 나온 적 있어요.
14: 진짜요?
13: 그거
14: 너무 심했다. 담배꽁초는
13: 옛날에 한국에서 교회에서 갔을 때 목사님 거예요.
14: 근데 화도 못 내. 목사님이 같이 있으니까 되게 점잖게 저기요 이런 나와. 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여자 사장님이 근데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저를 긁는 거죠. 괜찮은 거래요. 그래서 뭐가요? 했더니 그냥 미안해요. 그러면 끝나요.
13: 응.
14: 근데 아 난 또 뭐라고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러는 거 저한테
13: 말도 안 돼.
14: 반말로 응. 아 이거 먹어도 돼. 그래서 뭐라고요? 했더니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먹어도 되는 거. 아,
13: 네가 먹어봐 그러지.
14: 근데 그분이 사장님이래요. 그래서 저 그랬어요 진짜. 사장님이세요? 그랬대. 그럼 네가 먹어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래서 먹어도 된다며. 네가 먹어봐.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이러나. 그러지 말게 해서 목사님 잠깐만 이거는 환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한테 반말할 거 참겠는데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먹는 음식에 나왔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제가 뭐라고 했냐. 컴플레인 안 했죠.
13: 먹어도 되는 거야.
14: 우리한테 뭘 이런 거 갖고 그러냐 하면서 별것도 아니네. 먹어도 되는 거야. 당신 내 앞에서 먹어. 먹어. 결국 안 먹죠. 그들이 막 욕하면 나가더라고요.
13: 아이고야.
14: 그래서 저도 나갔어요. 그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어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전 진짜 못 참아요.
13: 그러니까.
14: 서비스 정신 1도 없는 분들.
13: 그렇지.
14: 그럼 안 됩니다.
13: 아 속상하네.
14: 아 이거 나 괜히 이상한 욕 먹겠는데?
13: 아니야. 식당에 네. 주문이 잘못 들어갔을 때 네. 식당에서 짜증나는 상황 탑10에 5위였고요.
14: 네, 4위는 자, 3위. 요거는 여성분들 민감할 것 같아요. 테이블에 앉았어요. 근데 끈적끈적해.
13: 아 식당이 청소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바닥 끈적거린 거 너무 싫어.
14: 그쵸, 그거 뭐
13: 신발이 막 끈적끈적
14: 찍찍거리는 거 아 좀 싫죠. 그리고 앉았는데 막 의자에 있어갖고 내 옷에 묻고 테이블 끈적거리 이런 거 좀
13: 그렇죠.
14: 좀 그래요.
13: 메뉴판도 끈적거리고
14: 메뉴판 끈적거리도 많아요.
13: 소스통도 끈적거리고
14: 맞아.
13: 의자도 뭔가 이렇게
14: 왜 끈적거리는 걸까요? 양념인 것 때문에?
13: 기름.
14: 기름이에요?
13: 기름때
14: 그러니까 그때 그때 안 닦아서 그런 거죠.
13: 잘 닦아야 되는데 그렇죠.
14: 물론 쉽진 않지만 쉽진 않지만 또 위생에 또 직관되는 얘기니까 조금은 깔끔하면 좋겠습니다. 자 짜증나는 식당 3위 옆 테이블이 너무 시끄러워.
13: 아 진짜
14: 이런
13: 진짜.
14: 적 있으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13: 저는 조금 한 번은 굉장히 큰 식당인데 외국 네. 애들이 왔어요. 네. 젊은 커플인데 애를
14: 아이를
13: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14: 왜요?
13: 막
14: 울어서?
13: 비명을 질러서. 오.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14: 와. 그럼 뭐라 안 하셨어요?
13: 네, 한마디 했죠.
14: 뭐라고요? 응? How are you?
13: 아니. How are you?
14: Good morning.
13: 아니. 잘 좀 이렇게 어?
14: 네, 하라고.
13: You gotta take care of your kids.
14: 아, 했어요?
13: 했어요.
14: 뭐래요?
13: 그랬더니 나중에 계산하고 나가는데 네. 그 여자가 쫓아와서 중동분인데 너 애도 응? 애 키우는 게 뭐 어쩌고저쩌고 일장연설을 하면서 이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14: 따지러 온 거야 다시?
13: 와. 그런데 거기서 조금 언성이 높아졌어요. 저도 만만치 않고
14: 그럼요.
13: 그랬더니 거기에 그 캐셔 네. 매니저 언니가 네.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데도 또 달려들어가지고 니네 막 나가라고 막 그랬어요. 와. 너무 매너 없더라.
14: 진짜 웃긴 사람이네.
13: 특히 물론 아이들 그거 어렵죠. 하지만 식당에서 기본 매너 소리
14: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지.
13: 애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진짜 너무 고역이었어. 도저히 대화도 안 되고.
14: 그건 진짜 기본 매너가 안 됐다.
13: 근데 그렇게 쫓아나와서까지 너 애 있냐? 없다 그랬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14: 재수없어 진짜.
13: 재수없어 진짜.
14: 와. 그걸 가만히 있었어요? 드라마처럼 그냥 물을 확 퍼버리지 얼굴에 딱.
13: 아, 나 진짜 나
14: 잘 참으셨네.
13: 열받네.
14: 와,
13: 나도 진짜.
14: 열받지.
13: 기본 매너 지켜야
14: 어이가 없다. 그러면요 나중에 그 아이가 불쌍해요.
13: 그렇죠.
14: 나중에 나이 들면 그 애는 온갖 서러움과 욕을 먹고 자랄 텐데 그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기본 교육을.
13: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게 너무 젊은 친구들이 특히 또 목소리 큰 언니들이 있어. 아우 막 좀
14: 그나마
13: 지켜줘야 돼.
14: 이쁘시면 내가 참겠는데 시끄러워서 돌아왔는데 안 이쁘면 진짜 화가 나죠.
13: 네.
14: 근데 저는 그 시끄러운 사람들 뭐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13: 그래요?
14: 그분들도 어쨌든 자기도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자기 시간을 즐겁게 갖고 있는 건데 시끄럽다고 제가 뭐라고 핀잔 주는 건 좀
13: 그렇죠.
14: 아닌 것 같아서 웬만하면 저는 말 안 하고
13: 그거는 사실은 그게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서
14: 그렇죠.
13: 저쪽
14: 일하시는 분들
13: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다. 주의를 좀 줘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직접 얘기하지 마세요.
14: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일하시는 분들 좀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13: 응, 응. 그렇게 해야
14: 손님
13: 돼.
14: 너무
13: 밥 먹으러 갔다가 진짜
14: 서로 기분 상하죠.
13: 맞아요.
14: 야, 근데 애가 떠드는 거 진짜 짜증나지, 그거는. 좋습니다. 자, 2위.
13: 2위.
14: 계산할 때 갑자기 뭔가 복잡한 일이 생길 때.
13: 왜 복잡하지?
14: 영수증이 잘못돼.
13: 뭐가
14: 나이 안 시켰는데. 이런 거 진짜 많아요.
13: 아, 잘 그래서 확인해봐야 돼.
14: 저는요 심지어 100불을 사기치는 날 갔어요.
13: 100불을?
14: 더하는데 이렇게 더하니까 그때 한 4,500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뭐 이거 얼마 나오죠. 대충 나오잖아요. 근데 쓱 훑어봐도 사람이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13: 네.
14: 또 한국분들 우리 암살이 얼마나 빨라. 쓱 보면 앞자리는 나오잖아요. 뒷자리까지 몰라도. 앞자리가 하나가 올라가 있네.
13: 어머.
14: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13: 100불이 올라가 있어.
14: 그래서 이거 계산 어떻게 된 거니 했더니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한 게 이게 맞죠? 딱 그래서 자 너 이거 더해봐. 왜냐해서 너 이게 더한 게 앞자리가 이게 맞는 거 같아? 1이 왜 더 올라갔지 했더니 무슨 소리야? 왜 몰라? 100불이 더 올라갔잖아. 이건 아니잖아 했더니 싹 보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게 딱 100불을 깎아고 온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내가 너한테 팁을 100불 이상 줄 수도 있어. 네가 잘했으면. 근데 난 너가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 다시 여기 오지 않을 거고 너 팁 난 진짜 오늘 조금 줄 거야. 미니멈만 줄 거야. 너 이렇게 하지 마라. 나 이거 컴플레인하다 참는 거다.
13: 근데 그 계산이 보통 거기서 나오잖아요. 저절로. 근데 손으로 계산하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14: 그게 이제 뭐 몇몇 식당들은 손으로 하는 데가 있죠.
13: 있죠. 네. 잘 봐야 돼.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먹었는지 안 쓰는 데도 있긴 해요.
14: 맞아. 특히나 뭐
13: 그냥 다 퉁쳐서 그냥
14: 퉁쳐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조금씩 남자분들은 잘 안 봐요.
13: 그렇죠.
14: 잘 안 보냐 쓰고 보통 그냥 계산할지 잘 안 보는데 와 몇 번 당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기분 나쁘지. 근데 차라리 그런 건 괜찮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계산 세워주세요 해서 계산하려고 카드를 냈는데 오늘 카드 안 되는데요? 뭐 이런 그런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그날 카드 기회가 안 된다던가 아니면 여기는 뭐 캐시만 받는다던가 이러면
13: 아, 또 그런 데도
14: 당황스럽죠. 저 만두 사러 갔다가 이거는 얘기해도 돼요.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그 한남천 안에 있는 명인만두 맛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거기 캐시 온이더구만. 아세요? 몰랐어요. 가갖고 저는 직원이랑 먹으려고
13: 자신 만만한 곳들이 보통 캐시 올려 하죠.
14: 그래서 네 개를 샀습니다. 만두를. 그리고는 당당하게 카드를 딱 내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저 이거 캐시 온인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또 보니까 적혀 있어요. 아차 내가 못 봤구나. 근데 지갑에 캐시가 하나도 없는 거야.
13: 어떻게?
14: 그래서 잠깐만 지갑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 ATM이 어디가 있을까요? 했더니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아유 인상도 좋으신데 그냥 가져가시고 나중에 갖다 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 어떻게 제가 누군 줄 알고 그러세요? 했더니 아유 얼굴 보면 됐어요 알지 뭐 나중에 갖다 줘요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지만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삐죽삐죽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들고 나와서 바로 은행 가갖고 돈 바로 뽑아서 갖다 드렸죠. 5분 만에 그때 놀라시더라고. 왜 이렇게 빨리 줘서 저를 믿고 주셨는데 저도 이걸 해야죠.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건 전 칭찬합니다.
13: 그럴 만두하지. 만두 먹고 싶네요.
14: 예전에 또 이 마라탕 먹으러 왔는데 여자 사장님께서 딱 계산했는데 카드가 그날 기계가 고장 난 거예요. 저거 그냥 가래요.
13: 어머.
14: 중국 분이신데 저거 그냥 가래요. 너는 내가 몇 번 얼굴 봤고 너는 착한 애니까 그냥 가래요.
13: 야.
14: 담배 달래. 그래서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너 개인 계좌라도 달라. 페이팔이든 뭐
13: 요즘
14: 벤모든 제리든
13: 그런 걸로 보냈어요. 네,
14: 그래서 그걸로 보냈어요.
13: 이야, 이렇게 정말 확실한 우리.
14: 왜냐면
13: 우리
14: 잘못되면 또 욕먹을 수가 있습니다.
13: 네. 자 끝으로 대망의 식당 가면 짜증 난다. 1위는
14: 대망의 1위 맛은 괜찮아. 서비스가 정말 싫어하고 다시는 가기 싫은 식당.
13: 서비스가 나쁘면 맛있는 식당도
14: 그죠.
13: 맛떨어지죠.
14: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3: 그럼요. 서비스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14: 식당이 맛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13: 그럼요.
14: 차라리 맛은 좀 덜해도 정말 친절하면 가게 돼요.
13: 그럼요.
14: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안 친절하면 못 가요.
13: 그렇죠.
14: 진짜 싫어요.
13: 아니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 내 돈 쓰고.
14: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 내가 뭐 솔로인 것도 짜증나는데 밥도 그런 거
13: 이런
14: 있잖아요.
13: 이런 날 바로 어디 버케이션도 못 가시고 이런 날 오늘 저녁 뭐 먹지. 이제 이런 솔로들 계시죠.
14: 네.
13: 네. 오늘 같은 날은 외로운 솔로들끼리 뭉쳐서 각자 한 가지씩 해서
14: 서로 예찬해요?
13: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예찬을 해주시면
14: 서로 밥 먹으면서 네. 야, 그것도 괜찮다.
13: 자 오늘 순매남 결론 우리 결론. 잘 하자.
14: 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친절함이다.
13: 친절합니다. 친절하게
14: 쭉 보니까 대부분이 아까 잠깐 뭐 지저분한 거 빼고는 다 그러니까 서비스예요 대부분.
13: 네.
14: 음식 잘못할 수 있죠. 어떻게
13: 밥 먹을 때요.
14: 차이예요.
13: 근데 그런 친구는 너무 싫어.
14: 뭐요?
13: 너무 음식 타박하는 사람. 숟가락 드자마자 뭐 이 맛이 어떤데 뭐한데
14: 평가하는 친구들.
13: 같이 먹다가도 맛이
14: 짜증나요.
13: 없어 떨어져. 맛있다 이런 사람은 먹으면
14: 맞아.
13: 진짜 맛있나? 제가 조금 그런 게 오버스럽대요. 난 맛있다 그런 것뿐인데 저랑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4: 근데 맛있게 먹는 사람이 먹어야 맛있어요. 진짜로. 투덜대고 꿀쩍꿀쩍한 사람들은 먹으면
13: 배고프다.
14: 나도 배고프다. 그래도 우리 듣고 계시는 혹시라도 솔로 분들 계시다면
13: 힘내시라고.
14: 힘내시라고.
13: 이문세
14: 솔로 예찬.

0: 솔로 이해찬. 아, 뭐 더블도 좋지만요.
1: 솔로가 좋아요.
0: 솔로가 좋아.
1: 진짜로.
0: 혼자 편해. 그래서 요즘은 진짜로. 솔로로 그냥 평생 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친구는 있어야 돼, 근데.
1: 아, 친구만 어울리네. 있으면 돼요, 진짜. 친구만 있으면 솔로가 다 와이프 안 됐겠지? 네.
0: 솔로 염장 지르는 얘기를 이렇게 하긴.
1: 아니요, 진짜로.
0: 아, 장단점이 다 있죠.
1: 근데 모르겠어요. 솔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것 같아요.
0: 자유롭게.
1: 자유롭게.
0: 근데 그렇지만 더블은
1: 더블
0: 서로 함께 더블?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또 있잖아. 맛만 맞으면.
1: 그건 그래요. 근데 매일 맞을 수가 없어서 문제지.
0: 아. 네. 아. 굿모닝 차차차 2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예.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백일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제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3: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4: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3: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4: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3: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4: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3: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 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9: 화로로 간다.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0: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9: 품격 있는 가정에 달 선물
10: 우메캔.
11: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9: 감사한다면
10: 사랑한다면
9: 역시 우메캔.
10: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11: 888-941-3311 우메캔.
12: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데이 메모를 리얼 잘해야 된다 하는
1: 메모를 리얼로
0: 메모를 해야 된다고? 잘하자 식당에서는 주문 받을 때 메모를 잘하고
1: 그렇죠.
0: 오늘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도 메모를 잘하고요.
1: 그렇죠.
0: 연휴 재충전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이 메모리얼 데이는 단순한 연휴는 아니잖아요, 사실.
0: 네. 우리의 평범한 오늘을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1: 많은 분들이 굽는 이 바베큐 냄새에서도 또는 네. 바닷가로 떠나는 그런 설렘 속에서도 잠시 한 번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 덕분에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추억 하나 더 만드는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끝곡 저희가 또 신나는 곡을 준비한 것 같은데
0: 네. 네,
1: 여러분의 마음에도 네. 이런 신나는 위로 또 마음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바로 여기가 너와 함께하는 여기가 낙원이야.
1: 좋다.
0: 이렇게 멘트 날리면서 여기가 천국이야.
1: 이게 낙원이지.
0: 우리 캘리포니아 여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이 날씨. 아 이재훈과
1: 싸이가 부르죠.
0: 낙원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1: 여러분 좋은 오후 편안한 오후 되세요.
0: 생자미영이었습니다.
1: 네, 훈이 훈이 아니었습니다.

0: It's all about you.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 칼국수.
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7: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9: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9: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2: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3: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2: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3: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4: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15: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14: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 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15: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 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8: 누구랑? 우리끼리?
17: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9: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20: golfpromi.com.
21: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19: 골프.
21: 누구랑 해?
19: 프로랑.
21: 어떻게 해?
19: 골프 프로미에서.
17: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9: golfpromi.com.
22: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3: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22: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23: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22: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23: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8: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보고서나 W-2 그리고
2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조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구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이분들이 지켜주신 소중한 일상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평화로운 오후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 고결한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잠시나마 가슴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영웅들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일상을 가치 있게 살아내는 것이다.

0: 네, 디퍼플로를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디퍼플의 명곡이죠. 솔저 포춘이었어요. 이 메모리얼 데이의 묵직한 추모 분위기, 그리고 쓸쓸하면서도 좀 이런 숭고한 정서와 너무나도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곡은 1974년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 데이비 커버데일의 낮게 읊조리는 듯한 매력적인 저음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일품인 락 발라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은 변했지만 여전히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바람처럼 떠나간 이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듯한 멜로디, 디퍼플의 솔저 포춘이었습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오늘 메모리얼 데이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국가를 위해서 고독한 길을 걸었던 수많은 영웅들의 뒷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는 그런 날이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제목 Soldier of Fortune은 원래 용병을 뜻하지만 노래 속에서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바람처럼 떠도는 그런 사람들의 고독한 그리고 쓸쓸한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첫 곡으로 들어봤고요. 메모리얼 데이 오늘 2시간 동안은 음악 방송과 또 제가 준비한 코너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청해 주세요. 사실 오리지널 라디오 방송으로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예, 스튜디오에 앉아서 이렇게 딱 방송을 하려는데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보이는 라디오로 그냥 생방송으로 할까? 아니면 그냥 녹음 방송인 척 오리지널 라디오 방송을 할까? 좀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생방송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홈,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2: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1: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2: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1: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3: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1: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4: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5: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솔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9: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8: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9: 우메캔.
10: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8: 감사한다면
9: 사랑한다면
8: 역시 우메캔.
9: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10: 888-941-3311 우메캔.
1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5: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3853303304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선희 노래 골라봤습니다. 오래 햇살.

네, 산울림의 개구쟁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 뭐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여행 가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가까운 곳에 나들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니면 이번에는 뭐 한타 바이러스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집콕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아, 오늘 나는 아무 데도 안 가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예,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도 청해주시면 함께 들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예. 유튜브도 들어와 주시고요. 아니면, 예,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예요. 메모리얼 데이는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에 치러지는 미국 연방 공휴일이라는 거다 아실 겁니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가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예, 한국의 현충일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닌 날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원래는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들의 무덤에 꽃을 장식하던 데코레이션 데이에서 유래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장병을 추모하는 날로 확대됐습니다. 1971년 연방공휴일로 정식 지정되면서 날짜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이렇게 고정이 된 거죠. 메모리얼 데이 당일에 아침에는요, 조기를 개항했다가, 정오 낮 12시가 되면 다시 기봉 꼭대기까지 끝까지 올리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예, 이는 오전에는 전사자들을 애도하고 오후에는 살아남은 이들이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국가를 지켜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상징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후 3시가 되면은요, 전 국민이 1분 동안 잠시 행동을 멈추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 국립묘지를 찾아 전몰 장병들의 무덤에 미국 국기와 또 붉은 양귀비 꽃을 꽂으며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인들에게 메모리얼 데이 연휴는 공식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즐기거나 여행을 떠나고 또 대규모 세일 행사가 열리는 등 추모의 엄숙함과 동시에 활기찬 연휴 분위기가 공존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누군가 바친 가장 고귀한 희생 위에서 피어난 꽃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행사는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 좀 살펴봤어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곳곳에서 희생 장병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와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이 롱비치에서는 희생 장병 추모 벽에 이 새 추모 명판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명판에는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또 대테러전쟁 등에서 희생된 군인들과 순직 구조대원, 그리고 이 PTSD 등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숨진 참전 군인들의 이름이 포함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 선언문에서 이 미국 건국 이후 약 25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고귀하고 정의로운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모리얼 데이는 이러한 미국의 영웅들을 기리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인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수행 중에 이 숨진 장병 13명도 언급하면서 자유를 위한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11시를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선포하고 오후 3시에는 좀 있으면 이제 오후 3시가 되죠. 이 전국 추모의 순간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처럼의 연휴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스콜피언즈 노래 전할게요. 홀리데이.

0: 스콜피언즈가 불러준 할리데이였습니다. 독일 출신의 전설적인 하드록 밴드라고 할수 있겠죠. 스콜피언즈. 예, 락 발라드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도입부에 정말 서정적이고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선율로 시작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 클라우스 마인의 폭발적인 고음과 강렬한 그런 기타 사운드가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드라마틱한 그런 구성이 참 매력 있다, 일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쓸쓸하면서도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특유의 그런 유로풍 락 발라드 감성이 짙게 배어 있는 그런 명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도 참 좋아하는데, 예, 홀리데이 시즌에 꼭 들어보고 싶은,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그런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스콜피언즈의 홀리데이 들어봤고요. 또 홀리데이라는 그 제목의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비지스 노래도 있고, 또 미셸 폴라레프가 불러주는 홀리데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이 노래 오늘 뭐다 들어볼까요, 여러분? 뭐 1, 2부 시간 널널합니다. 시간 많아요. 1부 시간도 그렇고 2부 시간도 그렇고요. 예, 좀 짬을 봐서, 시간을 봐서 예, 틈새 공략으로 이 노래 사이사이에 홀리데이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네지블 리사드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6: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6: 용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32분 지나고 있네요. 가슴 뛰는 삶을 살라고 하잖아요. 가슴 뛰는 삶을 살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예, 가슴 뛰는 삶. 남들과 다른 삶은, 그러니까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슴 뛰는 삶을 살라. 아,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슴에 확 와닿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좀 행복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어진 대로 운명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추구할 수 있는 뭐 최상의 삶을 산다는 거, 뭐 베스트 라이프를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 뭐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고요? 당연하죠. 네. 우리가 항상 뭐 책을 통해서도 읽어봤듯이, 그리고 또 무슨 강연 같은 거를 들어봐도 항상 가슴 뛰는 삶을 사십시오. 누가 뭐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나? 뭐 그런 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퀘스천이 생기기도 하지만,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죠. 그죠? 예. 맞는 것 같아요. 그 열망대로 자기가 바라는 그런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강렬한 열망대로 매일매일을 살고자 그렇게 애쓴다면,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힘, 그런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뭐 결단력도 필요할 거고 자발적인 의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슴 뛰는 삶,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한데, 예, 최상의 삶, 베스트 라이프를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결단력과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책에 보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강력한 그런 강렬한 열망으로, 열정으로 좀 점프가 필요한 그런, 예, 시간들, 순간들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최상의 삶을 사시는, 예,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가슴 뛰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변화가 나를 휘두를까봐 두려워하고 위험을 무릅쓰다가 처절하게 실패할까봐 또 두려워하고 누군가 당신이 내건 목표나 꿈을 조롱하거나 무시할까봐 두려워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바로 진정한 의지와 성장을 가로막는 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용기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용기가 참 부족해요. 가슴 가득한 이 사랑은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라고 하네요. 결국엔 뭐 액션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양하영이 불러 좀 말하고 싶어요 였습니다. 말하고 싶어요. 네.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세요, 여러분. 예. 그쵸. 참으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해야죠. 누구에게나 그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 뛰어들 것인지 관망할 건지 또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세상이 변화의 거대한 용틀임 할 때 그것의 정면으로 뛰어드는 것, 그 결단의 원동력이 되는 건 바로 그런 최상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 말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꿈을 꾸지 않는 한 꿈은 절대 시작되지 않는단다. 언제나 출발은 바로 지금 여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때와 적당한 곳을 기다리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와중에 소망하던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기도 해. 때가 이렇게 무르익으면, 그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하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현실에 파묻혀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그러므로 무언가 되기, be.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뭔가를 해야만 해. 두가 필요해. 네, 핑에게 부엉이 할아버지가 한 말이었어요. 울려 퍼진 이 거리를,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사는 삶, 그런 의도적인 삶을 살라고 합니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노래 들으면요, 이렇게 꽃 속에 파묻혀서 꽃향기를 맡으면서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벚꽃 엔딩입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 LA 라이브에서 개최된 2026 K-Expo USA 현장에서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미국 현지인들이 다채로운 K-스타일 체험 부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장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 첫날임에도 발디딜 틈 없을 정도로 관람객들이 방문해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예, 이번 K-Expo의 가장 큰 특징은 K-POP과 드라마, 웹툰은 물론이고 K-푸드, K-뷰티, AI, XR 기술, 또 스포츠 콘텐츠까지 하나의 공간 안에 녹여내면서 K-스타일 전반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의 항공 우주 공장에서 발생했던 대형 화학 탱크 폭발 위기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파이어 어서리티는 25일 아침 브리핑에서 대형 빌레이브 폭발 위험은 이제 제거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빌레이브는 보일링, 리퀴드, 익스팬딩, 베폴, 익스플로전, 익스플로전의 약자로 이 고온 고압 액체 상태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초대형 증기 폭발 현상을 의미합니다. 익스플로전 이 빌레브의 이 약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문제가 발생한 저장 탱크는 GKN 에어로스페이스 시설 내부에 위치해 있고요. 탱크 안에는 이 메타크릴레이트라는 독성과 인화성이 강한 산업용 화학 물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약 5만 명의 주민들이 수일 동안 대피해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도심 주요 지역의 대형 노숙인 텐트 치원 정비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카운티 당국은 최근 고속도로 인근과 공원 주변에 형성된 대규모 천막촌에 대해 시민 안전과 공공위생 문제를 이유로 철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 위험과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시장 선거가 예상 밖의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인 캐런 벨스와 정치 신인격인 스펜서 프렛 그리고 시의원 나티아 라반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결국 누가 실제 투표장에 나오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선거자금 보고서에 따르면 스펜서 프렛 후보는 지난 한 달 사이 약 272만 달러를 모금하면서 모든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캐런 베스 시장은 약 280만 달러, 니티아 라반 후보는 약 4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교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과 수학, 과학 등 이공계 과목 그리고 이중언어 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수업 운영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측은 팬데믹 이후 조기 은퇴가 급증한 데다 남가주의 높은 생활비와 치솟는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교사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4분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게이지 에비뉴와 사우스 버먼트 에비뉴 교차로에서 버스 안에서 두 명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버스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이 두 명의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고요. 현재 두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이 녹색 차량을 탄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1시 39분에는 사우스 LA 후보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불법 스트리트 레이싱 이 집회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민이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여러 차량들이 교차로 한복판에서 이 도넛 턴을 하며 도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수십 명의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이 차량들의 위험한 묘기 운전을 지켜봤으며 정상적인 교통 흐름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1650 가출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위 기사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그 메인 화면에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시청란이 있고요. 또 생방송 듣기, 오늘의 뉴스 듣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이 뉴스 기사들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노노송이라는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고스타 노래요. 노노송.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2: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3: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2: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3: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4: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5: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6: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4: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4: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9: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8: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9: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1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가 이 노래에 다 나와요. 마을 앞 공터에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0: 수제만두 생각나면
1: 신우랑 올케랑.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3: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3: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3: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3: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면 마치 기적을 만난 것과 같이 아마 행복할 겁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득한 꽃밭에서의 꽃 한 송이의 의미는 어떨까요? 소중하게 여겨질까요? 귀하게 여겨질까요? 많은 사람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상태인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어느 작가가 하더라고요. 하지만 꽃 한 송이 때문에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듯이 이렇게 생각의 차이는 나를 둘러싼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행복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딱 1%만 행복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적으로 조금 기울여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0: 네, Try Everything의 샤키라 노래였습니다. 그 영화 보셨나요? 주토피아. 저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네, 주토피아 OST죠. 네, 가끔 생각나요. 네, 중독성 있습니다,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디님 어서 오십시오. 소피아님, 피드백도 아주 멋지게 주셨네요. 피드백을 아주 멋지게 주셨네요. 풍요 속의 빈곤 동감해요. 어쩌면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꽃한 송이의 소중함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아, 꽃한 송이가 소중해요. 이건 우리가 창조해 낼수 없는 고귀한 거죠. 보통 여인을 꽃이라 하네요. 디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역시 예, 사랑받으시겠어요, 디님. 역시 주옥 같은 말씀 이렇게 엄지척 올려주셨습니다,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1%만 뭐 2%, 3%도 아니고 딱 1%만 더 감사함, 행복함 쪽으로 좀 생각을 좀 얹어주자고요. 만약에 불평불만의 저울과 감사와 행복의 저울이 있다면 약간 이쪽에 감사와 행복 쪽에 1%만 더 무게를 두면 행복해집니다.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딱 1%만 더 무게를 두면 행복해진다는 거제 마음속에도 좀 새겨보게 됩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 화로.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7: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6: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7: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7: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8: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9: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저희의 이슈 톡톡. 저희의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제이초이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제이초이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벌써 예, 연휴가 예, 시작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네. 지금 제가 방송국 오면서 운전하라고 왔는데 네, 벌써부터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지
0: 네,
1: 예, 너무 복잡거리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아, 연휴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요, 왠지 모르게 네, 마음이 설레요.
1: 그렇죠.
0: 그죠. 딱히 무슨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1: 예,
0: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 나들이라도 가야 할까 봐요.
1: 예,
0: 네.
1: 그렇죠.
0: 자, 오늘 주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주제가 예, 뭘까요?
1: 연휴를 맞아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또 여러분들 기억 속에 어떤 추억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0: 네,
1: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0: 와, 라스베가스
1: 예,
0: 좋습니다.
1: 예.
0: 자, 라스베가스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1: 라스베가스 하면은 많은 분들이
0: 네,
1: 아마 아, 고선미 씨도 추억을 가지고 있는 장소죠?
0: 그렇죠, 그렇죠.
1: 어떻게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죠?
0: 저는 꽤 오래됐습니다.
1: 그렇죠.
0: 라스베가스는 뭐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여행 가면서 이제 들렀다 가는 코스 정도로
1: 예,
0: 예, 그렇게 다녀온 게 아마 다섯 번 정도는 된 것 같아요.
1: 예. 네. 저도 뭐 한국에서 친지
0: 네,
1: 친척들이 오면 뭐 방문하는 여행지였고요. 또 친구들과
0: 네,
1: 어떤 추억 여행을 갔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연인들이 가서 어떤 추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0: 네,
1: 어떤 그런 어떤 추억의 장소로.
0: 그렇죠.
1: 예, 저도 아마 해마다 자주 갔던 것 같아요.
0: 라스베가스 자주 가시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도 보면.
1: 예, 예,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또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왜 우리가 라스베가스 가다가 보면 중간 그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경계에 있는
0: 네,
1: 그 프린밸리 카지노가 영구히 폐쇄된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요. 사실 그 지역은 1990년대 한국 사람들도 많이 방문했던
0: 네,
1: 그런 카지노, 조그만 카지노 타운인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베가스 도착 한 3, 40분, 한 4, 50분 전에 있었던 작은 그 카지노 타운인데요.
0: 맞아요.
1: 아마 모르시던 분들은
0: 네,
1: 여기가 베가스야 하고 거기서 많이 좀
0: 네,
1: 착각을 하고 또 많이 쉬어가시고
0: 네,
1: 또 거기에 대한 웃기고 슬픈 사연들이 많죠.
0: 아, 그렇습니까?
1: 예, 90년대에
0: 네,
1: 베가스에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이지만 친구들끼리 갔다가 잠깐 들려서 놀겠다고 들어갔다가 진짜 주머니 다 털리고 베가스는 정작 가보지도 못하고
0: 네,
1: 거기서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다는 아주
0: 예,
1: 웃기고도 슬픈 웃픈 이야기들이 많죠.
0: 아니, 혹시 제이조이 씨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1: 저도 많죠. 예전에 친구들이랑도 많이 갔었고요.
0: 예, 예, 예.
1: 그리고 예전 카지노랑 예전에 그 베가스와 지금의 베가스는 모습들이 많이
0: 네,
1: 달라졌죠.
0: 아하.
1: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 프림타운 카지노는
0: 네, 네, 네,
1: 그게 그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위스키 피트라는 카지노에
0: 네, 네, 네,
1: 그 당시 때 1930년대 그 대공황 시절에 은행 강도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보니 앤 클라이드가 마지막 탔던 그 총탄이 수없이 막힌 자동차가 거기 전시돼 있고요.
0: 아,
1: 그 당시 때 입었던 옷들과
0: 네네네네,
1: 어떤 그런 유물들이 거기에 많이 전시가 돼 있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그 버팔로 빌즈의 그 롤러코스터인 그 데스페라도라는 그 롤러코스터가 유명했고요.
0: 네네.
1: 그리고 그 당시 때 거기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서 한국 사람들이나 카지노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작은 카지노라 불릴 만큼 또 많은 추억들을 갖고 있죠.
0: 네, 아마 5월 초였을 거예요. 클로즈 폐쇄된다는 뉴스 기사가 떴었는데 정말 캘리포니아 네바다 국경지대에 정말 상징적인 그 프림 카지노 리조트가 이제는
1: 예,
0: 이제는 폐쇄되면은 이제는 뭐
1: 그렇죠. 저도 그 카지노나 네. 그 호텔 건물들을 다 어떻게 재활용을 할까 네. 궁금하기도 한데 뉴스에서 따르면 7월 4일 기점으로 모든 직원들한테 벌써 해고 통보를 다 했고요.
0: 네.
1: 건물들의 모든 시설들을 다 비울 것을
0: 맞아요.
1: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폐쇄되기 전에 또 지금 연휴로서 베가스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0: 네.
1: 중간 기착지로 잠깐 들리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니 앤 클라이드의 어떤 네. 그 자동차나 어떤 그런 것 그게 아마 마지막 전시예요. 그래서 그 전시물이 어디로 지금

0: 지금 현재 카지노 저도 거의 매년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네. 일적으로든 여행으로든 베가스를 참 많이 들렸었는데요. 예전에 카지노라 하면 그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고
1: 진짜 예. 화려했죠. 예.
0: 그리고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그 잭팟이나 작은 금액의 어떤 상금이 걸리면 지금은 종이로 나오지만 그 당시 때는 쿼러로 동전이
1: 예.
0: 이렇게 쨍그랑쨍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네. 카지노마다 많이 들렸었죠. 그리고 그렇군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플라스틱 그 바구니에 네. 코러를 잔뜩 담아서 또 환전소에 가서 바꾸기도 하고요. 또 아주머니들은 그거를 LA 갖고 오셔갖고 뭐 빨래방이나 다른 데 쓰신다고 네. 환전 안 하고 그 비닐봉지에 묶어갖고 갖고 오시던 아주머니도 기억이 나고요.
1: 네. 그렇군요. 저는 그 라스베가스 하면은요. 그 90년대? 90년대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 저는 그 마피아 예. 또 게임 예. 뭐 이런 게 많이 연상이 됐었어요. 90년대에는 제가 90년대에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라스베가스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그 레온 사인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화려한 도시고 예. 뭐 그런 연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또 하나 기억나는 예. 거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라스베가스에 육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네. 참 많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라스베가스의 전성기는 아마 90년 초서부터 1990년대 네. 그때가 아마 베가스의 전성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네, 네. 그 당시 때 90년 초서부터 리조트 호텔들이 많이 건설이 됐고요. 제가 간단하게 라스베가스의 어떤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1: 네, 네, 네, 네.
0: 그 라스베가스의 철도역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마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1: 네.
0: 1930년대 그 후보댐 건설과 더불어서 그 노동자들이 모이면서
1: 네?
0: 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가 생기고 호텔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마 베가스가 1950년대를 거치면서 리조트 호텔들이 생겨났고요.
1: 네네네.
0: 그리고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지금 현재 그 리조트 그 호텔의 면모를 갖추게 됐고요.
1: 네.
0: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최초의 그 라스베가스의 호텔이 그 카지노 호텔로서는 플라밍고라고 기억나세요?
1: 플라밍고 기억나죠.
0: 예, 네. 그 호텔이
1: 네.
0: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마피아
1: 네.
0: 벅스 시걸에 의해서 건설이 됐고요. 개장이 됐고요.
1: 네. 그쵸, 그쵸.
0: 또 하나 또 웃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플라밍고에
1: 네.
0: 정말 홍학들 그 플라밍고가 한국말로 홍학이잖아요.
1: 홍학. 예, 예. 예.
0: 홍학들이 사냐 마냐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1: 그렇죠.
0: 그 진짜 그 캐나다 관광객들이 그 정원에서는 플라밍고를 잡아다가 14층 객실까지 갖고 간 그게 큰 토픽으로 알려져서
1: 네.
0: 굉장히 어떤 화제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플라밍고 호텔 정원에는요. 플라밍고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1: 아, 그렇습니까?
0: 예. 그래서 진짜? 플라밍고 호텔이고요.
1: 아, 재밌어요.
0: 예.
1: 제주 씨 어떻게 이런 걸 다 잘 아세요? 아니 라스베가스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0: 뭐 사랑하기도 하고요.
1: 네.
0: 제가 생각하는 거는 캘리포니아의 제2의 도시라고 생각될 만큼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 치고 라스베가스 안 가보신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렇죠. 안 가보신 분들은 없죠. 예. 자주 가시는 분들은 엄청
0: 자주 가시고
1: 또 뭐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여행지를 또 딴 곳으로 또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0: 예.
1: 이제 워낙에 또 이렇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지 않습니까?
0: 예예예. 예.
1: 자 수십 년 동안 오가면서 네온 사인을 보면 이제 아 네바다에 들어왔구나
0: 예.
1: 이렇게 실감하던 그런 추억의 장소였는데 이 프림. 이 카지노가 이제 클로즈 된다고 하니까
0: 예.
1: 참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그 정도로 많더라고요. 지금 베가스 경기가 안 좋고요.
1: 그러니까요.
0: 매년 관광객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1: 네.
0: 그리고 제가 또 그 90년대와 지금 카지노가 다른 점은 뭐냐면요.
1: 네, 네.
0: 비싼 물가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 주차료가 없었어요.
1: 오.
0: 그래서 이 호텔 저 호텔 호텔 투어도 많이 다니고 구경도 다니면서
1: 네.
0: 차를 타고 다녔는데
1: 네, 네,
0: 이제는 네. 정말 그 등급에 따라 멤버십에 따라 틀리겠지만 주차료를 거의 한 25불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1: 그렇구나.
0: 호텔 예약을 하게 되면 리조트 피라고 해서 한 50불에서 60불 또 그 리조트 피를 붙여요.
1: 아.
0: 그러니까 호텔을 묻는 순간 거의 한 70-80불은 그냥 하루에
1: 비싸네요?
0: 계속 기본적으로 차지가 들어가고 있고요.
1: 예, 예, 예, 예.
0: 그리고 라스베가스가 그 숙박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는 아닌데
1: 네.
0: 예전에

0: 그 라스베가스의 어떤 풍경을 스케치해 해보자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싸고 좋은 호텔을 제공함으로써 또 오랜 시간 체류함으로써 그 부대 시설과 그 소비를 어떤 좀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베가스가 운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가족 단위에 갈수 있는 그런 카지노
1: 그렇죠.
0: 호텔들이 너무 비싸기도 하지만요. 너무 지금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베가스를 저 역시도 스트랩에 있는 호텔보다는 로컬에 있는 호텔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런 호텔들은 리조트 피도 없고요. 주차도 무료고요. 또 그런
1: 오,
0: 걸로 홍보를 많이
1: 좋네요.
0: 하고 있고요.
1: 아하, 그렇군요.
0: 그리고 베가스를 또 나눠본다면 스트립도 스트립이지만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그래도 간직하고 있는 그 프리몬트라는 스트리실에 있는 그 다운타운 카지노 있죠?
1: 오.
0: 거기가 원래 따지고 보면 오리지널 감성 라스베가스예요.
1: 그런가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쪽에. 아, 보통 이렇게 뭐 세도나 여행한다거나 또 자이언 캐년 간다거나 이러면 꼭 들르는 코스 중에 하나잖아요. 여행할 때 코스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제 라스베가스만 이제 즐겨 찾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패밀리 단위로 또 가족끼리 또 여행지로도 굉장히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자, 제주 씨는 올해 좀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0: 예, 저도 뭐 가까운 시기에 불한몇 개월 전에 갔었죠. 작년에
1: 그렇군요.
0: 갔었으니까. 작년에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많은 호텔들이 지금 눈에도 좀 선해요.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어떤 호텔들. 지금 제가 문득 기억나는 호텔들이라면 리베라 호텔, 뭐 미라지
1: 리베라
0: 호텔,
1: 호텔.
0: 뭐 이런 호텔들 벌써 기억 속에 다 사라졌고요. 우리가 흔히 지금 뭐 베가스에서 많이 생각하는 호텔들을 꼽자면 MGM, 트루저 아일랜드, 뭐 럭셔, 뭐 뉴욕, 맨달라베이, 베네시안, 팔레스, 플라네 헐리우드, 뭐 팜스, 부데라, 뭐 앙코르, 아리아, 코스모폴리탄, 뭐 많죠.
1: 아하.
0: 저는 진짜 베가스를 너무 자주 가서 그런지 몰라도
1: 어디를 가장 선호하세요?
0: 제가 추천드리는 호텔은요. 가족 단위에 조용하게 쉬고 싶고 또 커플들끼리 정말 어떤 로맨스를 좀 즐긴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카지노 없는 호텔을 좀 추천을 하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부데라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 아리아
1: 다시.
0: 호텔 바로 옆에 있는 휘데라. 그 호텔이 카지노도 없고요. 조용하게 쉴수 있는 약간 좀 심심하긴
1: 좋네요.
0: 한데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럭셔리한 호텔로서 많은 출장객들이나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나 연인들이나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호텔들이에요.
1: 그러겠네요, 정말. 아이들과 함께 이제 동행해서 가족 단위로 갈 경우에는 그 호텔이 딸리네요.
0: 아무래도 카지노가 있는 호텔들은 시끄럽기도
1: 그럼요,
0: 하고 또
1: 그럼요.
0: 술과 담배 아직까지도 거기는 또 흡연이 또 허용이 되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다니기에는 조금 다른 호텔들보다는 거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1: 아, 그렇군요. 참, 라스베가스 하면 화려하다,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라스베가스, 요번에 메모리얼데이 연휴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0: 어휴,
1: 같은데요.
0: 굉장히 많죠.
1: 이번에 뭐 라스베가스 가죠? 뭐 이런 분들, 제 주변에도 몇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라스베가스에서 뭐가 그렇게 좋길래 자주 갈까? 뭐 이런 좀 퀘스천이 생기기도 했어요.
0: 그러게요. 낮과 밤이 너무나 다른 도시고요. 사실 낮에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별 볼거리 없어요. 불다 꺼지고 훤해갖고 솔직히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아마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어떤 그 참모습이라는 거는 라스베가스의 어떤 야경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저는 베가스를 스트립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저는 그 프리먼트 스트리트에 있는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겠지만 거기에서 추천하고 싶은 어떤 액티비티가 있다면 그집 라인이 있어요. 그 슬롯질라라는 어떤 그 슬롯 머신을 테마로 한 높은 빌딩에서 그 줄을 타고 집 라인을 타고 쭉 그 프리먼트 그 스트리트를
1: 네.
0: 그 인공 천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를 그 할 수 있는
1: 네.
0: 그 집 라인을 좀 한번 꼭 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1: 타보셨습니까?
0: 저 타봤죠.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오래전 얘기인데요. 지금은 가격이 네. 아마 되게 많이 오른 거로 돼 있어요. 그게
1: 그렇습니까?
0: 집 라인이 있고 줌 라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1: 예, 예.
0: 한 25m 높이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제 집 라인이라고 해서
1: 네.
0: 그렇고요. 그 한 10m 더 높은 줌 라인이라는 거는 그
1: 네.
0: 슈퍼맨 자세로 타는 건데요.
1: 와.
0: 그 집 라인보다는 한 20불 정도가 비싸요. 제가 탈 때는 한 40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더블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예, 그거 한번 타보는 거 전 추천드리고요.
1: 어떻습니까? 타보시니까.
0: 좋죠. 뭐 그렇게 많이 무섭지도 않고요.
1: 네.
0: 그리고 그 자기가 그 집 라인을 타고
1: 네,
0: 또 하강할 때 그 느낄 수 있는 어떤 스릴과
1: 스릴감.
0: 추억과 그렇다고 동영상을 촬영을 해주는데요. 사진도
1: 네.
0: 찍어주고 그거는 옵션이에요.
1: 네.
0: 찾고 싶은 사람은 돈을 내고 찾으면 되는 거고요.
1: 아하.
0: 그리고 또 제가
1: 이왕이면
0: 그럼요.
1: 이거 진짜 이거 스릴을 좀 네. 만끽하고 와야죠.
0: 그 셀프 촬영은 못하게 해요. 걔네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1: 네.
0: 뭐 어떤 카메라를 촬영한다든가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백에다가 소지품을 다 넣으라고 그러고요.
1: 예. 철저하네요.
0: 예.
1: 네.
0: 그리고 제가 아마 이번에 베가스 가시는 분들 이 방송
1: 네네.
0: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또 혹은 베가스로 지금 가고 계시는 분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는 베가스 그러면 도박만 하서 가서 갬블만 하실 게 아니라
1: 네.
0: 우리가 베가스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쇼가 많잖아요.
1: 예.
0: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그 어웨크닝 쇼가 있어요.
1: 네네네네.
0: 그 라스베가스의 그 3대 쇼라고 하면 그 오쇼
1: 네, 오쇼.
0: 그 태양의 서커스에서 하는 오쇼나 카쇼.
1: 카쇼도 있고.
0: 그다음에 그 예전에는 그 르레인 쇼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윈 호텔에서 하는 어웨이크닝 쇼로 바뀌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제가 여태껏 본 쇼 중에 가장 첨단이고요.
1: 어웨이크 쇼가?
0: 예, 어웨이크닝 쇼가요.
1: 어웨이크닝 쇼.
0: 예, 그 윈 호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어떤 제작비와
1: 네.
0: 첨단 시설을 갖춰서요. 80분 정도 공연을 하는데
1: 네.
0: 각 좌석마다 스테레오 시스템들이 다 장착이 돼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다른 공연장을 가면 앞좌석이 좋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근데 이거는 360도형 원형 극장이라 어느 좌석에 앉았어도 시야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레이저와 어떤 LED 쇼와 또 사운드가 겹쳐져서
1: 네.
0: 80분 내내 저는 감탄을 많이 했고요.
1: 그러시군요.
0: 예, 예전의 쇼와는 좀 사뭇 다른 오쇼도 가봤고 카쇼도
1: 네.
0: 가봤는데요. 지금 제일 뜨고 있는 쇼가 어웨이크닝 쇼니까.
1: 어웨이크닝 쇼.
0: 예, 그 윈 호텔을 사고 있고요.
1: 그렇군요. 저도 좀 봐야겠네요.
0: 예.
1: 고맙습니다. 자, 라스베가스 석석들이 좀 볼거리가 참 많다.
0: 예.
1: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또 예. 볼거리도 볼거리지만
1: 네네.
0: 또 우리가
1: 먹거리는
0: 안 먹을
1: 어떤가요?
0: 수는 없잖아요.
1: 먹거리도 궁금해요.
0: 그렇죠. 예전에는,
1: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0: 예, 예.
1: 예.
0: 예전에는
1: 네네.
0: 베가스 하면 참 저렴한 가격에 뷔페를 참 많이 이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뷔페가 너무 비싸지기도 했지만 또 한 번 정도는 베가스 갔으니까
1: 네.
0: 산의 진미 음식 드시면서 또 배가 불러야 눈에 또 경치가 들어오고 또 재미와 추억도 남길 수 있는 건데
1: 그렇죠.
0: 그 라스베가스의 3대 뷔페라고 할 수 있는 그 뷔페가 있어요.
1: 네. 어딜까요?
0: 일단은 그 시저스 팔레스 뷔페요.
1: 예.
0: 그게 그 바카날 뷔페라는 그 뷔페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하는 윈 호텔의 더 뷔페. 그 식당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1: 아하.
0: 또 하나는 그 코스모폴리탄에 있는 위키드 스피니라는 뷔페가 있어요.
1: 네,
0: 그걸
1: 네,
0: 아마
1: 네, 네,
0: 베가스에서 아마 많은 매체나 매스컴에서 뽑는 3대 뷔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 그렇군요.
0: 그 위키드 스푼 같은 경우는 사실 브런치 뷔페예요. 저녁 때는 뷔페를 안 해요.
1: 아하.
0: 근데요.
1: 그것도 알아두셔야겠네요.
0: 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하는 걸 전 추천드리고요.
1: 네. 네, 네, 네, 네.
0: 일단은 시저스 팔레스 뷔페는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한 500여 가지의 또
1: 네,
0: 뷔페
1: 네.
0: 음식을 즐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베가스 가면요. 저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나 뭐 다른 친구들이랑 가면 뭐 코펠이나 렌즈 뭐 브루스타까지 가져가서 예, 또 그런 걸 또 해 먹고 그랬기도 했는데
1: 음식 해 먹었다고요.
0: 예.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그랬는데
1: 네.
0: 그런 뷔페 한번 가서 또 연인이랑 식구들과 또 좋은 지인들과
1: 네.
0: 또 만난 음식 한번 즐겨 보는 거 저 추천드리고요.
1: 맞습니다. 저 이 유튜브 댓글창에 저는 개인적으로 갬블 안 좋아해요. 예, 짚라인 타보고 싶어요. 예. 이런 댓글 적어주셨네요. 예, 뭐니 뭐니 해도 먹거리, 잠자리, 볼거리가 풍부한 라스베가스가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네. 가면 또 쇼도 하나 또 봐야
1: 쇼도
0: 되잖아요.
1: 쇼도 봐야죠. 간 김에.
0: 요즘 그 또 베가스의 그 랜드마크인 스피어.
1: 예. 스피어. 예. 네.
0: 그게 아마 한국 돈으로 한 약 3억 조 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가장 큰 구형 공연장인데요.
1: 예.
0: 거기서 그 레지던시라고 해서 장기 공연을 하는 어떤 그런 뭐 이글스나 메탈리카 예. 공연도 있었고요. 각종 스포츠 공연도 하고요.
1: 오호.
0: 예. 그리고 또 그 저도 베가스에서 가서 쇼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도 네. 그 유명 팝스타들의 공연. 저는 기억나는 공연이 그 레이디 가가 공연을.
1: 레이디 가가 공연. 오, 좋죠.
0: 예, 그 팝 MGM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1: 보셨어요.
0: 근데 제가 생각했던 레이디 가가의 어떤 그런 편견이나 네. 이런 생각을 그 공연을 한번 보고 확 깨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돈이 정말 아깝지 않다라고.
1: 그 정도로 좋으셨군요.
0: 가창력도 있지만요. 역시 슈퍼스타는 스타구나라는 음악성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장기 공연도 뭐 많이 했던 가수들 많죠.
1: 네.
0: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자면 셀린 디온도 그랬고 엘튼 존,
1: 예.
0: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 네. 레이디 가가, 아델. 아델 공연은요. 올해는 하진 않았지만 그 공연의 어떤 품격을 확 끌어올린 공연 중에 하나가 왜 목소리로 관객들
1: 그쵸,
0: 청중들을 다 사로잡았던
1: 대단하잖아요.
0: 공연이라
1: 그쵸.
0: 기억에 남고요.
1: 맞습니다. 아, 참 재밌네요. 제이초이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접 다녀오신 곳들이잖아요.
0: 예, 예.
1: 예, 다녀오셨고 또 즐기셨던 그런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정보를
0: 예.
1: 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0: 예, 예.
1: 예, 라스베가스 가야 되겠네요.
0: 그리고 뭐, 예, 지금 베가스라는 지역이 또 약간은 네. 지금 관광객들은 감소가 돼서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요.
1: 네.
0: 그거는 베가스의 시스템이 옛날 가족 중심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큰 이벤트나
1: 네.
0: 공연으로서 지금
1: 그렇죠.
0: 탈바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보니까 그 요번에 새로 지은 어떤 그 리조트 월드라는
1: 네.
0: 그 거기도 그렇고 많은 데가 지금 많이 탈바꿈돼 있고 베가스를 가서 보다 보면 큰 공연장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장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전에는 그 관광도시의 어떤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1: 네.
0: 지금은 레지던 에리어로 많은 사람들이 주거 환경으로서도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1: 네.
0: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 그런데 뭐 썸멀린이나 예, 핸더슨이나 이런 지역들은요. 고고파도 돼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갔을 때 그 스프링 마운틴 그 지역은 굉장히 사실은 중국 상권이 많이 잡고 있는 지역인데 또
1: 네.
0: 한국 사람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지금 번화해졌고요.
1: 네.
0: 제가 몇 년 전 그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야 여기다가 양념 치킨 통닭을 하나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요. 발빠른 누군가가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그치고만 있었었는데 좀 후회를 하고 있죠.
1: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지 않습니까?
0: 글쎄요,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1: 예.
0: 근데 거기가요
1: 예.
0: 라스베가스의 그 특성상 참 터세들이 강해요.
1: 그래요?
0: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베가스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좀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이랑 사실은 경쟁을 하는 해서 많이 손 털고 나오신 분들이 많다고 전 얘기를 들었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베가스에 있는 많은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또 하나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베가스에서 많은 명목으로 어떤 서비스 차지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이외에도 그 뭐 식당 운영비, 영업 수수료 해갖고 그 영수증을 받아보면
1: 네.
0: 엑스트라로 한 5% 정도 더 차지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1: 왜 그런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1: 네.
0: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쓰기보다는
1: 네.
0: 자연과 좀 가족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힐링의 장소로 많이 저쪽 캐년 쪽으로나
1: 네.
0: 어떤 다른 쪽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가스가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1: 네.
0: 많은 사람들이 재방문을 할 수 있고 또 예전의 베가스의 모습을 좀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그 어떤 대규모의 어떤 스포츠 이벤트나
1: 네.
0: 어떤 스포츠 경기나 어떤 컨벤션 위주로 흘러가면서 그때만 반짝하죠. 평상시 때 이 연휴 기간이 아닌 평상시 때 가보면요. 네. 베가스가 썰렁하고요. 주차장에 차가 없을 정도로.
1: 그렇군요.
0: 예. 저도 베가스를 다니다 보니까 네. 베가스 호텔에서 뭐 며칠 정도, 한 3일 정도 컴플리멘터리 스테이 주겠다고 많이 뭐 캐탈로그도 날라오고 하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가서 추억을 남길 수 있고 소비를 할 수 있고 어떤 즐거운 행복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베가스를 갔다 오면 내가 바가지를 썼구나,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전의 감성이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1: 그런 면도 있군요.
0: 예. 예전에는 왜 그 싼 가격의 스테이크들, 네. 어떤 프로모션 메뉴들도 참 많았고요. 물론 지금도
1: 엄청 비쌀거려.
0: 예, 그렇게 어떤 핫플레이스들은 많죠. 네. 또 저만 알고 있는 어떤 꿀팁도 있고 네. 또 맛집들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는 좀 어렵지만
1: 네.
0: 베가스도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장소임에는 틀림없고요.
1: 그렇죠, 그렇죠. 자, 라스베가스 속성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나왔어요. 핫플레이스가 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제시미 예. 씨께서 소개해 주신 장소들. 자, 이 당시에 또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 그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도 있었죠. 왜?
0: 이게 예, 많죠.
1: 네.
0: 제가 생각한 거는 뭐 007 영화도 베가스로 한 많고요.
1: 그쵸.
0: 또 우리가 생각하는 카지노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요번에 제가 한국에 초에 갔었을 때 한국에서 재개봉을 한 영화가 있어요.
1: 어떤 영화?
0: 한 30년 만에 재개봉을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마 베가스의 그 90년대 라스베가스 감성을 그 영화를 보면 참으로 느낄 수 있는 영화가
1: 네.
0: 리빙 라스베가스라고 그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그 영화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1: 그 영화 기억나.
0: 그리고 우리가 그 니콜라스 케이지하면 캐서방으로도 많이 알려졌었죠.
1: 그렇죠, 캐서방.
0: 한국인 여성이랑 여성. 결혼을
1: 네.
0: 해서
1: 맞아요.
0: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그 영화 한 편으로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요.
1: 맞아요.
0: 그 알코올 중독자의 그 섬세한 연기로서 그 당시 때 95년
1: 네.
0: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1: 맞아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무 주연상 받았잖아요.
0: 그 영화 한 편이요. 영화 때문에. 사실은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1: 네.
0: 저예산 영화였대요. 그래서 베가스 그 정부에 그 영업 그러니까 촬영 허가를 받지를 못하고
1: 네.
0: 게릴라 형식으로 영화 촬영을 했는데 그게 비평가들한테 네. 먼저 회자가 되면서
1: 아하.
0: 그게 떴고요. 그 영화 한 편으로 영화제 3관왕을 했었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연휴에 어디 멀리 못 가시는 분이 있거나 네. 아니면 또 컴퓨터를 가지고 계셔서 여행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다면
1: 네.
0: 그 리빙 라스베가스라는 영화 한 편 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추억과 그 당시 때 어떤 라스베가스의 감성을 충분히 느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아, 참 멋진 영화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0: 예, 예.
1: 바로 이 영화 지금 예고편 흐르고 있는데요.
2: Please don't drink it in here.
3: Ben wasn't looking for a fresh start.
4: $500 for a night.
1: 그리고 이 영화 하면은 그 주제곡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0: 주제곡도 네. 주제곡이지만 거기서 네. 그 스팅이 OST를 불렀죠.
1: 아,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0: 네.
1: 예.
0: 그래 그것도
1: Angel
0: 그거고요.
1: Eyes인가?
0: 예, 예, Angel Eyes.
1: 그죠. 너무 그 노래도 이 영화 저변에 이렇게 쫙 깔리잖아요. 항상 중요한 예. 부분에서. 그 음악도 참 노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3: He's about to take a detour.
1: 자, 이 영화에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대사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0: 예, 그 영화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명대사인데요.
1: 네네.
0: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1: 네.
0: 사실은 그 시나리오 작가 굉장히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였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회사에서도 퇴직을 당하고
1: 네.
0: 그리고 자기의 삶을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에서 마감을 하겠다고 퇴직금을 받아서 라스베가스를 가갔고
1: 네.
0: 그 길거리에 있는 창녀인 그 엘리자베스 슈가 열연했죠.
1: 네,
0: 그
1: 맞습니다.
0: 여자와 만남서부터 자기의 죽음을 마감하는 그 생애를 그린 어떤 슬픈 러브스토리인데요.
1: 네.
0: 거기서 그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술을 먹어서 아내가 떠났는지 아내가 떠나서 내가 술을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술이 취해서 하는 그 명대사가요. 네. 저는 지금도
1: 회자되고 있죠.
0: 예,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한국에서도 30년 만에 재개봉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저는 다시 한번 봤거든요.
1: 네, 그러셨군요. 그 원작이 따로 있잖아요.
0: 예,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요.
1: 네.
0: 그 동명 소설이 그 원작자 그 스토리가 네, 네. 실질적인 어떤 추리 스토리래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그 스토리를 영화 제작을 허락을 하고
1: 네.
0: 그리고 영화가 찍고 상영되기 이전에 그 실제 주인공은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다는 그 슬픈 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1: 예, 예, 예.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면 더 많이 공감이 가면서도 너무 많이 슬프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거
0: 예.
1: 예,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리빙 라스베가스 이 영화 예. 소개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나중에는 제이주이 씨 보내드리면서 그 주제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0: 예,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저는 아주 강력 추천을 해요. 이번 예. 연휴에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1: 네.
0: 꼭 한번 보시면서 베가스는 못 갔지만 그 당시 때 라스베가스의 감성과
1: 네.
0: 또 라스베가스의 어떤 추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저는 아주 강추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0: 아, 그러세요? 저는 좀 아쉬워요. 좀 더 많은 시간, 좀 더 많은 스토리,
1: 네.
0: 또 비하인드 스토리, 또 그 밖에 어떤 여러 가지 베가스에 얽힌 얘기들을 하고 싶었는데요.
1: 네.
0: 이 짧은 한 시간으로서 하기에는 너무 좀 많은 얘기가 있어서
1: 네.
0: 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베가스에 대한 얽히고
1: 시즌
0: 설킨
1: 2?
0: 예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1: 좋습니다.
0: 예.
2: You try to play it cool, perhaps. Pretend that you don't care.
1: 네, Living Las Vegas 이 OST 흐르고 있습니다. Sting 노래예요, Angel Eyes.
2: You got to seek till you find.
1: 자, 제이의 이슈 톡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 뭐 시즌 2 가능할까요?
0: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예.
0: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께 좀 더 네. 많은 정보와
1: 네.
0: 이야기와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가세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3: 이제 걱정 그만.
4: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5: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6: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7: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4: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8: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9: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0: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0: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1: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0: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1: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5: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1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6: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7: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8: 진짜 감쪽 같네?
19: 역시 벤트웨이야!
1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셨습니다. 수잔 보일입니다. I dreamed a dream. I dreamed a dream.

레미제라블 이라는 영화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늘 빅토르 위고가 세상

0: 떠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라디오 서울과 고베 주얼 그룹이 함께하는 특별 공개 방송 보석쇼입니다. 보석의 시간 진지로 피어나는 새봄이 5월 22일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LED 광장 특설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르셔서요 보석쇼 구경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이번 행사는 라디오 서울 인기 진행자죠. 우리 고니 선배님 그리고 한미혁 씨가 진행합니다. 현장 공개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많이들 가셔서 보석쇼 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진행됩니다. 이 보석쇼에서는요 최대 80% 파격 세일과 약 2천여 점의 다양한 제품이 소개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트렌드로 떠오른 진주 이 컬렉션과 실속형 보석들을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는 예, 체험형 쇼핑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선미였고요. 해피투게더 여기서 예,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I dream.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5: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6: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5: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4: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7: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8: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7: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8: 우메캔.
6: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7: 감사한다면
8: 사랑한다면
7: 역시 우메캔.
8: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6: 888-941-3311 우메캔.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한국에서는 전구 만 30세에서 49세 직장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 양립 실태 그리고 직장생활 인식조사 등을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4명 가운데 3명이 최근 6개월 내에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삶과 커리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보통 이하 응답이 62%까지 나타나면서 결국 번아웃에 대한 결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최근에 한 지인 역시 이유 없이 자꾸 아프다면서 혹시 번아웃 온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불타서 없어진다라는 말이죠. 그야말로 소진했다, 탈진했다라고도 표현될 수 있을 텐데요.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듭니다.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갑자기 부질없어 보이다가도 또 열성적으로 업무에 충실하는 모순적인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는 증상.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네, 안타깝지만 번아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우울증과 조금 혼동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장 큰 차이가 대상의 특정성과 휴식 후의 반응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번아웃은 주로 일이나 특정 역할, 뭐 육아가 될 수도 있고요. 간병, 이렇게 국한돼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는 무기력한데 퇴근 후나 주말에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때는 즐거움을 느낀다면 번아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이런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것. 그렇게 조금 차별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휴식 후의 회복력. 번아웃은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며칠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네, 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충전되는 것을 느낍니다. 반면 우울증은 아무리 오래 쉬거나 잠을 오래 자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무기력함 그 자체로 이 번아웃과 구별지어집니다. 자, 이로써 번아웃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벌써 해결책이 나왔죠? 네, 오늘 금요일 오늘만 꼭 참으시고 또 다가오는 긴 연휴 동안 좋아하는 일 또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수다도 떠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 아마 화요일에는 번아웃이 뭐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성. 자,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 현충일이죠. 자, 한국에 계시던 여기 계시던 간에 지금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거의 다 계실 거고, 특히 남자분들 아마 오래전에 6.25 때서부터 참전하셔서 친구분을 잃으시고 가족을 잃은 분들 아마 항상 한국 같으면 현충일에 참배라도 할 텐데 마음속으로 할 수 없고, 어쨌든 미국에서나 여기서나 소중한 메모리얼 데이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물론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또 지인들과 함께 나름대로 뜻깊은 시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겨 보라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덕분에 우리도 하루 쉬고 있지만, 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하는 모든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도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메모리얼 데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운을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샌디님 말씀처럼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꽃은 뭐죠? 그렇습니다. 무궁화 아니겠습니까? 자, 출발합니다.

0: 네,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메모리얼 데이 첫 곡으로 심수봉의 무궁화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40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뭐 오랫동안 살아도 한국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니까 무궁화를 빼놓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TK님 주말 잘 보내셨죠? 아이고 잘 보냈습니다. 네, 브라보 화이팅 감사합니다. 샌디님 반갑습니다. 메모를 대회 나오셨네요. 예, 충성, 제가 그랬더니 충성하시고. 아, 우리 SK 사장님 오늘은 모처럼만의 휴일이신데,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호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신청곡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 LA를 사수하는 우리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이 주시는 신청곡 듬뿍 받아들이고 제가 준비한 몇 곡의 선곡들 한 잔씩 시원하게 나눠드리면서 모처럼만에 즐기는 휴일, 또 안타깝게도 오늘도 변함없이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추억으로 잠깐 다녀오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니어 세대 중에서 6.25 동란을 겪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여기도 간간이 6.25 참전 용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래도 메모리얼 데이의 현충일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분들이 그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진짜 젊은 나이에도 목숨을 바쳤던 그런 우리 순국 선열들의 그 뜻을 기리는 날, 물론 미국에 있지만 마음으로 남아 그렇게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이제 반나절 지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이고 휴일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렇습니다. 이제 채 반나절도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날 이렇게 찾아주시는 우리 파워스포츠의 최세용 의원님, 저는 솔직히 오늘 메모리얼 데이에서 좀 쉬시나 했더니 역시 번개같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한보따리 풀어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5: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8: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7: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8: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7: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8: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7: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8: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9: 베티니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2: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1: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2: 우메캔
13: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1: 감사한다면
12: 사랑한다면
11: 역시 우메캔
12: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13: 888-941-3311 우메캔

0: 네, 듣기만 해도 이제 흥분되시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대변함없이 이렇게 연휴인데도 찾아주신 우리 파워스포츠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충성! 오늘은 이렇게
1: 필승!
0: 예, 그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자, 또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1: 아, 바쁘죠. 이제 월드컵 앞두니까.
0: 그렇죠. 네.
1: 뭐 여기 라디오 서울도 하지만은 또 TV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거기는 이제 특집으로 막 일주일에 두 편씩 녹화하니까.
0: 네네.
1: 여기 나와서 그냥 아블라만 하면 되지만.
0: 네.
1: 거긴 또 분장해야죠.
0: 아,
1: 의상
0: 그렇죠.
1: 바꿔야죠.
0: 예, 예.
1: 상당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런데 그 월드컵이 진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0: 그렇죠. 요사이 그 유튜브를 보니까
1: 네.
0: 그 지금 솔트레이크 시리에서 적응 훈련하고 있잖아요.
1: 예, 예.
0: 짤막짤막하게 거기 그 적응하는 그 스토리들이 나오더라고요.
1: 근데 이거 뭐 저도 운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얘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그 고지대 적응에 대해서 호들갑들을 떠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사실 며칠 지나면 다 적응돼요.
0: 그렇죠.
1: 저도 예. 많이 뛰어봤어요.
0: 예, 예,
1: 근데
0: 예.
1: 아무튼 그러나. 일단 뭐 호들갑이라기보다도 아무튼 뭐 조심하고 긴장하는 게 좋겠지요.
0: 네.
1: 솔렉 시티에 있는데 먼저 일단 뭐 축구 얘기 먼저 해버렸는데
0: 네네.
1: 사실은 다저스 지난주 얘기는 또 훑고 지나가야죠.
0: 예, 그럴게요.
1: 보니까
0: 예, 예, 예.
1: 사실 그 로블레스키라는 투수가
0: 예, 예.
1: 굉장히 잘 던졌거든요. 무패였어요.
0: 아, 예.
1: 5승.
0: 예, 예.
1: 그래서
0: 예, 예.
1: 아 이제 뭐 그 아무리 미러키 원정이지만 미러키라는 데가 또 야구에 좀 미쳐 있는 동네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1: 이 작은 도시일수록
0: 예, 예.
1: 그 한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다 미치더라고요.
0: 그럼요.
1: 그래서
0: 예,
1: 예. 이 1회 초부터 두들겨 맞아 버렸어요.
0: 아.
1: 방심하는 사이에 5점 내주면서 패전이 됐는데
0: 그렇죠.
1: 금년 시즌 첫 번째 패전. 5승
0: 예.
1: 1패가 됐어요. 자체 득점은 그러나 평균 2점대로 유지를 했는데
0: 네, 네.
1: 문제가 이거 로블레스키 투수가 선발도 잘하고 롱리프로 가면서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0: 네.
1: 아무튼 첫 경기에서 5점 내준 것이 5개 티.
0: 아.
1: 그러나 다저스로는 훌륭한 선발 자원이면 틀림없습니다.
0: 네.
1: 자, 다저스가 2차전에서는 잠잠했는데
0: 네, 네.
1: 2차전에서 폭발하면서 11-3 승리.
0: 네.
1: 그리고 3차전은 그날 더 투수가 위기의 사나이 투수 사사키.
0: 예, 예, 사사키.
1: 이 사사키 왜 위기에다 그러냐면은 일단 연봉이 싸요.
0: 아.
1: 연봉이 60만 불인가 67만
0: 예.
1: 불밖에 안 되고.
0: 네, 네.
1: 그다음에 부진하면은 바로 그냥 난리잖아요.
0: 그렇죠. 네.
1: 연봉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기도 어려운데.
0: 네, 네, 네.
1: 그런데 이 선수가 이렇게 던지는 걸 보면은 한 대 맞으면은 얼굴 색깔이 변해.
0: 아.
1: 그걸 제가 느끼겠어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그런데 다행히 세 점을 내줬지만은 승리 투수가 됐어요.
0: 폭발적인 타선에 힘입어서. 네.
1: 그러니까 1차전에 좀 그래야 되는데 2차전에 또 그렇게 돼가지고.
0: 네.
1: 그 다음에 3차전에서는 역시 바로 그 야마모토.
0: 아,
1: 야마모토 선수가 나와서
0: 네.
1: 7이닝 1실점 5-1로 가볍게 이겼죠.
0: 네, 네.
1: 그래서 야 역시 야마모토 잘 던지네.
0: 그렇죠.
1: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0: 예, 예.
1: 김혜성은 왼손 투수기 때문에 그 일단 못 나갔어요.
0: 네, 그렇죠.
1: 벤치 대기했어요. 자 여기서 뭐 스코어 이런 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다저스의 문제점을 좀 한번 지켜볼까
0: 아, 예,
1: 생각이
0: 좋습니다.
1: 들어요.
0: 예, 예.
1: 일단 선발 투수가 다수 부상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투수 운용에 상당히 지금 그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든요.
0: 네, 네, 네.
1: 보세요. 블레이크 스네일, 타일러 그레소, 케빈 스턴, 바비 밀러, 랜던 백들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못 나오고
0: 못
1: 있어요.

0: 하더라도 투수하고 투타 겸업한다는 게
1: 쉬운
0: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지금 다저스가 빨리 이 그 투수 문제 부상자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시간이 해결해 주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무리하지 말고 나와서 잘 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아무튼 다저스가 항상 보면은 1차전에 가면은 조 터져.
1: 아, 그렇죠.
0: 꼭 조 터져. 네,
1: 그런
0: 그리고 2차전, 있어요. 3차전에서는 또 이겨.
1: 예.
0: 그 보세요. 야마모도 7이닝 동안에 한 점만 내주고서 결국은 이기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원정이나 홈 경기 때 1차전에 패하고 2차전, 3차전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1: 네네.
0: 이걸 보니까 그 권투 선수가 스위치 폭서라고 있죠. 두드러 맞아야 잘
1: 그렇죠. 네네.
0: 다저스도 한번 혼나고 나면 정신을 차리는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가서 첫날 그 하루 이렇게 자고 뛰잖아요. 그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1: 그럴 수도 있어요.
0: 미러키 같은 데는 벌써 3시간 가까이 그렇죠. 차이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3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뉴욕 출장 여러 번 가봤는데 가면 잠 못 자요.
1: 아.
0: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잠자리 바뀌죠.
1: 네.
0: 음식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날씨도 다르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나 싶은데 일단은 뭐 32승 20패로 다시 1위에 복귀를 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아무튼 잘하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원인은 원정 경기에서의 그 어떤 적응 또 잠자리 문제 이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네,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 네, 네.
0: 이런저런 소식이 좀 많습니다만 먼저 못하더라도 축구 얘기를 해야 될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죠.
0: 축구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일단 체코하고 우리가 11일 날이죠.
1: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TK님이 6월 11일 우리 대한민국 체코 슬로바키아 오후 7시 경기합니다. 다
0: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1: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려주셨네. 네.
0: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체코전인데 우리가 보는 그런 체코를 보기 전에 체코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했나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1: 그거 중요하네요.
0: 예, 예. 예, 예.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앞두고 자신들의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
1: 네.
0: 첫째 한국이 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12번째 출전팀이라는 그 관록을
1: 그렇죠. 무시할 수가 없지. 예.
0: 두 번째 골키퍼들의 안전성과 경험이 초점에 맞춘 선수들이다.
1: 아, 역시.
0: 중요한 얘기죠.
1: 예, 예.
0: 세 번째 바이에른 뮌헨에서 유럽 선수들과의 경험이 많은 김민재를 중심으로 탄탄한 방어벽을 마지노선을 구축할
1: 예,
0: 것이다.
1: 예, 예, 예.
0: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미드필더에는 파리 상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창의적인 플레이 백승호, 배준호 등이 중원을 버티는 핵심 자원 그리고 이강인이 가세함으로써 든든한 경험까지 합쳐진다면은
1: 예.
0: 뭐 중원이 든든할 것 같이다
1: 네.
0: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네 번, 지금 손흥민의 관록, 백재근 노장 손흥민의 관록을 무시할 수가 없다. A매치 142경기 경험과
1: 네.
0: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건 점 때문에 물론 마지막 아니라는 것 같이 뉘앙스는 풍겼어요. 아, 34세 왜 못 뛰어? 뭐
1: 그러니까요.
0: 저도
1: 예.
0: 뭐 38에 뛸 수 있다고
1: 예.
0: 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책임감 등이 주목해야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근 그 평가전에서는 부진했습니다만은 아시아 예선전에서 11승 5무 무패예요.
1: 그렇죠.
0: 한 번도 네. 안 졌어요, 예선전에.
1: 예, 예,
0: 그리고 16경기에서 40골 터뜨리는 동안에요. 단 8실점밖에 안 했다는
1: 예,
0: 거.
1: 예.
0: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라고
1: 물론 있죠. 예.
0: 굉장히 체코가
1: 네.
0: 지금 우리를 갖다가 강하게 보고 있어요.
1: 예, 예.
0: 이거 믿고서 또 우리가 허술하면 안 되죠.
1: 예, 예.
0: 그래서 정리하면 공격, 수비 모두 안정적인 팀이고 체코가 평가가 그렇게 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체코란 나라가 도대체 왜 옛날에는 체코 슬로바키아였잖아요.
1: 그런데
0: 왜 저건 체코 슬로바키아가 되니까 체코가 됐나 했는데
1: 네네.
0: 그것도 잠깐 역사를 알아보니까
1: 네네.
0: 체코 슬로바키아가 이제 소련 연방이었던 연방 국가였잖아요.
1: 네네.
0: 그러다가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체코가 거의 한 2천만 명, 그다음에 슬로바키아가 거의 비슷한 인원을 조금 더 많아요.
1: 네네.
0: 그래서 정치적으로 서로 안 맞았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안 맞으면 대부분 투들겨 패고 뭐 이런 거 요즘
1: 그렇죠.
0: 거 중동 사태 같은 거 종교적인 거 문제 생기잖아요.
1: 예, 예, 예.
0: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야 그럼 우리 뭐 서로 뜻이 다른 것 같은데 갈라서자. 그래서 해피 엔딩으로 서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 없이 이제 체코가 갈라졌다
1: 네네.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저도 체코라는 나라를 딱 한 번 가봤는데
1: 네.
0: 동유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저는 체코 그래서 이 어떤 소련의

0: 그 어떤 뭐 지배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좀 크게 뭐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아름다워요.
1: 네, 네.
0: 아름답고 관광지도 잘 돼 있고 볼만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체코와 이제 우리가 드디어 12일 날 7시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
1: 그렇죠.
0: 네. 체코가 본 관점은 그렇다 치고
1: 네.
0: 우리가 이제 체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체코를 보니까 일단 FIFA 랭킹에서는 체코가 40위권이에요.
1: 네, 네.
0: 40위권이고 우리가 현재까지 5번을 싸웠어요.
1: 예.
0: 5번을 싸워가지고 한국이 1승 2무 2패의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1: 네네.
0: 우리가 조금은 저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이게 특별히 크게 그 예전 실력이 네.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일단 우리가 한 번밖에 이겨본 예. 적이 없다는 것도 예.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팀의 어떤 경기 스타일을 보면 조직력이 좋아요. 탄탄한 조직력과 수비력을 갖고 있고 강한 신체 조건을 갖고
1: 그렇죠.
0: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공중전 및 세트피스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 유럽의 복병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결국은 만만한 팀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1: 물론이죠. 네.
0: 그리고 이제 특히 유럽이라는 데가 예전에 그 우리 고니 씨도 얘기했지만 체력들이 좋잖아요.
1: 좋죠.
0: 그리고 예. 뻥축구를 잘 차잖아요.
1: 그렇죠.
0: 예. 뻥축구와 새 기술의 어떤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는 3-4-3 포메이션 우리하고 똑같아요.
1: 예, 예.
0: 그런데 수비 때는 5-4-1의 수비를 강화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팀이에요.
1: 네, 네, 네.
0: 그 특징으로 전환하는 팀으로 수비가 굉장히 두껍다. 이렇게 볼 수가 결국은 강하다는 얘기죠.
1: 네, 네.
0: 자, 그래서 이제 승부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1: 예.
0: 뭐 희망은 승리지만
1: 네.
0: 우리나라 공격수들이 과연 체력이 좋은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리냐가 공략해야 하는 점이에요.
1: 예, 예.
0: 목표인데요. 그리고 예. 특히 양쪽 윙백을 이용한 역습에 수비수들이 대비한다면 승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 저는 그래도 네.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는 최대 이유 중에 하나가
0: 네.
1: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월드컵에서는 사실 어떤 조에 속하던 거의 다 저희보다는 강팀들이에요.
0: 그럼요.
1: 그래서 뭐 어떻게 목표하는 게 뭐 1승 1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그래도 거의 물론 뭐 경험이 없는 선수도 있지만 몇몇 선수들은 이미 유럽에서 오래
0: 그럼요.
1: 뭐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백승호,
0: 뭐.
1: 손흥민 특히 조규성, 오현규 이런 사람은 특히 오현규, 조규성 같은 친구는 조규성 같은 친구는 유럽 그 아주 드센데 그런 데서 몸싸움을 매일 해왔기 때문에
0: 꾸리는 게 안 보여요.
1: 이제 걔네 그 친구들 본다고
0: 네.
1: 그냥 맨날 만나던 친구들보다 조금 약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0: 그렇죠,
1: 왜냐하면
0: 그렇죠.
1: 그 친구들은 훨씬 더 리그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0: 특 A급들 선수들이.
1: 그런 데서는 각 나라에 잘하는 사람이 모여있던 거고.
0: 맞아요.
1: 이거는 체코 자체니까
0: 네.
1: 등치 그 정도 본다고 눌릴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닌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오히려 경험 없는 선수들한테 저 친구들은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체코하고 경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0: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1: 예, 예.
0: 희망이라고 그랬지만은
1: 네네.
0: 이기길 바라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2-1 정도로 저는 항상 보거든요.
1: 네네.
0: 2-1 정도로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1: 네네.
0: 얘기고
1: 네네.
0: 경우에 따라서 희망 사항이 있다면 2-0
1: 예, 예.
0: 이기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1: 네네.
0: 뭐 이건 감히 제가 문어도 아니고 감히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첫 단추를 잘 끼면은 32강 가는 건 쉽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찌르자 체코.
1: 와.
0: 그래서 꼭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서 혼자서 조심스럽게 체코전에는 아마 조현우가 골문을 지키지 않을까. 유럽에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조현우가.
0: 그렇죠. 조현우 선수가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저도 이제 운동원 사람에서 보면은 키도 크고 순발력도 다 좋은데 경험도 많고 뭐 좀 몸싸움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1: 그런 부분이 있죠.
0: 이게 예, 예. 헤딩 슛하기 위해서 발려드는 게 완전히 럭비하는 식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런 게 조금은 걱정은 되는데
1: 네.
0: 뭐 감독이 뭐 홍명호 감독이 알아서 거기에 예. 맞는 선수를 뽑겠죠.
1: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아마 멕시코전에는 김승규가 나오지 않을까 혼자서 그렇게 예상을
0: 뭐,
1: 해봅니다.
0: 뭐 예상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1: 아, 그럼요.
0: 그런데
1: 그런 또 재미가 있어야.
0: 그럼요.
1: 또 축구 보는 재미가 있죠.
0: 그리고 이게 이제 축구는 무슨 운동이든 마찬가지죠. 축구는 일본 말을 했어서 죄송합니다만 다구리로 모여서 봐야 돼.
1: 아 그럼요. 아, 좋습니다.
0: 나 세상에 집에서 혼자 보는 것처럼 스포츠.
1: 아 세상에 멍한 거죠.
0: 저는 이제 KBS 스포츠 해설하다 보니까 이 모든 스포츠를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요즘 짜증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케이블이 제 응접실에만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 아니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혼자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그래서 뭐 너는 그러면 유튜브 봐. 그래서 안방을 아예 잠궈버렸어.
1: 아 그랬구나.
0: 왜냐면 그거 봐야지 이게요.
1: 그렇죠.
0: 경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1: 아 그럼요.
0: 경기를 안 보고 해설하는 거고 달라요.
1: 예,
0: 그렇다고 제가 무슨 모든 종목의 해박한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결국은 경기 보고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걸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아무튼 체코전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0: 그러니까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지긋지긋한 멕시코 25번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멕시코 전력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1: 네.
0: 축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 다음에 골프 얘기를 오래간만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 골프 얘기요.
0: 예. 어저께 김지우 선수가 한국 기업 CJ죠.
1: 네네.
0: CJ컵에 나가서 그 3라운드까지 단독 1위였어요.
1: 글쎄요.
0: 그래서 야, 예. 이거 또 오래간만에 예. 우승 좀 해서 돈 좀 맨지나 보다 예. 했는데 이상하게 마지막 백라운드에서 좀 부진하고 아이언샷이 정확치가
1: 예.
0: 않더라고요.
1: 예. 예. 예.
0: 그다음에 제일 좀 가슴 아팠던 게 한타차로 따라가다가 한타차로 2위를 따라가다가 3라운드까지 1위였어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다가 이제 17번 홀이 121야드밖에 안 돼요.
1: 네네네.
0: 그럼 121야드 정도는 아마추어도 그렇고 아마추어 좀 웬만한 선수들은 갖다 붙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버디를 해서
1: 네.
0: 다시 또 한타차로 따라가면 좋은데 거기서 네. 빵집에 들어가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빵가에 들어가서 결국은 팔을 하면서 상대 선수는 버디라고 나가버렸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두타차가 되니까 버거워지더라고요.
1: 그러니까 뭐 전에 한번 이런 말씀드렸지만 골프라는 게 4일 동안을 계속 잘 치기가 네. 쉽지가 않고
0: 그거 극기 훈련이에요 정말.
1: 그리고 뭐 마지막 날 잘 쳐야지만 우승을 거머쥘 수 있지 첫날 아무리 베스트 스코어 내도 항상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안타깝게.
0: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4라운드 후방에 버디쇼를 펼치고 추격한 윈덤 크라크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아쉽게 김시우가 2위로 끝났다
1: 네.
0: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 네.
0: 2위 상금도 꽤 많아요.
1: 아 그렇죠.
0: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적게 봤지만은
1: 네. 아니 근데 김시우는 저도 그걸 봤는데
0: 꾸준해요.
1: 이 체격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0: 많이 그렇게 돼버렸죠.
1: 네, 자기가 벌크 시킨 것 같아요.
0: 자,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골프가 과연 왜 살찐 선수가 많냐? 그런데 골프 해갖고 살 빠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1: 살 빠진 운동이 아닌 것 같아요, 골프는.
0: 그저 일주일에 두세 번 쳐가지고는 절대로 살 안 빠집니다.
1: 아니, 임성재 선수도 한국 사람 몸이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옛날 최영지도 그랬고.
1: 혹시 오래전 골프 선수 중에서 그 코스염난 그렉 스테들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배가 굉장히 나왔어요.
0: 아, 예, 예.
1: 그 스윙도 거의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 선수도 PGA 생활을 오래 했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무튼 아까운 2위였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골프 얘기 마치고요.
1: 네네.
0: 지금 잠시 후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NBA가 파이널이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예, 예.
0: 그래서 끝으로 NBA에서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뉴욕 닉스와 클리블랜드의 3차전에서 121대108로 누르고 3연승으로 뉴욕이 거의 뭐
1: 네네.
0: 동부에서는 진출까지 1승밖에 안 남고 있고
1: 네네네.
0: 그다음에 클리블랜드의 전력은 사실상 뉴욕 닉스와의 상대하기는 좀 역부족인 것 같다.
1: 조금 부족이죠.
0: 이렇게 좀 부족해요. 네네네. 그렇게 돼 있고 서부 컨퍼런스 동부는 오늘 하지 않고 모레 하네요. 서부 컨퍼런스는 역시 예상대로 오클라호마 썬더가 3차전에서 벤치 멤버들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123대108로 누르고서 샌안토니오를 2승 1패로 이제 앞서 있어요.
1: 네네.
0: 4차전이 이제 홈에서 열리니까 오늘 반전을 노릴 것이라는 예상이 들고요.
1: 네.
0: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하나 있었어요.
1: 아, 예.
0: 후안 소토가 지금 오타니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잖아요.
1: 그렇죠. 네.
0: 7억 6,500만 달러. 근데 아니 구단주가 아무리 돈이 많지만 야구 선수 소타니와 비교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여도라든가 이걸 봤을 때는 후안 소토 갖고는 오타니의 비교가 안 되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런데 돈을 더 줬단 말이에요.
1: 네, 예.
0: 그 왜 저렇게 줬을까 하고 제가 조금 간단히 알아보니까 이 양반이 그 부동산 투자자예요, 구단주가. 근데 그 지역에 그 뉴욕주 그쪽이 카지노가 허가가 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쇼핑몰에다가 엄청난 대형 카지노고 쇼핑센터를 줘가지고 이제 그것이 완공이 되면 그 건물의 그 지역의 밸류가 얼마스도 100억 달러가 된다.
1: 예, 예,
0: 그래서
1: 예, 예.
0: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후안 소토를 영입했다. 그러니까 장사 속으로 영입했다 이렇게
1: 그렇죠.
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뭐 돈 자랑하는 거죠.
0: 맞습니다. 그랬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증권과 상장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다 하니까 다 그런 계산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네. 아마 농구는 조심스럽게 그냥 닉스가 편안하게 우승하지 않을까.
0: 동부에서는 그런데
1: 아니 저는 그 이번에 챔피언이 네. 닉스가 편안히 될 것 같아요.
0: 예상이죠.
1: 워낙 잘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아니 갈수록 아니 이렇게 보면 오락 농구하는 것 같아요.
0: 슬슬.
1: 네.
0: 옛날에 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팀이 있었어요.
1: 네네.
0: 그 팀이 한국에 와서 아유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한국에 와서 시범 경기라는데 이제 장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장난하면서 하는데 골 다 넣어.
1: 그러니까요.
0: 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1: 그 사람들 뭐 유명하잖아요.
0: 그러니까.
1: 할렘 무슨 팀.
0: 할렘 맞아요. 뭐 네. 할렘. 할렘 농구단. 네. 생각나.
1: 말이 안 되는.
0: 제가 그때가 처음 본 게 중학교 때였는데.
1: 네.
0: 어? 아니 저 사람들은 사람이야 인간이야 괴물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대충하다 뒤로 패스했다가 거꾸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1: 그러니까요.
0: 거의 뭐 그랬던 경우에나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에 실내 체육관이 없었어요. 뭐 그때 실내 체육관 있는 학교 몇이나 있었어요. 거의 없었죠.
1: 네.
0: 그랬는데 그런 세멘트 위에서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교생이 보면서. 오 역시 미국은 다르네.
1: 그렇죠. 농구만큼은 뭐 어떻게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0: 맞습니다.
1: 없죠.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이제 다음 주 이제 뜨거운 그 12일이 다가오는데
1: 네.
0: 다음 주가 아니죠. 다 다음 주구나. 근데 아무튼
1: 물론 6월 11일이긴 하지만 개막은 그보다 일찍하니까
0: 10일 나가죠.
1: 개막서부터 이제 좋은 게임들이 계속 시작이
0: 맞아요.
1: 되니까
0: 이제 TV 앞을 못 떠나죠.
1: 네, 그러니까요. 네.
0: 근데 야구는 계속 되니까
1: 아마 6월 한 달은 한인타운이 오래간만에 특수를 누릴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0: 특히 TV를 보면서 이제
1: 생맥주고 파는 그런
0: 그렇죠.
1: 집들, 식당들
0: 그렇죠.
1: 아마 굉장히
0: 그게 몇 개 없어요. 그 옛날에 있던 별밤인가 뭐 그것도 없어졌죠. 지금 믿는 게 보니까 뭐 베어스타운인가?
1: 아마 예상컨대 웬만한 식당들이나 그런 데는 다 케이블을 설치해서 월드컵 나오게 할 거예요.
0: 그렇죠.
1: 월드컵 안 나오고 누가 밥을 먹겠어요. 그거 안 보면서. 절에도 안 나오는 식당은 안 갈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만큼.
0: 근데 또 이제 그 예전에 어떤 업주한테 물어봤더니 절대로 자기는 스포츠 안 뜯어준대. 왜냐 그랬더니 안 나간대.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안 나가기 때문에 매출이 안 오른데.
1: 그런 것도 없잖아요.
0: 그런 것도 있겠네요. 있겠죠.
1: 네.
0: 그러나 아무튼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응원을
1: 그렇죠.
0: 해야 되겠죠. 그리고
1: 네.
0: 지난주에 이제 간만에 산에 갔는데
1: 예.
0: 그 뭐 정식 코스를 만들었더라고요.
1: 예.
0: 근데 가격은 무지 비싸요. 근데 비싸다는 단어가 먹어보고 맛있고 좋았을 때는 가격이 비싸다는 소리를 안 하죠. 가격이
1: 예.
0: 좀 높대.
1: 예예.
0: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우 그 음식 먹었는데 맛 되게 비싸. 이건 뭐냐면 음식이 퀄리티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1: 예,
0: 이 집은
1: 예.
0: 비싼 집이 아니고 가격은 높은 그런 한정식을 예약제로 주중에 점심에 만나요.
1: 네네.
0: 그래서 점자는 뭐 이렇게 꼭 그렇게 코스 요리 한번 먹고 싶다는 분들
1: 네네네.
0: 산식당 가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0: 떠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이렇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0: 네.
1: 이제 다음 주면 2주밖에 안 남았네요.
0: 그럼요.
1: 커밍순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0: 아, 예,
1: 네. 자,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6: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7: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6: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7: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6: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7: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5: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0: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11: 이제 걱정 그만.
12: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3: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4: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5: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2: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6: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7: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8: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0: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0: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 네, TK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유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언어.

0: 네,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TK님 덕분에 우리의 언어, 참 제목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대권리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 벌써 했다고요? 와, 2승 2패 업데이트해서 방송해 주시면 겁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꼭 우리 최세용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업데이트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쯤 이제 여행에서 돌아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타운을 지키는 모든 분들 계신데, 그 중에서는 좀 모처럼 만에 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타깝게도 몸이 편치 않아서 좀 집에서 쉬시는 분, 또 혹이라도 병원에서 뭐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앞두고 기다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좀 편안함을 드리는 그런 오후 시간 가지려고 지금 욕심을 좀 한껏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휴 때가 되면 항상 많이들 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휴에는 꼼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그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연휴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러긴 하지만, 연휴에 가면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붐비기 때문에 가고 오고 교통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식사하는데도 뭐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해서, 그렇게 연휴 때 간혹 어디를 다녀왔는데 그렇게 즐거웠던 추억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비비아님 어서오세요. 늦어서 미안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요. 반가 반가.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4: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4: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5: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4: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5: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체린더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8: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9: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비비아님, 휴일에 쉬지도 못하시고 방송해 주시는 고니님 감사해요. 그러셨는데 오히려 휴일이신데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샌디님, 모처럼 방콕하며 방 정리 중이시라고 빨래하고 씻고 뭐 먹고 반나절이 후딱 지나갔네요. 아, 이제 반나절이 아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남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 보람있게 보내시고 이제 1부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2부에는 풍성하게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신청곡 다 받아서 풍성하게 신청곡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우리 샌디님이 김호중의 찐팬입니다. 샌디님께서 김호중이 부른 노래 중에서 원데이 모어라고 그 클래식 계통의 노래예요.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1부는 여기서 마감하고 저는 2부에 가서 먼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뭐 특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것 좀 준비하셨습니까? 그래도 휴일인데 모처럼 만에 만나는 거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0: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213-388-5600. 213-388-5600.
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213-388-5600. 213-388-56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6: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7: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

0: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2: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수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1: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2: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2부 첫 곡으로 탐잔스의 목소리로 Green Green Grass of Home. 이 노래는 참 정감 있는 노래죠. 아, 우리 조영남 씨도 내 고향의 푸른 잔디라는 그런 그 번안을 해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렇게 그 오늘이 메모리얼 데이지만 이런 공휴일이 되면 사실 생각나는 것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고향, 내 고향 한국을 가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의 지금 상황이 한국을 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분들, 멀리서나 아마 화면으로나 내 집을 보고 내 고향을 보고 고향 생각이 많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보통 이제 한 50대, 60대 기준으로 해서 많은 선곡들을 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라디오로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시고 그런 분들은 6.25 전쟁 그 당시에 그 추억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잃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항상 오히려 이런 기념일이 되면 좀 더 생각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기성세대 분들을 위해서 노래 조금 준비해 봤어요. 아마 그 당시 생각이 나시면서 그 당시에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다 처녀총각 멋진 그런 시절에 들었던 노래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쩌면 뭐 아주 어렸을 때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노래일 수도 있죠. 함께 두세 곡 나눠보겠습니다.

네, 울고 넘는 박달재의 주인공 지금은 뭐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가시지 우리 박재용님의 유정철이었습니다. 아, 비비안님 아버님 생각난다고 잘 부르셨다고. 아, 아버님도 참정 용사 학도병 그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전하셨으니 전쟁은 제발 없어져야 된다고. 자, 비비안님 아, 무궁화를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조금 늦으셔서 제가 첫 곡으로 무궁화를 보내드려서 다른 노래 하나 신청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아, 이 수면 시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호불호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건강을 또 증진시키고 노화 지연에 관련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잠을 너무 적게 자든지 또 너무 많이 자는 것이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런 결과가 나온대요. 물론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최적의 수면 시간이 심장의 경우에 6시간의 수면이 좋지만 뇌는 8시간 수면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니까 6시간에서 8시간을 편히 주무시는 게 그래도 노화도 방지가 되고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가능하면 6시간에서 8시간을 지키면 어떨까라는 그런 욕심을 부려봅니다. 자, 이 모든 좋은 정보들은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을 방문하시면 여러분이 시니어 생활이라든가 각종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 가실 수가 있고 저희 국내외 뉴스가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애용을 바라겠습니다. 자, 당시의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 굉장히 반가우실 겁니다.

0: 네, 아이고 좀 세월이 오래돼서 이게 좀 그 이렇게 빨리 좀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 추금기 돌아가는 그런 소리 느낌으로 들어본 목포의 눈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난영 씨의 따님이 세 명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김 시스터즈가 따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공연할 때는 항상 눈물 지면서 이 목포의 눈물을 김 시스터즈가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던 그런 추억들 있습니다. 예, 김 시스터즈가 따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한 두 곡 정도 여러분들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들어오셨던 반가운 노래들 제가 선곡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좀 그 좋은 추억들이 기억이 나시고, 아마 이 노래 들으실 때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좀 더 젊었을 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려봅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 신청곡 주셨네요. 전화를 말씀 듣고 돌아와서 바로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는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6: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5: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6: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5: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7: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8: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9: 너무너무 좋습니다.
10: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8: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8: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유지승의 모닝 뉴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0: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뉴스.
1: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0: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5: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6: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비비아님, 제 인생곡 보고 싶은 얼굴 듣고 감격하셨다고. 하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채널에 제가 17년 만에 다시 불러본 첫사랑이란 주제로, 제가 첫사랑이란 노래를 지난 2009년 발표한 이후로 17년 만에 불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녹음실 우리 감독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원래는 떠날 때는 말없이를 불려보려고 했는데 그 노래는 제가 끝까지 부를 자신이 없어서 보고 싶은 얼굴을 택했는데, 왜냐하면 그 저희 어머님 가수 현미 씨 묘비에도 제가 보고 싶은 얼굴이라고 새겨 넣었어요. 그 노래가 인생 타이틀곡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항상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얼굴을 불렀는데 사실은 한 일주일 넘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음악만 나오면 제가 울먹거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겨우 꺽꺽거리면서 불렀는데, 감독님이 이 노래는 평생을 불러도 더 이상 잘 부를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냥 하자고 해서 대강 마감해서 제가 엄마하고 같이 젊었을 때 공연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집어넣어서 제 얼굴은 빼고 그냥 아버지 얼굴, 또 처음으로 엄마가 계신 곳을 제가 이제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여러분 그 첫사랑도 지금 너무 성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보고 싶은 얼굴이라고 유튜브에 치셔도 나오고, 제 채널 나비의 꿈 고니입니다. 나비의 꿈 고니라고 치시면 첫사랑하고 보고 싶은 얼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보시면 가수 현미 씨가 모셔 있는 곳, 또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진들 몇 장 보실 수 있고. 예, 비비아님 영상 보면서 노래 부르시는 목소리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이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지금 이틀 됐는데 벌써 조회수가 500회나 되어 가시니까 너무너무 성원에 감사드리고, 그저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해드릴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라도 하나 남겨드려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에 올라가기 전에 이 녹음한 거 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들려드리고 엄청 울고 왔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은 그 제가 저 USB를 준비를 못 해왔어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께 한번 쑥스럽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혹시 나비의 꿈 고니로 들어가시면 보고 싶은 얼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이왕이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또 많이 기분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의 성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비아님, 쓸쓸한 연가. 예예예. 예, 예. 아이고 비비아님 댓글까지 올려주시고 감사해요. 비비아님이 이 기타 소리가 좋다고 쓸쓸한 연가를 신청해 주셨는데, 비무장지대는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사람과 나무가 불렀던 노래인데 비무장지대의 쓸쓸한 연가.

네, 아이고,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라니호누님, 웰컴,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소리 많이 해서 이번에는 아, 사실 사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감사란 노래 한번 함께 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 누구한테가 됐건, 뭐한테가 됐건, 감사한 건 감사한 거죠.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마지막 구절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가사가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 준 우리의 행복, 여러분들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비비안님처럼 늘 기쁘게 즐겁게 그런 건강은 덤으로 찾아온다고. 아, 예. 우리 TK님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아, 우리 가족분들은 참 너무 마음씨들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어떤 현충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이 노래 한 곡은 여러분들께 제가 꼭 선사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아주 드럼 소리가 멋있게 나왔죠. 세인트님,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피 저녁 되세요. 이곳은 오늘 미국 현충일이라서 우리 휴일입니다. 한국은 화요일 날 지금 아침이겠죠. 좋은 하루 돼요. 비비안님, 핫 둘 셋 넷 다시 모두 홀로가 내 청춘 뭐 어쩐답니까. 그래도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인 걸 맞습니다. 이 그 드럼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그 이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교련복 입고 16각계 집총 그 훈련하고 동작하고 현충사로 행군 다녀오는 그런 그 추억들이 나는데, 여성분들이 우리 비비안 님 보니까 일일 입영 하셨다고. 우리 남자분들은 그 저 때는 그 뭐랄까요, 교련 시간이 있어서 빠짐없이 3년을 꼬박 교련 훈련을 받고, 교련복 아시죠?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그것을 입고 출근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추억들이 묻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TK님, 빨간 마을을 듣고 싶다 하는데 남궁옥분 씨가 부른 버전은 없고요. 아, 오늘은 그 현충일이기 때문에 공군 합창단이 부른 빨간 마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갑니다.

0: 네, 빨간 마우라. 비비아님이 빨간색 하면 해병대 모자 생각나는데 그렇습니다. 군인 중에서 육군, 또 해군, 공군, 해병대 중에서 해병대가 항상 빨간 모자를 쓴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어떤 군대를 나오셨습니까? 그때 군대에 대한 그런 추억들도, 남자들이 모이면 항상 군대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추억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6: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5: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7: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7: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8: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4: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5: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5: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1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나훈아입니다. 꽃 당신.

0: 네, 꽃당신 참 이쁜 단어 아닙니까? 꽃당신. 아이고, 그대 이름은 꽃당신.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 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이름은 꽃당신. 네. 아, 죄송합니다. 비비안님, 아, 유진 교수님께서 즐거운 주일 지나가시길 바란다고 안부 전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괜찮으셨습니까? 아, 자칫하면 오히려 일하시는 날보다 쉬시는 날이 조금 더 지루하실지도 모른데 나름대로 꾸며보았는데 어떠셨는지요? 예, 꽃당신 제목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별말씀을요.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2: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3: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2: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3: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2: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3: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2: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3: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4: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5: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6: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5: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3: 타이어.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4: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5: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3: 정말? 어떤 건데?
16: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1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휴일에 수고 많으셨어요. 샌디님 건강하시고요. 모든 분들 오늘은 꿀잠 좀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꿀잠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언제 자는지 몰랐다가 한 30분 잔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면 그게 꿀잠 아닙니까? 어? 30분밖에 안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몸이 개운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절한다, 꿀잠 잔다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휴일인데 여러분들 이제 해는 저물어 가고 아마 점점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시간이면 아주 이 밤 기운이 오는 컴컴한 음악 듣기는 아주 좋은 그런 시절입니다. 오늘도 좀 있으면 저녁 노을이 싹 이제 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마지막 곡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녁록에 저녁놀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0: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0: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6: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6: 구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7: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6: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7: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1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픈.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실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부모와 복받은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와 복받은 가정. 믿음의 부모와 복받은 가정. 하나님께서는 인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모세 부모님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부모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바로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애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한 지 40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줘서 이방인의 땅에서 번창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번창하고 있으니 만일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지겠구나. 그래서 바로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출애굽기 1장 22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였던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아이인 것을 알고 죽이지 않고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 동안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모세를 살렸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장성하여 80에 되었을 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전공을 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해야 돼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냐, 그것을 기도하고 결정한 다음 하나님이 뜻인 거로 깨달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을 따라갔다가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선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방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위험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다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다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 풍랑에 당한 것을 알고 배 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벌을 받아서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고 당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풍랑이 잠잠해졌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만나 대화할 때도 내 생각이 앞서서 말을 쉽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기뻐하시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말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도 사업을 할 때에도 내 전공 분야가 뭔지 선택해서 그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은 기도가 뒷받침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기도의 어머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약이 나온 가장 위대한 선자여 제사장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 기도를 드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자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실로에 올라가서 그 주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루 종일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주시면 먼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지금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아들을 주시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자녀를 더 안 주시면 다시 자녀가 없는 그러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본이 다시 처하게 되는데도 하나님께 먼저 약속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제가 먼저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다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자식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드린 대로 주신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한나에게 삼남이녀를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가 없던 한나가 첫째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아들 넷 딸 둘을 낳은 그런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본받아서 한평생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자녀의 운명이 부모의 기도에 달린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늘 속썩이고 반항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동역자로 평생 사도 바울을 도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남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서 이 내용을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였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도바울의 동역자로, 귀한 목회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기도를 소홀히 했으면 지금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주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의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17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하여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녀교라는 이단에도 빠지고 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20년을 쉬지 않냐고 계속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20년 후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신학의 기초로 온 신학자가 되었고 중세에 기포라는 곳에서 목회사역을 잘 감당해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나난 후에 그를 존경하여 그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하여 그 이름 앞에 성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자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여 영국과 온 유럽의 붕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도 그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수잔나가 자녀를 19을 낳았어요. 요즘까지 절주사 시대에 이런 분이 와야 표창장을 받는데 19을 낳았고요 이 존 웨슬리는 1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7번째 태어났는데 이 가정은 어머니가 늘 온 자녀를 앉혀놓고 매일 저녁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훌륭하게 다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평생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분당 쪽에서 큰 사역을 하고 계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의 책을 보면 그의 저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에서 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양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양어머니가 계십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는 평생에 깨달은 신앙의 교훈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묻어둔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한 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귀한 교훈이 됩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교훈대로 기도와 올바른 신앙생활의 힘쓴 결과 오늘날 하나님의 큰 종으로 존경받는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부모 공경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여섯 가지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효자가 잘되는 법이 없습니다. 불효한 자녀들이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효도한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게 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늘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르신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3 때 새벽에 4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으면 벌써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어머니는 훨씬 전에 일어나셔서 눈물로 다섯 잔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여러분의 자녀 일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말씀합니다.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모든 기도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가난 말기로 죽어가는데 딸 둘이 자기들의 간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의 교회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박종호 장로님, 이분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와 함께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서울대 음대를 같이 다녔는데, 우리 박종호 장로님 말에 의하면 서로가 대학에서 1등이들 그렇게 다투면서 공부를 했는데, 조수미 씨는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떠나고, 본인은 유학을 로마로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성령 체험하고 나서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수미 씨는 세계적인 그러한 클래식 음악의 그러한 연주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본인은 찬양 사역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던 중에 2016년 55세 때 몸이 조금 불편해서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간경화의 간암 말기라고, 간의 4분의 3이 암으로 꽉 찼는데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딴 사람의 간이 오기 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게 내가 죽는구나. 살 방법은 다른 사람의 간을 떼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을 너무 많이 떼면 간이 나중에 자라지만은 간을 준 사람이 또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것도 간이 맞아야 됩니다. 아무 사람의 간이나 맞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것이 다 맞아가지고 간이 수술해서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간이 수술 잘못하면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 둘이 우리가 아빠한테 간을 내놓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 몸이 이렇게 비대해서 120kg, 그래서 간도 큽니다. 간이 그래서 1kg가 간이 와붙어야 되는데 한 사람 간을 갖고는 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두 사람 간이 필요하니까 딸 둘이 아빠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간을 내놓겠다 한 것입니다. 야, 그러니 딸 둘이 옆에서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고 본인은 그 딸 둘이 간을 떼어서 자기 준다고 생각하니 그 얼마나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두 사람 간을 떼어서 붙여서 한 사람에게 준 첫 번째 수술인데 27살 난 둘째 딸이 먼저 수술합니다. 1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12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려다 보니까 딸도 몸이 건강하고 몸이 체격이 좋아서 간이 커가지고 그 간 둘째 딸 간 하나만 반 잘라갖고 붙여도 살 수 있게 돼갖고, 첫째 딸은 수술 받으라고 누웠다가 둘째 딸 간만 이식도 받아가지고 아버지도 살고 딸도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딸이 이 수술을 하기 전에 아이고 내가 잘못되면 나도 죽는구나, 수술 동의서에 수술 받다 죽어도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사인하는데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더랍니다. 그래도 본인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 아빠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빠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그 말 듣고 아빠가 울고 엄마가 울고 다 울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희생으로 아빠를 살리고 아빠가 이 찬송을 이것을 간증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 간증 마칠 때 부른 찬송으로 우리 한번 함께 듣겠습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평생 살기를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하는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 세상에서 어머니는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길러주시고 또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품어주신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수고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귀한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저희 어머니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6.25 한국 전쟁을 지내는 격변기 가운데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을 낳으셨고 또 기르시면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던 그 어머니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이곳 낯선 땅에서 정말 외로운 현실 속에서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 정말 어려운 척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자녀들이라면 자신의 꿈보다 그 가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면서 희생한 분들이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 왔지만은 사실 자녀들은 때로 그 희생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죠. 어머니 희생적인 사랑과 이 수고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말하지 못하는 그 희생과 눈물과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들의 그 희생적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때로는 자녀들이고 가족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숨겨진 눈물, 그 희생 헌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그 수고는 정말 보석보다 귀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귀한 어머니들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한 어머니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죠.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죠. 저는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상, 가장 이상적인 이 아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은 그 값어치가 진주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근데 이 현숙한 여인 그럴 때 이 현숙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조용하고 얌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힘있고 용맹한 군대 같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약한 존재가 아니고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강력한 용사와 같다. 근데 정말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은 와, 강력한 용사들 아닙니까? 영적 전투를 치르는 강력한 용사와 같이 이런 어머니들 때문에 그 자녀들 세대들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을 다 부양했고 그 가정을 지킨 어머님.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그랬습니다. 세우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랑, 어머니의 이 사랑이 가정을 세웠고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그 가족들을 살려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된 거죠. 이 사랑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어머니는 한결같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수고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잠언 31장에 이 현숙한 여인은 그 지혜로 가정을 돌보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 누가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인가? 우리 귀한 어머니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 잘 세워주실 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수고 헌신 누가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머니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헌이라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어머니는 첫째로,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세워줍니다. 잠언 31장 12절에 보면 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평생 남편에게 선을 베풀면서 그 남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정말 그 일을 감당할 때 참 많은 부담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상처도 받고 지쳐서 돌아올 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정이 정말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줘야 그 가정에서 새 힘을 받고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이 어머니의 역할, 이 남편, 이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현숙한 여인은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정을 붙들기 위해서 남편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물론 같이 밖에 나가서 다 일하고 같이 수고하죠. 그러나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아내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보, 수고 많이 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정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세워진 건 당신 덕분이야.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남편들은 확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봐요. 수고 많았어요. 여보, 정말 당신, 참 당신 때문에 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든든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남편들은 힘을 얻는다니까요. 이 공감이 돼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사실 안 알아줘도요, 아내들이요, 어머니들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가정의 남편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 가정의 남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내가 세워줄 때, 아내가 남편을 세워줄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이 잠언 31장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자녀 키우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늘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사실 할머니가 좀 되면, 할머니가 될 정도 되면 이제 여유가 좀 생기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여유가 없이 아이를 기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나놓고 나서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또 후회도 되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잘해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 되면 아이들이 벌써 다 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뭐가 다 준비가 잘 돼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은 없습니다. 그런 부모들 없어요. 다 부족함에도 그 자녀에게 말 한마디, 그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평생 자녀를 정말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에디슨은 발명왕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 이 어머니가 편지 한 통을 받았답니다. 그 선생님이 편지를 주면서 어머니만 보셔야 돼요. 아이한테 보여주지 말고 어머니만 보셔야 됩니다. 그 편지를 읽은 에디슨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에디슨아 선생님이 너는 너무 천재라서 이 학교에서 같이 가르칠 수 없으니 집에서 가르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에디슨을 격려해 주었답니다. 그 어머니의 그 격려가 유명한 발명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디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귀댁의 자녀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이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말이 낙오자가 될 뻔한 이 아들을 보석으로 만든 거예요. 어머니의 그 지혜로운 말, 격려의 말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준비가 돼서 대단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현숙한 어머니는 남편을 말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말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현숙한 어머니 아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잠언 31장 28절에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리길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가정을 끝까지 품는 사랑입니다. 잠언 31장 27절에 보면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성실하게 돌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살피고라고 하는 말에는 깨어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어머니들의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한 그 수고가 오늘의 귀한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몰라도 식탁을 준비하고 가족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먹을 것을 책임집니다. 그 잠언 31장 14절에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가족은 자고 있어도 어머니는 먼저 깨어 있는 거죠. 이 모습 속에 희생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피곤해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잠언 31장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21절에 보면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집안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가족의 삶을 따뜻하게 품은 거예요. 따뜻하게 지친 마음으로 돌아와도 집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따뜻함 뒤에는 말하지 못한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이 가정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가정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웃에게 흘러가는 사랑. 잠언 31장 20절에 보면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아픔을 보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바라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기뻐하셨습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현숙한 여인은 자신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정에서 받은 이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가정교회 목녀님들 보면 참 귀한 어머니들이에요. 교회 와서 정말 우리 목원들 위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또 아픈 성도를 위해서 반찬도 만들고 그리고 교회 이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또 준비하고 또 헌금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신 정말 우리 교회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세워진 거고 살리는 교회로 세워진 거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보면은 하여튼 그룹방마다 전부 쓰레기통이 아주 넘쳐나 월화 수목 금토 주일까지 쓰레기통이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넘쳐나면 넘쳐나. 어제도 우리 체육대회 하면서 전부 돌아보니까 전부 먹는 거예요. 전부 이곳에 선수들만 뛰고 뒤에서 전부 먹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땀만 흘리면서 전부 성도들은 다 먹고 있는 거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누가 해요? 다 어머니들이 준비해서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행복한 거예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랑. 정말 그룹에도 아 정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이 어머니들이 이 품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룹이 행복한 듯이 우리 교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헌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천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 열매로 나타난다는 자 잠언 31장 29절로 31절에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의 삶은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고요 밖으로는 이웃과 공동체로 하여금 이 신뢰와 칭찬을 받게 되는데 이 칭찬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는 칭찬이 아니에요. 어머니들은 오랫동안 묵묵히 그냥 사랑해온 거예요.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섬기면서 살아온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자녀들이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오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남편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내가 이렇게 정말 귀하게 수고하고 섬겨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 열매가 맺어진 그런 삶의 구체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건강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놓고 나서 보면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어.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어머니, 그 여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정을 세웠고,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사람을 살렸고, 그 믿음, 그 헌신이 바로 따뜻한 공동체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조용하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 그 헌신, 그 희생,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어머니들 정말 수고, 그 수고에서 너무 귀한 그 헌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어머니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가정을 세우는 사랑, 묵묵히 책임을 지는 사랑,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 끝까지 품어주신 사랑, 우리 예수님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의 완전한 모습은 바로 십자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만일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부족한 어머니, 나는 부족한 아내, 이런 생각이 좀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괜찮아, 너 수고했어, 너 최선을 다했어, 그만하면 됐어,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들을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여,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의 열매를 기뻐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수고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기에 바로 당신이 계셔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자녀들이 어머니의 수고에 감사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잘 세워진 것,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세임을 얻으시고, 우리가 부족하다면 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석같이 귀한 어머니들 세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0: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여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브라함이 구달라 오멜과 그와 함께할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밀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지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밀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지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고구가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히브리어 5장 11절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신앙에 젖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이 되라. 이런 충고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왕이요 또한 대제사장이었는데 멜기세덱에 대한 그 신분과 멜기세덱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가르쳐 주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우선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살렘 왕은 참 지위가 높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드렸습니다. 이 지위가 높은 살렘 왕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당시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왕이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최상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장 1절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는 가서 소돔 땅에 있는 곳에서 롯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오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생과 사를 갈리는 그런 전쟁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는 맞이할 때 그대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위로를 받던 아브라함은 그가 전리품의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십일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성직자라고 하는 성직에 대한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라. 아브라함도 그 족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왕인 그리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성직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고난을 가진 사람입니다. 축도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는 여기 칭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리라. 오늘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은혜로 기도해 주는 직책이 성직자의 직책입니다. 성직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직을 맡은 그 자체로 볼 때에는 그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하는 그 찬스가 왔지만은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이까지는 하질 못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보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멜기세덱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순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의 순차로서 멜기세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건함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성직을 인식한다는 건 교만함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길을 그는 가르쳐주고 축복하여 기도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직자는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곳 고난을 견뎠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자신의 일평생에 이제 성직을 감당할 때 그러한 고백을 바울은 드렸습니다. 오직 순종이죠. 성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그 권능에 따라서 일을 하라고 하는 모든 순종입니다. 교회도 성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어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직자의 본질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꾸려나갈 때에는 의논도 해야 되고 성도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또 헤아려 구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직책을 맡은 자가 오늘날 성직자입니다. 우리들이 공이 공통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오늘날 교회를 위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성도 상호간에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곳이요 사랑을 나누는 곳이지만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궁극적으로 선교하는 데 모든 목표를 두는 것이 오늘날 당연히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떡과 음식을 포도주를 준비하여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그 피곤한 아브라함에게 위로해주는 제사장이요 위로해주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 나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높이는 교회가 된다면 여기가 진정한 교회의 참뜻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성직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준 양을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살피고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를 드려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부모나 족보나 출생에 대하여 또 죽음에 대하여 관한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와서 그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셔서 오늘날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예수님인 것을 볼 때에 영원성을 멜기세덱에서도 또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시간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멜기세덱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성을 가진 멜기세덱의 신분인 겁니다.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밀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나니 폐히로 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빈붐을 복 빚는 것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밀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밀기세덱은 레위의 족장은 레위의 지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원성의 존재와 상징을 가진 밀기세덱을 세워서 10분의 1에 그런 하나님께 대한 10분의 1이라면 여러분이 바치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재물일 수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 구약의 10의 1조나 오늘날 10의 1조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취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징일 수 재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레위가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밀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변화한 즉 그 말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뀐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의 셈 족속의 유다 지파입니다. 밀기세덱은 또 우리 예수님도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밀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밀기세덱이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상징으로 예수님을 표시한 그것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밀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를 대신 것이

받고 죄인에게서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더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상징, 영원한 상징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러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멜기세덱을 만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이 이제 14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여러 왕들이 힘을 합하여 소돔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에 사로잡혀간 포로로 잡혀갔고, 그 권속들이 재물이 다 빼앗겨 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해야죠. 그래서 이는 미리 준비해 왔던 자기 집에서, 사병이죠, 말하자면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전부 처부수고 모든 그 권속들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여기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는, 남에게 우선 선택권을 준 롯과 비교했을 때, 먼저 소돔을 선택한 롯에게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남에게 선택권을 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한 분명한 분별력을 아브라함은 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예비했다 할수 있습니다. 위험할 때에 자기도 가나안 땅에서 자기 사병을 318명을 모든 것을 주면서 그가 군사적으로 훈련을 시킨 병사를 길러냈다는 겁니다. 롯의 권속을 구해왔을 만큼의 준비된 아브라함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에서 넓게 바라봅니다.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를 알수 있다면 지혜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돔 왕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참 야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근 속셈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만 취하라. 소돔 왕은 왕이기 때문에 물품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간파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담대히 물리쳤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니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다. 거기서 먹었던 내 부하들이 먹은 것은 내가 취하겠다. 그런 너에게서 단 공짜로 단 하나도 얻어오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아주 정확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의 시험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소돔 왕의 시험이 있을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어지고, 우리들이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도, 여러분 숨 쉬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모든 삶의 초점을,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그 초점에서 오직 예수께 맞춰 살아가시는

0: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때 오늘 아브라함과 어떤 멜기세덱의 만남,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위로자로 나타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위로를 해줘. 그는 전리품의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우리 하나님의 신실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인 것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성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네셀의 은혜로 회복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때로는 이가봇 시대가 있었고요. 때로는 에벤에셀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가봇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가 하고 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멸해버린 사건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고통의 멍에를 메야만 되었고 그들 사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끝난 일들이 일어나기만 했어요. 그런데 에벤에셀 시대는 다릅니다. 에벤에셀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는 축복이 임하고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가봇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에벤에셀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가봇 시대에 있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벤에셀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보면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변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가봇 시대가 가고 에벤에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가봇의 원인을 알아보고 또 에벤에셀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엘리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그때였어요. 엘리는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엘리는 몸도 늙었지만 마음이 더 늙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한나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는 기도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의 영이 막지 아니하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희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 제단은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 제단은 불 꺼진 제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이가봇 시대가 도래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니아스는 대단히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중간에서 하나님을 드리는 제물을 빼앗기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성막에 수정되는 여인들과 음탕한 짓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셨어요. 블레셋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맞이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는 싸움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엘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바로 98세였는데 그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한 종말입니까? 그때 엘리의 큰 며느리, 그러니까 비니아스의 부인이 임신 중이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비극적인 소식이 한꺼번에 전해오자 충격을 받고 갑작스럽게 해산의 고통이 느껴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가봇 시대에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회를 떠나버릴 때 거기에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만 있었어요. 불행과 비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가봇 시대를 마감하시고 에벤에셀의 시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신실한 종 한 사람을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에요. 그는 어머니 한나는 그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사무엘은 젖을 때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건 생활을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오셔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줍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세요. 사무엘의 입에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엘리가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거죠. 즉 미스바 성회를 열었던 겁니다. 성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본문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솥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하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게 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이가봇 시대를 청산하고 에벤에셀로 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와 한나의 자녀 교육을 한번 비교해보고 느끼고 배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가봇이냐 에벤에셀이냐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는 자식들에 대해 무관심했고 한나는 자식을 거룩하게 키웠던 사람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으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장을 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제사를 짓밟고 신성을 못하겠어요. 백성들이 제사드리러 오면 새살 칼고리로서 솥에서 찔러내어 구워먹고 삶아먹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불경죄에 속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22절에 보면 소위 제사장들이란 사람들이 회막문에서 즉 거룩한 성전 안에서 수정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안타까웠거나 슬퍼하지 않고 무관심했어요.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하는 정도만 이야기했지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거나 심하게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정말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에서는 그들에게 내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살도 찌푸리지 않았다면서 갈 때까지 간 증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뜻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키웠다 이 뜻이에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수정을 들어 구별된 생활을 했던 거죠. 결국 제사장 엘리에게는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냐스는 전쟁에 나가다가 벗기도 빼앗기고 자기들도 전사해서 나라를 망하겠지만 사무엘은 큰 회개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부모는 어려서부터 잘못을 바로잡고 죄를 지으면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해요. 잠언서 13장 24절에 초자를 참아보다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서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니라. 엘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겼고 한나는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엘리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함을 짓밟는데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요 그 자식을 멸망케 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에 가득 찬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전혀 그와 반대였죠. 한나는 기도응답으로 받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젖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전에 자라며 수정을 드는 일을 했어요. 웬만하면 서원은 그렇게 했지만 몇 년만 더 데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터인데 한나는 젖이 떨어지자마자 냉정하게 떼어서 성전으로 보내버리고 말아요. 결국 그 아들이 영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고 나라도 구원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백스나드에서 받은 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만 차지해야 될 그 마음의 지성소에서 아들이 차지한 것을 보시고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시면서 아들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여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한나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한나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간절히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가 숫자한 사람인들 알았겠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 사무엘상 1장 16절에도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한나는요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사람이며 억울하고 분한 것을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불평하거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수듯이 쏟아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한나는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나는 참 믿음의 기도를 드린 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 엘리의 충분한 말을 듣고 그대로 될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한 말씀을 보면은 주의 종의 기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는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둡고 영의 귀가 어두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한나를 술 취한 사람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엘리의 자식들은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배하고 법궤도 다 빼앗기고 나라를 망쳤지만 기도의 사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영적으로 큰 회개운동, 기도운동, 부흥운동으로 일으켜 나라를 구원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이가봇 시대를 만들고 에벤네 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문은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사무엘이 이가봇 시대를 막아 에벤네스로 가는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에벤네스의 비결은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먼저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엘리 때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사무엘 때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야 영적 각성과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거죠. 미스바의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정보를 접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치르고 몰려왔어요. 그들은 철병기로 무장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인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회를 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거기다 그들은 금식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발굽 소리를 듣게 되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브리지도 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큰 우레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 사이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내생 병력에 혼비백상하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뒤를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전의 기념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하여 승리를 주심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사무엘 시대에서 계속적인 에벤에셀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실 때는 큰 승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에벤에셀의 역사가 각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에셀의 축복은 먼저 우상을 청산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솥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 섬기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제2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게 있게 말지니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깊은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 우상을 버릴 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자식보다 명예보다 또한 직위보다 지위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모이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 명령에 따라 그들이 모였죠.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금식하며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사사시대 전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부었다. 이 의미는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서 물을 부음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았다 이런 의미예요. 물 쏟듯이 그들의 죄악을 마음에서부터 토하고 다 쏟은 물처럼 남김없이 철저하게 회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사람들의 회개운동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과정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처럼 하나님도 깨끗한 심령에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이 자신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스바에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모여야 에벤에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숯불이라 할지라도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길이 금방 사그라지고 말잖아요. 그러나 함께 모아 놓을 때 힘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의 부흥운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을 때 일어나요. 저도 기도해 보니까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힘이 나요.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총회 기도를 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가 몰라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납니다. 모두가 큰 권능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세상 일이 바쁜지 요즘의 성도들은요 모으기에 힘쓰지를 못해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은요 눈꽃 쓸데없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눈과 코는 뜨고 살아야 하잖아요. 죽은 사람은요 눈과 코를 뜨지 못해요. 산 사람만 눈과 코를 뜨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 일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가는요, 하나님이 이가봇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토록 눈과 코를 감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주를 위해서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시대에는 모임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가봇 시대였어요. 그러나 사무엘 때는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에벤네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기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5절에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부탁을 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원한 호흡이에요. 기도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응답이에요. 기도는 나와 우리 가정과 이웃과 국가를 살리는 위대한 힘이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올라왔어요. 그들은 철병기로 무장한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성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기다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사무엘의 기도의 태도를 배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묵상으로 말없이 기도할 수도 있고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고 사근사근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급할 때는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통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피땀 흘리면서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할 때가 되면은 부르짖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의 사무엘의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어요. 본문 1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우례를 바라여 블레셋을 진멸하신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예배 운동이 바로 에벤에셀로 가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예배를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이 미스바의 바로 부흥 운동입니다. 바른 예배는 젖 먹는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 제물 있는 예배, 곧 피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공로에 의한 예배만 참된 예배인 거예요. 온전한 번제의 예배, 완전 희생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가봇 시대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에벤에셀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만 해요.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든지 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를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아, 저 하찮은 새들까지도 다 먹여주시고 있는구나. 예수님은 들에 있는 들풀을 보시면서도 그냥 무심히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네요. 내리면 아궁에 던져질 저풀들도 내 아버지께서 잊지 않고 저렇게 입혀주시는구나. 예수님은 아름다운 꽃을 보시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셨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원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는요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곤고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세요. 에베네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영원한 승리예요.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잃었던 땅을 회복시켜줬어요.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랬어요. 평안이 임했어요. 14절 끝부분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의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일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네, 어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사실상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라는 낙관론에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인데요.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96.1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6일 이후에 1일 최대 하락폭입니다. 7.15%나 내렸거든요. 그런가 하면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장보다 6.51% 역시 큰 폭 내렸죠. 90.3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거래량은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인데요. 60일 휴전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한 것으로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죠. 네, 이란의 대미 협상단장과 외무장관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해서 카타르 총리와 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또 고농축 우라늄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이번에 합의가 불발된다면 이란을 향한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어제 이 자위권 행사 차원이다라는 명분을 두긴 했지만 이란 남부 지역의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부사령부는 기뢰부서를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휴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압박은 하면서도 확전은 경계한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죠. 자, 그동안 이란 내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하게 천명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농축 우라늄은 이란에서 폐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요. 사실 여기서 농축을 조금만 더 높인다면 무기급 핵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의 잠재적 핵무기 역량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요. 자,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우라늄 폐기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어떻게 폐기할지 이 폐기 방식이 난항을 이뤘었는데 타결을 위해서 이란에 이렇게 양보를 한다면 종전을 기대하기에는 더 좋아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트럼프 is always chicken out. 트럼프 대통령 언제나 물러난다. 타코가 또 한번 도마에 오를 텐데 그렇더라도 뭐 종전만 된다면야. 네, 어떻습니까? 영국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98세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해리 히스먼이라는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하늘을 걸어보는 것이 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2세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14세 때는 학교를 그만두고 전투기 생산 공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또 생업에 바빠서 그렇게 세월이 100년 가까이 흐르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그는 어느 날 요양원 입소자들을 위한 소원 성취 프로그램을 알게 됩니다. 어릴 적 꿈을 되살리게 된 거죠. 네, 나이가 들면서 계단을 오를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웠지만 비행기 날개 위를 걷는 정말 묘기에 가까운 이 사람에게는 그런 행동일 텐데 묘기에 도전해보기로 한 것이죠. 네, 요양원도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운동과 물리치료를 꾸준히 하게 도와줘서 마침내 혼자서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만큼의 체력, 균형감각, 자신감을 되살렸습니다. 여기에 또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섭취하는 일에도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의 응원에 힘입어서 히스먼 씨는 마침내 99세 생일을 며칠 앞둔 지난 23일 2차 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항공기들이 전시된 케임브리지 전쟁 박물관 상공으로 향했습니다. 네, 히스먼은요, 1940년대식 복엽기의 날개 위에 안전띠로 몸을 고정하고 6분간 비행을 했습니다. 네, 이 비행기는 1000m 고도까지 비행을 했고요. 히스먼 씨는 비행기 날개 위를 걷는 윙워크를 수행한 최고령자라는 기록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네, 인간이 이렇게 하늘을 향하는 꿈은 꽤 오래됐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넘어서 우주로 향하고 있고요. 자, 중국이 우주 비행사를 우주에 1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달 탐사를 둘러싸고 우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장기 체류에 필요한 인체 데이터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네, 세 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유인 우주선 선조 2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텐궁 우주 정거장에 도킹했다라는 보도를 중국 중앙 TV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임무의 핵심은 이 탑승한 우주 비행사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1년 동안 이 텐궁 우주 정거장에 머무는 것입니다. 1년 체류를 통해서 장기 우주비행이 인체에 어떤 한계를 만드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주비행사들은 생명과학, 우주의학, 미세중력, 유체물리 등 100여 개의 과학 응용 프로젝트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우주비행사들이 장기간 머물면서 골밀도 손실, 근육 위축, 또 방사선 노출, 여기에 심리적인 피로감, 네, 이런 것들이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1년 체류 실험에 대해서 2030년 유인 달 착륙을 준비하는 중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는데요. 우주에서 1년을 버티는 실험이 달 탐사와 직결되는 이유는 이 달 장기 체류 환경이 우주 정거장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달 기지에 머무는 우주비행사 역시 저중력 상태에서 또 방사선의 장기간 노출되는 상태에서 인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네, 나사 역시 지난 4월에 아르테미스 2호 임무에서 우주비행사 4명을 달 근처까지 보내서 저중력과 방사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연구한 바 있습니다. 또 우주비행사의 세포로 만든 장기 칩을 탑재해서 심우주 환경이 인체 조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분석하는 실험 역시 했습니다. 네, 달 탐사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거기에 가는 사람들, 인체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 여러 실험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누가 많이 모으고 정확하게 분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역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는 올해 미국의 최고 권위 대중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가 열렸습니다. 자, 올해의 노래가 어떤 곡이 차지를 할 것인가? 골든이 차지했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더스의 주제곡 골든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The Fate of Ophelia를 비롯해서 9개의 쟁쟁한 후보곡을 제치고 올해 노래로 후명이 됐고요. 네, 이 소식 조금 늦게 전해드리는 건 뭐 이제 뭐 대단하고 쇼킹한 뉴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3: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4: 누구랑? 우리끼리?
3: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5: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6: golfpromi.com
7: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5: 골프.
7: 누구랑 해?
5: 프로랑.
7: 어떻게 해?
5: 골프 프로미에서.
3: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5: golfpromi.com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0: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11: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10: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11: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을 예매하세요.
12: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13: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4: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2: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4: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2: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5: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16: 이제 걱정 그만.
17: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8: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9: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20: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7: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21: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22: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 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 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어제는 인도 전역이 최악의 폭염으로 끌어넘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상자도 발생했는데요. 유럽도 이례적인 5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일단 영국이 100년 만에 5월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영국 런던의 낮 최고 기온이 33.5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5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종전 최고 기록이 1922년에 32.8도였으니까 네,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여름에 여행을 가서도 서늘하게 느껴져서 꼭 겉옷을 챙기게 되는 뭐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지역의 대부분도 4월 연속으로 25도를 넘겼습니다. 네, 이 지역들은 이런 온도 정도만 넘어도 폭염으로 분류될 정도로 아주 드문 일인데요. 영국의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영국에서 여름철에 35도를 넘기는 일이 극히 드물다면서 특히 5월에 35도에 근접한 것 역사적으로도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프랑스 북부를 포함한 최소 10개 지역에서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이 역시 갱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에서 열린 아마추어 달리기 대회 참가자 가운데 남성 1명이 숨졌고요. 1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는 파리 롤랑가로스에서는 선수와 관중 모두 폭염과 싸우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세트 교체 때마다 얼음 주머니를 목에 두르는가 하면 경기장 직원은 클레이 코트에 물을 뿌릴 때 관중들이 자신들에게도 좀 뿌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도 있습니다. 자, 포르투갈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고 스페인 역시 남부 지역이 특히 38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네, 이탈리아는 한낮에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는 작업을 제한하라는 권고까지 내려졌습니다. 자, 이번 폭염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서유럽 상공 고기압에 갇히는 이른바 열돔 현상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냄비에 뚜껑을 덮은 것처럼 뜨거운 공기가 아래로 눌리면서 지역 전체를 달구는 현상이다라고 기상 관계자는 얘기했는데요.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북부 곳곳에 토양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비는 안 오고 폭염은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기업의 기술력이나 고객 기반 등 사업의 장래성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내주는 이른바 기업가치담보권 제도를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담보나 경영자 개인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 자체의 미래 성장 능력을 평가해서 자금을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일본 내에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또 가업을 물려받는 승계자 등이 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가치 담보권의 핵심은 금융사가 기업의 현재 자산은 물론 특허나 고객 기반, 성장 전망 등 미래 자산 가치까지 담보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현재 거두고 있는 매출이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 적더라도 미래 성장 능력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담보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에만 기댈 때보다는 대출 한도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과거 수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담보와 경영자 개인 보증에 의존하는 대출 구조가 형성됐던 일본. 그래서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들의 자금을 뒷받침하는 기능이 지나치게 약화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본 금융청이 이번에 도입하는 기업 가치 담보권은 재무제표상 적자가 나는 기업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기술력 또 제대로 된 제품이 있어서 장래 계획을 좀 설계해 볼 수만 있다면 대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다만 금융사들이 미래 가치에 대한 담보를 조금 까다롭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기업의 미래 가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대출이 충분히 되지 않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대출이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도 있는 네, 이런 약점들은 있습니다. 네, 뭐든지 시행착오를 거쳐야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또 그때그때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괜찮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곳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참 있어서는 안 될, 영화로도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절대 보고 싶지 않을 그런 스토리입니다. 프랑스의 한 여성이 7년 이상이나 남편의 강요와 고문, 협박 속에서 약 500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해야 한 사실이 드러나서 프랑스 내에서는 물론이고요. 세계인들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라에 TDR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남편 기욤으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에게 가학적인 고문을 행한 남편은 또 낯선 사람들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종용합니다. 피해 여성은 남편은 나를 마치 노예처럼 취급했다며 강제로 관계를 맺은 남성의 수는 487명까지 세다가 그만뒀다며 10번도 넘게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사람 가운데 그의 친구나 동료, 물론 낯선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여성이 왜 미리 알리지 못했을까? 이런 성매매가 남편의 폭력적인 학대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피해 모습을 담은 영상 등의 파일을 유출하겠다라는 협박을 해서 강제로 시켰다는 건데요. 가해자인 부치라는 사람, 이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에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보고 이랬을까 싶었는데 은행 지점장이라는 그의 직업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네, 이 사람 가학적인 성행위를 핑계로 자신의 파트너를 조종해 고문, 강간을 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 연방 법무부가 지난 23일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의 암살 시도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리차드 리언 판사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백악관 경호요원들과 교전 끝에 사살된 용의자 나시르 베스트가 다시 한번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참모들을 암살하려

0: 같은 법무부의 설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법무부는 사건과 관련된 조사만 발표하면 되지 연회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 법무부의 업무는 아니다라면서 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은 법무부든 국방부든 기승전 그저 연회장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어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어제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서 많은 분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이같이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해서 물의를 일으킨 지 8일 만입니다. 하지만 정용진 회장의 이 같은 대국민 직접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등 여론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총수가 사과하고 머리만 숙이면 해결되던 그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며 스타벅스 내부의 극우적인 분위기는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계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도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0: 23388-5600 23388-5600
1: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3388-5600 233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6: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4월 14일에 전 세계 최초 공개되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을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프로모션 후원사가 아닙니다.
7: 클레버케어의 플렉스 수당 덕분에 건강관리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분기별 최대 600불의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보조제, OTC, 피트니스까지 유연하게 쓸 수 있죠. 이제는 치과나 안경, 보청기에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니까 연 최대 2,400불까지 참 든든합니다.
8: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9: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1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3: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국의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우회전 시에 서행해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지나가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전반 차량, 보행자 유무를 직접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3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우회전 차량 관련 사고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뭐 익숙해졌죠. 일단 멈춤. 안 그러면 바로 경찰차가 나옵니다. 네, 한국도 이제 좀 강제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지난해만 전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가 15,000여 건에 이르고 사망자도 4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일시정지 운전 습관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경찰은 하고 있고 일단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길을 걷던 70대 A씨가 발을 헛디디면서 앞으로 쓰러집니다. 우회전을 하던 차량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네, 그 차량 아래에 깔리게 됐고요. 그나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운전자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고 차량을 후진시키면서 다행히 다쳤지만 네, 구조될 수는 있었습니다. 자, 이 사고는 사실 우회전 일시정지라는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아예 일어나지 않을 그런 사고였죠. 다시 한번 한국에서는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사고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익숙해졌다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역시 우회전 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자각해 봅니다. 네, 한국의 도로에는요 또 교통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차로, 차도 분기점 등에 설치해서 차량 동선을 통제하고 보행자 횡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 위에 섬 모양 시설, 그래서 교통섬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보행자 횡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한 곳, 학교 주변들에 이 교통섬이 많이 설치가 돼 있죠. 네, 그런데요. 지금 한창 선거 유세 중이잖아요. 지난 주말에 경기 파주시 운정 신도시에서 A 후보의 선거운동 SUV가 홍보 포스터를 차량 전면에 부착한 채 바로 이 교차로 한복판 교통섬 위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운정 신도시 맘카페 등에는 이틀 연속으로 해당 차량의 주차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 큰 공분이 일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대전 지역에 출마한 비 후보의 얼굴, 기호, 이름, 슬로건 등으로 랩핑이 된 SUV 선거운동 차량 역시 교차로 한복판 교통섬 위에 주차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역시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들, 초중학교, 상가 등이 밀집돼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워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네.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교통섬도 설치가 됐는데 그랬기 때문에 교통섬에 떡하니 주차를 시키면서 선거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참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홍보가 되기는커녕 네, 비난을 받으면서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민들은 정치 성향을 떠나 정말 열받는다. 시민들의 불편을 겪든 말든 자기 홍보만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경찰 측은 차를 못 빼준다고 선관 위에 신고하라는 얘기만 반복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외가 적용되는 차량은 네, 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이런 긴급 차량이고요. 선거 유세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역시 또 차량 관련 얘기가 되겠네요. 회사 돈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차를 구입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사실 정부가 2024년에 이 법인차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서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딱 띄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번호판이 부유층의 상징처럼 통하면서 초기에는 살짝 줄어든 듯 하다가 지난해 약 4만 대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네, 이 4만 대는요, 전부 1억 원 이상의 법인차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임관형 국세청장은 법인 돈으로 슈퍼카를 사서 가족 외출이나 골프장 방문 등에 사용하는 건 명백한 탈세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법인차 운행과 비용 처리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방침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클 데이와 관련해서 정용진 회장이 고개를 숙인 가운데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도 자체 진상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관련 임직원들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묻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번 마케팅과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신세계 그룹 측은 밝혔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룹 최고 경영진 누구라도 이번 사안과 관련한 개입이나 의도가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요. 1층부터 60층까지 누가 빨리 오르나. 그래서 이른바 수직 마라톤이라고 이름 붙여진 대회가 열렸습니다. 벌써 22회째를 맞고 있다고 하네요. 더 놀라운 것은 지난해부터 신설된 챌린지 부문이라고 해서요. 이런 과정을 모두 6번 반복하는 것. 즉, 총 7,506개의 계단을 오르는 누가 이걸 도전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했고 우승자가 나옵니다. 아, 성취감이 정말 대단하겠죠? 그런데 진짜 운동 목적이라면 계단 내려가기 부문도 새로 신설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자, 계단을 오를 때는 근육이 수축하며 힘을 내는 단축성 운동이라면 내려올 때는 허벅지 근육이 길게 늘어나며 체중을 버티는 신장성 운동이 작동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호주 연구에 따르면 이 계단을 내려간 그룹의 하체 근력이 34% 증가했는데 올라간 그룹은 15% 증가에 그쳤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LDL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 개선도 크게 관찰이 됐고요. 자,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과정이 바로 근육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단을 내려올 때 허벅지 근육이 체중을 분산해서 제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 힘이 쌓일수록 근육의 밀도와 관절의 안정성이 함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심폐 부담도 상대적으로는 적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쩌면 숨이 찰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동작이 필요할 텐데 무릎 관절염이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속도를 좀 더 줄여서 꾸준히 계단 내려가는 운동 해봄직합니다. 단 세 가지만 조금 더 주의해 주세요. 첫째, 평소보다 속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입니다. 한 발로 체중을 충분히 버틴 뒤에 다음 발을 내딛습니다. 저항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커지니까요. 둘째, 발 앞쪽부터 부드럽게 디딥니다. 뒤꿈치로 찍듯 내려오면 충격이 커져서 무릎에 큰 부담을 주겠죠. 자, 셋째, 난간은 잡지 말고 스친다. 균형이 흔들릴 때는 네,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가까이 위치는 해야 되겠지만 평소에는 가볍게 터치하는 수준으로, 그래서 의존을 줄일수록 하체 근육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죠. 자, 무리하지 않고 속도만 조절해도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 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 계단을 내려오는 동작. 이제 무심코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볼까요?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제공이었습니다.

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0: 213-388-5600. 213-388-5600.
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13-388-5600. 213-3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5: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4: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5: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4: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5: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4: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5: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4: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1: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12: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11: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2: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11: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3: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월드컵을 보름가량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우길기 응원 영상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멕시코 교민이 제보해줬다며 멕시코에서 활동 중인 한 유튜버가 만든 월드컵 관련 영상에 우길기 응원이 등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축구 관련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라며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는 48개 나라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우길기 응원 영상을 여러 번 노출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벌써 130만 회가 넘었고 좋아요 수도 만 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교수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 당시 도하 시내 대형 광고판에 일본 측 응원단의 얼굴에 우길기를 그려놓은 모습이 노출돼 논란이 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길기의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며 아시아인들에게는 전쟁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우길기를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플라비우 보소나로 브라질 상원의원이 워싱턴에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는 10월 실시될 브라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예고한 보소나로 의원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었던 자이르 보소나로 전 브라질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우소나로 의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면담이 목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 측은 로이터에 백악관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며칠 안에는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백악관의 논평을 요청했지만 백악관의 응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소나로 의원의 방미는 대선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남미 여러 국가의 대선과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며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바뀐 나라도 여럿입니다. 강성 우파 성향으로 한때 남미의 트럼프로 불린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연임 달성을 노렸지만 좌파의 거물 이나시우 룰라 현 대통령에게 졌습니다. 한편 선거 결과에 불복한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측근과 군 장성들을 성동해 룰라 정권 전복을 노린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했고 결국 징역 23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대만 증시가 인공지능 열풍과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와 미디어텍 등의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확대와 미국과 이란 협상 진전에 따른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 호조 속에 젠슨 황 CEO가 대만을 방문해 TSMC 등 현지 협력사들과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도 반도체주 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AMD의 리사수 CEO 역시 대만 협력사들과 생산 능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홍콩 증시는 휘장했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SMIC는 상하이 증시에서 장 막판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2: 예, 한국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름맞이 숙박 세일 행사를 열고 인구 감소 지역 90여 곳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할인권은 행사 기간 동안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이 각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 상품의 경우 7만 원 이상 예약 시 3만 원, 7만 원 미만 예약 시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박 이상 예약의 경우 14만 원 이상은 7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장기 체류 여행객을 유치시킨다라는 정부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의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은 전남권에서는 해남, 고흥, 신안, 완도, 진도군 등 16곳이며 경북지역은 의성, 영양, 청송, 봉화, 울릉군 등 15곳, 강원지역은 양양, 고성, 평창, 정선, 영월군 등 12곳, 그리고 충청지역은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단양, 괴산, 보은, 영동군 등 15곳 등입니다. 한편 부산의 동구와 서구 그리고 영도구 등 3곳과 대구의 남구와 서구 등 2곳도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을 위한 MOU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신호가 감지되는 와중에도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이란 남부지역의 일부 목표를 공습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서 공격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휴전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우리는 미군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차원의 공습이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확전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적대 행위 중단을 선언하고 앞으로 60일간 핵 협상을 벌이는 내용의 MOU 초안을 둘러싸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종전을 위한 MOU 체결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이것이 곧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는 뜻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3: 현재 세계 최대 체인점이라면 세븐일레븐이 아닐까요? 세븐일레븐 하면 일본이 떠오르게 되고요. 네, 미국에서 시작된 편의점이긴 하지만 이걸 일본식 모델로 발전시켜서 세계에 퍼뜨린 바로 스즈키 도시후미 세븐일레븐 명예 고문, 향년 93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932년에 태어난 고인은 63년에 유통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미국 출장 중 이 편의점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 편의점의 사주인 사우스랜드사와 계약을 하면서 1974년에 도쿄에 일본의 1호점을 엽니다. 그렇게 20여 년 가까이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1991년에는 오히려 사우스랜드사 경영권까지 인수해버리죠. 네, 사실 처음부터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대형 매장이 대세이던 그 당시 반대를 무릅쓰고 소형 편의점을 도입했는데 그래서 편의점의 대부로 불리는 고인입니다. 자, 이 세븐일레븐 한국에는 1989년에 첫 점포가 들어섰습니다. 전 세계 최대 체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럴만 할 겁니다. 전 세계에 무려 8만 5천여 개 매장이 있으니까요. 이 가운데 미국이 13,200개, 한국에는 11,000여 개 매장이 있습니다. 야, 인구 대비 한국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세븐일레븐이라는 이름, 영업시간이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한다라는 의미인데 한국의 세븐일레븐만큼은 또 그리고 많은 다른 편의점들과 함께 밤새 운영이 되고 있죠. 5월 26일 오늘은 네, 호주는 내셔널 쏘리 데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사과의 날.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냐면요. 호주 정부가 백호주의 시대에 원주민 어린이들을 가족에게서 강제로 분리시켰던 잃어버린 세대 문제를 조사한 보고서를 지난 1997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원주민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네, 이를 계기로 이듬해부터 매년 이날을 사과와 화해의 날로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백호주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백인 우선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백인 이민을 제한하거나 배척하려는 정책이었는데 1901년부터 1973년까지 꽤 최근까지 유지됐다는 설명이 있고요. 이런 백인 우월주의에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은 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백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 땅을 밟기 전에 최소 5만년 이상이나 거주하면서 고유의 문화를 지켜온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 막상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사실상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는데요. 원주민들에게는 투표권도 주지 않았고 야만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또 문명화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상당수 원주민들의 자녀들을 백인 집안에 강제 입양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원주민들의 삶이 짓밟혔습니다. 네, 뒤늦게 1990년대 와서야 진상조사가 시작됐고 결국 이렇게 사과의 날까지 지정하기 이릅니다. 네, 요즘 한국에서도 사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네, 뭐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뒤늦게라도 사과하는 게 어디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닝 리포트 이 시간은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커먼과 LA 최고의 바비큐 쿠레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금방 갈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느끼면서 살아야겠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박명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오늘은 발의 병, 가장 흔한 발목 염좌입니다. 발목 염좌, 발목을 삐었다라는 그런 증상인데, 발목은요, 모든 종류의 관절 운동이 가능한 관절, 즉 펴고 굽히고 안으로 접고 밖으로 젖히고 돌리는 등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절, 이렇게 많은 동작이 가능하니 그 기능도 다양한데, 그럼 삐었다, 염좌를 얘기하는데, 특히 이 발목은요, 양쪽 복숭아뼈 인대가 있기 때문에 발목 안쪽은 인대가 비교적 탄탄하게 있고 발목 바깥쪽 복숭아 쪽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감싸기 때문에 발목을 삐었다 하면 대개 바깥 복숭아뼈 앞쪽이나 옆쪽이나 밑쪽이 잘 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발을 삐었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발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 발을 많이 디딜수록 낫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방 선생님들은요, 발목을 삐었다 하면 대부분 깁스를 한 3주 내지 4주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발목을 사용을 안 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발목을 삐었다 그러면 꼭 걸어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목발이나 지평이를 이용해서 아니면 옆 사람한테 의지해서 나쁜 다리를 땅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 오시는 대부분 환자들이 발목 삐인 것을 우습게 알고 본인이 걸어오는 경우도 많고, 또 이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 쑤셔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인데도 발목을 삐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시니어 어르신들은요, 단순히 발목만 삔 것이 아니라 골절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약한 실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엑스레이든 양방검진을 먼저 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특히 이 발목을 삐었을 때 가급적이면 꼭 침과 뜸을 병행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왜? 침은요, 기를 돌릴 수 있고 혈은 반드시 우리 몸에 있는 발목빈 염좌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단백질을 함께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으로만 고쳤을 때는 다음에 재발 확률이 좀 있지만 뜸을 같이 병행했을 때는 재발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뜸은 좀 부족한 치료에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더 충분한 치료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목 삐었을 때 대부분 질문이 뜨거운 찜질을 해요? 아니면 얼음 찜질을 해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 삐자마자 2, 3일 동안은 반드시 얼음 찜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2, 3일 지나서는 반드시 온 찜질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의학에서 발목을 삐었다 하면 침과 뜸인데, 참 신기하게 예술인지 요술인지 참 잘났습니다. 왜? 침은 손상된 인대가 빨리 회복되도록 탁월한 전기효과를 일으키고, 그리고 뜸은요, 반드시 침과 함께 우리 치료단백질을 불러내서 이 혈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금방 낫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목염좌 꼭 침과 뜸을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3: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3: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2: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7: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7: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슴 졸이셨던 이 오렌지 카운티 주민 여러분, 일단은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 있던 화학물질 탱크 폭발 위험이 일단은 해소됐다라고 소방당국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주민 약 5만 명을 상대로 내려졌던 대피령 중 일부를 어제 해제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화학물질 탱크는 가든그로브에 있는 영국계 항공기 부품 제조사 GKN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 있는 것으로 인화성이 강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약 7천 갤런을 담고 있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탱크가 과열되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대규모 대피령이 지난 21일 내려졌다가 탱크에 금이 가면서 일부 화학물질이 배출됐고 그리고 압력이 내려가고 한때 화씨 100도를 넘었던 탱크 내부 온도가 화씨 93도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크레이코비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탱크 주변 대기질 측정 장비에서 위험 수준 농도의 화학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냄새를 맡기 쉬운 화학물질이라며 넓은 지역에 걸쳐 냄새를 알아차릴 정도라도 인체에 해로울 정도는 아닐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탱크 안에 있던 화학물질이 안정된 고체로 굳어지면서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고 다만 탱크 안에 화학물질이 여전히 고온이고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인 만큼 폭발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려면 탱크 내 액체 온도가 주변 기온 수준인 화씨 6, 70도 수준으로 더 냉각 발표함에 따라 위험 구역 범위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로 대피령이 내려졌던 5만 명 주민들 가운데 약 2만 5천 명 정도가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대형 폭발의 고비는 넘겼지만 소규모 폭발, 화학물질 누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주민 이 2만여 명에게는 여전히 대피령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통제권이 유지되고 있는 새로운 대피구역은 북쪽으로는 오렌지우드 에비뉴, 동쪽으로는 데일 스트릿, 서쪽으로는 노트 스트릿, 그리고 남쪽으로는 가든그로브 블루바드 이 사각형 인해 지역입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조금만 더 인내해달라고 당부했고 하루빨리 모두가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든그로브 대형 탱크 화학물질 누출 사태 5일째 이어지면서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가든그로브 그리고 인근 지역 한인 주민 그리고 한인 비즈니스 일상생활과 영업에 큰 타격을 입는 등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피구역은 한인 상권과 주거지역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이에 따라 이 구역 내 한인 주민들은 호텔로 거처를 옮기거나 가족이나 친척 집에 임시 거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한인 주민들이 귀갓길에 올랐는지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습니다. 한 한인은 대피 상황이 상당히 긴박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뉴스를 제대로 접하지 못한 어르신도 계실 것 같아서 집을 떠나기 전에 연락처가 있는 분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대피 사실을 알렸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 관련 대피 구역 내에는 한인 식당과 소매업체 등 한인 비즈니스들도 상당수인데 한인 업주들은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태며 대피구역 밖에 인접 지역 사업체들도 이번 사태로 지금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의 한 쇼핑몰 한인 업주는 메모리얼 연휴라 원래 차가 빽빽히 주차돼야 하는데 지금 이번 사태로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거리가 텅 비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인 피해 그리고 대피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총영사관은 사태 발생 직후 총영사관 내 사고 대책반을 즉시 구성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 유의 공지를 실시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관련 영사들을 현장에 급파해 대피소 방문과 현장 확인을 진행했고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가

0: 아등그룹의 시 등 관계기관과 소통체계를 구축해 한인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연방항공청이 가든그로브 화학물질 과열 사고 현장에서 드론을 띄우는 주민들, 드론을 띄우는 이들에 대해서 강력한 형사처벌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소방당국은 현재 사고 지역 일대에 임시 비행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다며 일반 시민들은 드론 비행이 현장 구조대원들의 긴급 대응을 심각히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상공에 불법 사설 드론이 나타나면 안전을 위해 소방 현장 감시용 드론을 모두 착륙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현재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방 드론이 전면 철수하게 되고 지상에서 작업 중인 소방관과 위험물 처리반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의 핵심인 열화상 카메라 분석과 주요 정보 수집이 완전히 마비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소방당국은 이번 화학사고 현장에서 드론 3대를 24시간 교대로 가동하면서 결함이 생긴 탱크 온도를 측정하고 대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소유주와 조종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 대응 장비를 현장에 배치했다며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흐리고 그리고 비가 내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5월에 기적 같은 비, 미라클 레인이 내릴 것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남가주 해안 일부 지역에서 어제 저녁 8시 12분쯤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말리부와 산타모니카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해역으로 관측됐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수천 건의 지진이 기록되지만 대부분은 감지하기 힘들 정도로 미미하며 규모 3.0을 넘는 지진은 연간 수백 건,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15건에서 20건 안팎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미 대륙에서는 알래스카 다음으로 캘리포니아가 가장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흔들림이 시작됐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소방국은 밝혔습니다. 사우스 LA의 한 타코 노점상에서 강도 미수 사건 중 충격이 발생해 최소 한 명이 다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어젯밤 10시 15분쯤 센츄리 블루바드와 후버 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한 타코 노점상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노점상에 있던 시민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려 했고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 두 명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그러자 용의자는 이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뒤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이 총격으로 최소 한 명이 총상을 입고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막으려던 시민들의 의로운 행동이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 화면을 토대로 달아난 총격 용의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추가 부상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인 지난 24일 일요일 레이크 타워 인근 호수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당일 오후 5시쯤 레이크 타오, 트러키 지역의 도너 호수에서 한 남성이 물에 떠 있으려고 힘겹게 허우적거린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구조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랭캐스터 출신의 36살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당시 소형 평저선인 폰툰 보트를 타고 나갔다가 구명조끼 등 아무런 구호 장비 없이 수영을 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보트가 멀리 떠내려갔고 결국 스스로 보트까지 헤엄쳐 돌아오지 못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수색과 인양 작업을 도운 소방당국과 주립공원 경찰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한 카지노를 나선 4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밤 10시쯤 레이크우드 지역의 카슨 스트리트 인근에서 한 남성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차량 안에 남성을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사망자는 40대 남성인 것으로만 확인됐을 뿐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사고 직전 친구와 함께 인근 카지노를 나섰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카지노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가든스 카지노 인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변사가 아닌 타살 가능성이 있는 의심스러운 죽음으로 분류하고 수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체포되거나 구금된 용의자는 없으며 함께 있던 친구 역시 구속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용의자 정보나 이번 사건을 범죄로 의심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로스앤젤레스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하 송유관 파열 사고로 유출된 원유를 제거하기 위한 방제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동물국은 유출된 기름이 하수구를 타고 로스앤젤레스 강으로 유입되면서 남쪽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교량 인근까지 확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오염물질이 바다로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천 곳곳에 기름 흡착붐을 설치하고 흡착패드와 스키머 장비를 동원해 총력을 다해 기름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로스앤젤레스 강에 살던 야생 조류들이 기름을 뒤집어 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27마리의 새가 구조되어 샌페드로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야생조류 케어 센터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아직까지 폐사한 조류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금요일 새벽 3시쯤 세사르 차베스 에비뉴와 노스 이스턴 에비뉴 교차로에서 관케이블 매설을 위해 땅을 파던 공사 현장 작업자가 실수로 16인치 크기의 지하 송유관을 건드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송유관은 다저 스타디움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구까지 다량의 원유를 수송하는 관으로 현재 파열된 교차로 구간은 통제된 채 굴착 및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오염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여름, 저렴하고 편리하게 바다로 떠나고 싶은 남가주 주민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해변까지 승객들을 곧바로 데려다주는 비치버스 프로그램이 어제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차는 당일 아침 랭캐스터와 팜데이를 출발해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행되며 캘리포니아의 무더운 사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원한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역마다 비치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주민들이 적극 이용해줄 것을 운영 측은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용 요금은 일반 성인과 어린이 모두 왕복 단돈 $6로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단 $2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탑승 연령의 경우 13세 이상 청소년은 보호자 없이 혼자 탈 수 있지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 보호자가 동반해야 합니다. 이번 비치버스는 오는 9월 7일 노동절 연휴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좌석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사전 예약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인 지난 2006년에 마트 영수증 한 장이 SNS상에서 다시금 화제를 모으며 최근 가파르게 오른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이 영수증 사진은 한 여성이 어머니의 예전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인데요. 식료품과 생필품 등 무려 79가지 품목을 사고도 총액은 단돈 $161 안팎에 불과해 현재의 물가로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조회수 1200만회를 돌파하고 수천 건의 공유와 댓글이 달리며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당시와 현재의 대형마트 판매 가격을 비교해보면 물가 상승의 폭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시리얼 한 상자는 $1대에서 현재 $5 선으로 2배 이상 올랐고 $1 초반이던 탄산음료와 피망, 양파 같은 신선식품 가격도 대부분 2배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필수 먹거리인 우유와 달걀, 소스류의 경우 브랜드와 유기농 여부에 따라 최대 서너 배까지 가격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20년 전 $161로 카트를 가득 채울 수 있었던 이 쇼핑 목록을 지금 그대로 구입하려면 최소 400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영수증 대란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지난 20년간 서민들의 식비 부담이 얼마나 무겁게 늘어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남가주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동 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어제 미국이 이란을 또 공격했습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이란 관련 소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8: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7: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8: 우메캔.
9: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7: 감사한다면
8: 사랑한다면
7: 역시 우메캔.
8: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9: 888-941-3311 우메캔.
1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3: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5: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4: 유지승의 모닝 뉴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4: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3: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4: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3: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뉴스.

0: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미국이 어제 이란 남부 지역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공습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진 방어적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양국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협상 진행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 지역의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습니다. 규례 부서를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공격이 이뤄진 것이라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하면서 휴전이 진행 중인 와중에 미군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 차원의 공습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확전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이란의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설치하다 적발돼 이런 공격이 진행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반다라바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달리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이 취약한 양국의 휴전 상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군이 이란 남부지역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첨단 무인기를 격추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의 카타르 방문이 이란 동결자금 해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봅니다. YTN입니다.
1: 미국의 첨단 무인기 MQ-9 리퍼 드론입니다. 사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종으로 무장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26일 오후 해당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또 미국이 휴전 합의를 위반할 경우 혁명 수비대는 이에 대응할 정당하고도 확실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혁명 수비대는 이란 영공에 진입한 미 전투기 F-35를 향해서도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이란 남부 공격에 이은 맞대응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파 하메네이는 이슬람 성지 순례 행사 하지를 맞아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서 안전한 군사 거점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 국가들도 미군 기지의 방패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측 협상단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이란 동결 자산의 절반인 120억 달러, 우리 돈 18조 원을 즉시 해제해달라고 이란이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나머지 절반은 양해각서 체결 뒤 핵 문제 등을 협상하는 60일 동안 이란에 송금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 대미 협상 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카타르를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과거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동결 자금 약 60억 달러가 2023년 카타르를 통해 이란으로 송금되던 중 가자전쟁 발발로 다시 동결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카타르에서 몇 가지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종전 합의문 초안에 특정 표현을 두고 많은 논의가 오가는 것 같다며 이란과 협상 문구 마련에 며칠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음을 어제 피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타결 목전에서 교착 상황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 의해서 유연성을 보임에 따라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관이나 국제원자력기구와 같은 국제기구 감독 하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부에서 폐기하거나 제3국으로 반출하는 대안에도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의 대미 반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란을 압박해왔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신경 쓰라라고 했다면서 이란 전쟁 종식에 기여하겠다는 러시아의 제안을 일축한 바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의 대미 반출 요구를 사실상 내려놓으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상승했지만 미국 내 반발 기류 여전히 변수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 앞두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종전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낙관적인 관측이 나오면서도 어제 양측에 또 무력 충돌이 있었고 이란 역시 보복을 시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 따르면 양국의 종전 합의는 합의서 문구 조정을 둘러싼 줄다리기 속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카타르에서 일부 대화가 진행 중이니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며 초기 합의문의 구체적인 어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는 듯하다. 아마 며칠이 걸릴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24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이 24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이란은 120억 달러가 먼저 해제돼 이란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머지 120억 달러는 양해각서 체결 뒤 핵 문제와 종전 세부 사항을 협상하는 60일 동안 이란에 송금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의 실행과 향후 이어질 본 협상을 보장하는 신뢰의 제스처로서 특정 금액의 동결자금 선입금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 대미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란의 이 같은 요구를 이행하고 첫 120억 달러를 해제하는 방식과 걸림돌을 제거하는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 카타르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카타르에는 한국에서 3년 전 송금된 60억 달러를 비롯해 이란의 동결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갈리바프 의장의 이번 카타르 방문과 관련해 일부 외신은 카타르가 미국과 협상을 보증하기 위해 120억 달러를 이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지만 카타르 외무부는 협상을 망치려는 세력의 시도다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모스타바 하미네이는 이슬람 정기 성지 순례 기간을 맞아서 이 현지 시각 26일 LA 시간으로 오늘 26일입니다. 현지 시각 26일 오늘 새벽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낸 성명에서 중동 내 미군 기지 철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아야톨라 하미네이는 중동의 민족과 영토는 더는 미군 기지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은 확실한 사실로 시간의 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지역에서 도발을 일삼고 군 기지를 배치할 안전한 구역을 더는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과거의 위상에서 날로 쇠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미국의 이번 이란 침공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란의 기만 살려줬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이유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해서 안보적 측면 외에도 종교적으로도 이교도에 의한 이슬람 공동체 침략이라고 규정하면서 철수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이번 이 휴전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협상하는 국면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의 이런 언급을 근거로 이란이 종전 조건으로 영내 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협상에는 부정적인 정황입니다. 아야톨라 하미네이는 또 이란의 용맹한 전사들과 순교적 군대가 저항전선의 전사들, 특히 친애하는 레바논 헤즈볼라와 손잡고 이빨 끝까지 무장한 미국, 이스라엘의 테러 군대를 상대로 눈부신 승리를 거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란 언론을 통해서 서면으로 전달됐습니다. 그에 부친 하메네이 전 지도자가 폭사한 뒤 최고 지도자로 선임된 이후 지금까지 공개석상에 직접 등장하지 않았고 육성 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국가들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다시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현실을 무시한 무모한 도박, 무모한 환상에 가깝다. 도대체 외교정책 공부는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1: 이란과의 협상과 동시에 공격을 이어가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관계 정상화를 확대해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난 12일에도 아브라함 협정에 근거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특별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며 이란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2: Israel just sent them Iron Dome batteries and personnel to help operate them. How come? Because there's an extraordi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UAE and Israel based on the Abraham Accords.
1: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브라함 협정이 장기적으로 아랍과 이스라엘 간 갈등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란의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자 전쟁 이후 아랍권의 이스라엘을 향한 여론도 크게 악화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우디 역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압박은 이란 전쟁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핵 해체라는 전쟁의 핵심 목표가 흔들리자 다른 성과로 이를 무마해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 핵 문제도 해결 못한 상황에서 아브라함 협정 확대까지 들고 나온 건 다소 황당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이란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 자체가 의미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CNN은 트럼프의 중동 대화합 부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무모한 도박이나 환상에 가까운 시도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9: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8: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9: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8: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9: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0: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11: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10: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11: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10: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11: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10: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11: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12: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4: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이제 8일 남겨놓고 있는 한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하루 이동거리만 320여 킬로미터 강행군을 펼치며 격전지 표심을 훑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승부처 서울 현장 유세에 나섰는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YTN입니다.
1: 서울 여의도를 출발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가장 먼저 경기 여주와 인천을 찾았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보수 강세 지역들을 콕 집어 핀셋 유세에 나선 겁니다.
2: 여주시장 탄압!
1: 손발이 맞아야 일을 잘한다며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정 대표는 격전지 표심을 다잡을 승부수로 이재명 정부 경제 성과를 띄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주식이 뛰기 시작해서 주식이 8천이 넘었더라고요. 3배 정도 뛰었어요. 머니가 최고입니다.
1: 수도권 유세를 마친 정 대표는 곧이어 충북 제천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차례로 찾으며 이동거리만 320여 킬로미터 광폭 행보를 펼쳤습니다. 역시 상대적 험지로 꼽히는 곳들인데 막판 보수 결집으로 접전 지역이 느는 등 판세가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3: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등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개의 이 접전 지역 중에서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게 목표겠죠.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첫 일정으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실정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4: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시절보다 더 올랐습니다. 삼전 닉스 말고는 집 살 사람이 없다는 자조가 떠돌고 있습니다.
1: 곧이어 성동과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훑으며 지원 사격을 펼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유세에 나선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같은 곳을 찾았지만 거리두기 속 투샷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5: 우리 오세훈 시장은 안 해도 너무 안 했어요. 일단 술 먹고 사람 패는 거 안 했어. 그리고 술 먹고 경찰 패는 것도 안 했어.
1: 사전투표를 사흘 앞두고 나란히 보폭을 넓히던 여야 대표는 서소문 고가 붕괴 직후 일제히 유세를 멈추고 현장으로 향했는데 향후 수습 상황에 따라 활동폭도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자, 이렇게 지방선거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판이 각종 논란과 폭로로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시장 범여권 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 속에 파행 위기에 놓였고 상대 후보를 향한 고발도 부지기수입니다. YTN입니다.
6: 범여권 울산시장 단일화가 파행을 넘어 법정 다툼까지 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론조사가 한창인 와중에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뒤늦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졌다고 제동을 걸었고 제자리 걸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7: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특정 세력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한 여론조사 당시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6: 진보당은 합의해놓고 돌연 중단을 선언한 건 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과 내통해 불리한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8: 경선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6: 여기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진보당 김 후보가 울산시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장관급을 보장받기로 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전의 부산 북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그림자 캠프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한 대표 측 지지자들 쉼터가 유사 선거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한 후보 측은 캠프와 무관할 뿐 아니라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해서 이 대통령도 캠프 차원에서 잼잼봉사단을 운영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격전지가 된 전북지사 선거에선 명픽 싸움이 한창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출마 전에 이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9: 저를 대통령님 인재형 위로로 영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6: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펄쩍 대통령 이름 훔치지 말고 사퇴하라고 일갈했습니다.
10: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청와대에 확인해 보니 펄쩍 뛰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6: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에 출마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는 해외 성접대 폭로가 나와 곧장 부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또 다른 오빠 논란이 등장했습니다.
11: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6: 유불리 싸움 속 진영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네거티브 대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막판으로 다가갈수록 비전 정책 대결은 실종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자, 이번에는 사건 사고입니다. 한국에서 철거 중이던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숨졌고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YTN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12: 제 뒤로는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걸려 있고 그 뒤로는 철근이 모두 무너진 채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보이는 사고 현장이 있습니다. 회색 철근 막대기 여러 개가 힘없이 한쪽으로 쓰러져 있고 그나마 붙어있는 다른 구조물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사 현장을 가리고 있던 천은 군데군데 찢긴 채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공사 관계자였는데 60대 남성 감리단장, 60대 남성 현장관리소장, 그리고 50대 남성인 외부 전문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는 오늘 새벽 철근 콘크리트 상판을 자르는 작업 중 상판이 2.9cm가량 주저앉자 철거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벌였습니다. 숨진 안전진단 작업자들은 상판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갔다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소방차나 굴착기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차량이 투입됐지만 인명구조 작업이 끝난 지금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 인근인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부터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는 양방향 전면 통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잔해가 기찻길 위로 무너져 내리면서 서울역에서 행신역을 오가는 KTX와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전동열차 운행도 중지됐습니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날 새벽 1시 50분까지 심야 시간대 임시열차를 모두 4번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열차가 운행되는 노선은 경의중앙선 용산행과 1호선 광운대행, 인천행, 병점행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 긴급 회의를 열고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YTN 송시현입니다.
0: 한편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건데 한국군은 자폭드론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금 분석을 한창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YTN입니다.
13: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1시쯤 북한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종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8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정확한 재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방사포도 함께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은 자폭 드론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 전방 군단에서 배치된 이제 그 CRBM을 사거리 문제 때문에 평안북도에서 서해상으로 해서 어떤 표적섬에 시체 사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3: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9일 이후 37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화성 11 나영에 집속탄과 파편줄에 탄두를 장착해 여러 발을 쏜 뒤 축구장 18개에 달하는 면적을 초토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5: 고밀도 진압 타격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군사 행동 실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시험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13: 동해상에 이어 이번엔 서해상으로 표적이 이동한 만큼 새로 개량했거나 양산 중인 전술미사일 등의 기능을 다각도로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 무엇보다 지난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군 지휘관을 모두 소집해 국경선 요새화 지침을 내린 상황이어서 대남 압박용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16: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두국과 기조 및 남북 국경 요새화 선언과 맞물려 우리 군의 작전적 부담을 줄이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우리 군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해왔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아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0: 213-383-3838 213-383-3838
2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2: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21: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2: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1: 99세까지 팔팔하게.
23: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24: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25: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26: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레,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25: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 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26: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2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7: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8: 류마티스 관절염,
29: 어깨와 허리 통증,
28: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9: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8: 진통제 없이
29: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8: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9: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1: 아미스, we made it once again.
0: 자,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통산 두 번째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어제 시상식에서 배드버니, 브루노 마스,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BTS가 올해의 아티스트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방탄소년단 BTS는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송 오브 더 썸머, 베스트 남성 K-POP 아티스트까지 총 3관왕에 올랐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시상식입니다. 또 하이파이브, 이 BTS 소속사죠. 한미 합작 걸그룹 캐치아이는 신인상, 브레이크스루 팝 아티스트, 베스트 뮤직비디오 등 역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핑키업을 선보이는 무대도 꾸미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모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인 올해의 노래 그리고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베스트 팝송을 차지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가 베스트 사운드 트랙에 선정되면서 이 영화 K-POP 데모넌터스는 총 4개 4관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극중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를 부른 이제와 레이아미가 시상식에 참석해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는 이 노래와 영화는 팬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며 홈문을 닫았다. 팬들과 K-POP 데모넌터스 팀에게 감사하다 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홈문이 뭐야? 이건 뭐 영화를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존 콜트레인과 함께 현대 재즈 기틀을 마련했던 재즈의 거인 소니 롤린스가 향년 95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롤린스는 뉴욕의 우드스톡 자택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테너 색소폰 연주자인 롤린스는 1950년대 비밥의 개척자인 찰리 파커에 이어서 하드밥 장르를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월 26일 월요일 같지만 화요일입니다. 네, 5월 26일 화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장애와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혹은 혈관 내 죽종성 판점으로 조금씩 막히면서 심부전증으로 병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관 궤양으로 출혈이 생기면 혈전으로 인해 급성 폐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병은 관상동맥에 피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 혹은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와 같이 산소가 더 필요하게 되면 숨이 차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산소 없이 30분까지 견딜 수가 있는데 만약 30분 이상 관상동맥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심장 근육세포가 부분적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나 숨 가쁨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심장 근육 세포가 괴사됩니다. 협심증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관상동맥을 확장시키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양약을 가지고 다니다가 혀 밑에다 넣기도 하는데 통증이 시작되거나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빨리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은 가슴에 통증이 오고 30분이 지난 후 사용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급성 허혈증은 심하면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무병장수라고 했지만 지금은 유병장수 시대입니다. 양방도 좋지만 한방으로도 자주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고 합당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늘 해야지 하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을 매일매일 실천에 옮겨 생활하시면 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7: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8: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9: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10: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은 간 곳이 없네.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 32370742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 화학물질 탱크 폭발 위험이 해소됐다라고 소방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주민 약 5만 명을 상대로 내려졌던 대피령 중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화학물질 탱크는 가든그로브에 있는 영국계 항공기 부품 제조사 GKN 에어로스미스 공장에 있는 것으로 인화성이 강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7천 갤런을 담고 있는 탱크입니다. 이 탱크가 과열되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21일 대규모 대피령 5만여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가 탱크에 금이 가면서 일부 화학물질이 배출됐고 일부 압력이 내려가고 한때 화씨 100도를 넘었던 탱크 내부 온도가 화씨 93도로 다소 낮아지면서 대피령 중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방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래코비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 국장 방금 목소리 들으셨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탱크 주변 대기질 측정 장비에서 위험 수준 농도의 화학물질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 화학물질이 냄새를 맡기 쉬운 화학물질이라며 넓은 지역에 걸쳐 냄새를 알아차릴 정도라도 인체에 해로운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탱크에 들어있던 화학물질 중 일부가 안정된 고체로 굳어지면서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하고 다만 탱크 안에 든 화학물질이 여전히 고온이고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려면 탱크 내의 액체 온도가 화씨 60도에서 70도 수준으로 더 냉각돼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GKN 에어로스페이스는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가 초래하고 있는 지속적인 혼란에 대해서 사과한다며 최우선 순위는 주민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태를 안전히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형 폭발 위험이 사라지면서 대피했던 주민 수천 명, 2만 5천 명 정도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메모리얼 데이 연휴 시작하자마자 대피령이 내려졌고 메모리얼 데이 끝나면서 다행히 대피령은 일부 해제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위험구역 범위도 대폭 축소했고 이번 조치로 대피령이 해제된 주민 약 2만 5천 명 정도가 귀갓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해드린 대로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대형 폭발 고비는 넘겼지만 소규모 폭발이나 화학물질 누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주민 2만여 명에게는 여전히 대피령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제권이 유지되고 있는 새로운 대피구역은 북쪽으로는 오렌지우드 에비뉴, 동쪽으로는 데일 스트리트, 서쪽으로는 노트 스트리트, 그리고 남쪽으로는 가든그로브 블루버드 이 사각형 이내 지역이 새로운 대피구역입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조금만 더 인내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하루빨리 모두가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드론이 투입돼 있고 대규모 폭발, 부분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탱크 안을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대원들이 탱크 안을 밤마다 검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든그로브 항공부품업체 시설의 대형 탱크 화학물질 누출 위기 사태가 이렇게 5일 넘게 이어지면서 가든그로브 및 인근 지역의 한인 주민과 한인 비즈니스들도 일상생활과 영업에 큰 타격을 입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연방항공청은 가든그로브 화학물질 과열 사고 현장 상공에서 드론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추진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현재 사고 지역 일대에 임시 비행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다며 일반 시민들의 드론 비행이 현장 구조대원들의 긴급 대응을 심각히 방해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당국 관계자는 상공에 불법 사설 드론이 나타나면 안전을 위해 소방 현장 감시용 드론을 모두 착륙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방 드론이 전면 철수하게 되면서 지상에서 작업 중인 소방관과 위험물 처리반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의 핵심, 열화상 카메라 분석, 주요 정보 수집 완전히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방당국은 이번 화학사고 현장에서 드론 3대를 24시간 교대로 가동하면서 결함이 생긴 탱크 온도를 측정하고 대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소유주와 불법 드론 조종 위치까지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 대응 장비를 현장에 배치했다며 구조 작전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타협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찍어보려고요 라고 드론을 올린다? 바로 형사처벌을 추진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4: 남가주 해안 일부 지역에서 어제 저녁 8시 12분쯤 규모 3.2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말리부와 산타모니카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해역으로 관측됐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수천 건의 지진이 기록되지만 대부분은 감지하기 힘들 정도로 미미하며 규모 3.0을 넘는 지진은 연간 수백 건,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15건에서 20건 안팎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미 대륙에서는 알래스카 다음으로 캘리포니아가 가장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흔들림이 시작됐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소방국은 밝혔습니다. 사우스 LA의 한 타코 노점상에서 강도 미수 사건 중 총격이 발생해 최소 한 명이 다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어젯밤 10시 15분쯤 센츄리 블러바드와 후버 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한 타코 노점상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노점상에 있던 시민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려 했고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 두 명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그러자 용의자는 이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뒤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이 총격으로 최소 한 명이 총상을 입고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막으려던 시민들의 의로운 행동이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 화면을 토대로 달아난 총격 용의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추가 부상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인 지난 24일 일요일 레이크 타오 인근 호수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당일 오후 5시쯤 레이크 타오 트러키 지역의 도너 호수에서 한 남성이 물에 떠 있으려고 힘겹게 허우적거린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구조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랭캐스터 출신의 36살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당시 소형 평저선인 폰툰 보트를 타고 나갔다가 구명조끼 등 아무런 구호 장비 없이 수영을 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보트가 멀리 떠내려갔고 결국 스스로 보트까지 헤엄쳐 돌아오지 못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수색과 인양 작업을 도운 소방당국과 주립공원 경찰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한 카지노를 나선 4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밤 10시쯤 레이크우드 지역의 카슨 스트리트 인근에서 한 남성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차량 안에 남성을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사망자는 40대 남성인 것으로만 확인됐을 뿐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사고 직전 친구와 함께 인근 카지노를 나섰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카지노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가든스 카지노 인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변사가 아닌 타살 가능성이 있는 의심스러운 죽음으로 분류하고 수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체포되거나 구금된 용의자는 없으며 함께 있던 친구 역시 구속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용의자 정보나 이번 사건을 범죄로 의심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로스앤젤레스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하 송유관 파열 사고로 유출된 원유를 제거하기 위한 방제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동물국은 유출된 기름이 하수구를 타고 로스앤젤레스 강으로 유입되면서 남쪽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교량 인근까지 확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오염물질이 바다로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천 곳곳에 기름 흡착품을 설치하고 흡착패드와 스키머 장비를 동원해 총력을 다해 기름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로스앤젤레스 강에 살던 야생 조류들이 기름을 뒤집어 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27마리의 새가 구조되어 샌페드로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야생조류 케어센터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아직까지 폐사한 조류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금요일 새벽 3시쯤 세사르 차베스 에비뉴와 노스 이스턴 에비뉴 교차로에서 관케이블 매설을 위해 땅을 파던 공사 현장 작업자가 실수로 16인치 크기의 지하 송유관을 건드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송유관은 다저 스타디움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구까지 다량의 원유를 수송하는 관으로 현재 파열된 교차로 구간은 통제된 채 굴착 및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오염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여름 저렴하고 편리하게 바다로 떠나고 싶은 남가주 주민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해변까지 승객들을 곧바로 데려다주는 비치버스 프로그램이 어제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차는 당일 아침 랭캐스터와 팜데이를 출발해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행되며 캘리포니아의 무더운 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원한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역마다 비치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주민들이 적극 이용해줄 것을 운영 측은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용 요금은 일반 성인과 어린이 모두 왕복 단돈 6달러로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단 2달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탑승 연령의 경우 13세 이상 청소년은 보호자 없이 혼자 탈 수 있지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 보호자가 동반해야 합니다. 이번 비치버스는 오는 9월 7일 노동절 연휴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좌석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사전 예약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인 지난 2006년에 마트 영수증 한 장이 SNS상에서 다시금 화제를 모으며 최근 가파르게 오른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이 영수증 사진은 한 여성이 어머니의 예전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인데요. 식료품과 생필품 등 무려 79가지 품목을 사고도 총액은 단돈 161달러 안팎에 불과해 현재의 물가로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조회수 1200만회를 돌파하고 수천 건의 공유와 댓글이 달리며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당시와 현재의 대형마트 판매 가격을 비교해보면 물가 상승의 폭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시리얼 한 상자는 1달러대에서 현재 5달러 선으로 2배 이상 올랐고 1달러 초반이던 탄산음료와 피망, 양파 같은 신선식품 가격도 대부분 2배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필수 먹거리인 우유와 달걀, 소스류의 경우 브랜드와 유기농 여부에 따라 최대 서너 배까지 가격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20년 전 161달러로 카트를 가득 채울 수 있었던 이 쇼핑 목록을 지금 그대로 구입하려면 최소 400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영수증 대란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지난 20년간 서민들의 식비 부담이 얼마나 무겁게 늘어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남가주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동 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이 한인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식들 그리고 로컬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고 이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이민사회에 역시 큰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내부 메모를 통해 외국인 체류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 절차 I-485, 신분조정 절차인 I-485 절차를 예외적 구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영주권 취득 절차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주권을 통한 합법적 이민 문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들이 신분조정을 승인받으려면 비범하거나 특별한 공익적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민당국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대상은 광범위합니다. 수십만 명의 임시 입국 프로그램 대상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외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기여하거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현재 절차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서 첨단 기술 인재, 고급 전문직 일부는 상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기준 아직도 뭐 정확하게 공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민법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 도시로 지정된 대도시 국제공항들에 대해서 세관 및 입국 심사 기능 축소,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항공업계와 관광업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인 마크웨인 멀리는 최근 항공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연방이민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 공항들에 대해서 세관 국경 보국 인력을 축소하거나 국제선 입국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대상으로 뭐 당연히 LA 포함되어 있고요.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등입니다. 항공 및 관광업계는 즉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어라인즈 포 아메리카, 주요 항공사들을 대표하는 이 에어라인즈 포 아메리카는 주요 공항에서 세관 국경 보호구 인력을 줄이는 조치는 항공, 관광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제 화물과 승객 이동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비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의 우편 투표 참여가 더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난 주말부터 현장 투표센터 운영이 시작되면서 투표율이 오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캘리포니아 전체 한인 등록 유권자 22만 7천여 명 가운데 우편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1만 8천여 명으로 집계돼 참여율 아직까지 8.1%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는 한인 등록 유권자 9만 8천여 명 중 7천여 명이 우편 투표를 마쳐 약 7.6%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10.4%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선거구는 지난 주말부터 현장 투표센터 하나씩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투표센터에서는 현장에서 투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편 투표지 제출도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유권자도 투표센터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뒤에 투표할 수 있으며 등록 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투표지 정상 처리됩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셨으면 우편 투표 빨리 접수하시고요. 그리고 현장 투표소 찾기 바랍니다. 아유 뭐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 후에 나중에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것 올바른 일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광절약 시간제 썸머타임을 연중 고정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두 차례 반복되는 이 썸머타임 시간 조정 관행이 폐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이었습니다. 메모리얼 연휴가 시작하기 전에 국민들이 더 이상 시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됐다. 매년 두 번 반복되는 이 터무니없는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끝내야 한다라고 밝히고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 연방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는 선샤인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3월 시계를 1시간 앞당기고 11월 다시 되돌리는 현재의 썸머타임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을 1년 내내 1시간 앞당긴 상태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는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썸머타임을 시행하는 주가 있고 안 하는 주가 있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는 그런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탐 코튼 연방 상원의원은 선샤인

0: 시간 앞당긴 시간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대로 되돌린 시간을 유지할 것이냐. 썸머타임을 폐지하는 데 찬성하는 여론은 높지만 또 이런 문제가 있네요. 네. 과연 어떤 시간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도 투표에 붙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미동맹과 평화를 기념하는 우정의 종 5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3일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LA 평통회장 등 한인 단체 관계자들과 참전용사, 미 해군, 경찰, 소방국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우정의 종 5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과 UC 얼바인의 한줄이 사물놀이팀 공연도 이어지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50주년 기념행사 마지막에는 타종식으로 한미 우호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미 이 샌페드로에 있는 우정의 종각 아직도 못 가보신 분들 많으신가요? 이 샌페드로가 많이 발전돼서 근처에 좋은 식당들도 많이 생겼고 리틀 이탈리, 리틀 이탈리아 뭐 이렇게 표현되는 식당가도 형성이 됐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 흐립니다. 비가 한번 내리면 가든그로브 이 탱크 과열 현상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 중반 내일부터 비 소식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이슬비나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립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날씨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국립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 낮 최고 기온이 60도 중반에 머물면서 부쩍 서늘해지겠습니다. 이 바람도 말썽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고지대와 저지대 사막 지역에는 강풍주의보 발효됐습니다. 이번 주 중 추위와 비 날씨는 금요일부터 점차 수그러들겠고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해질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6: 엄마 집밥이 최고지.
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6: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5: 밥 한 그릇 더요.
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5: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9: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8: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0: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0: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1: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미국이 이란 남부 지역을 어제 전격 공습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공습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진 방어적 조치였다고 강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 양국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협상 진행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 지역의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기뢰 부서를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공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휴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공습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확전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미군이 이란 미사일 기지가 미군 전투기를 겨냥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선박 두 척을 격침시켰고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에 위치한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타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반다르 아바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르무즈 인근에서 이란을 공격한 미국, 미국이 이란 남부 지역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의 첨단 무인기를 격추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 협상단의 카타르 방문이 이란 동결 자금 해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 미국의 첨단 무인기 MQ-9 리퍼 드론입니다. 사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종으로 무장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26일 오후 해당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또 미국이 휴전 합의를 위반할 경우 혁명 수비대는 이에 대응할 정당하고도 확실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혁명 수비대는 이란 영공에 진입한 미 전투기 F-35를 향해서도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이란 남부 공격에 이은 맞대응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주타파 하메네이는 이슬람 성지순례 행사 하지를 맞아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서 안전한 군사 거점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 국가들도 미군 기지의 방패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측 협상단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이란 동결 자산의 절반인 120억 달러, 우리 돈 18조 원을 즉시 해제해달라고 이란이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나머지 절반은 양해각서 체결 뒤 핵 문제 등을 협상하는 60일 동안 이란에 송금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 대미 협상 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카타르를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과거 한국에 묶여 있던 이란 동결 자금 약 60억 달러가 2023년 카타르를 통해 이란으로 송금되던 중 가자전쟁 발발로 다시 동결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카타르에서 몇 가지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종전 합의문 초안에 특정 표현을 두고 많은 논의가 오가는 것 같다며 이란과 협상 문구 마련에 며칠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 앞두고 막바지 줄다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종전 합의안 타결을 임박했다는 낙관적인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전해드린 대로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저강도 공습을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란 역시 즉각적인 보복을 시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군의 무인기를 격추시켰다면서 즉각 반발하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양국의 종전 합의는 합의서 문구 조정을 둘러싼 줄다리기 속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 타결 목전에서 교착 상황을 보이는 가운데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임에 따라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넘겨진 뒤 폐기하거나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이란과 협력 또는 조율을 통해 이란 현지에서 폐기되거나 또는 다른 용납 가능한 장소에서 미국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한 가운데 폐기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기구 감독 하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부에서 바늘을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 지역에서 도발을 일삼고 군기지를 배치할 안전한 구역을 더는 확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위상에서 날로 쇠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해서 안보적 측면 외에도 종교적으로도 이교도에 의한 이슬람 공동체 침략이라고 규정하면서 철수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협상하는 국면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이런 언급을 근거로 이란이 종전 조건으로 영내 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협상에는 부정적인 정황입니다. 한편 이 메시지는 이란 언론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됐습니다. 부친 하메네이가 폭사한 뒤 최고 지도자로 지난 3월 8일 선임된 이후 지금까지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았고 육성 메시지 발표도 없이 언론을 통해 서면으로만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다시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을 고립시킨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무모한 도박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2: 이란과의 협상과 동시에 공격을 이어가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관계 정상화를 확대해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난 12일에도 아브라함 협정에 근거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특별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며 이란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3: Israel just sent them Iron Dome batteries and personnel to help operate them. How come? Because there's an extraordi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UAE and Israel based on the Abraham Accords.
2: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브라함 협정이 장기적으로 아랍과 이스라엘 간 갈등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란의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자 전쟁 이후 아랍권의 이스라엘을 향한 여론도 크게 악화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우디 역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압박은 이란 전쟁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핵 해체라는 전쟁의 핵심 목표가 흔들리자 다른 성과로 이를 무마해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 핵 문제도 해결 못한 상황에서 아브라함 협정 확대까지 들고 나온 건 다소 황당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이란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 자체가 의미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CNN은 트럼프의 중동 대화합 구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무모한 도박이나 환상에 가까운 시도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9: 홈쇼핑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2: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1: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전몰 장병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 어제였죠. LA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드 벤스 부통령, 피트 해그셋 국방부 장관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 용사 묘역에 헌화하고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념식 연설에서 대이란 장대한 분노 작전 중 13명의 미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주최로 열린 헌화식에서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한국전쟁에서 흘린 3만 6천여 명의 미국인과 많은 한국인, 유엔군의 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그렇게 탄생한 견고한 한미동맹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한쪽 당사자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23일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암살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리언 판사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백악관 경호요원과 교전 끝에 사살된 용의자 나시르 베스트가 다시 한번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의 참모들을 암살하려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스트가 사건 당일 비밀경호국의 백악관 검문소에 접근해 전문적으로 가방에서 고성능 총기를 꺼내 정확히 백악관을 향해 발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베스트는 백악관 아이젠하워 업무동 바로 옆 검문소에 접근하면서 총을 발사했고 경호요원의 대응 사격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습니다. 당시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아 현재 중태 중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동관 연회장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서구 선진국들의 노동자 실질 임금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운송의 요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주요국의 휘발유 가격과 항공 운임 등이 잇따라 올라 대중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8% 기록했지만 4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3.6%에 그쳐 2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 상승 속도가 임금 인상 속도를 앞질렀다라는 것입니다. KPMG의 스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을 크게 훼손해 호르무즈 해협이 당장 내일 재개방돼도 물가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부터 진짜 비상 상황이 닥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 작전에 나섭니다. 기름값 인상에 항의하는 대중교통 파업으로 도시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2: We are hoping that perhaps there should be a negotiation between Iran and the US because we understand that that effect is trickling down here.
1: 중남미 볼리비아 상황도 비슷합니다. 기름 부족에 물가 폭등까지 겹치면서 항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칼라이 그룹은 이란 전쟁 여파로 곳곳에서 석유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미국과 유럽도 한두 달 뒤면 심각한 공급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역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면 비상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This may be difficult and we may be entering the red zone in July, August.
1: 전문가들은 실제 시장에 즉각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쟁으로 중동의 원유시설이 상당 부분 훼손된 걸 고려하면 단기간에 공급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4: Well, it could take beyond a year for oil markets and inventories to fully normalize and for gas prices to go back to pre-war levels.
1: 이에 따라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고난의 시기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한 언론인이 미등록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FBI에 체포돼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FBI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중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한 미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 토머스 포컨 2세가 올 2월 법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FBI 특별수사관은 포컨 2세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이 한 인물을 중국 측 관계자에게 연결했다는 등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포컨 2세는 행정부에서 일자리를 희망한 사람에게 노트북과 휴대전화기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포컨 2세가 중국 측 관리자에게 연결해준 인물은 본인이 희망하는 직책은 아니지만 미 행정부에 채용돼 지금도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포컨 2세는 올 2월 중국 측에 연결해준 인물과 워싱턴에서 만난 직후 체포됐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기록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업계 특유의 호황과 폭락 사이클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메모리 관련 주식들의 이례적인 수익률이 미국 증시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업종 특유의 주기적 특성을 잇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6: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5: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6: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5: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7: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8: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9: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0: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11: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10: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11: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12: 눈은 밝게,
13: 얼굴은 아름답게,
12: 불란서 안경 거만과.
13: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1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2: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머니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자, 김혜성 선수 안타가 가뭄에 콩나듯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래간만에 이틀 만에 세 경기 만에 안타를 터뜨렸습니다. 샌디에고의 송성문 선수는 두 경기 연속 출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송성문 선수 껌 안 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계화면에 자꾸 잡히잖아요. 네, 껌 씹는 모습이 뭐 이쁜 사람은 뭐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흉하면은 굉장히 보기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제 다저스와 콜로라도 로키스 간의 경기에서 김혜성 선수가 3타수 1안타 2번 출루하면서 모두 득점하면서 2득점을 올렸습니다. 다저스는 3대1로 뒤지고 있다가 경기를 뒤집고 5대3으로 이기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콜로라도는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가장 승률이 저조한 꼴찌팀이에요. 이런 팀에게 어제 졌으면 좀 수모를 당할 뻔했습니다. 김혜성 선수 3회에 선두타자 우전안타로 출루해 키케르난데스가 어제 부상 복귀전을 가졌죠. 좌익선상 2루타로 선제 득점을 올렸습니다. 또 1대3으로 끌려가던 7회 무사 1루에서는 볼넷으로 걸어나갔고 오타니 쇼헤이의 내야 땅볼로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키베츠 희생플라이 때 홈으로 들어와서 역전에 일바지했습니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2: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7: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6: 헬로홈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지퍼형 보온 보냉백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7: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calco.com입니다.
10: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1: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3: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2: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3: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4: 99세까지 팔팔하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네, 개전 3개월이 임박한 이란 전쟁이 합의 도출을 앞두고 막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내 일각에서는 소위 맹탕 합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우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며 자신이 추진하는 합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합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맹탕 합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 정상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과 이번 대이란 협상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계시키려고 하는 협정, 그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지난 2020년 9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한 역사적인 평화 협정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오랜 적대 관계였던 유대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손을 잡았다라는 점에서 중동 정세의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과거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독립국가를 세울 때까지 이스라엘과는 절대 수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두 가지 그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판도가 바뀌면서 협정 체결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란 첫째, 공동의 적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동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란과 앙숙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동맹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도 밉지만 이란이 두려우니까 일단 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경제 및 기술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랍 국가들은 석유 이후의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뛰어난 첨단 IT 기술과 방위산업, 농업기술 등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아랍 국가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수립에 서명을 한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협정의 이름이 아브라함 협정인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와 아랍 국가 사람들이 믿는 이슬람교는 종교적으로 오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만은 흥미롭게도 두 종교 모두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공통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그것만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종교적인 공통 분모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한 조상에서 나온 형제들이니 이제 갈등을 멈추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일종의 화해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화해가 뭐 잘 지켜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일단 이름을 지은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아브라함 협정과 연계하려 한다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이란 전쟁을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이란의 종전 협정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미국이 이란과 평화협정을 맺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테니까 중동에서 그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도 서명을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협력하며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아직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들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파키스탄, 터키 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이번에 이란과 화해할 테니까, 즉 종전협정을 맺을 테니까 너희 아브라함 협정에 사인하지 않은 너희들 모두도 이스라엘과 손잡고 아브라함 협정에 모두 사인해라, 이런 겁니다. 이것은 필수 조건이다, 즉 맨데토리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이란이 미국과 최종 합의에 도달한다면 이란 역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야 한다라는 충격적인 구상까지 내비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 이란 우리가 더 이상 때리지 않고 종전협정에 사인해줄 테니까 이제 그리고 나면 너 이란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맺어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서 이란과도 협정을 맺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자신들을 껄끄럽게 보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과도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번에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걸까요? 네, 그건 복음주의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주의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는 그 부분은 추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전해드린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무모한 환상에 가깝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YTN 보도를 준비된 대로 전해드릴 텐데요. 앞서 이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지 못하셨다면, 그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시다면 이 YTN 준비된 내용을 전해드려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아브라함 협정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브라함 협정 정말 무모한 환상일까요? 이 소식은 YTN의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1: 이란과의 협상과 동시에 공격을 이어가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관계 정상화를 확대해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난 12일에도 아브라함 협정에 근거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특별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며 이란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2: Israel just sent them Iron Dome batteries and personnel to help operate them. How come? Because there's an extraordi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UAE and Israel based on the Abraham Accords.
1: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브라함 협정이 장기적으로 아랍과 이스라엘 간 갈등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란의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자 전쟁 이후 아랍권의 이스라엘을 향한 여론도 크게 악화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우디 역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압박은 이란 전쟁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핵 해체라는 전쟁의 핵심 목표가 흔들리자 다른 성과로 이를 무마해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 핵 문제도 해결 못한 상황에서 아브라함 협정 확대까지 들고 나온 건 다소 황당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이란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 자체가 의미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CNN은 트럼프의 중동 대화합 구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무모한 도박이나 환상에 가까운 시도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네, 이 아브라함 협정을 영어로 할 때는 줄여서 AA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AA냐? Abraham Accord라고 합니다. 이 협정이 무슨 어그리먼트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여기서는 Accord라고 합니다. 우리 왜 혼다 Accord 차량 있죠? 네, 바로 그 Accord입니다. 그게 이제 협정이라는 뜻인데요. 요 경우에는 뒤에 S를 붙여서 Abraham Accord라고. 미국 뉴스를 들으시면 또 미국 뉴스를 보실 때 그런 얘기가 앞으로는 자꾸 나올 겁니다. 에이브라함 협정, 에이브라함 어코드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주권 신청하려면 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넘어서 합법 이민 축소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비자 갱신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해외 이민자들의 입국 문턱도 높이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최근에 공개한 자료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인들은 이제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을 상대로 기준으로 말한다면 한국으로 들어가서 신청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 비자나 임시 취업 비자 또는 관광 비자 소지자 등 이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본국의 미국 영사관, 즉 한국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영주권이 최종 발급될 때까지는 미국 입국도 제한됩니다. 영주권을 발급받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계속 대기해야만 합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민국의 잭 카울러 대변인은 학생을 비롯해서 임시근로자, 관광비자 소지자들은 단기간 특정 목적을 위해서 미국에 입국한 것이다 라며 미국 체류가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처럼 여겨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인의 일자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상식적인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좋은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보장해주고 또 외국인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공공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공공부조란 퍼블릭 차지라고 해서 메디칼 같은 이 정부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합법 이민에 대한 제한 조치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간 5만 명 이상에게 비자를 제공하던 이 추첨제 비자 프로그램도 중단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실제로 이민사회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월 이후 이 취소한 비자만 10만 건이 넘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거에는 합법 이민에 비교적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2019년 국정연설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었고 또 지난 2024년 대선 과정에서는 미국 대학 졸업자에게 영주권을 자동 부여하는 방안을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정책은 기존의 그 같은 발언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도 대놓고 억제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 정책과 불법 이민 정책을 사실상 별개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합법 이민 제한이 불법 이민 단속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이민만 문제 삼는 척 했지만 사실상 실제적인 목표는 모든 형태의 이민 축소였다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월드컵을 보름가량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우길기 응원 영상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멕시코 교민이 제보해줬다며 멕시코에서 활동 중인 한 유튜버가 만든 월드컵 관련 영상에 우길기 응원이 등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축구 관련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라며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는 48개 나라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우길기 응원 영상을 여러 번 노출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벌써 130만 회가 넘었고 좋아요 수도 만 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교수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 당시 도하 시내 대형 광고판에 일본 측 응원단의 얼굴에 우길기를 그려놓은 모습이 노출돼 논란이 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길기의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며 아시아인들에게는 전쟁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우길기를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플라비우 보소나로 브라질 상원의원이 워싱턴에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는 10월 실시될 브라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예고한 보소나로 의원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로 전 브라질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우소나로 의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면담이 목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 측은 로이터에 백악관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며칠 안에는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백악관의 논평을 요청했지만 백악관의 응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소나로 의원의 방미는 대선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남미 여러 국가의 대선과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며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바뀐 나라도 여럿입니다. 강성 우파 성향으로 한때 남미의 트럼프로 불린 보소나로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연임 달성을 노렸지만 좌파의 거물 이나시우 룰라 현 대통령에게 졌습니다. 한편 선거 결과에 불복한 보소나로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측근과 군 장성들을 성동해 룰라 정권 전복을 노린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했고 결국 징역 23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의 우편투표 참여가 더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난 주말부터 현장 투표센터 운영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투표율이 오를지 주목됩니다. 지난 주말까지 캘리포니아 전체 한인 등록 유권자 22만 7,310명 가운데 우편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1만 8,506명으로 참여율은 약 8.1%를 나타냈습니다. LA 카운티는 한인 등록 유권자 9만 8,725명 가운데 7,526명이 우편투표를 마쳐서 약 7.6%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보면 5만 1,953명 가운데 5,381명이 투표를 마쳐서 약 10.4%로 LA 카운티보다는 투표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LA와 오렌지 카운티 선거구는 지난 23일부터 현장 투표센터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센터에서는 현장 투표뿐만 아니라 우편 투표지에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유권자도 투표센터에서 조건부 유권자 등록을 마친 뒤에 투표할 수 있으며 등록 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투표지는 정상 처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로 지정된 대도시 국제공항들에 대해서 세관 및 입국 심사 기능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업계와 관광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항공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연방이민단속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소위 피난처 도시 지역에 있는 공항들에 대해서 연방세관국경보호국 인력을 축소하거나 국제선 입국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대상 도시로는 LA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덴버, 필라델피아 지역의 국제공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연방이민단속국과의 협조를 제한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들로는 한국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입국 심사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국 심사 기능이 없으니 그런 도시에 있는 공항으로는 한국 갔다가 미국 돌아올 때 입국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멀린 장관은 앞서 지난 4월 팍스 뉴스 인터뷰에서도 피난처 도시들이 국제공항을 운영하면서도 연방이민정책 집행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제선 세관 업무를 계속 제공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 및 관광업계에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을 대표하는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어제 성명을 내고 주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 인력을 줄이는 조치는 관광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승객 이동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같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 샤언 더피 교통부 장관도 공개석상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하튼 논란은 있지만 전담 부처 장관이 직접 밝힌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썸머타임을 연중 고정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매년 두 차례 반복되는 시간 조정 관행이 폐지될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시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어왔다라면서 매년 두 번 반복되는 이 터무니없는 시계 고치기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과 수고를 끝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 연방 하원 에너지 위원회는 이른바 선샤인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3월 시계를 1시간 앞당기고 11월에 다시 되돌리는 현재의 썸머타임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을 그저 1년 내내 썸머타임처럼 1시간 앞당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하원 본회의로 넘어가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동안 썸머타임 폐지 논의가 줄곧 이어져 왔지만 지역별 이해관계와 여론이 엇갈리면서 번번이 입법에는 실패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는 썸머타임을 시행하고 있지만 하와이주와 애리조나주는 썸머타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가 지난 20일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제29대 회장선거 공고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사회는 이 자리

14,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자로 오는 6월 2일 정오까지 지원서 양식을 만희복지재단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오늘자 한국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4: 누구랑? 우리끼리?
3: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5: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6: golfpromi.com
7: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5: 골프.
7: 누구랑 해?
5: 프로랑.
7: 어떻게 해?
5: 골프 프로미에서.
3: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5: golfpromi.com
8: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9: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8: 장례비는요?
9: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8: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9: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5: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4: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5: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6: 99세까지 팔팔하게.
1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8: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자, 한국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라 지금 이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의 핵잠, 소위 핵잠수함 추진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오는 2030년대 중반 첫 번째 핵잠수함을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진수하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 그런데요, 여기서 좀 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핵잠수함 하니까

0: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핵잠수함이란 핵무기를 탑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핵, 즉 원자력, 이 원자력을 연료로 가동하는 이핵 연료 잠수함이다. 아, 이런 의미입니다.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YTN입니다.
1: 정부가 경남 진해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원칙과 방향성을 담은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조달 협력에 합의한 지 반년 만에 국가 차원의 전력 획득 사업 추진을 처음 공식화한 겁니다. 1990년대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에 차세대와 핵추진 신기술을 뜻하는 영문 머리 글자를 붙여 장보고 N 사업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2: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으므로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1: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 1번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우리 독자 기술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연료로는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을 확보해 건조부터 해체까지 한 척당 40년이 넘을 운용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 핵 잠수함과 구분 지으며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국방 분야에선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남아있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첨단 강군 육성과 함께 조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주문하며 내일 당장 전작권이 회수돼도 국가 방위엔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0: 이어서 가든그룹 화학탱크 폭발 위험 감소 속보 전해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에 있는 화학물질 탱크의 폭발 위험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변 주민 약 5만 명을 상대로 내렸던 대피령 가운데 일부를 어제 해제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화학물질 탱크는 가든그룹에 있는 항공기 부품 제조 공장에 있는 것으로 인화성이 강한 화학약품 무려 7천 갤런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탱크가 과열되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폭발 위험이 고조됐었는데요. 탱크에 살짝 금이 가면서 화학물질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일부 배출되면서 압력이 내려가고 압력도 내려가니까 탱크 내 온도도 내려갔습니다. 탱크 내 온도가 무려 확시 100도를 넘었다가 90도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크레이그 코비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탱크 안에 든 화학 물질이 여전히 고온이고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인 한이 폭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아직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려면 탱크 내의 온도가 화씨 60도 정도 수준으로는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이야기한 항공기 부품 제조 공장인 GKN 에어로스페이스는 가든그로브라는 이 밀집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공기 정화 규정 위반이 적발돼서 90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No, 서비스 제공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건 이란이 한 말인데요. 이란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돈의 그 성격에 대해서 통행세 또는 통행료라는 것은 틀린 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조건으로 개방되는가, 선박이 통과할 때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 단어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가이 대변인은 정부기관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나 수수료를 뜻하는 이란 말로 아바레즈라는 단어는 틀린 단어다라면서 비용이라는 뜻의 하지네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언어인 페르시안 말로 아바레즈는 통행세 또는 통행료를 의미하고 하지네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뜻합니다. 이 바가이 대변인은 우리는 아바레즈 즉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서비스 비용 하지네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도선의 자유, 항행의 자유, 또 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이 해협과 페르시아만 또 오만 해협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 같은 조치가 바로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종전을 위한 MOU를 맺는다라고 해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통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란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무료로 통과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되는 일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란 전쟁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했건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은 지금 폭등해 있는 국제 유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장 관심이 되는 유가 하락은 어쩌면 전쟁 이전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0: 얼마 전에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요. 1층부터 60층까지 누가 빨리 오르나. 그래서 이른바 수직 마라톤이라고 이름 붙여진 대회가 열렸습니다. 벌써 22회째를 맞고 있다고 하네요. 더 놀라운 것은 지난해부터 신설된 챌린지 부문이라고 해서요. 이런 과정을 모두 6번 반복하는 것. 즉, 총 7,506개의 계단을 오르는 누가 이걸 도전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했고 우승자가 나옵니다. 아, 성취감이 정말 대단하겠죠? 그런데 진짜 운동 목적이라면 계단 내려가기 부문도 새로 신설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자, 계단을 오를 때는 근육이 수축함에 힘을 내는 단축성 운동이라면 내려올 때는 허벅지 근육이 길게 늘어나며 체중을 버티는 신장성 운동이 작동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호주 연구에 따르면 이 계단을 내려간 그룹의 하체 근력이 34% 증가했는데 올라간 그룹은 15% 증가에 그쳤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LDL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 개선도 크게 관찰이 됐고요. 자,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과정이 바로 근육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단을 내려올 때 허벅지 근육이 체중을 분산해서 제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 힘이 쌓일수록 근육의 밀도와 관절의 안정성이 함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심폐 부담도 상대적으로는 적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쩌면 숨이 찰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동작이 필요할 텐데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속도를 좀 더 줄여서 꾸준히 계단 내려가는 운동 해봄직합니다. 단 세 가지만 조금 더 주의해 주세요. 첫째, 평소보다 속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입니다. 한 발로 체중을 충분히 버틴 뒤에 다음 발을 내딛습니다. 저항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커지니까요. 둘째, 발 앞쪽부터 부드럽게 디딥니다. 뒤꿈치로 찍듯 내려오면 충격이 커져서 무릎에 큰 부담을 주겠죠. 자, 셋째, 난간은 잡지 말고 스친다. 균형이 흔들릴 때는 네,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가까이 위치는 해야 되겠지만 평소에는 가볍게 터치하는 수준으로, 그래서 의존을 줄일수록 하체 근육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죠. 자, 무리하지 않고 속도만 조절해도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 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 계단을 내려오는 동작, 이제 무심코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볼까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혼잡을 피해 미리 투표하세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느 투표소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시려면 plan.lavo.gov를 방문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투표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8: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9: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8: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9: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8: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9: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잃고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8: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9: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10: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2: 바로 지금입니다.
2: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12: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6: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2: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6: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3: 예,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메모리얼 데이였던 어제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전쟁으로 탄생한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어제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일반적으로 동맹을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동맹은 관리돼야 하고 강화돼야 한다 라며 동맹의 모든 당사자에게 확고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동맹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한쪽 당사자는 무너지게 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BTS의 신곡 Swim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의 하나인 American Music Awards에서 Song of the Summer로 선정됐습니다. Swim은 어제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AMA 시상식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9개 경쟁곡들을 모두 제치고 Song of the Summer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 한편 K-POP 디몬 헌터스의 삽입곡인 골드는 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 즉 Song of the Year에 선정됐습니다. 골드는 앞서 그래미 어워즈를 비롯해서 아카데미 시상식, 또 골든 글로브 시상식 등 굵직굵직한 글로벌 시상식에서 이미 수상한 바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월드컵 기간 동안 이란 축구대표팀의 멕시코 내 베이스캠프 운영을 허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쉐인바움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란 대표팀의 자국 내 숙박을 원하지 않아서 이 FIFA의 요청에 따라 멕시코가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란 대표팀이 애리조나주 투싼에 차릴 예정이던 이 베이스캠프를 멕시코의 국경도시 티화나로 변경한다라고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란은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모두 LA 인근 잉글루드와 시애틀 등 미국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이에 따라 이란 팀은 티화나에 머물면서 미국 내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또 한 번 타코를 입증한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음을 비력했습니다. 그동안 이란 내 농축 우라늄을 무조건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여러 차례 강하게 천명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도저히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니 또다시 슬그머니 한 발 양보하는 소위 타코를 보여준 셈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타결 목전에서 지금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쟁점 중에 하나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 있어서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이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농축 우라늄은 이란에서 폐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60%의 농축 우라늄 440kg을 미국에 내놔라. 우리 미국이 가져가서 처리하겠다라고 강경했던 그간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입니다. 농축도 60%의 농축 우라늄은 농축도를 조금만 더 높일 경우에 곧바로 무기급 핵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란의 잠재적인 핵무기 역량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동안 간주되어 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농축 우라늄 폐기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함께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폐기할지 그 폐기 방식이 중대한 쟁점이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을 위해서 이란에게 한 발짝 양보한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줄여서 TACO 타코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어서 세븐일레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편의점을 일본식 모델로 발전시켜서 세계에 퍼뜨린 스즈키 도미후미 세븐일레븐 명예 고문이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1932년생인 고인은 1963년에 한 유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미국 출장 중 편의점을 접한 그는 사우스랜드 회사와 계약해서 1974년 도쿄에 일본 1호점을 열었습니다. 1991년에는 사우스랜드사의 경영권을 아예 인수했습니다. 대형 매장이 대세이던 시절에 반대를 무릅쓰고 소형 편의점을 도입한 그는 편의점의 대부로 불렸습니다. 고인이 이끈 세븐일레븐은 세계 최대 체인으로 성장했으며 한국에는 1988년에 설립된 코리아 세븐을 통해서 1989년 첫 점포를 들여섰습니다. 현재 세븐일레븐은 전 세계에 무려 8만 5천여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13,200개, 한국에는 1만 1천여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나라 규모에 비해서 한국에는 세븐일레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세븐일레븐이라는 이름은 당시의 영업시간인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를 의미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지금은 편의점이 24시간 문을 여는 곳이 특히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름이 지어졌던 1946년 당시로서는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밤 11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혁명적인 영업시간이었습니다. 그런 혁명적인 영업시간을 곧바로 세븐일레븐 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1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7: 213-383-3838 213-383-3838.
18: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9: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20: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1: Air.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1: 네.
22: 수영도?
21: 그럼요.
2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3: 아, 이어서 석사보다 연봉 많은 뉴욕의 호텔 청소 직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뉴욕의 호텔 객실 청소 직원들이 석사 학위를 보유한 교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욕 호텔 업계와 노조는 약 2만 2천 명의 호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단체 협약안을 합의했습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객실 청소 직원의 연봉은 오는 7월 1일부터 7만 7,113달러로 오르며 근속 6년 차에는 기본 연봉이 11만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노조와 호텔 업계는 지난 주말에 막판 협상을 통해서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하면서 일단 우려됐던 파업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업이 벌어질 경우에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와 월드컵 개최를 앞둔 이 뉴욕의 관광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협상은 애초부터 호텔 업계가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합의로 인해서 호텔 이용객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텔의 부담을 결국은 고객들의 부담으로 일정 부분 전가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호텔업계의 한 관계자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뉴욕에서는 호텔 객실 청소 인력이 교사나 경찰보다도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객실 청소 직원들의 임금 평균은 현재 지금도 연봉 평균 7만 2천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은 이미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번 계약이 적용되면 오는 7월부터는 추가적인 인상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뉴욕 경찰 신입 경찰관의 연봉은 6만 884달러, 뉴욕의 신규 소방관은 5만 4,122달러 수준입니다. 소방관의 경우 경력 5년 차가 돼도 연봉이 7만 5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또한 뉴욕에서 석사 학위를 가진 신입 교사의 연봉은 7만 7,455달러입니다. 이제 7월달이 되면 호텔 객실 청소 직원의 연봉이 석사 학위를 가진 교사보다 훨씬 더 많게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AI 독재자를 걱정하는 교황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처음 발표한 최고 권위 교서에서 인공지능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도록 무장해제가 필요하다라고 이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신기술과 각종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가 전쟁을 둘러싼 양극화와 반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라며 정당한 전쟁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어제 교황청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회칙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회칙이라는 것은 교황이 전 세계 카톨릭 신자와 주교들에게 전하는 최고 권위의 사목 교서입니다. 다른 교황 문헌인 교황 교서, 권고, 담화, 연설, 강론 등과 비교해서 가장 구속력이 강합니다. 교황은 이번 회책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AI 무장 해제를 꼽았습니다. 기술을 가진 권력자가 AI를 통치하도록 하는 권리를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AI를 개발한 회사가 AI 권력을 모두 휘두르거나 아니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AI 기술을 독점한 채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미래 영화에서 그런 상황이 그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무장 해제라는 것은 AI 기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AI가 인간이 또는 한 독재자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AI를 독점한 권력자가 국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교황은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디지털 시대에서 데이터는 기술자나 독재자들에 의해서 통제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런 권력이 소수에 집중될 때 우리 미래 사회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AI 독재자를 걱정하는 교황님 스토리였습니다.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3: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24: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수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23: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24: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 이상 구매 시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23: 화장품 구입도 김수전기에서. 김수전기로 오세요.
25: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26: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25: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26: 우메캔.
27: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25: 감사한다면
26: 사랑한다면
25: 역시 우메캔.
26: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27: 888-941-3311 우메캔.
23: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28: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29: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8: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9: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28: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30: 요 타임 투 플레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31: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30: 두 번째 참가자.
32: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30: 세 번째 참가자.
31: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30: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오늘 구름이 좀 끼면서요. 낮 기온이 그리 높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68도 정도에 불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뭐 비슷하게 선선한 67도, 목요일도 67도, 그리고 이제 금요일 72도, 토요일 77도, 일요일 80도 이런 순서대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쉽게 풀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한미옥입니다.
1: 만약 내가 설거지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그냥 얼른 이거 치우고 빨리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아니구나 디저트를 먹어야지. 그냥 이거 빨리 끝내버리라고 안달이라면 나는 막상 디저트를 먹을 때의 그 맛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이다.
0: 바로 세계적인 명상 스승 틱낙한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설거지할 때는 다음 먹을 디저트를 생각하고 정작 포크를 들었을 때는 먹는 일에 집중 안 하고요. 가만 있어봐. 아, 그렇지. 그 일이 이러면서 다음 일을 걱정하느라 눈앞에 달콤함은 놓쳐버린다는 거죠. 늘 미래로만 마음이 달려가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닮아있지 않나요? 행복이나 성공이 저 모퉁이만 돌면 있을 것 같아서 언젠가 내 삶이 완벽해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 즐겨야지 이러고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진짜 인생은 은퇴 후나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요, 바로 오늘 마주하는 이 뿌옇지만 참 적당한 온도, 오늘 하루의 날씨, 정성스레 차린 나만의 아침 식사, 그리고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찾아간 이 라디오, 이 소리, 음악 속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는요, 시선을 지금 바로 여기에 딱 잡아두면서 순간순간의 작은 행복들을 마음껏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은 바로 지금 여기 아니겠습니까?
2: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0: 4세대 뮤지컬 배우라는 김성철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가운데서 This is the moment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배우들이 불렀지만 또 새로운 또 떠오르는 또 신의 배우이기도 한 분의 한번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바로 지킬 앤 하이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인격일 인간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실험을 연구하던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의 얘기입니다. 결국 임상실험을 이사회에서 반대를 해서 자신의 몸에 직접 이 실험 물질을 주입하게 되고 결국은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악의 결정체 에드워드 하이드가 깨어나면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사랑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정말 행복해야 될 순간 자기의 그 악이 나타나서 막 누구도 죽이고 뭐 이러면서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사라져줘야지 하면서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This is the moment 바로 지금이야 이러면서 임상실험하기 전에 자신의 몸에 그걸 내면서 나는 그래도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곡이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진짜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도핑 테스트 없이 이왕 할 거 대놓고 하자 이래서 합법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나와서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인핸스드 게임즈가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계에서 거센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결국은 사실은 약물을 안 한 선수들이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그래요. 이 약의 도움은 진짜 필요 없는 것도 같지만 있는 것도 같아서 저도 오늘 약을 하나 먹고 나왔어요. 호르몬? 옛날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호르몬을 먹으면 좋다 이러셔서 먹었는데 한 열댓 개 먹었거든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해지려고 그래서 왜 괜히 입잖아요. 왜 이러지? 그래서 안 먹고 있다가 오늘 알을 하나 지금 디스이지도 뭐 미룰 게 뭐 있어 이러면서 하나를 먹고 나왔는데 앞으로 방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뭐 그런 약물 아니어도요. 지난 주말에는 저는 예전에 그 베질 뭐 민트 이런 어부를 키우는 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사다 놓으면 이게 금방 죽고 이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그 화분갈이 흙을 하나 사놓고 이게 남는 게 있어서 화분갈이에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켓이나 이런 데에서 조그만 화분들을 살 때요. 이거를 꼭 화분갈이를 해줘야지 그 좁은 데 뿌리가 그냥 뻗어나가려고 그러다가 옴짝달싹 못하면 결국은 죽어버리더라고요. 이 뿌리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화분에 화분갈이를 해주면서 거기에 또 영양분이 있는 그런 흙을 더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너무 잘 자라서 오래가나도 잘 먹고 어제 산 베지라고 민트가 그냥 축 처져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요. 정말 탱탱하게 살아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민트를 탁 가위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옆에서 또 풍성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잎을 갖고 뜨거운 물에 탁 넣었더니 그냥 민트 향이 우러나면서 그린 색깔의 그 아주 건강한 약과도 같은 보약과도 같은 민트와 꿀을 넣고 이렇게 탁 차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는 가장 그 있잖아요. 원하는 것들 차 한 잔 좋아하는 내 몸을 또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따끈한 뭐 요즘 그 겨우살이 더부살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이 그걸 주셨는데 어머 놀라워요. 살짝 이렇게 뭐 곱고 뭐 슬로우 쿠킹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팥에다가 놓고 계속 뜨거운 물 부으면서 그냥 우려 먹는 거죠. 뭐 불 켜고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요즘 뭐 에너지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디 캠핑 안 가고요. 캠핑카족들이 반경 30마일 이내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가까운 그런 뭐 코아라든가 이런 캠핑하는 사이트에 가서 가까운 데서 그렇게 많이 즐기셨고 또 지난 연휴도 집에서 그냥 방콕하면서 집에서 그냥 어디 가요 고생이고 이러는 게 많았다고 그래요. 가스비도 그렇고 또 나가면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은 돈으로도 나의 건강에도 좋고 기분 전환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아주 잘 우리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그 물가도 오르고 그랬지만 오히려 돈을 많이 쓴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복수 리벤지 소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뭐 집도 못 사는 거 그냥 맛있는 거라도 먹자 이런 마음. 그리고 혹은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미리미리 사놔야지 이래서 저도 안 사도 돼야 할 속옷 반스를 아 이거 뭐 필요해 이러지만 아 나중에 오를 거야 미리 사놓자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미리 사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소비가 오히려 줄지 않고 소비자들이 이 돈을 좀 쓰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이 돈으로 이 귀한 오이를 하나 탁 먹는다면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내가 이거를 탁 농사져서 먹으려 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돈으로 내가 그래도 갖고 있는 돈으로 뭔가를 사서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저는 어떤 분이 오이를 잔뜩 주셨어요. 바로 저쪽 리버사이드 가면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거기서 오렌지 농장도 하시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진짜 오렌지도 맛있더군요. 바로 샌버나디도 교구 한인의 날 행사가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에서 일요일 있었습니다. 점심 12시부터 4시까지 와 4시간 동안요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야, 한 분도 안 가시고 그 함께하는 그 마음 그리고 라플 티켓이 내가 당첨이 안 돼도 누군가가 당첨이 되면 정말 기뻐해주는 그 마음 그리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했겠어요. 어린이들의 케이팝 댄스 또 뭐 멕시칸 친구들의 전통 음악과 춤 그리고 사물놀이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중에는 또 어우동 복장을 하고 어떤 분이 나오셔서 어우동 춤을 추시는데 그 어우동 옷이요 이렇게 걷잖아요. 약간 섹시하게 탁 걷어가지고 이렇게 주름을 치마에 만드는데 제 옆에서 보조로 일을 도와주시던 있나시오? 제가 이분 이름을 카톨릭 그 세례명 중에서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시오에서 있나시오? 에서 니은 빼면 이나시오 씨가 오! 치마 올라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거예요? 이랬는데 제 그 모션이 좀 원래 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잘 안 들리니까 어머 올라갔네요. 이 소리를 잘못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우동 댄스 언니가 현마리아 씨 춤을 추시는데 중간에 가서 치마를 마구 내리시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 때문에 어제도 하루 종일 웃고 지금도 웃기네요. 아니 기껏 네가 패션이라고 머리 세워놨는데 야 너 머리 삐졌어 하고 막 다듬어주고 이거 패션이야 그래서 바짓단 탁 올렸는데 어머니께서 야 너 바짓단 올라갔다 막 피고 그런 게 있죠. 저마다의 개성이 중요한데 아무튼 어우동 치마를 내리시는 그분 모습 보고 아 정말 그 남성분이 참 효자시더군요. 어머님이 대장암 사기셨는데 그 테마큘라에서 산타모니카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병원을 새벽 4시 일어나서 그렇게 모시고 다니시는데 대장암 사기 말기에서 지금 거의 완치 단계에 이르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이 놀라운 기적들은 사실 있구나.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좋은 기운을 받고 왔습니다. 빅토벨리 성당 그리고 테마큘라 성당 또 김대건 성당 많은 천주교 신자분들과 함께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저는 너무 좋은 기운을 받아왔어요. 여러분도 늘 계시던 곳만 계시지 말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하다 보면 새로운 도어가 문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 만남 속에서 또 다른 깨달음과 뭔가 삶에 또 다른 기쁨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말 얘기, 재미난 얘기 또 저도 또 드릴 말씀이 있네요. 가수 강수지 씨의 친오라버니가 뉴욕에 사시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남수단 어린이 고아원을 운영을 하시다가 수단에 내전이 있어서 이제 우간다로 다 가셨어요. 우하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빵 공장과 그리고 어린이들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신 거를 모아서 거기에 또 어떤 예배당도 차리고 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저한테 그 선교 감동 후기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와, 그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전쟁과 정말 가족 잃어버리고 무슨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렇겠어요. 전혀 웃지 않는 아이들을 가져간 캔디에 밀가루에 놓고 가서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하잖아요. 그 밀가루 속에 응? 캔디 찾아서 먹는 거 그 검은 얼굴에 밀가루가 묻자 아이들이 서로 웃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감동의 얘기들이 담겨 있더군요. 아, 그렇게 나눔 속에 사랑도 확인하고 그러는 여러분의 일주일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6: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6: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5: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6: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7: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 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 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1: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2: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4: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2: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4: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0: 우리의 상해상법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연휴 때 뭐 일을 하셨다고요?
1: 아,
0: 야,
1: 예.
0: 진짜. 네?
1: 아, 제가 네. 이번 주말 Memorial Day weekend에는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에 제가 사무실을 한 3일 빌고 주말까지 합해가지고 변호사 옆에 그 컨퍼런스를 저기 멕시코에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4박 5일이나 그러죠? 4박 5일을 다녀와서 제가 좀 사무실에 비어서 이번 주말에는 꼭 일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0: 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죠.
1: 네. 네.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네. 우리가 법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아 많이 배우시고 네. 에, 배우고 아 법을 아, 네. 사용할 줄 알게 되시고 네. 우리가 법을 많이 알고 쌓고 그러면은 우리가 네. 하는 일 자체가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법 네. 구조가 워낙 네. 구체적으로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법이 꼭 엮여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법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가 네. 대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대책을 아니면 네. 또 어떻게 대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네. 또 우리가 저기 소송을 안 당할 수 있게 피해갈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알아서 네. 또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고 또 어떤 변호사한테 갔을 때 또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0: 네.
1: 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면은 네.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0: 네.
1: 예, 그래서 제가 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저는 사고 자동차 사고를 많이 하니까
0: 네.
1: 아, 그 상황에서 언제든지 아셔야 되는 거는 의뢰인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권리는 네.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네. 상황이 어떻게 됐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청구하는 게 우리 의뢰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권리입니다.
0: 네.
1: 그리고
0: 네.
1: 변호사는 반대로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0: 네.
1: informed decision,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0: 네.
1: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게 변호사들은 의뢰인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0: 네. 네,
1: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하실 때 법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0: 네.
1: 우리는 법을 친하게 지낼 수 있고
0: 네.
1: 친구처럼 지낼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이 배우고 친구가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시간 많이 보내고 싶듯이
0: 네.
1: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진짜. 근데 오늘 네. 이렇게 보니까 여기 keep your friends close but 네. your enemies closer.
1: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아니 저번 네.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0: 네.
1: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아, 우리 한국 제가 한국 갔다 왔을 때 말씀드린 게 한국에서는 그 사기꾼의 천국이라. 예. 그래서 사기꾼이 너무 사기를 많이 치니까.
0: 아, 그렇긴 한데 또
1: 네.
0: 제가 뉴욕에 살다 왔잖아요. 죄송하지만 뉴욕에서는 LA 가면 사기꾼 천국이다. 너가 그러면 분명히 사기당하니까 왜 가냐. 이렇게 말렸었어요.
1: 그렇죠.
0: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나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섞여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한국 가가지고 들은 게 택시
0: 네.
1: 아저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셔서
0: 네.
1: 제가 저번 프로그램 말씀드렸듯이 한국 가가지고
0: 네.
1: 그 사기죄로 징역을 받는 그 케이스가 제 지금 진행하는 미국의 리얼리스틱 케이스 하나가 있어가지고
0: 네.
1: 거기를 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가지고
0: 네.
1: 그때를 판결문을 내리는 걸 제가 가서 참석해서 봤거든요.
0: 네.
1: 그런데 징역이 너무 짧아요. 1년 6개월밖에 몇백억을 훔쳤는데 징역이 1년
0: 그러니까.
1: 6개월밖에 안 나왔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택시를 마침 타고 가다니는데 그 택시 아저씨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0: 네.
1: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 기사님이 저한테 한국이 그렇게 칭호가 있다. 뭐 사기꾼의 천국이다. 왜냐하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징역 사람이.
0: 예. 좀 세게 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1: 예,
0: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1: 네.
0: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지만 뭐
1: 네.
0: 8년, 10년 이렇게 돼서 너무 억울한 피해자,
1: 네.
0: 희생자, 가족들, 유가족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1: 네.
0: 그 사실 사기를 치는 게 한국인들이 이렇게 잔머리가 너무 네. 잘 빡빡 돌아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렇죠. 사기 치려고 하는 것도 굉장한 그걸 요구를 하는데
1: 네.
0: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게 있나요?
1: 물론이죠. 여러 가지 면이 있죠.
0: 미국에서도?
1: 예, 엄청 많죠.
0: 에스크로 있고 이런데도?
1: 네, 그래도. 예. 제가 다음에
0: 네.
1: 소송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0: 네.
1: 사기치는 방법들을 제가
0: 네.
1: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리뷰해서 검토해보고
0: 네.
1: 청취자들한테 조심해야 될 때 또
0: 네.
1: 다음에는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결국 그런 말씀을 저번 프로그램에 드렸던 거는 우리 문화적으로
0: 네.
1: 제가 볼 때는 그 속담을 말할 때 속는 셈 치고 믿자. 믿어보자.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비슷한 말을 속담을
0: 네.
1: 제가 연구해 봤을 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Giving the benefit of the doubt. 그러니까 의심의 혜택.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

0: 생각에서 틀린 점이 무엇일까?
1: 네.
0: 그리고 저 역시 미국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소송을 하고 수많은 상대방 변호사랑 싸우고 갔을 때 그 늘 조심해야 되는 점이 무엇이냐? 상대방한테 뭐라고 상대방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듣고 의심이 있죠. 다웃이 있지만 그래도 그럴 때 제가 I'll give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의심의 혜택을 주겠다. 근데 그 다음 사고방식은 제가 늘 해왔던 사고방식은 지금 내가 의심의 혜택은 주지만 난 계속 속으로 제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두고 볼 거다. 난 조심할 거다. 긴장 안 풀 거다.
1: 네. 네,
0: 그런데 이제 또 우리 한국말로 속담에 들어보니까 속는 셈 치고 믿어줄게. 그러면 벌써 속아도 괜찮다는 이런 그 subliminal 메시지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냥 속아줄게.
1: 그렇죠. 그럼 네. 너무 위험한 거야. 그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겠어요.
0: 그러니까 네. 또 제가 보니까 네. 그 속는 셈 치고 믿어볼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더니
1: 네.
0: 상대방의 변명이나 이야기가 네. 미심쩍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믿기로 결정했을 때 사용하는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적혀 나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추궁이라는 게 어려워서 제가 그것도 봤어요.
1: 추궁. 예. 이게 궁전이야 뭐야 추궁.
0: 잘못이나 책임을 엄하게 따져 밝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우리 문화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1: 그냥 대충 넘어가. 아이 그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아이 뭐 그러겠지. 아이 걱정하지 마.
0: 그렇죠.
1: 이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죠.
0: 그래요.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왔지만 그래도 계속 제가 말씀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저도 한국인이고 부모님이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교 정신이랑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몸에 배어 있어요. 뼈나 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특별히 소송에는 상대방한테 많이 속임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늘 겪어야 되고 그걸 이겨내야 되고 그걸 파악해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에 와서 그런 것들을 강조해드리고 싶고 제 경험을 통해서 겪었던 일들을 말씀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네, 예. 그러니까 꼼꼼히 예. 계속 I'm watching you,
0: 네.
1: I watch you 이거 I 이러면서 여러분 I watch you 이러고 늘 내가 watch하고 있다.
0: 네.
1: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다.
0: 네.
1: 이런 거를 심어주고 계속 다웃을 좀 가져가야 되겠네요.
0: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1: 그래서 잘못될 경우
0: 네.
1: 그리고 혹시 이게 뭔가 그 안에 트랩이 있지 네. 않을까.
0: 그렇죠. 늘 의심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한국 쉽게 말을 하면 긴장하라는 뜻이에요. 긴장하라는
1: 네.
0: 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할 건지 지켜보라는 뜻인데
1: 네.
0: 우리 속담에 속는 셈 치고 믿어볼게요. 추궁을 아예 그냥 안
1: 네.
0: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 네.
0: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저도
1: 네.
0: 늘 소송할 때
1: 네.
0: 늘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 변호사가 굉장히 나이스하고 오히려
1: 네.
0: 화를 안 내고
1: 네.
0: 아주 차분하게 저한테 접근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1: 네.
0: 사람이 저는 더 지켜봐요. 더
1: 네.
0: 조심해야 되고 더
1: 네.
0: 존경하면서 더 제가 조심히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걸 늘
1: 네.
0: 말씀드린 게 그게 바로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으로서 느꼈던 일이고 이
1: 네.
0: 미국의 문화에서
1: 네.
0: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예.
1: 우리 변호사님,
0: 네.
1: 변호사님은 바로 상해 상법 소송 전문가시고요.
0: 네.
1: 그리고 오피스는 저희 방송국 바로 옆 사무실입니다. 네이버세요.
0: 네.
1: 윌셔와 옥스포드 코너에 있는 체이스 빌딩 하얀 건물 있죠?
0: 네.
1: 쌍둥이 빌딩 하얀 건물의 8층에 올라오시면 하워드 김 변호사 오피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덤불 속에 새 두 마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0: 예, 그거라는 거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법에서도 소송을 할 때도 이 법적으로 관련이 되시면은 이 opportunity cost라는 게 있습니다. opportunity cost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기회 비용.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UCLA 다니면서 경제학하고 철학을 전공 두 개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제가
1: 경제학, 철학
0: 예.
1: 공부하시고 나중에 다시 법을 공부하시고
0: 예. 그래서 좀 애매하고 좀 사람들이 들어보면 좀 예. 희한한 네. 컴비네이션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예. 경제학이랑 철학이랑. 그런데 늘 제가 법에서도 느끼는 거는 모든 거는 결국 경제적이에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을 하기 때문에 네. 아, 돈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네. 다치면 얼마나 아, 보상을 받냐. 네. 저기 비즈니스 상법에 따지면은 네. 손해배상 그게 무엇이냐 네. 비즈니스 뭐 물건을 샀는데 돈을 안 줬다 그러면 그 물건값을 받아내야 되겠죠 네. 그럼 돈이죠 그리고 사기를 이게, 쳐도 돈으로 네. 따져야 되기 때문에
1: 아니 저기 걔한테 물려도 비싼 집 저기 돈 많은 집 걔한테 물려야지 그래서 이게 상처만 보고 이게 얼마짜리다 이게 아니고 그 집이 이거 이렇게 딱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0: 아 예 네. 그래서 그 제가 저번 전 네. 프로그램에도 말씀드린 게 우리 그 통증과 고통이 많아야지 네. 통장도 커질 수 있다고 제가
1: 아 그래서 통통해요.
0: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재미있게 유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보험이 아. 얼마나 커버리지가 얼만큼 네, 돼 있느냐. 네. 네, 아무리 사고가 크더라도 네. 상대방 쪽 잘못한 쪽이 아, 네. 보험 커버리지가 굉장히 적다. 네. 지금은 이제 미니멈이 3만 불, 사람마다 3만 불 아니면은 네. 이제 사고당 6만 네. 불. 그런 커버리지가 미니멈이 돼 있거든요. 법이 네. 바뀌어서. 그런데 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3만 불이 넘는다. 그럴 네. 수도 쉽잖아요. 요새 병원비도 비싸고 네. 사람 한번 수술하면은 뭐 몇십만 불도 네.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험.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UM, Uninsured 네. Motorist Coverage 그 얘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불행 중 다행에 네.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셨다, 크게 다치셨다 네. 그러면 상대방 쪽이 네. 보험이 빵빵해야지 우리가 불행 중 다행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흔히 말하는 똥차에 치여서 아니 이거 무면허 내가 보험도 없는 예. 그런 친구의 차에 치이면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게 발생하더라고요.
0: 그래서 제가 네. 그때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제가 한 프로그램 자체 그리고 제가 또 기사도 하나 썼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H 매거진에 그래서 거기에 그 보험 가입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해드렸고 그 네.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파악을 하셔야지 내가 이런 상황에 다쳤을 때 어떻게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네. 그것이 바로 보험이기 때문에 네. 보험이라는 거는 사고가 나기 위해 날 때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네. 만약에 상대방이 똥차 보험 없다 뭐 그런 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네. UM이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그 UM 커버리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돈이 네. 얼만큼 들을 건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회 비용이 될 수가 있어요.
1: 네, UM이 뭐의 약자죠?
0: 아, uninsured motorist. 아, uninsured라면은
1: 무보험자, 무보험자 차에 치였을 때.
0: 네. 아, 그렇죠. 이게, 그리고 네. UM이 가입되면은 UIM도 자연적으로 가입이 되는데 UIM이라는 거는 uninsured motorist, underinsured 네. motorist.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보험이 가입돼 있어도 보험이 네. 내 데미지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더 적다. 네. 만약에 우리가 보험 사고가 나가지고 데미지가 10만 불인데 상대방 쪽에서 3만 불밖에 없으면은 네. 우리 UM에 가입돼 가지고 우리가 10만 불이 있으면은 3만 불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도 받아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보험에 다시 나머지 청구해서 10만 불까지 데미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나머지 네. 7만 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험회사에서 네. 그리고 그 UM을 사용하는 거는 절대로 우리한테 악하게 나쁘게 적용될 수가 없다. 네. 우리 보험 회사에서 이제 네. 가끔씩 들으거든요. 네. 의뢰인들이 아, 내 UM 쓰면 안 된다. 내 보험 쓰면 안 된다. 내 점수 올라간다. 내 저기 매달 내는 거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네. 근데 UM은 네. 우리가 잘못이 아닐 때 사용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UM을 써서 네. 우리한테 나쁜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우리 보험회사에서 포인트나 네. 뭐 우리 그 보험료 내는 거를 올릴 네. 수가 없어요. 그건 불법이 네. 돼요. 그래서 네. 그거는 꼭 이해하셔서 제가 늘 우리 보호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 네. 네. 자,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순식간에 아차, 저도 어제 후진하다가요. 네.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면했어요. 얼마나 네.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래도 결국 네. 사고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고 났을 때는 아휴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서 변호사님을 만나실 때도 꼭 한 군데서 하지 마시고 하워드 김도 찾아가시고 또 딴 변호사도 만나보시고 하면서 또 쇼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그때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상해 상법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님과 오늘 좋은 말씀 들어봤고요. 전화번호 213-977-9900 213-977-9900입니다. 우리 네. 성문 씨가 우리 멋쟁이 하워드 김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이러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아, 조끼까지 이렇게 풀로 입으신 패셔니스타셨습니다. 네. 네. 네. 자, 변호사님 간단히 끝 인사 주실까요?
0: 예,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소송이나 모든 일을 하실 때 언제든지 opportunity cost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런 거는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를 펄스하면 하나는 놓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상해법 말고 상법 네.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놔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런 미국의 재밌는 말 네. 하나만 해드리고 네.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네. 제가 이 프로그램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네.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1: 네.
0: 예,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덤불 속에 새 두 마리보다 낫다.
1: 아.
0: 예, 그게 무슨 뜻이냐?
1: 애인 한 명이 TV에 그 그냥 어 쭉쭉 빵빵 그 애인보다 낫다 어? 내 손에
0: 그렇게 어?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1: 네, 그거죠. 네.
0: 그래서 늘 생각하실 때 네.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마시고 우리 네. 상황을 잘 파악하세요. 우리가 네. 가지고 있는 새 한 마리 손이 네. 저기 부시아의 두 새보다 낫다 그 네. 뜻이라는 건. 이 두 부시 저기 쫓아가다가 이것도 놓치다 닥쳤다 꼭 놓치다라는 말도 있죠. 그런 그러니까 뜻이거든요.
1: 애인 많이 거느리려다가 어 그냥 다 놓치고 외로운 시세 되는 경우 있어요. 그거군요.
0: 예, 네, 그런 식으로도 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소송이나 우리 네. 삶에서 조금 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네. 통해서 네. 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하워드 김 변호사 213-977-9900 9900 상해상법 소송 전문가 하워드 김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 우리 정님이 청해 주셨어요. CCR의 Who Will Stop the Rain.

0: 이비를 누가 말려줄 것인가. 플로리다나 텍사스 이쪽에는 굉장한 가뭄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지난 메모리얼 위켄드 시작부터 해서 비가 오는 지역도 많고요. 그래서 홍수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이참에 내린 비로 인해서 그동안의 가뭄이 그래도 조금은 해소가 됐다라는 그런 주도 있더군요. 아, 날씨가 날씨대로 이렇게 가면 또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북이를요 저쪽 사하라 사막에다가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 바로 이 거북이가 대단히 큰 거북이입니다. 사하라 사막에다가 농사를 짓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너무 땅이 단단해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 거북이들이요 어우 더워라 어우야 어떡하냐 이러고서 땅을 이렇게 파는데 굉장히 깊게 판다고 그래요. 이 거북이가 느려서 그렇지 거북이들 보면 진짜 크고 힘찹니다. 그래서 그 거북이들이 그 굴을 파놔서 그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그린 색깔로 띠가 쫙 둘러있는 모습이 이 500마리의 거북이가 인간이 못해낸 일을 해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게 참 좋은 것이로구나라는 그런 컬럼을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거북이는 또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또 거북이잖아요. 우리가 버린 모든 쓰레기에 자연은 또 신음하고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Who will stop the rain처럼 뭐 흐름을 타야겠죠. 하지만 오늘 그래도 작은 친절 하나가 또 어떤 좋은 일들을 영향들을 나중에 주지 않을까. AI가 있기 때문에 믿어보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펍께서 교황님께서 AI를 정말 인간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AI를 무장해제해라 뭐 이런 또 말씀까지 하셨죠.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우린 있어서 너무너무 인터레스팅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시대에 이 순간에 살고 있네요. 아유 감사해라.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1: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2: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3: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2: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3: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2: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3: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2: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3: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4: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6: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7: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7: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6: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17: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8: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19: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20: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9: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20: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9: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0: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21: 류마티스 관절염,
22: 어깨와 허리 통증,
2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2: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1: 진통제 없이
2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0: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외롭기까지 하면 정말 속상하죠. 노스캐롤라이나의 아주 영리한 황혼의 절친들이 정답을 보여줬습니다. 혼자 살던 할머니들께서 의기투합해서 한지살림을 시작한 건데요. 아유, 어디 뭐 시녀, 어? 양로원을 가, 뭐 어디가, 아유 그러지 말고 우리 뭉쳐 살자. 집세나 공과금은 딱 N분의 1로 나눠내고요. 저녁엔 모여서 각자 해야 할 일들 분담을 해서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하고 청소 잘하는 사람은 청소하고 저녁에는 와인잔 부딪히면서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신다고 합니다. 아플 땐 서로 약 챙겨주고 심심할 틀 없이 옛날 얘기 꽃을 피우다 보니 요양원 갈 일도 우울할 일도 없다 하시는데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황혼의 쉐어하우스 시니어판 이 프렌즈 아닌가요? 혹시 혼자 계신 분들 지금부터 눈빛만 봐도 통하는 진한 찐친을 섭외를 포섭을 해서요. 일단 작은 모임부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인생 후반전에 나의 솔메이트는 누굴까? 그러면 인생이 덜 외롭고 그치지 않을까? 또 요즘같이요 렌트비 너무 올라가고 주거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여러 가지가 많이 부담이 되죠. 이럴 때 정말 쉐어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동체를 생각해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빨리 잡아야 되겠어. 응? 어디 있을까? 탱자의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용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3: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6: 선택하세요 품질을
2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2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9: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30: 안녕하세요. 오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상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에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상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상기가 아닌 바로 황상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사나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상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사나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상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사나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사나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상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세계에서 진짜 바퀴벌레가 제일 그 생존력이 세다 그러잖아요. 아, 바퀴벌레 얘기를 좀 꺼내보려고 그랬더니 헐레벌떡 우리 2부의 남자 우리
1: 이게 아유, 뭡니까 이게 진짜 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0: 내가 웃음이 나는 거예요.
1: 왜요?
0: 얼마나 열심히 막 뛰실까 후다닥다.
1: 저 문이 잠겨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nobody there.
0: 문이 왜 잠겼어?
1: 지금 문 잠겨 있는데 아무도 안 열어줘갖고 계속 두드리다가
0: 저쪽으로 돌아오시죠.
1: 그래서 저쪽으로 한 번 열어서 들어온 거예요.
0: 아 그래도 시간이 딱 맞춰서.
1: 아 그래. 네. 죄송합니다.
0: 아마 오늘 또 의상도 반짝반짝이고 어디 재밌게 썼는데. 보내셨나 보죠 연휴를?
1: 아,
0: 동물원 주위 간다고 그랬잖아요.
1: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0: 왜요?
1: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요.
0: 아 운동 많이 했다.
1: 근데요 날씨가 네. 기가 막혔어요.
0: 지난 주말에 진짜 날씨 좋았어.
1: 산산하고 햇빛이 거의 구름에 가려서
0: 아,
1: 바람 살살 와, 정말 최고였습니다.
0: 우린 여기 진짜 천국에 우리 감사해야 돼.
1: 정말 날씨 제가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0: 타주에는 진짜 막 물난리에
1: 그러니까요.
0: 막 토네이도에 아우,
1: 물론 여기도 네. 지금 불도 나고
0: 네.
1: 또 가든그로브의
0: 또.
1: 그 익스플로션 문제도 있고
0: 네. 고생 많으신 분 계셨어요. 그죠?
1: 맞아요. 지금도 사실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만 네, 네. 조금 나아졌죠.
0: 네. 네.
1: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놀러 왔다는 얘기를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어땠나요 동물원은?
1: 아 동물 잘 있더라고요.
0: 아 동물원에 네. 갇혀있는 애들은 참 갇혀서 불쌍하다 싶지만 보호받으면서
1: 아 근데 거기서 또, 응? 제가 갈 때마다 조금씩 나이가 들잖아요. 매년 네. 가는 게 아니니까 뭐 네. 3년 5년 한 번 가니까
0: 네.
1: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게
0: 네.
1: 제가 그 사이에 좀 나이가 먹었구나.
0: 왜요?
1: 그전에 동물도 보면 그냥 그 상관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네, 가니까 네. 얘네들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0: 평생 갇혀서
1: 야 제가 이 자유를 알까?
0: 모르지.
1: 그게 또 동물마다 레벨이 있잖아요. 조금 네. 어떤 애들은 좀 넓은 공간을 주는 애가 있고
0: 네.
1: 어떤 애는 정말 좁은 데에 갇혀 있고
0: 아.
1: 새인데 위에가 천장이 막혀 있고
0: 아.
1: 근데 그 옆에 까마귀는 밖에서 놀고 있고 제가 아. 그걸 보면서 인생 무상을 느꼈습니다.
0: 차라리 까마귀고 싶다.
1: 차라리 까마귀고 싶다. 까마귀였으면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0: 네.
1: 배는 좀 고플지언정. 얘네들은 잘 먹고 잘 키워 당하지만 여기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0: 우리 점돌이를 그러면 방생을 해야 되나?
1: 아니 뭐 방생이에요.
0: 아니, 제가요.
1: 아 옆에 그 짝짓기 잘해주시면
0: 되지. 주말에
1: 네.
0: 제가 이제 밴드를 하잖아요.
1: 네네네네.
0: 키보드랑 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LA 탑 밴드에 오빠네 집에 모여서 다들 음악을 하는데
1: 네.
0: 우리 점돌이들 데려와 이래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네. 가면서 아니 뭐 한두 시간 있다 올 테니까 이러고서 화장실을 안 가져갔는데 거기서 밤을 새고 논 거예요. 음악을 하면서.
1: 오 마이.
0: 아니, 근데
1: 점돌이 무슨 죄야?
0: 그러니까 얘가 막 울길래 네. 가야 되는데 했더니 나중에 집에 왔는데 나중에 그다음 그 집 오빠 침대에다가
1: 해놨어요 실내를
0: 응아를 하고 왔잖아.
1: 그 숨겨놨어요, 얘가?
0: 어떻게? 아니 그래서 그런지 와서 그 오빠 다리에다가 막 헤드번팅이라고 하죠.
1: 미안하다고.
0: 머리 비비고 나 똥 쌌어 이거지
1: 애교
0: 뭐.
1: 이러는구나.
0: 근데요 너무 웃긴 거는 저희 점돌이가 울지를 않거든요. 우리 여기 있으면 쫓겨난다 너 울면 이래서. 울지를 않는데 그 음악 속에 있다 와서 그런지 막 울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1: 노래 맞아요?
0: 노래요.
1: 그러니까 여러분 거 아니야?
0: 아 그리고 얘가 좀 우울증에 있던 것 같은데 네. 원기 회복을 했어.
1: 오.
0: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 가서 안 네. 놀러 가던 친구 집에도 좀 가고
1: 그렇죠.
0: 안 가던 곳도 좀 가고 그러셔야 돼요.
1: 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랜만에 바람 쐬니까 네. 확실히 활기도 찼고요.
0: 네.
1: 다리에 쥐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좋더라고요. 야, 오랜만에 쥐들었어.
0: 살도 좀 빠지신 거
1: 좀 빠진
0: 같은데?
1: 것 같아요. 네. 저 배에 근육 생겼어요.
0: 왜요?
1: 어? 그러니까
0: 왜요?
1: 와이프가 놀랬어요.
0: 왜요?
1: 자기 몸은 진짜 신기하대. 왜? 했더니 하루를 열심히 운동하니까
0: 네.
1: 나왔던 배가 근육이 생겼어요. 진짜로.
0: 진짜요?
1: 하루 그날 몇만 보를 걸었더니 배에 네. 근육이 생겼어요.
0: 어 근데
1: 헤라클레스처럼
0: 우리 저기 그러네요. 그 사이에 고생하셔서 헬스케지셨네요.
1: 우리 부엉씨님이요?
0: 아니 비키님이요.
1: 아 비키님이요. 아 그렇죠. 네. 비키님
0: 네.
1: 보이시죠? 얼굴은 안 탔는데 살이 쪽 빠졌어요.
0: 아니 공개적으로 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다이어트 하겠다. 우리한테 그렇죠. 비데이 뭐 한 달?
1: 아, 한 달은 좀, 아니 뭐 그 사이에도 계속 빠지겠지만
0: 그래요?
1: 네. 뭐 공약할까요?
0: 저도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1: 할 게 없잖아. 뺄 데가 없잖아.
0: 아니에요. 요즘 너무 갑자기 살이 찌면서 붓고 있어.
1: 어디 가요? 특별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상체예요, 하체예요?
0: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1: 아니.
0: 중간체.
1: In the middle?
0: 아니, 네. 모두가 아마 중간체 때문에 고민이에요.
1: 아, 그런가요?
0: 안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다 배 때문이지 뭐. 뭐 종아리가 두꺼워지겠어. 뭐
1: 솔직히
0: 두꺼워지겠어.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뭐 얼굴 보여주는 데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얼굴이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얼굴이 조그마 했잖아요. 네. 전 다이어트 안 합니다. 네. 왜? 딴 데는 뭐 가리면 되잖아.
0: 아 근데 얼굴 살 빠지면 또 초췌해 보고 나이 들어 보여서.
1: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대.
0: 얼굴 살은 빼면 안 돼.
1: 아니, 얼굴 살이니까 조금만 빼야 돼요.
0: 제가 동안인 이유가 네. 어렸을 때 젖살이 아직 안 빠져서 그래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나 갈게요.
0: 네.
1: 안 되겠다.
0: 자, 우리 네. 헤라클레스 지난번에 얘기 들었죠?
1: 지난주에 태어나기 전부터 저주받은 아이. 헤라클레스. 아. 왜? 그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제우스가 너무 바람을 피니까 네. 와이프가 헤라가 너무 힘든 거예요.
0: 근데 바람둥이.
1: 근데 이 헤라클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헤라는 싫어하죠.
0: 네.
1: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애가 아니니까. 바람 피는 아이니까.
0: 그녀네. 아 이러구나 이러면서 헤라가 그렇잖아요.
1: 하지만 헤라클레스의 이름은 뜻이 뭐다? 헤라의 영광. 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제일 싫어했지만 이름은 헤라의 영광이에요. 자. 제우스가요 인간 여성이었던 알크메네하고 사귀고 결혼은 아닙니다. 그냥 불장난을 치면서 아이를 갖게 되죠. 그렇지 불장난 사랑했겠지. 근데 헤라가요 너무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더 이상 못 봐주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드린 게 헤라가 아무리 화가 나고 질투가 나도 제우스한테 아무것도 못해. 왜? 자기가 약하니까 혼날까 봐. 그래서 그 질투를 인간과 제우스의 아이들한테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기 헤라클레스가 태어났다고 들은 순간 죽이려고 그래요. 이거 죽여야겠다. 그래서 뱀을 보내버려요. 세이크. 근데 아기 헤라클레스가 네. 뱀 두 마리를 맨손으로 목을 잡아 죽여버려요. 우와.
0: 힘세다.
1: 그러니까는 헤라가 놀랍니다. 이거 네. 뭐야 얘? 완전 깐는 아기가 뱀을 목을 쫄라 죽였어?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좀 지켜봐요. 헤라클레스가 엄청난 힘을 가진 청년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동네 나오는 뭐 괴물도 때려잡고 사람들도 구하고 영웅 같은 삶을 살게 돼요.
0: 네.
1: 주변에서 막 우리 영웅이다 이러죠. 헤라가는 지켜보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거만해지는데 너무 커지는데 그래서 얘를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를 주는 줄 아세요? 미칠 광자. 광기를 내려버려요. 얘를 미치게 만들어.
0: 어떻게 뭐 약맥이나?
1: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헐킬리스를 네. 미치게 만들어갖고 헐킬리스가 정신을 잃는 순간 네. 자신의 가족까지 죽여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0: 어머나.
1: 자기도 모르게
0: 어떻게?
1: 그러니까 세뇌가 당한 거죠.
0: 네.
1: 그리고 정신 차리니까 눈앞에가 초토화가 돼 있는 거야. 가족까지.
0: 어머나 어머나.
1: 그리고는 멘탈이 완전 망가집니다.
0: 네.
1: 나는 뭐지? 내가 뭔데? 그리고 속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그때 속죄 나오는 방법이 그 많은 분들의 유명한 12가지 과업. 12가지 미션을 컴플리트해야 네. 되는 이제부터 네. 게임 모드가 되는 거죠. 뭐 사자를 잡아라. 괴물을 죽여라. 독수리를 쫓아라. 그리고 유명한 거 뭐죠? 머리 여러 개 달린 히드라를 잡아라. 그중에 사자 얘기 유명한 게 있어요.
0: 네.
1: 가죽이 너무 단단해서 이 네메아의 사자는 죽질 않아.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0: 어떻게 했어요?
1: 아무리 때려도 칼로 찔러도 안 돼. 목을 쫄라버려요. 얘가 강철 같은 피부를 못 두르니까 그냥 힘으로 목을 쫄라버려.
0: 네.
1: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히드라를 잡아야 되는데 히드라는 이게 아주 웃긴 녀석이야. 여러분 드래곤볼 만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콜로 대마왕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아메바 아세요? 그럼 아메바? 우리 생물 중에? 아메바는 또는 도룡뇽 같은 거 자르면 그게 분해돼서 또 자라나잖아요. 네. 히드라가 그래. 목을 자르면 하나가 두 개가 돼버려. 두 개를 자르면 네 개가 돼버려.
0: 네.
1: 죽일 수가 없는 애예요. 현실적으로 죽일 수가 없어.
0: 무섭다.
1: 헤라클레스가 막 해도 죽어도 안 돼. 이거 안 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0: 불태워버려.
1: 그렇지.
0: 헉, 그래요?
1: 인간이 신한테 받은 게 뭡니까? 불이잖아요.
0: 아,
1: 야 불태워. 이건 잘라도 안 되는구나. 잘라서 이거 태어나오기 전에 불로 지져버리자. 그랬고 그걸 불로 지져버려요. 구워버린 거지. 바베큐.
0: 맛있는
1: 바베큐. 그래서 해결을 합니다.
0: 야.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괴물 12가지 업보를 해결을 하는데
0: 네.
1: 헤라클레스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0: 네.
1: 아틀라스라는 신 아십니까?
0: 네.
1: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치는 엄청난 큰 거인이 있잖아요. 네, 아틀라스. 네. 그 양반이 헤라클레스를 만나요.
0: 네.
1: 그 자초지종은 내가 모르겠어. 뭔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헤라클레스한테 잠깐 너 나 대신에 하늘 좀 바치고 있어. 그리고 이분이 화장실에 갔는지 뭐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 얘기 못 찾았어. 근데 하늘을 대신해서 아틀란스가 드려야될 하늘을 헤라클레스가 잠시 들고 있었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얘는 인간이잖아. 반인 반신이지만.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간이 드디어 신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
0: 하늘을
1: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그 전에 괴물 죽인 거는 그냥 영웅이려니 할 수 있었는데 인간이 못하는 신이 할 수 있는 하늘을 또 바뀌는 걸 헤라클레스가 하는 순간
0: 네.
1: 헤라클레스 인간들은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웅이자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영웅으로 불리는 게 헤라클레스인데 이제 이 헤라클레스 이분이 이 형이
0: 이분이
1: 형 형님이 클레스 형님이 그냥 힘만 센 게 아니라
0: 네.
1: 그 아까 말했던 인간의 완전 멘탈이 나가고
0: 네.
1: 고독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고난을 이기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그냥 신처럼 땅을 펴놔가지고 나는 신이다 이게 아니라
0: 공감이 다 가는 거지.
1: 정말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죠. 공채나 아니면 네. 어떻게 인턴으로 들어가서
0: 네.
1: 결국에 그 회사에 사장 회장 CEO가 된 거야. 이거는 신화죠.
0: 그래서 우리 훈이 씨가 헤라클레스를 네. 제일 좋아한다고 전 제일 않았어요?
1: 좋아요. 헤라클레스 제일 좋아하고
0: 비슷해. 힘센 거 같은데.
1: 근데 저는 깜도 안 되지만 네. 진짜 어릴 때 헤라클레스처럼 털도 길러보고 싶고 막 이랬거든요. 살찌니까 네. 좀 길러봤어요.
0: 네.
1: 하지 말래요. 임꺽정 같대요. 옛날에는 한번 길었을 때 박찬호도 닮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는 임꺽정 같다 하지 말래요. 저기 도둑 같대.
0: 네.
1: 자 아무튼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의 자리에까지 오른 유일한 정말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반인 반신 반신 반인
0: 네.
1: 우리 헤라클레스가 이제 정말 그 서사가 펼쳐지는데
0: 네.
1: 다음 이야기는요 여러분 다음에 벌써 9화예요 9화 얼마 안 남았어 다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인기 많은 신 두 명
0: 네.
1: 아테나
0: 아테나
1: 아테나는 뭐의 신이죠?
0: 지혜인가?
1: 지혜죠.
0: 지혜, 아테나 여신?
1: 지혜의 전쟁 아테나. 그리고 아레스. 힘.
0: 아레스.
1: 그러니까 전쟁 신이 아레스예요, 원래. 근데 지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테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레스. 요 신들의 성격 차이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전쟁. 신들의 그런 이야기.
0: 네.
1: 여기 다음 수능이 나오는데요.
0: 네.
1: 근데 이 이름들이 참 우리 다 익숙하지 않아요?
0: 그렇죠.
1: 다 들어보면 언젠가 다 들어봤고 어느 브랜드에서 한번 들어보고
0: 뭐 여러 가지 우리
1: 어느 신을 좋아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신 중에서 아프로디테?
0: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1: 미의 여신. 사랑의 비너스.
0: 비너스.
1: 비너스. 저는 솔직히 어릴 때는 그
0: 헤라클레스.
1: 아니 헤라클레스는 진짜 올타임 팝 제일 좋아하는 거고 그 누구죠? 포세이돈이.
0: 포세이돈.
1: 그 약간 사파마다 다르긴 한데.
0: 네.
1: 굉장히 멋있게 나온 사파가 있었어요. 진짜 하얀 수염 쫙 있어갖고 밑에는 약간 인어 같이 나오던데 맞아요?
0: 바다의 신이니까.
1: 그러니까 밑에는 인어 같고 위에는 막 어마어마한 근육에 삼수염 딱 두고 왕관 쓰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쭉 저한테는 그 모습이 이 누구랬죠?
0: 포세이돈.
1: 포세이돈 되게 생각나. 포세이돈 성님의 목소리 모습이었는데. 몇 년 전에 아쿠아맨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0: 네, 네.
1: 보였어요?
0: 그 망했던 영화죠.
1: 망했죠. 제대로 망한 영화죠. DC에서 만든. 그게 이제 아쿠아맨 혼자 독립으로 나왔을 때 망하고 이제 DC 유니버스에서 같이 나온 게 뭐였지? 그 뭐 여러 명 다 나온 거 영화 있었잖아요.
0: 네, 그것도 망하지 않았어요.
1: 망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나았었던 건데 슈퍼맨, 배트맨 다 나오는 거. 저는 거기 아쿠아맨을 보면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나의 상상 속의 바다의 신과 왕은 포세이돈. 네. 막 어마어마한
0: 해야 되는데.
1: 이래야 되는데 배트맨인가 누군가가 얘를 놀릴 사이보그가 얘를 놀렸나?
0: 네.
1: 그 너 피쉬랑 얘기하냐? 이렇게 놀릴 정도로 talk to fish 막 이러잖아.
0: 네.
1: 그러니까 너무 볼품없이 나오는 게 좀 마음이 짠했어요.
0: 그랬어요.
1: 별 얘기 아니지만
0: 이 그리스 신화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1: 그럼요.
0: 많이 자리 잡고 있네요. 또 우리의 또 한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1: 그렇죠. 우리 인생이 다 들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다음에는 진짜 아테나
1: 전쟁의
0: 아레스.
1: 신들이 또 한번
0: 신들의 얘기를 또
1: 네, 아테나하고 아레스
0: 하겠습니다.
1: 아신가 봐요. 성이
0: 그렇구나.
1: 레나?
0: 포세이돈의 돈은 돼지돈 짜니까.
1: 나도 근데 그 생각했는데.
0: 진짜?
1: 포크쉐이돈.
0: 포크쉐이돈.
1: 포크쉐이돈.
0: 더 클래식의 노래 들어봅니다.
1: 마법에서.

0: 음악으로도 영화 같은 장면이 연상이 돼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둘이 저렇게 밤속에 저쪽 달 속에 날아가는 좀 있으면 보름달이죠.
1: 그렇죠.
0: 응, 밤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네.
1: 이게 남자들이 여성분들 응. 처음에 이제 막 이게 비서거지만 응. 방송에 적합하지 모르겠어요. 꼬신다는 표현을 했죠. 작업할 때 응. 하, 약간 노래방 가서 뭔가 꿈과 희망을 주는 노래예요. 되게 건전한 듯하면서 뭔가 그 부분 노래 이거는 응. 정말 무심하게 부르는데 응. 절대 여자 보면 안 돼요. 네. 무심하게 화면을 보면서 부르는데 딱 자유롭게 할 때 손을 싹 잡아줘야 돼.
0: 아~
1: 저 하늘을 손을 딱 잡아줘야 돼.
0: 그리고 오! 손을 이렇게 떨어줘야 돼.
1: 아, 그러면 그러면 그때 여자분이 두 가지 타입입니다. 한 명은 싹 빼는 경우가 있겠죠.
0: 네.
1: 그분은 아직 아니야.
0: 아.
1: 근데 보통 프리가 작업하면 네. 자유롭게 저 하늘 한 순간 깍지가 싹 들어오죠.
0: 아!
1: 아우! 나는 그냥 손에 올렸을 뿐인데 손에 돌리면서 깍지 잡히는 그 느낌 알죠? 다 알잖아! 다 알잖아! 나만 쓰레기야! 다 알잖아! 그
0: 오늘,
1: 느낌!
0: 오늘 어제 저기 주 같이 다녀오신 사모님이 오늘 듣지 네? 않으실까?
1: 아, 저 와이프는요. 저 손잡고 네. 다녀요.
0: 네.
1: 저는 손잡고 아. 깍지 잘 때도 깍지 잡고 그래요.
0: 아. 네. 깍지 잡으면 서로 이렇게 힘주면 이게 너무 손가락이 시원하고 마사지가 돼요.
1: 아, 그렇게 힘주면 제 와이프는 연약해서 부러져서 안 돼요.
0: 아, 그러니까.
1: 살살.
0: 아, 여러분 네. 아무튼 이 노래
1: 아, 근데 갑자기 이거 노래방 가고 네. 싶다.
0: 작업용 노래라고 합니다.
1: 네. 네. 절대로 고음 안 되시는 분요 원곡을 하지 네. 마세요. 두키 네. 내려서 하세요.
0: 아, 두키 아, 그러니까
1: 그거는 키, 문제가 아니야. 키가 높은 거는 상관없어.
0: 그렇습니다.
1: 손 잡는 타임이 중요합니다.
0: 마법의 성 순수한 노래 갖고 진짜 깍지부터 해서 뭐 그거 다 들어가네 진짜.
1: 지긋지긋했죠?
0: 네.
1: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을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사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의 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7: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8: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헬시 여신 헬스코리아의 이언정 씨 어서 오세요. 언정 씨.
1: 김언정입니다.
2: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괜찮아요. 헬스코리아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0: 두피 마사지를 막 했더니
2: 지금 막 정신없이 둘이서
0: 네. 막 머리가
1: 그 잠깐 광고 나가는 동안 네, 했는데 네. 시원하지 않으세요?
2: 시원해요. 시원한데 네. 아니 근데 더는 웃긴 게 소개하실 때 네. 보통 헬스코리아의 여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헬스의 여신
0: 나는 또 헬스 여신이지 뭐
2: 여신은 여신이지만 야 이제
0: 우리가
2: 뭐
0: 오늘 어? 헬스코리아 얘기했는데
2: 아니 맞아요.
0: 아, 건강 여신
2: 아니 근데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광고 나올 때부터 계속 손에서 들고 머리를 막 누른 게 있어요.
1: 그렇게 팔이 돼요.
2: 네. 이게 지금 한 손에 네. 쏙 들어오는
1: 그립감 너무 좋고
2: 네, 그립감 너무 좀
1: 색상
2: 붉은 색깔
1: 너무 좋고
2: 반짝반짝 거리는 이게 두피 마사지기죠.
1: 요거 이제 신상품이에요.
2: 신상품이더라고.
1: 핫한.
2: 아니 근데 네.
1: 저희가
2: 너무 귀엽다.
1: 공 근데 그렇게 빼서
2: 네. 세탁하고 이럴 수
1: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2: 이게 신상이죠.
1: 실리콘 소재 맞아요. 저희가 두피 마사지기를 그냥 말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네. 오늘 직접 보시면서 사용하시면서 네. 좀 느끼시라고 하죠.
2: 디자인이 너무 이쁩니다.
1: 그립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피 마사지의 중요성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2: 그쵸, 네. 왜 해야 되는지.
1: 요즘은 근데 두피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걸 아셔서 네.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막 이런 괄사 모양, 빗 모양 이런 걸로
2: 맞아요.
1: 이렇게 딱 긁기도
2: 맞아요,
1: 하고.
2: 맞아요. 네네.
1: 그리고 얼굴 마사지 받으러 가도 사라지셨어.
2: 지금 뭐 어디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0: 이 하나 어디 갔지?
2: 아 떨어졌구나. 이렇게 찾으면 네. 나올 거예요.
1: 얼굴 마사지를 받으러 가도 두피부터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얼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들 네. 같은 경우에 특히 잘 붓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축축 처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중력의 복침을 네. 거스를 수 없어서 네. 처지는 거 걱정하면서 얼굴만 막 문질러 대는데 사실
0: 머리
1: 머리부터 두피랑 얼굴 피부는 하나로 연결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그렇죠. 이 위에서부터 네. 정수리에서부터 제대로 마사지를 해주면 리프팅 네. 효과가 나요. 그리고 요 측두부라고 해서 네. 양 사이드 부분 있잖아요.
2: 네.
1: 요쪽 부분을 요 두피 마사지기를 대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빗질하듯이 넘기면서 누르면서
2: 이렇게?
1: 네, 그렇게
0: 거기에 이렇게 중요하대요.
2: 오션에
1: 시원하면서 정신만 맑아지는 게 아니라
2: 어머.
1: 하고 나면 리프팅
2: 효과가
1: 나요.
2: 얘가 귀도 살짝 눌려. 내가 귀가 커서 그런가? 귀도 눌러줘요.
1: 그렇죠. 턱
2: 라인 모드가 바뀌네요. 이거 바꾸니 누르니까?
1: 네. 두 가지 모드. 그리고 이게 사용하기도 간단한 게 막 차지 필요 없이 그냥 가운데 딱 버튼
2: 누르면 되게 아프다.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귀 눌렀을 때 아픈 거.
1: 그래서 귀 막 이렇게 풀어주라고 하고 네네. 귀에 침만 들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0: 이거 머리 두통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옆에
1: 맞아요.
0: 편두통 있으신 분 여기다 놓고
2: 네네.
0: 시원해요.
2: 여러분 저는 지금 네. 눌러보려고 안경까지 벗고 하고 있는데
0: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아요. 옆에 측면 부분.
1: 또 이제 두피 마사지 가장 많이 하시는 이유가 두피 관리하는 데 있어서
0: 네. 네.
1: 탈모 예방.
2: 탈모. 그리고 남자는 머리빨이거든요.
1: 모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클린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2: 네. 네.
1: 마사지를 잘 해줘야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피가 네.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딱딱한 상태. 아무래도 뭐든 딱딱하게
2: 그렇죠,
1: 굳으면 안 좋은
2: 그렇죠.
1: 거예요.
0: 네.
1: 두피랑 머리뼈 사이에 공간이 없이 이제 딱딱하게 되면
0: 네.
1: 여기 혈관들이 잘 못 지나다니기 때문에
0: 네.
1: 두피로 영양 성분이 잘 공급도 안 되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면 뭐 얼굴 처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0: 네.
1: 그 탈모 현상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막 피지 같은 것도 많이 분비가 되고 순환이 안 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머리는 자꾸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나는데
2: 네.
1: 두피 건강을 위해서 이 마사지하는 네.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굉장히 시원하네요.
2: 너무 좋은데
0: 마음에 드는
2: 지금?
0: 것 같아.
1: 머리도 이렇게 좀 뿌리까지 아니, 살아나신 거예요.
2: 이게요 제가 네. 예전에 아는 분 집에서 한번 비슷한 걸 써본 적이 있거든요.
1: 네네.
2: 좀 큰 거였는데 그는 일단 이 친구는 움직일 때 이게 실리콘인가요? 밑에
1: 실리콘,
2: 바닥에
1: 실리콘.
2: 이게 여러분 보시는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좌우 앞뒤로 이렇게 삐글삐글 돌면서 머리를 살짝 눌렀을 때
1: 네.
2: 쫙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으로 쭉쭉 눌러서 풀듯이 풀어주는데 일단 안 아파요. 시원해요.
1: 실리콘이기 때문에
2: 제가 옛날에 했던 건 아팠거든요.
1: 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소재예요.
2: 아

0: 그래서
1: 많아요.
0: 그런 거야? 네, 소자 때문에 그런 거야?
1: 맞아요.
0: 되게 아팠는데 얘는
1: 압은 있고.
0: 어, 그냥 압은 있는데 정말 시원해. 그리고 간지러운데 긁어줄 때 그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고
1: 목 뒤에까지 하실 수
0: 뒷목까지
1: 있고.
0: 쫙 해주는 게
2: 아니 팔뚝이 어 팔뚝에도 시원해요. 근데 이게 충전해서
1: 충전식이에요.
2: 어, 여행 다닐 때도
1: 어, 그렇죠. 갖고 다니면서
0: 하실 수 있고. 너무 좋겠는데?
1: 그러니까 자석 충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USB 코드 꽂을 수 있는 데는 네.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2: 나 방송하면서 맨날 이제 이러고 있으면 되겠다. 아. 어?
1: 정말 시원해요. 그래서 샴푸하면서 사용하셔도
0: 아~ 어? 방수가 돼요?
1: 정말 안에까지 네. 그 깨끗하게 클린이 되는 거죠.
0: 아~ 그래서 이게 방수가 되는구나.
1: 너무 좋아요.
2: 네. 네.
0: 어, 여성분들 너무 좋겠는데?
1: 그 에센스 같은 거 우리가 바르는데 네. 이게 두피에다 발라야 되는데 그냥 머리카락 끝에만 묻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안에까지 안 들어가고 어, 막 네. 손으로 막 문질러서 막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요거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빗질하듯이 그때는 문지르면서 마사지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와. 축두근을 하면 진짜 얼굴 라인이 살아나요.
0: 옆에 너무 좋다. 어, 이거 하면 얼굴 라인 좋아지는 거예요?
1: 그럼요. 아유.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두피 마사지 여기서부터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아유. 이 부분 측두부랑 네. 정수리 부분 관리가 오. 정말 중요해요. 아. 저희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LED 마스크 네. 얼굴과 두피를 동시에 케어하는 거잖아요.
0: 네. 네.
1: 저희는 보통 LED 마스크 이제 얼굴 부분 따로 두피 부분 따로 이런데 저희는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LED 네. CF 마스크 그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처음 해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뭐 신상품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헤스코리아 네. 매장 가시면 두피와 관련된 네. 제품들도 다 만나보실 수 아, 네. 있습니다.
2: 얼굴 마사지만큼이나 두피 마사지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뭐 언제 신경 써서 하나?
1: 근데 손으로 근데 이거는, 가끔 이제 하긴 하는데 손가락 아프고 잘 안 돼서.
2: 근데 이건 얼마인겨?
1: 가격이 네.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네. 출시가가 가장 착한 네. 가격.
2: 네. 네.
1: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는 제일 착한 가격이 네. 출시 가격인데 저희 네. 요거 지금 50불 할인 행사.
0: 와, 이거
1: 가정의 달이니까. 50불 효도 선물로 지금 벌써 많이 나가고 있어요. 50불 할인해서 79불.
2: 아.
1: 그러니까 원래 130불인데 저희가 네. 지금 이제 79불에
2: 어머,
1: 드리고 있습니다.
2: 79불에 나의 건강을 잡을 수 있는 네. 탈모 예방에도 좋고 네. 두피 예방하면 얼굴까지 리프팅 효과가 있잖아요.
1: 두피도 빠지고.
2: 어, 그리고 이거 충전해서 쓸 수 있으니 오. 갖고 다니면서
1: 그쵸.
2: 아주 용이하게 쓰겠어요.
0: 아니 네. 이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분들 남성분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샤워하실 때
1: 네네.
0: 주말에 들고 들어와서
1: 거품망 있는 상태에서
2: 물, 물, 물 먹고 막 이래도 괜찮아요.
0: 너무 좋겠는데 그게 나는 했는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완전 스파 가는 느낌이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좀 제가 이제 사실 하면서 여자분들도 네. 손가락 막 넣어서 이렇게 꽉꽉 네. 이렇게 빡빡. 마사지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네. 손가락도 좀 아프고 네. 잘 안 돼요. 구석구석. 근데 네. 얘는 이렇게 어, 빗질하듯이 이렇게 네. 약간 문질러든 느낌으로
0: 여러분 하단에 보면은 네. 살짝 동그란 요 구멍이 두 개 있거든요. 그게 네. 자석으로 돼가지고 딱 이렇게 붙이면 바로 아, 충전이 맞아, USB로 맞아. 너무 편안하게 충전이 되는 네. 모양이고요. 아까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네. 뜻이냐면 그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저 계속 저희 방송 중에 틀어놔도 마이크에서 바로 틀어놔도 시끄럽지 않다. 전혀 시끄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남자분들은 저처럼 공감하시겠지만 미용실을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머리를 감겨줄 때랑 두피해줄
1: 아,
0: 때가 제일 좋고 사실 네. 자르는 거는 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강아지 해준 데 사실 똑같아요. 근데 강아지.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저 샤워할 때 하면 너무 그 느낌 날 것 같아서
1: 맞아, 맞아.
0: 전 진짜 아. 이거 무조건 추천입니다.
1: 미용실 가서 맞아요. 그 받을 때 그
0: 해주시는 거
1: 그
0: 더해주면 좋겠는데 금방 끝나주고 그거 아세요? 미용실에서 잘생긴 남자는 네. 이마만 두르고 못생긴 저 같은 애 얼굴 가리는 거 아세요? 수건으로? 그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일하시는 분한테 네. 진짜입니까? 했더니 웃으면서 대답 안 하더라고요.
2: 아 그래요? 네.
0: 그런 분들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샤워하시면서 아,
2: 네.
0: 진짜 얼굴 붓기도 빠진다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어, 그럼요. 아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용까지 생각했어.
2: 머리털만 돼요?
0: 자, 거기까지. 거기는 풍성한 게 안 좋죠.
2: 겨드랑이 털 안 돼?
0: 거기는 일부러 자르는 데 아니에요?
2: 아니 이 겨드랑이 여기가요. 림프? 여기도 림프가 있기 때문에 마사지
1: 그쵸,
2: 굉장히
1: 필요해져요. 네. 이 귀 네. 뒤쪽이랑 겨드랑이 네. 이쪽이 네. 그 약간 쓰레기통이라고까지 표현할
0: 맞아요,
1: 정도로
0: 네. 노폐물?
1: 그쪽 노폐물이 뭉친 그러니까 거기도 딱딱하면 네. 약간 위험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문질러주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 그래요.
1: 겨드랑이 쪽에 대고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아무래도 마사지는 네. 모든 부분을 다 하시는 게 좋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마사지 체어를 갖고 계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저희 H솔루션 마사지 체어 7가지 모든 모델들은 그래서 약간 이 위쪽까지 물론 여러분들이 길이 조절하실 수 있지만 네. 자동 프로그램 이용하실 때 보면 약간 귀 뒤쪽으로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두피 부분을 좀 해주는 거죠.
2: 네.
1: 요 이 뒷부분도 젊음의 샘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뭐 팍팍 막 긁듯이 문질러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2: 네.
1: 젊게 오래 살고 싶으면. 네. 네. 그 이제 너무 힘들게 손으로 하지 마시고 네. 지금 이제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0: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1: 우리가 네. 발사 같은 거 갖고 해도 너무 힘들거든요.
0: 맞아 맞아. 네.
1: 근데 이제는 뭐 여러분들 요거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네. 컬러도 컬러라고.
1: 욕실에다가도 놔도 되고 뭐 화장대에 딱 올려놔도 너무 예쁘다고
0: 그냥
1: 사진 찍어서.
0: 여성 고급 화장품 네. 뭐 크림 이런 약간 그런 포장지
1: 느낌이 나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2: 영양크림처럼 네. 생겨서 네.
1: 발달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0: 왜요?
1: 워낙 이제
0: 왜 또
1: 고급스러운 거 좋아하시니까.
0: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근데 네. 저는 사실 오늘 김원정 호수님 오실 때 지난주에 보였던 그 어깨 마사지
1: 목 마사지
0: 그거 갖다 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네. 주고 갔다 와서 몸이 좀 아픈데 네. 아침에 얼굴을 들이받아 일부러 안 했어요. 아침에 오시는 거 아니까
1: 네, 또
0: 오늘 갖고
1: 올 줄
0: 이거 오실 줄 알고 이걸로 해봐야지 안 갖고 왔는데 안 하고 왔는데 이걸로 목을 해도 괜찮네요.
1: 목 괜찮아요.
0: 이걸로 목을 해도
1: 목 뒷부분
0: 솔직히 제가 디바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목 그다음 지난주 보였던 목 어깨 딱 거기만큼은 아니지만
2: 네.
0: 성능이 다르니까 충분히 시원하고
1: 디바랑 비교하시면 너무하신 거고.
0: 아니 근데 좀 들고 다니는 사이 너무 좋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그때 풀어준 게 제일 중요해요.
2: 배에다 배. 뱃살 빼.
1: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도요.
0: 빨짝이 때문에 오늘 못한다.
1: 여자분들 배도 하고 뭐 허벅지 같은 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목 어깨 마사지기도 그렇게 활용하시더라고요.
0: 배도 장 배변 활동을 위해서 눌러도 괜찮겠다
1: 맞아,
0: 맞아. 여성분들.
2: 네.
1: 그리고 이 실리콘 부분은 또 아까 보신 것처럼 분리가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고음을 세척,
2: 무생기로
1: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 이렇게 빼서.
1: 근데 요거를 지금 저희 진짜 31일 얼마 안 남았죠.
0: 그렇죠. 이제
1: 응모권 행사
0: 그러니까요.
1: 5등 상품이에요.
2: 네.
1: 5등 당첨되시는 분들께 저희가 두피 마사지 드린다고 한 게 그냥 뭐요. 일반 뭐 이상한 마사지 두피 마사지가
0: 그쵸.
1: 제대로 된 H 솔루션 요 두피 마사지기 드린다는 얘기였습니다.
0: 또는 이거를 구매하셔서 응모권을 네. 받으신 다음에 1등 당첨되시면 마사지를 받으십니다.
2: 그렇죠. 50불 세일해서 79불, 네. 79불에 이런 너무 좋은 선물을 찾을
1: 벌써
2: 수 있다니.
1: 이제 막 가정의 달도 이제 끝나요.
0: 네.
2: 바로 헬스코리아입니다. 어디죠?
0: 네. 헬스코리아 위치를
1: 네네 저희 매장은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 또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0: 네.
1: 그러니까 한남체인 그
0: 등지고.
1: 있는 주차장에서 등지고 네.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도 옆에 있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여기 아리아마켓몰 바로 옆에 있는
0: 네네.
1: 인바운드 떡집 바로 옆입니다.
2: 그러니까
1: 가셔서 해보세요.
0: 꼭 체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이거 헤어 트리먼트 뭐 영양제 이런 거 바르고 같이 이렇게 하면 이거야말로 나의 두피에 스파네요.
0: 그렇지 그렇죠.
2: 그럼 머리 안 빠져.
0: 지난주
1: 덜
0: 그게
1: 빠지고.
0: 너무 아쉬운 게 그거 하고 싶은데 그거 딱 매갖고 두 손이 자유롭잖아요.
1: 네.
0: 그걸로 윙 하면서 같이 윙 하면 재밌겠다.
1: 어깨와
0: 목을 해주면서
1: 그게 다 아주
0: 보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한번 해보세요. 체험해보세요. 네.
0: 꼭 말부민도 이렇게
1: 가져올게요.
0: 아니 보여드리려고
1: 매장에 말부민. 가셔서 네.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면 다 네. 만나실 수 있고 체험하실 수 있고 네. 또 시험도 하실 수 있으니까
0: 네.
1: 지금 5월에 가정의 달에는 또 저희가 뭐 행사도 있지만
0: 네.
1: 뭔가 푸짐해요.
2: 네.
0: 행사가 너무 푸짐합니다. 네네. 여러분.
2: 네.
0: 5월 31일까지.
1: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 날 추첨이니까 31일까지 네. 놓치지 말고.
0: 이번 주네요. 이번 주.
1: 해보세요. 네. 이게 생각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요.
2: 213-385에 1005번으로
0: 네.
2: 한번 문의하셔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으니까 가서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2: 마사지 체험은 뭐 우리 힐스코리아가 명가죠.
1: 네.
0: 뭐
1: 최고죠.
0: 디바 얘기를 굳이 해야 되면
1: 최고의 디바. 네.
0: 저 아까 오자마자 말씀드린 게 제가 쥐났다고 그랬잖아요.
2: 네.
0: 진짜 사람이 참 저희 와이프가 저를 놀린 게 제가 몇만 보를 걸었다고 했지만 하루를 디바 이게 이틀을 안 한 거죠. 이틀을 안 하고 걸었는데 쥐가 나는 거예요 새벽에.
2: 네.
0: 와 내가 또 와이프 놀랬게.
2: 야
0: 자기도 참 신기하다. 그 배 근육 생기고 아니 그 이틀 디바 안 했다고 쥐나 저한테. 밤새 와이프 풀어줬거든요. 너무 미안하더라. 집에 오자마자 디바 바로 샤워하고 그 푸는 거 들어갔어요.
1: 아, 네. 그러니까 여행 가시었구나.
0: 그러니까 여행 가시는 동안 호텔을 지내는 동안 못하니까 그새 다리 쥐가 나더라고요.
1: 맞아요. 근데 정말 마사지 체험 이제 저희 H 솔루션 뭐 그라비티가 됐든 그라비티 터보가 됐든 디바가 됐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행 갈 때 가장 큰 걱정이. 그래서 이제 목 어깨 마사지기 같은 거나 이제 이런 두피 마사지기
0: 들고 다니셔야 되니까 진짜.
1: 그렇죠.
2: 네.
1: 중간중간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0: 사람의 몸이 간사해요.
1: 맞아요.
0: 늘 나를 위한 애가 해주다가 한 이틀 안 해주고 고생하라니까 몸이 약간 알아. 저 가는 거죠.
1: 이렇게 여행을 가고 네. 노는 것도 체력이 돼야 돼요. 중간중간 관리라.
0: 죄송합니다. 네.
1: 아, 중간중간 관리라면서. 네.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비행기 타든 장시간 네. 운전을 하든 네. 아무래도 환경이 바뀌다 보면 몸도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럼요. 더 이렇게 뭉치게 되니까 네. 그럴 때 사실 마사지를 더 받게 네. 되는데 네. 이제 마사지처를 못 가지고 다니니까
0: 그게 문제였죠.
1: 장비를 네. 가지고 다녀야죠.
2: 이런 거 이런 네. 거 얼마나 좋아요. 쪼만해가지고
1: 그리고 여행지 가서 마사지 받으려고 하시면은 정말 비싸요.
0: 아, 비싸고 네. 시간도 네. 못 잡아요.
1: 그리고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요.
0: 아, 잘하지도 않고 시간도 못 잡더라고 맞아, 맞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포기했죠. 어.
2: 누워.
0: 뭘요?
2: 엎드려 이러고 밟아달라 그러세요.
0: 누구 저요? 아, 아유, 물론 저 이제 아이들이 커서 꼭 밟아도 아파.
1: 와이프도 너무 힘들죠. 아, 애들.
0: 네, 그래서 네. 그냥 근데 정말 다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새벽에 정말 간만에 종아리. 저 아시겠죠? 하체가 제가 또 야생마거든요. 이게 보통 근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2: 아, 지나갑시다.
0: 이게 터지면. 아, 근데 그래서 정말 디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1: 여러 들었어.
2: 진짜.
0: 정말 디바 정말 그랬어요.
2: 아니 그거... 여전히 아직 그 가격 그대로 해서 무이자 48개월 할부에다가
1: 네, 네, 하고 있어요.
2: 어, 이번에도 또 사은품까지 주시네요.
0: 이거 아직까지 주시는 거 맞죠?
1: 저희 원정에서 건식 반신욕기는 네. 디바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사은품이죠. 그러니까 풀스파 코스 럭셔리 최고의 네. 풀스파 코스를 여러분들이 집에 이제 딱 설치 장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피로가 네. 쌓일 틈이 없고요. 이렇게 여행 네. 갔을 때 빼고 네.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져요.
0: 그렇죠.
1: 하루하루에 나의 삶의 그 퀄러티가 네.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 느끼시는데 그런 가격치고는 네. 한 달에 187불 플러스 택스입니다. 이건 무이자예요. 아, 무이자.
2: 네.
1: 단 1%도 여러분들이 와. 내는 거 없이 네.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도 헬스코리아니까 가능하고
0: 그렇죠. 네. 3년 풀 워런티 나오고
1: 풀 워런티 나가고 무료 배송
0: 무료 배송이요.
1: 그럼요.
0: 야 배송값만 해도 그게 왜 얼마인데요, 진짜.
1: 배송 저희 리뷰 너무 좋은 거 아시잖아요.
0: 아, 최고죠. 네. 저도 느꼈으니까 알죠.
1: 네, 직접도 경험하셨고 네네. 그만큼 이제 직원들이 나가고 저희 이제 회사 그 부서에서 나가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AS 때문에라도 이제 19년 된 저희 헬스코리아. 네. 팔고 마는 사라지는 그런 회사가 아닌 헬스코리아를 그렇죠.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 마사지와에 네. 있어서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전에 헬스코리아 매장은 꼭 한번 들려보시고 네. 나서 선택을 하세요.
2: 네. 전화번호 13385-1005번 13385-1005번입니다 사은품으로 주시는 건식 원적외선 반신욕기 네. 아 이거는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0: 이거 너무 좋아요. 네, 이거 너무 진짜.
2: 몸이 진짜 확 풀리면서 무리 없이도 몸을 네. 그렇게 따뜻하게 데펴주고 그리고 앞에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
0: 네,
2: 놓고 뭐 밥을 놓고 먹으면서 해도 되고 너무 편해.
0: 전 이걸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저희 아이들도 좋아한다 말씀드렸는데 네. 한 가지 불만이 딱 있어요. 딱 한 가지 불만.
2: 뭐요?
0: 2인용이었으면 얼마나 커플용이 좋았지 얼마나 좋았을까.
2: 들어가는 나라니?
0: 저는 사랑의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더 좋을까? 아 진짜로요. 네. 같이 들어가 있어도 아들도 같이 들어가고 네. 와이프랑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 아니 후예 씨 그 안에 딱 들어가.
0: 저는 저희가 들어가요. 너무 전혀 문제 없습니다.
1: 그럼요.
0: 왜 못 들어갈 것 같지?
2: 좁지 않아요?
0: 아 이거 전혀요. 전혀 앞에 배 좁을 것 같죠? 넉넉합니다.
1: 그러니까 보기에는 컴팩트한 이제 사이즈라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네. 앉아 있을 때 그 불편함 없이
0: 전혀
1: 앉아 있을 수 있고
2: 네.
1: 저는 혼자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때만큼이라도 그냥 힐링 타임을 가족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여자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침에 하고 왔어요. 사실 오늘 날씨 좀 쌀쌀하잖아요.
0: 그쵸, 그쵸.
1: 갑자기 또 60대로 떨어지면서 네. 네. 아침에 좀 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아침에 거기서 몸을 좀 이렇게
2: 한 2, 30분만 있어도 몸이 그냥 네. 대표지면
1: 예열을 한 5분, 10분만 하면 돼요.
2: 네.
1: 그리고는 또 특히 이제 뭐 계절에 따라 좀 다른데 금방 이제 땀 네. 나고 하니까
2: 이게 전기세도 별로 안 든다고
1: 안 나요. 이거 드라이어 사용하는 그 정도 가격.
0: 근데 네. 이게 좀 재밌는 게 보통 드라이어나 난로 같은 걸로 따뜻하게 몸을 하면 겉에가 뜨겁기 때문에 네, 하다 보면 건조해지고 뜨겁고서 꺼지고 이러는데 네. 이거는 몸을 정말 따뜻하게 안에서부터 해주니까 이 따뜻함이 정말 레벨이 다르죠. 몸이 따뜻해진 거랑 겉에가 뜨거워지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1: 속에서부터 네. 따뜻하게 덮여져 오니까
0: 근데 이거 자체로도 사실 되게
1: 괜찮아요,
0: 핫 아이템이잖아요. 사실
1: 이 그럼요.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2: 없어 못 팔아요.
1: 탑들이 그럼요.
0: 그러니까요.
1: 그냥 솔드아웃 돼가지고
0: 네. 선물을 못 주신다고요. 선물. 네, 그러니까 솔다돼가지고.
1: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그다음부터 이제 컨테이너 박스 좀 이제 큰 걸로 많이 네. 들여오셔가지고 그 수량 맞추는데 처음에 저희도 이제 시범적으로 들여온 숫자보다 지금은 뭐 엄청나요. 그리고 네. 이 캘리포니아 LA뿐만 아니라 저는 50개 주에 나가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만의 헬스코리아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0: 그렇죠.
2: 네. 야. 시스템으로 애프터 네. 서비스까지 해서 정말 완벽하게 19년째죠 헬스코리아
1: 그럼요.
2: 18년을 넘어서 19년째에 네. 들어가는 헬스코리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고 사시고 또 부품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항시 교체가 가능한 그래서 그냥 요거 떨어졌다고 버리는 게 아닌
0: 그럼요.
2: 너무너무 좋은 마사지 체어의 명가 그중에서도 최고의 디럭스 디바 마사지 체어 이걸 사시면 건식 원적에선 반신욕기까지 상품으로 드리는 디바는 지금 현재 8,999불인데 네. 무이자 48개월 할부하면 월 187불 이자 없이
1: 네.
2: 너무 좋다
1: 플러스 택스
0: 네. 그러니까 지금 5월 마지막 그 지금 여러분 사은품 이벤트 대잔치가 5월 31일까지 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면 끝이에요 사실 그래서
2: 네.
0: 지금 고민하신 마지막 고민하시는 분들 그 타이밍 놓치지 전에
2: 마시고.
0: 지금 빨리 하셔서 네. 응모권도 받으시고 네. 또 이벤트도 네.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네. 그러십시오. 자, 지금까지 전화번호,
0: 네, 전화번호 네. 안내 한 번 더 드릴게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2: 네, 지금까지 헬스 여신 우리 김언정 씨였습니다. 끝인사.
1: 네, 저희 헬스코리아는 여러분의 정말 건강만을 생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체험관이다 생각하시고 가셔서 만나보시고 네. 직접 결정을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2: 네, 언정 씨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ㄷㄷ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2: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3: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4: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3: 세종송보감
4: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3: 세종송보감
4: 쌩쌩 돌아라 하하
3: 세종송보감이잖아
5: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6: 213-383-8899 383-8899
7: 세종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젤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볼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열반 빌더스,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9: K열반 빌더스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후니 씨.
1: 네.
0: 후니 씨 동물원 갔다 왔잖아요.
1: 네, 예.
0: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고 혐오스러운 곤충 하나를 꼽으라면 뭘 떠오르세요? 아,
1: 무조건 저는 퀴 선생 바퀴벌레.
0: 아,
1: 너무 싫어 진짜.
0: 바퀴벌레.
1: 어.
0: 어, 우리 점돌이 전문인데.
1: 아, 진짜요?
0: 너무 잘 잡아요.
1: 너무 싫어요. 어, 진짜 싫어. 오.
0: 아, 근데 어. 지금 인도 청년들 사이에서
1: 네?
0: 이 혐오스러운 곤충 바퀴벌레가 거대한 정치적인 저항의 상징, 아이콘이 됐대요.
1: 아니, 바퀴벌레가 어떻게 저항의 상징이 될 수 있죠?
0: 네.
1: 청년들이 그걸 얘기한다고?
0: 어.
1: 왜요?
0: 어떤 정치인이 네. 젊은 것들이 말이야 일단하고 바퀴벌레처럼 그냥 집에서 그렇게 있고
1: 그렇게 얘기했다고?
0: 어,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1: 정치인이
0: 같다고. 어. 근데
1: 어이없다. 네.
0: 그거를
1: 네.
0: 오히려 그래 우리 바퀴벌레야. 그래 좋아.
1: MZ 애들은
0: 바퀴벌레 또. 당을 어. 만들자. 이래서 바퀴벌레 당.
1: 야 대박이다.
0: 응.
1: 근데 원래 바퀴벌레가 생명력 하나 끝내주잖아요, 걔들을.
0: 아 그렇죠.
1: 전쟁 나도 핵전쟁이 폭발해도 살아남다는 게 바퀴벌레 아니에요?
0: 아, 얘네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막 이따가 불 딱 켜면 탁 얼어버리잖아.
1: 죽은 척?
0: 어.
1: 몰라요. 좀 생성이 싫어요.
0: 그래가지고 어 이거 빨리 바퀴벌레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요. 바퀴벌레 그 약을 빨리 뿌려야지 해서 딱 들은 순간 쫙 도망가는데 어. 기가 막혀. 와
1: 아,
0: 모든 생명은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 제가 하려는 말은
1: 어메이징. 네.
0: 결국 그거를 바퀴벌레라는 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래 우리 바퀴벌레야 이참에 그러면 우리 뭉치자 이래서 어, 바퀴벌레 당이라는 밈을 만들어서 정부의 무능을 유쾌하게 꼬집고 절망 속에서도 청년들만의 방식으로 날카로운 해악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 나름 그래도 젊은이들의
0: 네.
1: 또 센스가 있네요. 풍자를
0: 그쵸?
1: 하면서
0: 네. 네.
1: 아 멋있긴 하다. 바퀴벌레 당
0: 어.
1: 카크로스 파티
0: 나는 야.
1: 바퀴벌레 아니잖아
0: 나는 개똥벌레.
1: 아 그거 세대 차이 나는 거 아세요?
0: 뭐요?
1: 개똥벌레에서 나는 개똥벌레면 옛날 사람이고요.
0: 네.
1: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고 이러면 요새
0: 아,
1: MZ예요.
0: 그래요?
1: 개똥벌레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0: 네, 네.
1: 근데 개똥벌레는 그나마 네. 낫지. 바퀴벌레는 그 아래 라쿠카라차 아니에요? 라쿠카라차?
0: 라쿠카라차
1: 라쿠카라차
0: 그것도 아, 진짜
1: 그쵸?
0: 그러니까 멕시칸 친구들에게는 라큐칼라차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개똥벌레가 있죠.
1: 그렇죠.
0: 어, 우리 신영원의 개똥벌레 너무 가사가
1: 좋아요.
0: 좋아요.
1: 나나나나나나 뭐죠?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늘렇게 울다 잠이 든다.
0: 여러분
1: 울다
0: 오늘 든다. 울다가 잠들지 마세요.
1: 네.
0: 웃다가 잠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 네.
0: 일부에서
1: 뭐요?
0: 난 계속 떠오르는 게 저기 저쪽 샌버나디노 교구 어. 성당에서 공연을 어떤 분이 어우동 춤을 추는데 네. 어떤 남자분이 어이구 치마 올라갔다 그러고 춤추고 있는데 가서 치마를 내려주고 있는 거야. 원래 올린 건데 나 진짜
1: 아. 가슴 아프네요.
0: 네, 내려주세요.
1: 가슴 아프네요.
0: 어디 어머나 머리 묻었다 이러고 떼주지 마시고 밥 먹을 때 보면 누가 옆에 묻잖아요.
1: 네.
0: 그거 뭐 얘기하지 마시고 다 뭐 닦일 건데 그냥 인조이하시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1: 아, 그래요. 그냥 웃으면 되는지 뭐.
0: 네. 자 오늘도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 우리 또 만나요.
1: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시원한 차차차 리듬처럼 활기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탱자미였습니다.
1: 지금 후리훈이 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개똥벌레.
0: 아, 개똥벌레 신영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신영원의 개똥벌레. 벌레.

0: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삼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할

0: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유지승의 모닝 뉴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0: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뉴스.
1: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0: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5: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6: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5: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6: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1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1: 엄마 집밥이 최고지.
1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0: 밥 한 그릇 더요.
1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0: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5: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6: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5: 두 번째 참가자.
17: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15: 세 번째 참가자.
18: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5: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 AM 1650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20: 라디오 서울입니다.
21: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22: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일환으로 합법 이민의 문까지 좁히는 것이어서 미국 내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1일 새 메모를 통해 앞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하는 절차를 예외적 상황에 한해서만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미국 내 체류 중인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과 신분 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많은 신청자들이 해외 미국 영사관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약 78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사실상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의 절반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H1B 비자를 비롯한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많은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간 영주권 심사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측은 신청자들이 본국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불법 체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제적 이익이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신청자들은 기존 절차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5만여 명에게 내려진 강제 대피령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항공부품업체 GKN 에어로스페이스 시설에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약 3만 4천 갤런이 담긴 대형 탱크의 밸브와 냉각장치가 고장나면서 사고가 시작됐습니다.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는 수지와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인화성 화학물질로 과열될 경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25일 탱크 압력이 일부 해소되면서 대규모 폭발 위험은 제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TJ 맥거번 임시소방국장은 소규모 폭발이나 누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주민들의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토드 스피처 검사장은 회사 측에 관련 장비와 문서 보존 명령을 내리고 내부 제보 창구를 열었습니다. 스피처 검사장은 냉각장치 고장 시 백업 시스템이 왜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백악관 인근에서 괴한이 총기를 발사했다가 경호요원의 대응사격으로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비밀경호국은 오후 60개 백악관에서 약 200m 떨어진 17가와 펜실베니아 에비뉴 교차로에서 괴한이 가방에서 무기를 꺼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요원들이 즉시 대응사격을 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인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스뉴스는 총격범이 백악관을 향해 권총을 3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사살된 용의자가 21살의 나시르 베스트라고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바로 옆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총격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LA와 뉴욕 등 주요 국제공항의 세관 및 입국 심사 기능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항공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연방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공항들에 대해 세관국경보호국 인력을 줄이거나 국제선 입국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에는 LA,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덴버, 필라델피아, 뉴욕 등의 국제공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과의 협조를 제한하는 피난처 도시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멀린 장관은 지난 4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국제공항을 운영하면서 연방이민정책 집행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면 세관 업무를 계속 제공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요 항공사들을 대표하는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주요 공항에서 세관 국경 보호국 인력을 줄이는 조치가 항공 관광 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국제 화물과 승객 이동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트럼프 행정부 내의 숀 더피 교통부 장관도 공개석상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집행과 주요 도시들의 자치권 충돌이 미국 최대 공항들의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0: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23: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조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 중재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양국이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의 순서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소식입니다. 현재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완화와 휴전 연장 후속 핵협상 개시를 담은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입니다.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적이고 명확한 제한 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제재 완화와 자산 동결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협상 지연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제4지구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레드 정 플러튼 시장이 화랑 청소년 재단 소속 학생 30여 명과 함께 플러튼 지역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제4지구는 플러튼 애너하임, 부에나파크, 라하브라 플라센티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지역 유권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플러튼입니다. 학생들은 조를 나눠 가후 방문하며 정 후보의 정책 홍보물을 전달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트로이 고교 11학년 숀, 이 학생은 이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프레드 정 시장을 비롯해 코너 트라우트 부에나파크 시장 팀 쇼 교육구의사, 로세 에스피노자, 라하브라 시의원 등 4명이 출마했습니다. 6월 2일 예비선거에서 상위 2명이 본선에 진출하며 한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하면 즉시 당선되지만 이번에는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예선을 통과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 예상됩니다.
24: 문화교양청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류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25일 즉위 후 첫 회칙 위대한 인간성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소수의 권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인류가 지금 새로운 바벨탑을 쌓을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과 인간이 함께 거주하는 도시를 건설할 것인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회칙은 공익과 사회정의 등 5대 원리 아래 노동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제언을 담았습니다. 레오 14세는 효율성과 이윤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태도를 경계하며 가장 강력한 기술이 가장 좋은 기술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모방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나 도덕적 양심과 공감 그리고 영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개발 전 과정에서 책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티칸은 사회정의에 기반한 공통윤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LA10 지구시의원 헤더허트가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지역 남성 리더 5명을 표창했습니다. 지난 22일 LA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제임스 노 퍼시픽 브리지 아트 재단 이사와 송정호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관장이 참석했습니다. 최영호 라디오 앵커와 김용호 남가주한 인류식업협회 회장도 수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김도영 이경월 리더십센터 이사장도 함께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 문화예술과 청소년 교육 그리고 미디어와 요식업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인물들입니다. LA10 지구는 한인타운을 포함한 중부 LA 일대를 관할합니다. 허트 시의원은 지난해 취임 이후 다양한 문화 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번 표창은 5월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0: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1: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쾨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0: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1: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0: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1: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눈은 밝게,
8: 얼굴은 아름답게,
9: 불란서안경 거만과.
8: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10: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1: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0: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1: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0: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1: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2: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광절 약시간제를 연중 고정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매년 두 번 반복되는 시간, 조정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는 이른바 선샤인 보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3월 시계를 1시간 앞당기고 11월 다시 되돌리는 현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을 1년 내 1시간 앞당긴 상태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등 동부와 서부 해안 지역 의원들은 늦은 저녁까지 햇빛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로 연중 일광절 약시간제를 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서부 지역 의원들은 겨울철 아침 시간이 지나치게 어두워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AP통신 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봄, 가을 시계 변경 제도를 지하는 미국인은 12%에 불과하지만 대체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연방의회는 1970년대 한 차례 연중 일광절 약시간제를 시행했지만 겨울철 어두운 아침 시간대 교통사고 증가 등의 부작용 논란 속에 곧 철회했습니다. 일부 의료계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비만과 대사기능 이상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건강 측면에서는 오히려 연중 표준시 유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제4지구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레드 정 플러튼 시장이 화랑 청소년 재단 학생 30여 명과 함께 플러튼 지역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제4지구는 플러튼 애너하임 부에나파크, 라하브라 플라센시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권자가 가장 많이 밀집된 곳입니다. 학생들은 조를 나눠 정 후보의 정책 홍보물을 전달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트로이 고교 11학년 숀, 이 군은 이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정 후보를 포함해 코너 트라우트, 부에나파크 시장 팀슈오 교육구 이사, 로세 에스피노사, 라하브라 시의원 등 4명이 출마했습니다. 6월 2일 예비선거에서 상위 2명이 본선에 진출하며 한 후보가 50% 이상을 얻으면 즉시 당선되지만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5개 지구를 대표하는 카운티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37지구를 대표하는 최석호 공화당 의원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협의회로부터 2026년도 올해의 입법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변호사협회 협의회는 지난 22일 공식 서한을 통해 최 의원이 협회 입법 프로그램에 대한 헌신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존중을 높이기 위한 최 의원의 노력과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서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최 의원의 입법 활동이 협회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번 수상은 16지구 민주당 소속 멜리사 허타도 주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이뤄집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5일 샌디에고의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에서 열리는 협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진행됩니다. 변호사협회 협의회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변호사협회를 대표하는 변호사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초당파적인 법 개정을 작성하고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최석호 의원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의회 내 유일한 한인 의원으로 어바인 터스틴 플러튼, 애나하임, 코스타메사 오렌지 등을 포함한 37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시장 스테파니 클로펜스타인이 다음 달 18일 이천 26년 시정연설회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애나하임 사우스 엠버시 스위트 바이 힐튼에서 열리며 가든그로브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합니다. 참가비는 1인당 135불입니다. 클로펜스타인 시장은 이번 연설에서 지난 한 해 주요 성과와 올해 목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시의 미래 비전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향후 추진될 주요 프로젝트와 개발 계획도 함께 논의됩니다. 행사 종료 후 연설문 전문가 영상은 가든그로브 시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문의는 가든그로브 상공회의소로 하면 됩니다.
1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4: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7: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8: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9: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8: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0: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1: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2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2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2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2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2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4: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냉장고와 에어컨에 사용되는 냉매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환경 규제를 사실상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 청장과 기업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이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문제가 된 물질은 수소불화탄소로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로 쓰이는데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강한 온실가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에게 고비용 냉매 사용을 강요해 물류비와 냉장 보관 비용이 급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많은 식료품점과 식당이 냉장고를 교체해야 했고 그중 절반은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미국 가정과 기업이 연간 24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백 악관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보호되고 소비자 비용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3: 오늘 새벽 6시 22분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지역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피게로아 스트리트와 74번가가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빨간색 승용차 한 대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인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차량은 인도에서 크게 파손된 채 멈춰섰고 현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어떤 상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0: 계좌 접근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3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암호화폐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제한적 형태의 연준 마스터 계좌를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리플과 앵커 디지털, 그리고 와이즈 등도 마스터 계좌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결제계좌 정책 재검토와 핀테크 접근 확대 방안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나왔습니다. 연준의 이번 움직임은 디지털 금융기업들이 기존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 결제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전망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뜻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며 미국은 지난 12일에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협정 관계를 의도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자 전쟁 이후 아랍 여론이 크게 악화한 데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확대 구상은 현실과 거리가 먼 무모한 도박이나 환상에 가까운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였는데요. 현실은 무시한 무모한 도박이나 환상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란과의 협상과 동시에 공격을 이어가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관계 정상화를 확대해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난 12일에도 아브라함 협정에 근거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특별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며 이란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4: 이스라엘 just sent them Iron Dome batteries and personnel to help operate them. How come? Because there's an extraordi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UAE and Israel based on the Abraham Accords.
3: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브라함 협정이 장기적으로 아랍과 이스라엘 간 갈등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란의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자 전쟁 이후 아랍권의 이스라엘을 향한 여론도 크게 악화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우디 역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압박은 이란 전쟁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핵 해체라는 전쟁의 핵심 목표가 흔들리자 다른 성과로 이를 무마해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 핵 문제도 해결 못한 상황에서 아브라함 협정 확대까지 들고 나온 건 다소 황당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이란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 자체가 의미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CNN은 트럼프의 중동 대화합 구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무모한 도박이나 환상에 가까운 시도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7: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0: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 지원실, IT, 홍보, 고객 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업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2: 이제 걱정 그만.
3: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4: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5: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6: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3: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7: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8: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의 항공우주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이틀째 대응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일요일 밤새 탱크 내부 압력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했고 대형 폭발 위험은 제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토요일 오후 공장 내 화학물질 저장 탱크에서 시작됐습니다. 탱크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압력이 급격히 상승했고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즉시 공장 반경 800m 이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문 대응팀이 투입돼 탱크를 냉각시키고 압력을 서히 낮추는 작업을 밤새 진행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현재 탱크 압력은 안정 수준으로 떨어졌고 추가 폭발 위험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방당국은 화학물질 완전 제거 작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 통제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의 항공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시작된 이번 사고는 대형 저장 탱크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새어나오면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즉각 반경 800m 이내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대피 구역 안에는 주택가와 상가 밀집해 있어 수백 명의 주민들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인근 식당과 소매점들도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화학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될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업체 측은 누출을 막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완전한 봉쇄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피 주민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을 원하는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는 공익에 기여하는 특수한 경우로만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는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국 후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국 후 재입국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직장과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취업 이민 신청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H1B 비자로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분 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새 규정은 취업 이민뿐 아니라 배우자 초청과 가족 초청 등 합법 이민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이민국은 신청자의 재정 능력과 고용 안정성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십만 명의 영주권 신청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분 조정 대기 중인 신청자들은 추가 서류 제출이나 재심사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합법 이민의 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2: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2: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3: LA 한인타운 인근의 한 저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시간대 2층 유닛에서 불이 시작돼 빠르게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지만 연기를 흡입한 몇몇 주민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면서 여러 가구가 당분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적십자를 비롯한 구호단체들이 임시거처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점검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시 당국은 최근 골목길과 공용 쓰레기장에 가구와 대형 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지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와 신고 앱을 통해 위반 사례를 적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크게 상향돼 주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는 대신 정기적인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확대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쓰레기 문제가 공중보건과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수거 일정과 신청 방법은 시위생국을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405번번 프리웨이 남쪽 방향 셰퍼드 인근 구간에서 대형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러 차선이 한꺼번에 막히면서 출근 시간대 교통이 극심하게 정체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로에 유출된 연료와 파손된 화물을 치우는데 수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트랜스는 운전자들에게 우회로를 이용해달라고 거듭 안내했습니다. 405번번 프리웨이는 LA 지역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 가운데 하나로 하루 평균 37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합니다. 대형 트럭 사고는 화물 유출과 차선 폐쇄로 이어져 일반 승용차 사고보다 복구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출근 전 실시간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지연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1: 로스앤젤레스 도심 인근에서 새벽 시간대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오늘 새벽 도심 인근 거리에서 차량 안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감시 카메라 영상과 차량 번호판 인식 자료를 집중 분석하며 도주 중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 도로는 한동안 통제됐고 출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주민들에게 사건 현장 주변을 피하고 의심스러운 차량이나 인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과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4: 교통 형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6: 제린더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6: 올림픽 골프니까.
1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7: 류마티스 관절염,
18: 어깨와 허리 통증,
17: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8: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7: 진통제 없이
18: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7: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8: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어제 한국시간 오후 2시 반쯤 서울 미근동 소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아래 철로와 도로를 덮쳤습니다. 현장에 있던 행인과 공사 관계자 등 13명 중 6명이 미처 몸을 피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CCTV 화면에는 짧은 섬광과 함께 구조물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열차가 지나던 순간이었다면 피해가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1: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는데 사고 당시 상황을 윤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 철거 작업 중이던 서울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에 비추던 CCTV 화면입니다. 짧은 섬광과 동시에 도로를 떠받치던 상판 구조물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철로 위에 있던 전기줄이 큰 충격을 받은 듯 출렁거리고 고가도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굉음에 놀란 듯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23: 지진난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KTX 전선이 좀 휘청거렸던 것 같아요. 천둥 소리처럼 뭐가 나서
22: 무너져 내린 고가도로 상판은 아래에 깔려있던 철로와 도로를 순식간에 덮쳤는데 열차가 지나던 순간이었다면 피해가 더 커질 뻔했습니다.
24: 행인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조금 위험하긴 해요. 거기가 그 인도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거기가 고가차도 밑으로 지나다녀요.
22: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 반쯤. 현장에 있던 행인과 공사 관계자 등 13명 가운데 7명은 구조물이 무너지기 전 대피했지만 나머지 6명은 몸을 피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1: 신세계그룹은 오늘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담당 직원들의 고의성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직원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메신저 대화 기록은 일주일치만 저장돼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신세계는 밝혔습니다. 경찰은 5.18 유공자 20여 명의 고소를 바탕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의성과 피해자 특정 여부가 핵심 요건인 만큼 경찰이 압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보도입니다.
25: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진행된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직원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규명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 직원들과 임직원이 고의로 탱크데이를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우선 이벤트 기획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했고 5.18을 생각조차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신세계는 고의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최초 마케팅 기획 단계부터 팀원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원 3명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은 일주일까지만 저장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신세계그룹은 밝혔습니다. 기업이 임직원을 상대로 장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건데 이 때문에 공을 넘겨받은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로 다뤄지는 혐의인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고의성이 있는지가 핵심 요건인데 직원들 사이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물증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추가로 고소 의사를 밝힌 5.18 유공자들 20여 명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세계 측이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누구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직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지도 남은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1: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오늘 광주 전남도청 인근을 비롯한 지역 스타벅스 매장 곳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이며 신세계그룹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재단과 단체 회원이들은 민주광장에 모여 정용진 회장의 사과는 역사를 모욕한 빈껍데기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 회장이 이날 발표한 사과문이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서울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5.18 최후 항쟁 장소인 옛 전남도청 인근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출입구 앞에 불매운동 참여를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집니다. 다른 매장에서도 5.18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합니다.
3: 5.18 영령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가 같습니다. 회장이라면 책임을 주고 사퇴하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이 사과문이 신세계의 수준입니까?
1: 1인 시위는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용진 회장의 사과 발표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4: 1인 시위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전국화하기에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스타벅스 본사에 재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이메일 운동.
1: 5.18 재단과 5월 단체 회원들도 민주광장에 모여 신세계그룹을 규탄했습니다. 5월 단체는 역사를 모욕한 빈껍데기 사과라며 정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5: 알맹이 없는 사과는 더 이상 사과가 아니다. 우리는 5월의 역사를 모욕하고도 책임없이 넘어가려는 모든 회의를 끝까지 규탄할 것이다.
1: 이와 함께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해 역사를 왜곡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5: 그들의 왜곡, 그다음에 이런 기업체들의 이상한 마케팅, 이것이 없어지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1: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노설입니다.

0: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작업 중 무너져 안전진단 작업무자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새벽 1시 반쯤 철근 콘크리트 상판을 자르는 작업무 중 상판이 약 0.9cm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업체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진단에 들어갔지만 징후 발견 12시간 만에 고가차도는 결국 붕괴됐습니다. 관계자는 상판을 받치는 거더가 중간에 끊어지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네, 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서는 오늘 새벽 상판 절단 작업이 진행되던 중 이미 붕괴 징후가 나타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상판 일부가 주저앉아 작업을 중단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된 건 새벽 2시 반쯤입니다. 새벽 1시 반쯤 철근 콘크리트 상판을 자르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상판이 2.9cm가량 주저앉은 겁니다.
4: 오늘 새벽 1시 반에서 2시 30분까지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슬라브 절단 작업 중 슬라브가 2.9cm 단차가
3: 확연히 보일 정도로 상판이 내려앉아 업체는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한창이던 오후 2시 반쯤 고가차도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 징후를 보인 지 12시간 만이었습니다. 안전진단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상판을 떠받치는 보인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4: 갑자기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밑으로 이제 아마 제 생각은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습니다.
3: 거더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붕괴 조짐이 나타난 지 12시간여 만에 고가차도는 결국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상판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갔던 안전진단 작업자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5: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2: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1: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지퍼형 보온 보냉백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2: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7: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8: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7: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1: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전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0: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1: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 동직문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 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1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9: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비 인사드립니다. 이허령 박사님의 짧은 이야기 긴 생각 80초 생각 나누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결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한국말에는 참으로 많은 결이 있습니다. 나무에는 나뭇결, 물에는 물결, 사람의 살에는 살결이 있지요. 머리에도 머릿결이 있고 눈에도 눈결이 있고 마음에도 마음결이 있지요. 종이를 찢어보세요. 결을 따르지 않으면 마음대로 찢기지 않습니다. 옥을 갈 때도 결을 거스르면 이 다른 돌과 다름없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치를 밝히고 순리를 따르고 사리를 따지고 분별하는 말에는 모두 리자가 붙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결부터 찾아가세요. 꿈결을 따라 마음의 결, 삶의 결을 따라가면 땅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세상이 한결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0: 네,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아,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였습니다. 국가스텐 하연우가 불러준 노래였어요. 자, 오늘 오프닝 멘트 80초 생각 나누기 고 이어령 박사의 책입니다. 짧은 이야기 긴 생각 중에서 이 모든 것에는 결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80초 이 순간의 감동이 80년의 삶을 만듭니다. 이렇게 고 이어령 박사는 머릿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80초는 뭐 칫솔질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구두끈을 매는 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또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짜투리 시간. 하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을 가지고도 우리는 일생을 결정짓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80초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찍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음표와 느낌표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행동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80년 그러한 생각과 행동 그리고 창조의 순간들을 내 이웃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냅니다 라고 고 이어령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뒤에 있는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80초의 순간들을 나눠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 있어요. 근데 읽다 보면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 지식을 얻게 되기도 하고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예, 정말 멋진 책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라서 이 80초 생각 나누기 중에서의 내용으로 오프닝 멘트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런 피드백 주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통하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반대로 결이 너무 틀린 사람과 있으면 불편하고요. 예, 당근이죠. 당근. 맞습니다. 예, 고운 결이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80초의 순간이 8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이치 이어령 교수님 존경합니다. 예,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열반 빌더스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8: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7: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샵.koreatimes.com입니다.
9: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0: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9: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0: 우메캔
11: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9: 감사한다면
10: 사랑한다면
9: 역시 우메캔
10: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11: 888-941-3311 우메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해피투게더 오늘 이 시간은요, 알레스차 변호사님 모시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수습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의 든든한 법률 가이드이십니다. 알레시자 변호사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굉장히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1: 네네.
0: 많이 바쁘시죠?
1: 바쁩니다.
0: 요즘에는 레몬법 많이 하나요? 어떻습니까?
1: 그 레몬법
0: 상담들 많이 하시죠?
1: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해요. 뭐 경기도 나쁘고 자동차는 안 팔리는 것 같은데도
0: 네.
1: 그 레몬은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자, 레몬법이 뭔가요? 이거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1: 그러니까 레몬법은요, 똑같은 네. 문제를 몇 번을 딜러십에 가면은요, 음흠. 이 자동차가 레몬이라고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 레몬법은 새 차가 잘 되고 또 used car는 안 돼요.
0: 아.
1: 그리고 법은 어떻게 써 있냐면은 네. 이 차를 사가지고 새 차를 사서 아니면 리스를 해서 1년 반 동안 네 번 가든지 아니면 두 번 큰 문제를 가든지 아니면은 30일 동안 딜러십에 있으면 레몬법은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0: 네.
1: 레몬법은 뭐가 좋냐면은 별도로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회사가 별도로 주고 아니면은 변호사 비용을 큰 텐지스를 받아가지고 네네네. 손님이 뭐를 받으실 때 우리가 돈을 받아요.
0: 그렇군요. 자, 알레시자 변호사님 소개를 조금 제가 좀 곁들여 보겠습니다.
1: 네.
0: 예, 알레시자 변호사님은 개인상에 그리고 레몬법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베테랑 변호사님이시고요. 예, 로스앤젤레스 기반 LA와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의뢰인 담당하고 계십니다. 미군 출신이시고요. 군 생활에서 쌓은 끈기와 책임감으로 의뢰인을 위해 잘 싸워주세요. 네. 그리고 제대 후에는 로스쿨에 진학하셨고 기업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차차차 로우는 빠른 응대, 따뜻한 배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강하게 싸우는 것으로 잘 알려진 오피스, 예, 알레시자 변호사 그룹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와 한국어 모두 가능한 이중 언어를 하시기 때문에
1: 네.
0: 예, 영어권이신 분들도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이 레몬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뭐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결혼과 관련한 레몬법 상담이 굉장히 아까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차가 완전히 못 쓸 정도가 되어야 레몬법이 적용되는가? 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1: 네.
0: 예, 질문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1: 물론 뭐 큰 문제를 있으면은 뭐 두 번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0: 네.
1: 뭐 그렇게 안 커도 문제가 있어서 한 네 번 딜러십에 갖고 가면은요 그 레몬법으로 인정을 될 수가 있어요. 또 요새는 또 특별히 리컬이 많은 것 같은데
0: 네.
1: 뭐 벤츠도 리컬 있고 지프도 리컬 있고 현대도 리컬이 많은데 네. 리컬 때문에 많이 들어가시면은요 또 그것도 뭐 레몬법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 근데 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이 상담 받기 전에 그 꼭 네. 딜러십에 가셔야 되고
0: 네.
1: 뭐 그 옆에 있는 뭐 바디샵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이게 꼭 워런티에서 일을 해서 그 회사가 워런티 워크가 있는 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되니까는
0: 네.
1: 그 서류를 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딜러십에 가면은 그 리시트를 주는 거를
0: 네.
1: 그게 영어로는 RO라고 repair order인데 그걸 꼭 갖고 가셔서 그걸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바디샵이 아니라 딜러십에 가셔서
1: 네. 꼭 딜러십에 가셔야 돼요.
0: 그게 중요합니다.
1: 네. 네,
0: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리를 몇 번이나 받아야 이 레몬법에 적용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 수리 그거를 리페어를 뭐 비슷한 문제를 한 네 번 가셔야 되고요.
0: 네.
1: Safety related 그러니까는 안전대에서 큰 문제가 있으면 두 번은 가야 됩니다. 근데 한 번만 가시면 안 돼요. 또 한 번만 가시면은 그 레몬법은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는
0: 네.
1: 몇 번은 가셔야 돼서 그게 레몬이 차가 레몬이라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레몬법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몇 번 간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케이스를 할 때도 계속 가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차가 고장 나면 계속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되게 부지런하게 딜러십에 가셔야 됩니다.
0: 네, 부지런해야 됩니다.
1: 네.
0: 아우 귀찮아 이러시면은 절대 네. 이거 적용받으실 수 없어요.
1: 야, 귀찮아 그러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그 네. 케이스가 뭐 좋은 케이스라도 꼭 가셔야 돼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장 나서 뭐 똑같은 문제로 고장이 있을 경우 한 4번 정도.
1: 네.
0: 그리고 안전적인 문제는 2번 정도.
1: 왜냐하면 어쨌든 네. 딜리스 가면은요 그 똑같은 문제를 못 잡을 수 있어요.
0: 음흠.
1: 그러면은 그거를 뭐 비디오를 찍든지 사진 찍어가지고 꼭 이게 있다는 거를 보여줄 네. 수가 있어야 되고 음흠. 뭐 체크 엔진 라이트 같은 거는 뭐 off and on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요 네. 켜져 있을 때 사진 찍어서 이게 켜져 있다. 뭐 그렇게 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딜러십 가서.
0: 네, 내 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 조금 있어야
0: 세밀한
1: 돼요.
0: 세밀한 관찰도 좀 하셔야 네. 될 것 같고. 뭐 괜찮겠지 뭐 이런 것보다는
1: 네.
0: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기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뭐 아까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1: 네.
0: 내기 때문에
1: 네.
0: 뭐 변호사 비용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1: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이 자동차 회사가 이 자동차를 다시 사게 되면은 다시 갖고 가게 되면은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주고요.
0: 아.
1: 어쩔 때는 이 차가 뭐 갖고 안 가도 캐시를 보상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받게 물어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 바이백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현금 합의인가요?
1: 그러니까 제일 법에서 제일 좋은 건 바이백이 제일 좋아요.
0: 네.
1: 왜냐면은 바이백 할 때는 페이먼트 한 거를 거의 다 받을 수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레몬법은 제일 좋은 분들은 리스를 해가지고
0: 네.
1: 끝날 때 이거를 바이백해서 자동차를 주면서 돈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0: 그렇겠네요.
1: 왜냐면은 뭐 2, 3년 타가지고 뭐 2, 3년 네. 페이먼트를 한 거를 거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뭐를 빼냐면 거기서 마일리지 디덕션이라고
0: 네.
1: 제일 처음에 몇 마일 갔을 때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 사자마자 아니면 리스 사자마자 천 마일 있을 때 딜러십에 가서 고치든지
0: 네.
1: 아니면은 만 마일이나 고치든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그 차이가 우리가 돈을 받을 때 거기서 빼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천 마일이랑 만 마일 차이가 거의 10% 자동차 값에서 10%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러니까는 만약 차가 5만 불짜리 차면은
0: 네.
1: 그게에서 만 마일을 탔으면은 차 고장나기 전에 그러면 5천 불을 뺄 수가 있어요.
0: 아, 마일리지 디덕션.
1: 네, 바이백에서 마일리지 디덕션이라고.
0: 그렇군요.
1: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게 또 왜 부지런하냐면은 빨리 발견할 때 꼭 차를 갖고 가셔야 돼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천 마일인데 이거 없어지겠지. 그래서 뭐 몇천 마일 더 타고 가다가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그것도 돈을 다시 다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길 때 딜러십에 차를 가져가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네, 딜러십이 문제를 좀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을 때, 아 이거 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딜러십에서는.
1: 많이 그렇죠.
0: 예. 네. 그런데도 이 클레임이 가능한 건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1: 그런데는 그게 뭐 꼭 뭐가 문제가 있는데 딜러십이 네. 이거는 뭐 노멀이나 뭐 찾겠다 뭐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네. 어쨌든 딜러십이 그렇게 추인을 받고 있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차는 다 똑같아.
0: 아하.
1: 그렇지만은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를 꼭 비디오 테이프도 하든지
0: 네.
1: 아니면은 가서 꼭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그걸 찾게 만들든지
0: 네.
1: 아니면은 또 다른 딜러십을 갖고 가든지 하여튼간 꼭 열심히 해가지고 뭐 리페어 오류를 받아서 그걸 인정을 받아야지
0: 네.
1: 케이스가 더 좋게 돼요.
0: 아 그렇군요. 혹시 기억나는 케이스들 굉장히 뭐 보상을 많이 받았다거나
1: 네.
0: 뭐 그런 네. 케이스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물론 있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 어떤 할아버지가 한 2년 전 외국 할아버지가
0: 네.
1: 그 벤츠를 한 2,500불 내고 리스를 하셨는데
0: 네.
1: 그 3년 거의 끝나기 전에 우리 저한테 와가지고 그거를 레몬을 했는데 거기서 인정을 해서 근데 이분이 또 부지런하게 뭐 사자마자 리스 하자마자 갖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분이 받은 게 9만 불이었었어요. 물론 차가 비싼 차죠.
0: 그렇죠. 그러니까는 비싸죠.
1: 그러니까는 뭐 내가 지금 페이먼트 500불 리스를 500불 하는 차에서는 물론 9만 불은 못 받지만은
0: 네.
1: 거의 다 3년 동안 그거를 페이먼트 다 받으면 한 뭐 18,000, 2만 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0: 와.
1: 그런 차가 많이 있으니까는요.
0: 네.
1: 꼭 차가 고장 나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으면은 꼭 딜러십을
0: 네.
1: 갖고 가고 꼭 그 서류를 꼭 갖고 계셔야 돼요.
0: 그러면은 레몬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1: 네.
0: 차가 고장 났을 때는 그냥 아유, 괜찮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딜러십에서 보여주고
1: 네.
0: 체크업하시고 하시는
1: 네.
0: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몬법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와 벤츠 타시던 그분이 9만 불까지 보상을 받았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네.
0: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그렇게 큰 케이스들이 있나요?
1: 좀 있긴 있어요.
0: 아.
1: 또 그리고 뭐 생각보다 뭐 예. 레인지 로버, 벤츠 뭐 한 달에 뭐 2-3천 불 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0: 네. 집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1: 집차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0: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집차가 요새는 예. 뭐 배터리 문제도 많고 네. 저도 제 쯤에 제 차가 지프여서 지프 너무 좋아하는데 지프 랭글러. 근데 요새는 지프, 그 예. 지프가 문제가 많아서 리콜이 되게 많습니다.
0: 아, 그것도 뭐 크게 보상받은 케이스 있다면 소개를 해주세요.
1: 근데 그거는 그뭐 그것도 근데

0: 왜냐면은 expectation이 없었으니까는.
1: 네네네네 그렇군요. 와 여러분들 이 레몬법 너무 어렵다. 나는 과연 저촉이 될까? 이거 적용받을 수 있나?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네. 예, 상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한 번쯤 좀 의뢰하셔서 상담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알레스차 변호사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351-3513입니다. 213-351-3513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alexcharlaw.com입니다. alexcharlaw.com으로 방문하시면 이 오피스에 대해서 알레스차 변호사님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아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레몬법은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할까요?
0: 네.
1: 예, 예, 예. 그리고 교통사고도 많이 이렇게 상담받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교통사고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당황해서 정말 이 현장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0: 네. 네.
1: 예. 사고 직후에 현장에서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이것만은 꼭 확인하십시오. 뭐 확보해라. 뭐 이런 꿀팁이 있다면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그냥 사고 나시면은 네. 뭐 자동차가 정말로 뭐 뒤에서 박던지 옆에서 박던지 그러면은 차에서 물론 몸이 제일 중요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몸이 못 움직였다 아니면은 뭐 너무 힘들다 그러면 꼭 911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불리라 그래서
1: 네.
0: 꼭 911에서 medical support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 그런 케이스는 많이 없으니까는 medical support가 뭐 그 ambulance도 안 불러도 만약 움직일 수 있으면 차에서 내려서 차에서 요새는 내려서. 다 사진을 찍잖아요.
1: 그렇죠,
0: 어디서 이렇게 됐고 아하. 그리고 뭐 다른 사람 license랑 insurance랑 뭐 registration 다 찍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1: 네.
0: 그때는 뭐 다른 사람이나 뭐 얘기를 많이 안 해도 좋아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물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고 뭐 반드시 그냥 거기서 뭐 싸우면 안 되니까는 그냥 인포메이션만 바꾸시고
1: 네.
0: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셔도 되고 또 LA에서 그렇게 되면은 뭐 플리스를 불러도 플리스는 안 와요. 요새는 뭐 이렇게 LA에는 경찰들이 많이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1: 맞아요.
0: 되게 안 오는 것 같은데 또 플리스 리포트를 만들기 힘들어요. 근데 오렌지 카니 같은 데는 뭐 플리스 리포트 만들 수 있고 뭐 CHP는 플리스 리포트 만들 수 있으니까는 만약 만들 수 있으면은 꼭 만드는 것도 좋아요.
1: 네. 뭐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뭐 뭐죠? 이 미끄러짐, 낙상,
0: 네. 네.
1: 그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네.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0: 네. 오토바이는 자전거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리고 오토바이 아니면 자전거 아니면 걸어간 거는
1: 네.
0: 거의 다 그 운전사 아니면 자동차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물론
1: 네.
0: 다는 아니지만은
1: 네네네네.
0: 왜냐면은 걸어가다 갑자기 누가 차에서 나를 핏하면은 거의 자동차가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1: 네네네네.
0: 또 요새는 또 이바이크가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바이크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바이크 운전사는 거의 18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1: 사고가 많았었죠 요즘에.
0: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되게 조심히 옆에 있으면 되게 조심히 운전하셔야 되고요.
1: 네.
0: 그런 친구는 뭐 인슈런스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물론 재산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는. 그런 친구들 되면 꼭 UM/UIM을
1: 맞아요.
0: 그거를 크게 갖고 계셔야 돼요.
1: 네, 항상 강조해 주시는
0: 네.
1: 예, 그런 부분인데 UM/UIM
0: 네.
1: 반드시 이 보험 커버가 되는 네. 그걸 가입하라고 네. 하셨어요. 네.
0: 왜냐하면 또 요새는 또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는
1: 네.
0: 처음 세 번 네 번 페이먼트를 안 하는 게 이제 인슈런스가 페이먼트를 안 할 거예요.
1: 네.
0: 사람들이
1: 네. 네. 네.
0: 뭐
1: 네.
0: 밖에 나가서 안 먹든지 인슈런스 안 내든지. 뭐 그러니까는 그 운전할 때는 꼭 다른 쪽에서 이제 인슈런스가 없다고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특별히 LA에서는.
1: 네.
0: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내가 UM uninsured motorist 아니면 underinsured motorist가 얼마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1: 네.
0: 지금은 minimum policy가 3만 불인데
1: 네.
0: 그 3만 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1: 아하.
0: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10만 불 아니면 25만 불 올려셔야 되는데 그 3만 불에서 10만 불 올리는 거는 뭐 한 달에 한 20불밖에 안 할 거예요.
1: 아, 20불 차이밖에 안 네. 나기 때문에
0: 네.
1: UM, UIM 전부 다 있는 걸로 가입하라.
0: 있는 걸로 가입하고 더 커버리지가 큰 게 훨씬 더 좋아요.
1: 그렇겠죠. 커버리지가 큰 거 한 10만 불 이상.
0: 네, 10만 네. 불 이상. 왜냐하면 요새 조그만 사고가 나도 3만 불은 거의 뭐 메디컬 빌 나가도 뭐 만 불, 2만 불 나갈 수 있으니까는
1: 네.
0: 그 3만 불도 되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10만 불 플러스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1: 네, 10만 불 커버리지.

0: 버리지.
1: Minimum
0: 그 이상.
1: number.
0: 아,
1: 예, 그러니까는
0: 미니멈.
1: 25만 불뭐 너무 좋고요.
0: 그렇군요. 자, 어떤가요? 요즘에도 이렇게 교통사고는 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니까.
1: 예,
0: 예.
1: 교통사고는 많이 찾아오죠. 근데
0: 네.
1: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 웨이모도 있고, 물론 우버도
0: 맞습니다.
1: 있고,
0: 네.
1: 그래서 뭐 옛날 같이 너무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동차 사고가.
0: 그렇습니까?
1: 예. 그리고 만약 또뭐 웨이모 아니면 또 우버 같은 게더 있으면은 교통사고 더 없어질 수가 있겠죠.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웨이모 요즘에 뭐 사고 난거 전혀 없어요? 웨이모는?
1: 웨이모는 사고가 거의 안 나죠.
0: 그렇군요.
1: 예. 웨이모가 사고 나면 좀 큰일 나죠.
0: 그렇죠.
1: 예.
0: 혹시라도
1: 예.
0: 그런 사고가 있었나?
1: 그리고
0: 뭐,
1: 또
0: 예.
1: 테슬라도 self-driving 커리 많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차들도 사고가 많이 나진 않아요.
0: 아하, 그런 장점이 있네요.
1: 그럼요. 그러면은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정말 다 자동차 운전하는 게 되게 틀려지고 바뀌어질 거예요.
0: 아하, 그렇군요. 자,
1: 예.
0: 그렇다면 교통사고 클레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는 근데 정말로 그래도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케이스는 되게 많고 인슈런스 회사들도 어저스터들이 되게 바쁘니까는요. 꼭
0: 네.
1: 직접 하지 마세요. 꼭 변호사를 해서 스페셜라이즈 하는 변호사를 꼭 찾아야지
0: 네.
1: 이게 프로시저리 되게 간단하지 아니면은 되게 고생할 수가 있고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요.
1: 물론 보상 못
0: 네,
1: 받죠.
0: 맞습니다. 자, 알레스자 변호사님께서 이 교통사고 이 클레임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351-3513, 213-351-3513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뭐 준비해야 할 자료들,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좀
1: 네.
0: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은요.
1: 그러니까는 꼭그
0: 네,
1: 라이센스랑
0: 라이센스.
1: 꼭 인슈런스 정말로 힘드셔도 인슈런스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0: 네.
1: 인슈런스가 없으면은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골치 아플 수 있고 그 무슨 차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가 뭐 날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0: 네.
1: 토탈 로스가 됐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도 다른 쪽에서도 인슈런스가 없으면은요. 차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는 거의 인슈런스가 없는 분은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은 거의 차가 없어졌다고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0: 네. 사실 교통사고는 단순히 차량 수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1: 네.
0: 몸이 다치고 내
1: 네.
0: 이 정말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정말 신경 쓰셔서 상담
1: 네.
0: 잘 받으셔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 알레스자 변호사님,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십니다. 213-351-3513입니다. 213-351-3513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정말 이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가 조금 소통이, 영어가 부족하다 보면 그 제대로 좀 표현을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안하다, 쏘리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불필요한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커뮤니티 우리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는 뭐 차사고 나서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전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거를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고. 왜냐면 나중에는 그게 잘못이 아닌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는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는 또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 사고 나서 사람들이 또 소셜 미디어를 많이 쓰는데 자동차 사고 난 다음에는 뭐 자기 뭐 여기 놀러 갔다 저기 놀러 갔다 그게 안 올리는 것도 좋아요. 예.
0: 그러면 교통사고 사건은 보통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지나요? 진행을 하시나요?
1: 네.
0: 아니면은
1: 아, 물론 저는 혼자서 안 하고 우리 팀이 있죠. 그러니까는
0: 네.
1: 팀이 있어가지고 한국 분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뭐 케이스 매니저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다 그럽니다.
0: 네. 교통사고 사건 보통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은
1: 근데 요새는
0: 오래 걸리더라고요.
1: 오래 걸려요. 뭐 케이스 매니저 그게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어저스터들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쨌든은 뭐 소송도 하고 해야 되니까는요. 뭐 6개월에서부터 2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1: 6개월은 되게 빠른 거고요.
0: 아, 6개월.
1: 왜냐하면은 병원에 가는 게 치료를 받는 게 6개월 걸릴 수가 있으니까는요.
0: 그렇죠, 그렇죠. 6개월도 더 걸리더라고요. 네. 네, 치료받는 데 있어서. 네. 후유증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내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건 충분히 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알렉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351-3513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네, 요새는 뭐 경기도 너무 힘들지만은요, 꼭 인슈런스는 있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가 정말로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딜러십에 많이 가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만약 그러면은 레몬법이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 우리한테 꼭 연락을 해줘서 우리가 도와주면 되게 좋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변호사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나누면서요, 법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내 권리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에게 변호사님의 이 끝까지 달리는 진심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네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안녕히 가세요. 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3: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4: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5: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6: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7: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8: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7: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8: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9: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5: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0: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0: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0: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0: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1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1: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4: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5: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5: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6: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6: 진짜 감쪽 같네.
17: 역시 벤트웨이야.
1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예. 자, 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함께 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성창식 노래입니다. 사랑.

네, 송창식이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Over and Over, 사랑이라는 노래, 예, 들어봤습니다. 송창식님의 목소리는 다른 클래스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뮤지션인가 봐요. 고맙습니다, 소피아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이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 송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습니다. 골든은 25일 이 미국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이 아레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알렉스 워런의 오디너리 또 모건 월란의 I'm the Problem 또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Fight of Ophelia 또 엘라 랭글리의 추진 텍사스 이런 뭐 쟁쟁한 곡들을 제치고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 극중 이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를 부른 한국계 미국인 가수 이재와 레이 아미가 시상식에 참석해서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헌트릭스로 노래한 또 다른 가수 오드리 누나는 시상식에 불참했습니다. 이재는 이 노래와 영화는 팬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라면서 이 팬들과 또 K-POP 데몬 헌터스 팀에게 감사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네요. 그리고 이날 31번째 생일을 맞은 레이 아미를 향해서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 아미도 팬덤 또 가족 친구 등 고마운 이들의 이름을 열거한 뒤 인생을 바꾼 한 해를 선사해준 K-POP 데몬 헌터스 팀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들어도 싫지 않는 들어도 좋은 노래입니다.

네, 골든 들어봤습니다. 이재가 이 작곡에 참여한 골든은 영화의 성공과 더불어 시원시원한 고음과 대중적인 멜로디를 앞세워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8주 동안 1위에 오르면서 세계적으로 히트한 노래입니다. 이 골든은 앞서 그래미 어워즈를 비롯해서 아카데미 시상식, 골든 글로브 시상식 등 굵직한 글로벌 시상식에서 예, 수상했습니다. 참 자랑스럽지요. 네, 조용필 노래 들어볼까요, 여러분? 조용필의 이 모나리자 어떻습니까?

네, 신나게 들어봤습니다. 예, 조용필의 모나리자였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1부 끝곡이에요. 윤형주 노래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저는 기다릴게요. 윤형주의 바보 듣고 계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의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2: 누구랑? 우리끼리?
1: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3: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를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4: golfpromi.com
5: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3: 골프.
5: 누구랑 해?
3: 프로랑.
5: 어떻게 해?
3: 골프 프로미에서
1: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3: golfpromi.com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9: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8: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9: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8: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예, 거북이는 느림보의 대명사지만 글쎄요, 그건 어디까지나 육지에서만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지구의 70%는 바다입니다. 실제로 누가 느리고 누가 빠른 건가요? 육지에서는 토끼, 바다에서는 거북이. 이 맥락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 말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라 합니다. 보낼 사람은 보내고 만날 사람은 만나면서. 사실 세상에 뭐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 어디 있나요? 맞죠? 어차피 결국에는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요. 왜 남한테 장단을 맞추려 합니까?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치고 장구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는 그런 사람들,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필요한 말이었어요.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사세요. 너무 남의 눈치 의식하지 말고요.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0: 네, 장범준이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는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예, 아주 기분 좋은 노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예,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도 표현해 가면서 함께 살아보자고요. 저에게도 필요한 말 절대 공감합니다. 자기 속도로 자기의 목표로 삽시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럽시다. 끝끝송.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해요.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뭐 젊었을 때 아니면 아이들 키울 때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전래동화도 많이 읽어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항상 뭐 토끼가 이기잖아요. 꾀쟁이 토끼,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었지만 토끼는 게으르게 뭐 자만해서 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낮잠 자다가 이 바보 거북이야 아유 저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언제 경주하냐 예, 그러던 토끼 자만심에 이 꾸준하게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가 뭐 승리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전래동화인데 그쵸. 이제 거북이가 육지로 올라올 때는 거북이가 느리지만 바닷속에서는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예, 토끼는 육지 동물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맹랑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예,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든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 남한테 장단을 맞추려 합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셨나요, 여러분? 북치고 장구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내가 막 흥에 겨워서 막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묘하게 매력 있게 들리면서 가슴에 코 박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 하고 싶은 말 하고 또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살아. 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 너무 남의 시선 의식하고 남 눈치 보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 소피아님도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만 그런 건 아니군요.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예, 내 마음도 좀 표현해 가면서 마음껏 살아보자고요. 예, 이 말이 엄청 위로가 되는데요. 예, 엄청 좋은데요. 용기를 주시는데요. 오,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준비한 번안곡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갓다 나플리 같은 제목 다른 노래 띄워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예, 번안곡으로 준비했는데 양희은이 직접 쓴 노랫말이 한편의 시로 듣는 이의 가슴에 위로를 건네는 노래가 있어요. 뭐 양희은 씨 노래는 다 좋죠. 그 중에서도 이 노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노래 아시죠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글쎄요, 이 노래는 저녁 시간, 밤 시간에 들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이런 에너지가 가득한 오후 2시 시간에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뭐 다른 나라에서도 너무 이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거꾸로 번안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나 악단의 연주가 아니라 기타와 양희은의 목소리만으로 들려주는 화음이 정말 이렇게 심금을 울리잖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 진짜 이 노래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어떡하면 좋아.

이 노래 끊고 싶지가 않네요. 끝까지 듣고 싶은데요. 아,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 노래를 2002년입니다. 2002년에 내한 공연 중이던 베빈다가 우연히 양희은 작사 또 이병호 작곡의 이 노래를 듣고 포르투갈 민요라고 하죠. 예, 파도. 예, 파도의 느낌이 있다면서 번안해서 불렀어요. 이렇게 부른 노래가 정말 지구촌의 히트곡이 됩니다. 이 노래는 뭐 끝까지 듣죠. 끝까지 듣고요. 베빈다 버전 그리고 잉고마리오 버전 예, 둘 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티컬 미뇨 파두의 버전입니다. 레빈다 목소리예요. 그리고 양혜은이 이 노래를 2009년에 스웨덴의 가수입니다. 잉그마리 군더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영어로 번안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굉장히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재즈 가수 잉그마리의 3집 앨범에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영어로 개사한 곡이에요. Even When 이 노래가 담겨 있는데 정말 그 좀 포근하게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노래는 예, 좀 거친 면이 있어요. 네, 베빈다 버전의 노래 들어봤고요. 네, 잉그마리 버전입니다. 영어로 예, 번안한 곡입니다. 원곡이 양희은 씨 노래가 원곡입니다, 여러분.

출신의 재즈가수 잉고마리의 3집 앨범에 담긴 노래예요. 이븐 웬 듣고 계십니다. 포근하고 서정적인 잉고마리의 목소리가 양희은의 목소리와 잘 어울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와 이 피아노의 단출한 편성에 잉고마리의 이 매력적인 보이스가 더해진 이 노래,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평을 듣고 싶네요.

0: 원래 이 곡은요, 이 한국판에만 보너스 트랙으로 수록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음을 마친 후에 이 정규 수록곡이 되었대요. 너무 좋아서.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가 이븐 웬으로 소개됐습니다. 그 잉거마리는 2004년 데뷔 이후 발표한 5장의 앨범이 모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기록하면서 지금은 스웨덴에 대표하는 최고의 재즈 싱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포르투갈 민요 파두 그리고 노르웨이 출신의 재즈 가수 잉거마리가 개사한 Even When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뭐 팝송을 우리가 번안해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곡을 양희연 씨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 노래를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번안해서 이렇게 불러온 이런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추억의 팝송이나 깐쇼네, 샹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고 들어보는 코너로 오늘 준비한 노래 양희은 씨 노래였습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함께 들어봤네요.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행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메모리얼 데이 연휴 잘 쉬셨죠? 이번에도 캠핑 다녀오셨을까요? 궁금하네요. 로라 제이님 반갑습니다. 일하다 인사만 드려요. 어제 주신 아름다운 음악 여운이 아직도 내 귀에 어른거려서 오늘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예, mucho gracias.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달러라고?
4: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3: 요즘은 모든 게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4: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3: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4: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3: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4: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5: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6: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

0: 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133885600. 21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133885600. 21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하비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0분 지나고 있네요. 자,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성관입니다. 빙빙빙.

철학적인 가사를 담았네요. 하성관이 불러준 빙빙빙이었습니다. 로라제이님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소리를 켜고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댓글도 적어주시고요. 아유 정말 예, 마음이 따뜻하세요. 오늘 모든 노래 너무 좋네요. 행할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온 식구 14명이 캠핑을 잘 다녀왔어요. 하셨는데 행할님은 정말 캠핑 좋아하기로 뭐 유명하신 분인데 가족이 모두가 다 가족이 14분이라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너무 좋겠네요. 가족들이 많아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습니다. 다들 와 입이 딱 벌어졌어요. 부러운 눈치들 예 부럽죠. 예. 로라님 나도 일하면서 이어폰 꼈다 뺐다 하면서 들어요 항상. 행할님께서 댓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예전에 한국에서 들었었던 기억이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빙빙빙 예, 팽이 돌리는 빙빙빙. 예, 남학생이라면 남성분들이라면 아마 팽이 돌리기 다 해보셨지 않을까요? 그죠? 뭐 우리 여학생들은 고무줄놀이 또 땅따먹기 실핀으로 이렇게 땅따먹기 그려가지고 누가 제일 땅을 많이 따나 실핀으로 이렇게 착 해가지고 땅따먹기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거 잘하셨나요? 요거 그리고 공기놀이 공기놀이도 저는 공기놀이는 잘했어요. 이제 갈퀴손이라고 하죠. 아무리 해도 안 죽어. 그냥 공깃돌 다섯 개를 다 손등에 얹고 촥! 촥! 예, 너무 잘하는 그 언니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도 참 재미있었는데요.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이 노래에 맞춰서 막 고무줄놀이 했잖아요. 그러면 남학생들 막 지나가다가 막 고무줄 딱 끊고 가고 진짜 장난꾸러기들. 그런 추억들이 또 새록새록하네요. 요즘에는 뭐 그런 놀이 안 하고 놀잖아요.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살잖아요. 예, 손바닥 안에 세상이라고. 예, 다 검색하면서 그런 재미에 또 푹 빠져 살죠. 또 게임하고. 옛날이요. 옛날은 또 옛날 방식의 놀이가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요즘 방식의 또 아이들은 또 그렇게 손바닥 안에 세상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날씨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과주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건조한 사막지대에 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남부 코스트 대기관리국은 코아첼라 밸리와 임페리얼 카운티 일대에 대기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서 대기질이 민감한 그룹에 해로운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 또 노약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인근 해안 그리고 이 평지 지역은 대체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남가주의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해 지는 시각은 저녁 7시 55분,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경제지표 브리핑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후 재개된 이 뉴욕 증시는 이란과의 전쟁 종식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은 또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다우지수는 소폭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로 출범 130주년을 맞이한 다우지수는 이 최근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한 이후 안정적인 흐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예, 좀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매매 기준율 기준 그 1507.90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약 5.4원 상승하면서 1500원대 중반에 안착하는 모양새입니다. 국제금시세는 뉴욕 상품거래소 기준 온수당 4508달러에서 4512달러 선을 기록하면서 견고한 흐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남가주 가스값입니다. 트리플A 기준이에요. 이란 사태 여파 등으로 장기적인 강세를 보이던 가스값 다행히 이번 주 들어 수일째 미세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LA 카운티 평균 레귤러 가솔린 가격입니다. 6달러 16센트. 예, 6달러 16센트 정도 되고요. 또 지난주 대비로는 약 4.3센트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3달러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평균 갤런당은 6달러 10센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전역 평균은 갤런당 4달러 49센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역사적인 순간 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1896년 5월 26일은 미국의 언론인 찰스 다우가 세계 증시의 흐름을 보여주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최초로 발표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오늘의 뭐 역사 속 오늘 예, 이 시간에 살짝 좀 더 자세하게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띄워드릴까요?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피아님이 노래 좋아하시죠? 바람에 웃기시 날리듯 이상우입니다.

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 진짜? 라디오 서울 15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5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0: 정말? 어떤 건데?
3: 용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4: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5: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6: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7: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8: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9: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0: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1: 홈쇼핑 아이들아.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해피투게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역사 속 인물 오늘은 참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 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20세기 음악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재즈 트럼펫 연주자이자 작곡가입니다. 쿨 재즈, 모달 재즈, 뭐 재즈 퓨전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며 재즈의 트렌드를 선도한 인물이죠. 그의 1959년 앨범 Kind of Blue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재즈 음반으로 꼽힙니다. 예, 예, 마일스 데이비스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고요. 또 이사도라 덩컨이 출생한 날입니다. 1877년 오늘이에요. 이 현대 무용의 어머니로 불리는 미국의 무용가지요. 이 엄격한 규칙에 얽매여 있던 전통 발레 틀을 깨고 이 맨발과 그리스식 튜닉 차림으로 인간 고유의 자유로운 감정과 영혼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현대 무용의 개척자로 예,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사도라 덩컨.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존 웨인이 1907년 오늘 예, 출생했습니다. 할리우드 황금기를 이끈 미국 서부 영화의 전설적인 아이콘입니다. 정말 선이 굵고 강인한 서부의 카우보이와 군인상을 정립했고요. 영화 영마차, 수색자 등 수많은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또 다른 역사는요. 정말 1896년 5월 26일은 자본주의 역사와 세계 금융시장의 거대한 이정표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금융 전문 기자였던 찰스 다우가 이 동업자 에드워드 존스와 함께 만든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를 월스트리트 저널에 최초로 게재하면서 세상에 예, 공개했습니다. 당시 시장을 읽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예, 그런 예,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오늘날 다우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블루칩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896년 첫 발표 당시에는 단 12개의 산업체 종목으로만 이루어진 다우 더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의 중심이었던 면화 또 그 설탕, 담배, 가스, 가죽, 고무 등을 다루는 전통적인 굴뚝형 이 제조업 기업들이 주를 이루었다는군요.

파일벨의 캐논이 아, 참 이 샘플링이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Life is cool, 스윗박스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Happy Together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어요. 함께해 주신 우리 해피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0: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0: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0: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4: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4: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8: 얼마 전에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요, 1층부터 60층까지 누가 빨리 오르나, 그래서 이른바 수직 마라톤이라고 이름 붙여진 대회가 열렸습니다. 벌써 22회째를 맞고 있다고 하네요. 더 놀라운 것은 지난해부터 신설된 챌린지 부문이라고 해서요, 이런 과정을 모두 6번 반복하는 것, 즉 총 7,506개의 계단을 오르는, 누가 이걸 도전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했고 우승자가 나옵니다. 아, 성취감이 정말 대단하겠죠? 그런데 진짜 운동 목적이라면 계단 내려가기 부문도 새로 신설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자, 계단을 오를 때는 근육이 수축하며 힘을 내는 단축성 운동이라면, 내려올 때는 허벅지 근육이 길게 늘어나며 체중을 버티는 신장성 운동이 작동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호주 연구에 따르면 이 계단을 내려간 그룹의 하체 근력이 34% 증가했는데 올라간 그룹은 15% 증가에 그쳤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LDL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 개선도 크게 관찰이 됐고요. 자,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과정이 바로 근육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단을 내려올 때 허벅지 근육이 체중을 분산해서 제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 힘이 쌓일수록 근육의 밀도와 관절의 안정성이 함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심폐 부담도 상대적으로는 적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쩌면 숨이 찰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동작이 필요할 텐데,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속도를 좀 더 줄여서 꾸준히 계단 내려가는 운동 해봄직합니다. 단 세 가지만 조금 더 주의해 주세요. 첫째, 평소보다 속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입니다. 한 발로 체중을 충분히 버틴 뒤에 다음 발을 내딛습니다. 저항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커지니까요. 둘째, 발 앞쪽부터 부드럽게 디딥니다. 뒤꿈치로 찍듯 내려오면 충격이 커져서 무릎에 큰 부담을 주겠죠. 자, 셋째, 난간은 잡지 말고 스친다. 균형이 흔들릴 때는 내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가까이 위치는 해야 되겠지만 평소에는 가볍게 터치하는 수준으로, 그래서 의존을 줄일수록 하체 근육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죠. 자, 무리하지 않고 속도만 조절해도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 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 계단을 내려오는 동작, 이제 무심코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볼까요?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연휴의 여운이 살짝 남아있는 오늘 화요일입니다. 일단 절반이 지나고 벌써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자, 마음이 아직도 붕 떠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오늘 같은 날씨 또 오늘 같은 화요일의 분위기를 좀 살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항상 달콤했던 연휴 뒤에 찾아온 오늘 화요일. 자, 오늘처럼 바람이 살랑살랑 기분 좋은 날이면 왠지 뭔가 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 어쨌든 지나간 연휴의 즐거운 추억들은 우리 마음속에 꼭 잘 간직하고 오늘부터 다가올 시간에 대한 여유로움도 가져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오늘 같은 날 바람에 구름 가득 둥둥 떠다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긴 연휴가 지난 오늘 화요일 첫날 첫 곡으로 이은하 씨가 함께한 바람의 구름 같듯. 뭐 앞서 제가 오프닝 멘트를 드렸다시피 연휴의 설레임이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지만 어찌 보면 항상 또 다른 시작이 아닌가. 그래서 주말이라는 것이 있고 주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주말들 연휴들 잘 보내셨으리라는 가정하에 우리 통계님 잘 지내셨습니까? 굿모닝입니다. 신청곡 주셨고 TK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준비해 드릴게요. 아이고 H님도 오셨네요. 주말 잘도 보내셨죠? 여러분들 좋던 싫던 어쨌든 또 연휴가 지나가고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이제 6월이 되면 6월은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월드컵이라는 아주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각종 이 선거들이 앞다퉈 있습니다. 월드컵과 더불어서 과연 이번에 얼마만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정치에 들어와서 이 우리 아시아를 위해서 또 한국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써주실 그럴 기대감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아낌없는 한 표의 투표가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오늘은 특별히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를 함께 나눴는데 이제 막바지입니다. 거의 제가 얼굴을 뵈니까 이제 탈진된 것 같아요. 너무 돌아다니셔서 본인은 괜찮다고 쓴 웃음을 지시지만 글쎄요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발로 뛴다는 거 배낭 메고 발로 뛴다는 거 쉽지 않은데 얼마만큼 달려오셨고 남은 길 어떻게 달려가실 건지 오늘 그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샘신 후보님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님 또 경찰 그 일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의 어떤 답답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드디어 단두대에 서셨습니다. 자, 자청하신 우리 샘신 후보님과 함께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비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가입니다. 잠시만요.
1: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2: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연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7: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8: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2: 유지승의 모닝 뉴스.
1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2: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4: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2: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2: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에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4: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2: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께서 우리 TK님 꿀잠 주무셨냐고 했더니 잘 주무셨다고. H님 오늘은 쉬신다고요? 편히 인조할 수 있다고. 비비안님 음악 부장님 오늘 함께하니 너무 즐거워요. 예, 비오는 날 함께하시자고 김치 부침 드시고 우리 TK님 음악 부장님 함께하니 기뻐 날뜁니다. 펄쩍펄쩍 뜁니다. 기뻐서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잠시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죠? 이렇게. 여러분 아마 쉽게 보셨을 겁니다. 낯익은 얼굴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슬로건이 정치 말고 해결이 먼저다.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가정을 보호하며 교육을 최우선으로. 자, 다음 주 화요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샘신 상원 의원 후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불러주시고 네.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네.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네. 뜨고 있으니까 네. 꼭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제 살아오셨던 길,
1: 네.
0: 또 왜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셨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1: 네네네.
0: 그 동안에 아마 제가 이렇게 뵀을 때도 정말 발로 열심히 뛰셨다라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겠거든요.
1: 네.
0: 어떻게 뛰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쉽게 얘기하면 아침 저녁으로 걸어서 만보가 아니라 이제는 15,000보 이상 걸었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집에 가면 정말 다리가 퉁퉁 부고
0: 그렇죠.
1: 또 저만 그렇습니까? 같이
0: 그렇죠.
1: 도와주시는 분들도
0: 예, 예. 보좌관들.
1: 네, 그러니까. 뭐 같이 이 보좌관이라고 보다는 이제 뭐 협력해 주시고 네, 발란트 네, 네. 하시는 분들도. 네, 네, 네. 정말 너무 피곤할 거예요. 네. 제가 힘들어서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0: 아이고 별 말씀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꼭 되셔서 뜻을 이루시는 게
1: 네, 맞습니다.
0: 보람이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이제 뭐 일주일 남았지만
0: 네.
1: 저는 딱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0: 네, 네.
1: 우리의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아, 우리의 목소리를.
1: 네.
0: 예, 예.
1: 왜냐면 우리의 목소리를 포기하다 보니 우리가 있었던 LA 폭동도 뒤돌아보면
0: 그렇죠.
1: 우리의 목소리가 없어서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2018년에 방글라데시 그때는 그나마 그 목소리가 나와서
0: 네네.
1: 우리가 우리 타운을 지켰잖아요.
0: 네네.
1: 그건 딱 하나라고 봅니다.
0: 아.
1: 우리의 목소리를
0: 네.
1: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0: 아.
1: 것을
0: 예, 예.
1: 저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자, 그동안 지난번에 인터뷰하고 이제 앞으로 일주일 딱 남았는데요. 사실 이제는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만큼 하셨어요.
1: 그렇죠.
0: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이제는.
1: 네, 맞습니다.
0: 이제는 내 손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제가 네. 실례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네, 맞는지
1: 괜찮습니다.
0: 모르겠습니다.
1: 맞는 얘기니까.
0: 예,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 느끼신 것 중에 우리 애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가 있을까요?
1: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0: 네, 네, 네.
1: 코리안 아메리칸만이 아닌 뭐 네. 스페니 커뮤니티
0: 그렇죠.
1: 흑인과 백인 더불어서
0: 네, 네, 네.
1: 그들이 하는 얘기는 다 같아요. 중점적으로 보면 생활비 문제, 렌트 문제,
0: 그렇죠.
1: 취한 문제,
0: 네.
1: 홈리스 문제 그리고 정치의 피로감을 느끼시고 있으시더라고요.
0: 아, 그렇죠. 네. 네, 네, 네.
1: 그리고 낮은 투표율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는 너무 정치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당신이 되면 정말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근데 그 질문에 저는 동의합니다.
0: 네네네.
1: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해결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정치를 하고 계세요.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LA 타임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네, 네.
1: 요새 뭐 정치가 우리를 위해서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네가 아이덴티파이하고 있는
0: 네, 네.
1: 쉽게 얘기해서 민주는 민주당, 공화당은 공화당 이런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를 위한 정치가 아니다라는
0: 네,
1: 것이
0: 네.
1: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의 이야기시더라고요.
0: 네,
1: 뭐 저야 뭐 솔직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그동안 공화당을
0: 네.
1: 출마했지만
0: 네, 네, 네.
1: 이제 그런 피로함 그런 걸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갈라져야 되느냐?
0: 네, 네, 네. 네.
1: 우리를 위한 그들이 우리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0: 네.
1: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0: 네, 네, 네. 네.
1: 어느 분은 내가 뭔가를 하나 부탁했는데 네. 어, 자기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습니다.
0: 아.
1: 아니 한인 우리에서 하는 일인데 왜 거기서 민주당 공화당이 갈립니까?
0: 아.
1: 그냥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0: 아. 네. 그러셨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7일 남았는데 정말 많은 거를 보았는데
0: 네.
1: 열심히 사는 분들 많이 계세요.
0: 아, 그럼요. 엄청나게.
1: 새벽부터 맞죠. 뭐 일하시고. 근데 많은 분들은요. 요새 렌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0: 그렇죠.
1: 왜냐면 비즈니스도 어제 열었다 문을 닫는 분도 계시지만 네. 특히 이제 보면 뭐 제가 경찰 생활을 했어서 이거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것 중 네. 알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면 네. 거리 안전.
0: 그렇죠.
1: 예, 노인분들이 네. 당하시는 그 신문에 많이
0: 예,
1: 나잖아요.
0: 예,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그 안전을 아, 좀 더 할 수 있을 텐데
0: 네, 네, 네.
1: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참 안타까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경찰 병력 경찰 그 고 뭐 뭐라 그러죠? Even their themselves 고 갖고 있는 병력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난 그런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0: 아, 네,
1: 왜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 여기 돌아다니는 뭐 네 대 다섯 대가 다 카바라거든요. 근데 경찰들은 78명, 7, 80명이 일을 해요.
0: 아.
1: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 아, 그렇죠.
1: 우리가 너무 목소리를 안 내요.
0: 아, 그렇지 않아도 방송 전에 우리 후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 TV에는 한국 사람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
1: 전혀 안 들리죠.
0: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맞아요.
0: 네.
1: 그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가 목소리가 너무 적으니까 그들은 투표하는 자,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에게 우는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우는 사람에게 그들은 뭘 하죠? 우유를 주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근데 우리는 너무 안 울어요.
0: 아
1: 이번에 해보니까
0: 네.
1: 한인 커뮤니티의 제일 문제점 하나가 지금 내가 울면 뭐해? 근데 우는 사람에게 우리는 뭘 줘요? 아기에게 우유를 주듯이 너무 안 울어요.
0: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게.
1: 네.
0: 제가 무슨 행정일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한 10번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되는 건데 나중에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1: 그럼요. 오니까.
0: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저를 기억해서 좀 덜 기다리게 하고 너 일로 와 또 왔냐 또 왔냐 또 왔냐 그래서 제가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울어야 뭘 받을 수도
1: 그럼요.
0: 있고 할 수도
1: 네.
0: 있고
1: 그럼요.
0: 또 너무 가만히 있고 에이 해봐야 소용없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 기대를 안 하시는 거죠.
0: 그렇죠.
1: 기대를 안 하는 거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보니까 뭐 저도 나름대로 뭐 목사로 경찰로 일을 했지만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 한인들과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0: 네네.
1: 기대 안 해. 근데 기대를 안 하면 그들은 우리의 기대가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거든요.
0: 그렇죠.
1: 네. 우리의 목소리를 정말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0: 네네.
1: 기회에
0: 네.
1: 저는 뭐 누구를 찍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0: 네, 예.
1: 누굴 찍든 간에 우리가 투표를 많이 하면
0: 네.
1: 그들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0: 아.
1: 안 찾아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0: 아.
1: 와서 몇 분은 와서 우리말로 하면 돈 주세요.
0: 아. 네.
1: 기업인들에게 가서.
0: 네.
1: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어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울어야 하는데 왜 우는 사람에게 뭐 우유를 주듯이
0: 예, 예.
1: 울지 않으니까 뭐 쟤네들은 뭐 자기네들 다 충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0: 예, 예,
1: 그래서
0: 예.
1: 정치를 포기하면
0: 네.
1: 우리의 목소리도 함께 사라진다라는 것을 너무 제가 느꼈어요.
0: 그랬군요.
1: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0: 예, 예, 예. 네,
1: 그러면서 제가 그냥 여기서 우리가 2018년을 생각했을 때 그래?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잖아요. 이것도 똑같다고 봐요.
0: 네.
1: 그러니까는 4.19 폭동 때 우리의 목소리를 못 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을 못 가져갔다.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똑같이 돌아가더라고. 너무 지금 안일해졌어요.
0: 아, 네.
1: 왜냐면 우리가 얘기했지 1992년에 그 LA 폭동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똑같 지금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했다.
0: 네.
1: 지금 이것이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0: 네. 그렇구나.
1: 네. 정부가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0: 아 예.
1: 그런데 네, 우리가 그거를 찾아먹지 못하는 거죠. 아, 왜?
0: 우리 목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 목소리를 안 내니까.
0: 아 목소리를 안 내니까.
1: 그러니까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I, 우리라는 이 내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를 해야 돼요 지금은.
0: 아.
1: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0: 예.
1: The voice had to speak out. 우리가 not only Korean American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지역이다라는 이 목소리를 내면
0: 아.
1: 그들은 풀 수밖에 없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들 안 풀잖아요.
0: 그렇죠. 예, 예.
1: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안 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딱 하나요. 투표밖에 없어요.
0: 아.
1: 지금 뭐 내가 당선되고 뭐 어느 한인이 당선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0: 네.
1: 우리가 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음에는 야 너희들이 나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게.
0: 아.
1: 근데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0: 아.
1: 없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없어요.
0: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일단 투표를 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고 움직여야 거기서 된 분이 또 위에다 목소리를 내야 그들이 듣고 뭘 들어주든 말든
1: 그렇죠.
0: 결정을 한다는 네, 얘기죠.
1: 이게 간단하게 딱 하나를 이 센텐스를 만들면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우리 대신 결정한다는 거죠.
0: 아,
1: 그렇잖아요.
0: 그렇죠. 뭔가를 네. 해야 되니까. 네.

0: 양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양자로 들어와 있으면 내 권리를 찾아야만 내가 양자가 아닌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냥 양자로 살아 이거면 됐지. 싫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게도 그렇고 아. 우리의 거리도 그렇고 우리의 안전도 그렇고 우리의 세금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를 무엇입니다? 누군가는 결정해요. 왜 그 결정권을 그들에게 줍니까? 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죠.
1: 그렇죠. 네.
0: 목소리 내는 건 딱 하나예요. 귀찮아요.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제가 요새 어르신네들 계시는 아파트 찾아가고 네네. 얘기를 하면 거의 90%가 왜 이런 거 해요? 아, 아 혹시 투표 용지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도와줄게요. 아니요, 됐어요. 아, 길거리 가서 같아요. 투표하셨어요, 젊은 분들? I don't do those things. 아. They're not gonna do anything for us. 아. Just shut off.
1: 예예.
0: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외국 분들은 안 그래요. 외국 분들은 Did you vote? 인사하면 아, how are you? This is, you know, 하면 네. Oh, how you doing? 너무나 반갑게 대해주고 어. Oh, yeah, we're definitely gonna vote. 우리 vote 할 거야. 아, 내가 너 찍어줄게. 아닌 분들은 거의 70%.
1: 그렇군요.
0: 저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면 그 사람들이 당신의 관심을 어떻게 한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1: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이제 저희 한국이라는 저희 조국과 미국과의 약간 문화적 차이와 저희가 자라면서 받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견해도 있을 거고
0: 당연히 있을 수 있죠.
1: 또 저희가 와서 이곳의 문화를 배우기보다는 일단은 이민자로서 가족을 챙기는 게 급급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살다 보니까 그 어떤 틈이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있죠. 대로 배고프다고 말을 해야 음식을 주지 가만히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안 주니까 왜 안 줘? 그러면 너 말 안 했잖아. 배 안 그렇죠. 고픈 줄 알았지. 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네.
0: 그렇죠. 같은 원리죠.
1: 그러니까요.
0: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있으려면 우리 공동체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그 공동체에 살아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네. 그들이 일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뭐 목소리를 안 내는데 예, 예, 예. 그들이 압니까?
1: 그런 것 같아요.
0: 쉽게 You guys are selfish. 너희들만 알잖아.
1: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사람이 주문을 할 수 없으니까 주문하는 직위가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 후보님 같은 그런 분들이
0: 그렇죠.
1: 오더를 받아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오더를 네. 맞부든 못 받으니까 주문할 게 없는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맞습니다.
1: 예, 제가 예. 바로 이해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1: 예, 그렇게 예. 이해하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 걸 알리기 위해서 주문하는 우리 의원님한테 우리 배고파요. 뭐뭐뭐뭐 필요해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자, 봤죠. 우리 이렇게 배고픕니다. 그래야 풀리
0: 그렇죠.
1: 음식을 받아서
0: 왜냐하면 이 상원들이 이게 주 상원 같은 경우 정확해요. 주 상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네, 그거예요. 네, 네, 네. 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버젯을 개정하고 안전을 개정 이걸 다 거기서 하거든요. 근데 아. 우리 그런데 들어와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1: 그렇죠. 아.
0: 그러면 저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1: 아.
0: 네. 근데 아까도 안일하게 아유 저는 시간 없어요. 아유 너무 바빠요. 아유 투표장에 아유 우편 투표 아유 귀찮아요. 이런 그 귀찮은 것이 우리가 평생 그렇게 귀찮아 살고요. 2세들은 더 그럴 거예요. 아, 2세들은 더 귀찮아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아. I don't need the vote. Ah, forget it. Government? No, no, not me. 근데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Asian community가 expand 못하고 그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1.5세나 2세들이 이거를 나름대로 시작해서 이런 정치를 나가야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1: 그렇죠.
0: Not only Korean American이 identify 되는 것. 두 번째, 아, 쟤네들이 목소리가 있구나.
1: 네네.
0: 그 목소리가 있으면 어떠죠? 우리가 음식을 내게 했듯이 챙겨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딱 하나 You need the vote.
1: 아,
0: 투표하셔야 돼요.
1: 그렇군요. 자, 우리 TK님 꼭 투표해요. 다 뭉쳐서 찍자 그러고 우리의 목소리는 투표로 권리를 행사합시다. 여러분 투표하세요. 이렇게 든든한 샘씨님이 계신데

0: 얼마나 좋은가요라고 이제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0: 우리 애청자분들이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한인타운의 치안이 나쁘다. 네다섯 명 다닌다. 7, 80명인데 그것도 보트를 해야 후보님 같은 분들이 지금 한인타운의 we need more people.
1: 네.
0: 그래야지 10명, 20명이 돼서
1: 너희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경찰생활 했으니까 네. 야, 70명의 그 숍대 있는데 왜 5대 6대밖에 안 나와?
0: 아.
1: It could be least 25.
0: 25.
1: 그러면 치안이
0: 안 좋을 수가
1: 지금
0: 없죠.
1: 안 이렇지 않아요.
0: 오, 예. 아.
1: 절대 안 그렇습니다.
0: 예, 예. 멋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1: 근데 우리 이민자의 삶, 작은 교회의 목적, 경찰로서 거리의 이 모든 현실.
0: 네.
1: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 너 no, 교회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도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를 끝났고
0: 네.
1: 하나님은 그 정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세우기도 했어요.
0: 네.
1: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0: 아,
1: 그럼 이민자의 삶은 누가 도와줍니까?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누군가는 세카노몬테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뛰어야 돼요.
0: 그렇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샘신 후보님의 말씀대로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한 표들이 모여서 힘이 되는 거니까.
1: 그렇죠.
0: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일단 투표해서 우리의 메신저를 뽑은 다음에 그 메신저가 일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차피 혜택은 있는 건데,
1: 그렇죠.
0: 우리가 못 찾아 먹으면 안 되죠.
1: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0: 안 줄 걸 주는 것도 아니고.
1: 예, 맞아요, exactly. 예, 예. 맞습니다.
0: 예. 예산은 측정돼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져버립니다.
1: 맞습니다. 왜 우리가 안
0: 오니까?
1: 우리 안 오니까.
0: 그러니까 예. 여러분 좀 웁시다 이제.
1: 네,
0: 진짜
1: 네.
0: 울어야 될 것
1: 예,
0: 같아요.
1: 예, 예, 예. 예, 우리가 방글라데시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0: 네.
1: 울어주세요. 제가.
0: 네, 그러니까 네,
1: 울어주시면
0: 네, 네.
1: 그들이 와서 우리 얘기를 들어요.
0: 네. 네.
1: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권리,
0: 네.
1: 우리의 목소리,
0: 네, 네.
1: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근데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0: 아니
1: 여기는 네.
0: 후보님은 이렇게 리퀘스트라는 거고 우리 일일이 한 분들이 움직이셔서 돼야 그 다음에 가서는 권리를 주장하고
1: 그렇죠.
0: 얘기를 네. 하고. 그건 이제 후보님 몫이죠.
1: 그렇죠.
0: 준비는 네. 돼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1: 맞아요.
0: 서류는 잔뜩 준비해 놨는데 뭐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0: 네네네.
1: 여러분의 차례고
0: 네.
1: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네네. 뭐가 있으면
0: 네.
1: 나 혼자 가지 말고
0: 예.
1: 피라밋 같이
0: 예, 그렇죠.
1: 내가 두 사람. 두 사람이 예. 네 사람, 네 예. 사람이 여섯 사람 이렇게면
0: 그렇죠.
1: 됩니다. 왜? 내가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은 다 투표권이 있고요.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다 계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예.
1: 근데 다만 하면 뭐해? 하면 뭐해가 아니라 하면 뭔가 합니다.
0: 네. 자, 여러분 들으셨죠? 함께 하시는 가족 여러분들. 좀 어르신들께서는 뭐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만일에 모르시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1: 저희가 찾아갑니다.
0: 예,
1: 네.
0: 아직
1: 갑니다.
0: 일주일이나 남았으니까 아무쪼록 이번에는 꼭 우리 샘신 후보님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1: 아, 예, 예.
0: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뭐 제가 드린 말씀 굴럭이지만 어쨌든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1: 네.
0: 네.
1: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0: 네네.
1: 우리의 목소리를
0: 네.
1: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0: 네.
1: 살려주는
0: 네.
1: 여러 목소리
0: 네.
1: 한 사람만 더 데리고 투표장에 가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0: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비비아님이 권리를 행사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실 샘신님, 우리 TK님, 다 샘신님 찍어요. 똑바로 보고 잘 찍으세요. 샘신님 당선됩니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0: 네, 꼭 고맙습니다. 되시길 바라고.
1: 네. 감사합니다.
0: 마지막으로 건강에 유의하세요.
1: 네.
0: 아프지 않으셔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 네. 6월 2일입니다. 투표 샘신 후보님 디스트릭 26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우리 샘신님 후보 말씀처럼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 류마티스 관절염,
10: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0: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10: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1: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1: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2: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네, 한국의 우리 통계님, 음악부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살로 가볼까요? 바빠야 20살.

네, 파파의 20살이었습니다. 우리 비비안님, 와 20살, 20살.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20살 때 어디서 뭘 어떻게 하고 계셨고 그때 모습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 한 곡에 따라서 우리가 추억을 되살려 볼 수 있고 또 곱씹어 볼 수 있고 그냥 한번 미소를 이렇게 질 수 있는 게 이 노래가 가진 마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멋진 곡도 우리 TK님께서 산포로 가는 길이란 노래는 이미 아시죠? 강은철이 불렀는데 특별히 이 버전은 함춘호 씨 기타를 잘 치시는 대한민국에서 주로 송창식 씨와 같이 송창식 씨 노래할 때 옆에서 반주를 도와준 우리 함춘호 씨가 강은철 씨와 함께 산포로 가는 길을 멋지게 라이브를 한 버전이 있습니다. 아, 이 TK님이 이것을 또 신청해 주셨네요. 함께 하시죠.

0: 네, 이렇게 또 함춘호 씨하고 기타 연주로 듣는 우리 산포로 가는 길 참 색다른 맛도 있고 반갑다고 그리운 노래라고 H님, 비비안님 말씀하시고 반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H님 또 신청곡 주셨네요. 이렇듯 같은 노래를 좀 다른 방법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마치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스팸을 넣어도 되고 멸치를 넣어도 되고 또 돼지 목살을 넣어도 되고 그때마다 맛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4: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9: 1등 회사 사모건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0: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9: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0: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9: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0: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1: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2: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1: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2: 우메캔.
13: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2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1: 감사한다면,
12: 사랑한다면
11: 역시 우메캔.
12: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13: 888-941-3311 우메캔.

구해요. 좋다. 자, 비비안님, 네, 오늘 저녁 김치찌개로. 근데 김치찌개에 뭘 넣으실 겁니까? 목살을 넣으실 겁니까? 멸치를 넣으실 겁니까? 스팸을 넣은 부대찌개입니까? 신김치를 넣으셔야 맛있는 거 아시죠? 자,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일부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순철님께서 최희준 씨의 월급 봉투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못 돌려드렸는데 마침 비비안님이 신청을 하셨네요. 혹시 순철님 함께하고 계신지요? 아, 멸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살 넣은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목살을 좀 두툼하게 넣어서 이 김치 전골같이 목살 한 움큼에 김치찌개하고 덥석 먹는 그런 것도 좋고 스팸을 넣어서 끓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김치찌개는 여러분, 아, 순철님 잘 듣고 계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틀어드렸던 최희준의 월급 봉투 마침 비비안님이 신청해 주셔서 잘 됐다 싶어서 제가 일부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혹 제가 순서에 밀려서 신청곡 못 들려드릴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라도 제가 기억해뒀다가 꼭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 항상 여러분의 신청곡, 특히 2부 시간에는 1시간 내내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꾸미는 그런 즐거운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살짝 가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0: 네, 아이고 참, 지금 우리 H님께서 숭늉처럼 구수한 목소리 순철님, 우리 아버지 생각난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엄마 속색이고 살 수가 없어라. 그런데 나주, 아주 어쩌다가 맛이 간 적도, 예, 가끔 맛도 가고 그러는 게 세상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그러는 게 우리네 인생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의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3: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4: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3: 어머나, 이게 그 화재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4: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3: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4: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3: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4: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5: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8: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로보라는 그룹 아시죠? I'd love you to want me. 이 노래는 뭐 여러분들 너무 추억의 명곡이고 가슴속에 묻어있는 추억의 팝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구석에 이민 와서 사시느라고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가족들 돌보느라 내 거울 제대로 한번 볼 수 없는 그런 일상,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노래가 닿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들려드렸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슴속 깊이 울리는 어떤 좀 이렇게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 있잖아요. 거리에 이렇게 가로등 불빛이 안개처럼 번지는 밤에 멋진 바바리 코트를 입고 중절을 모를 쓰고 탁 뭐 그런 모습, 내가 상상해본 그런 멋진 모습, 이 떠나간 인연을 숙명처럼 기다리는 그 어떤 애절함, 아주 멋지죠. 생각만 해도 그건 내가 마음속에서만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추억들 우리가 가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 비비안이 오재미 씨 기억하죠? 아주 제주꾼이죠. 성대묘사를 잘해서 뭐 남희 씨, 나훈아 씨, 뭐 송창식 씨 등등 아직도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는 거 오재미 씨 기억하죠? 단장님 오셨네요. 우리 모든 식구 여러분, 장요셉입니다. 70년대 에보니스의 영원히 사랑하기를 함께 듣기를 청합니다. 시간이 되면 방송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 10대 때부터 좋아하던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비비안님 반갑습니다. 비비안님, LA 노사사 영상 보면서 정말 저도 영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노래 연습 많이 합니다. 단장님, 우리 단장님 요새 바쁘십니다. 유튜브 촬영하랴, 또 이제 6월 20일 날 노래자랑 준비하랴, 또 라벨 색스폰 단원들 챙기시랴. 아, 이거 뭐 이리저리 뭐 보통 바쁘신 일정이 아니십니다. 또 내일 아마 저희 한 달 만에 우리 단장님 뵙는 즐거운 시간, 저희가 레파토리 얘기했습니다. 멋진 레파토리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또 SK 사장님 화이팅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은 잘 드셨는지요? 자, 그래서 아마 단장님 오늘 좀 집에서 내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 연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TK님 신청곡 주셨고, 그래서 우리 장단장님께서 70년대 에보니스란 그룹의 이 노래 10대 때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아이고 우리 장 단장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참고로 안내 말씀드리면 여러분 영어로 LA 치시고 한글로 노사사라고 치시면 우리 단장님의 멋진 연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체이시의 멍하니를 비롯해서 바람의 소원 또 정령까지 특히나 체이시가 부른 멍하니와 바람의 소원은 사실 가수들이 그런 경우가 전 처음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가수 최희 씨가 댓글을 직접 올려서 짝짝짝 응원한다고 그러면서 이왕이면 바람의 소원도 올려달라고 해서 이런 영광을 누리고 계신 우리 단장님 내일은 또 어떤 연주를 해주실지 기대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SK 사장님께서도 여러분 이번에 그 SK 노래자랑을 주최하시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SK라고 영어로 치시고 가요무대라고 치시면 우리 SK 사장님의 영상이 요새 찍은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영 그대 그리고나 사랑밖에 난 몰라 뭐 이런 등등 노래들이 나오곤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SK 사장님 들어오셨으니까 오래간만에 우리 SK 사장님이 올리셨던 그 영상에 있는 노래 중에 한 곡 SK 쿨링 가요무대라고 치시면 여러분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 바로 그대 그리고 나. 여러분 우리 SK 임종호 사장님의 달달한 목소리 어떨까 기대하십시오.

네, 달달한 우리 임종호님의 목소리였습니다. SK 쿨링 가요 무대로 들어가시면 이 화면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들 성원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 SK 사장님께서 우리 장단장님이 가끔 즐겨 부르시는 애창곡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바로 이 노래를 장단장님이 애창곡으로 부르십니다.

네, 아이고 사랑이 비를 맞아요. 백음성 씨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비비아님 말씀대로 비가 올 때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말 공감합니다. 로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로라님도 아까 전에 오셨는데 일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일 마무리 되시면 또 운전해서 집에 가셔야 되는 거. 자, 비비아님 말씀처럼 요새 좀 그 날씨가 조금 일교차가 심한 편이라 저도 코감기 걸렸다가 오늘 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훨씬 더 좋지 않나. 항상 걱정해 주시는 비비아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저씨 세인트님, 아 한국은 좀 덥다네요. 변덕스런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아저씨도 감기 조심하고 굿모닝입니다. 자, H님, 아 무지하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상하이 노래 우리 H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H님이 단장님께서 부르시면 이보다 훨씬 잘 부른다고. 아, 상하이 노래 오래간만이라고 세인트님, 비비안님, 날이 덥다니 시원한 날 되시고 이렇게 매일 와주시니 너무 반갑고 좋아요. 백호가 너무 멋지다고 세인트님 얼굴 상상하면서 미남이실 듯. 비비안님, 우리 저 세인트님 그 김상현 씨 과거의 추억을 하나 그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이소룡이란 영화 배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발차기도 자르고 몸이 날렵해서 이 교실에서는 책상을 붕붕 타고 날아다녔고 쌍절곤도 잘 돌리고 아주 의리의 사나이로 우리의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우리 세인트님 아주 멋진 친구였습니다. 자, 이치님 기타 반주에 들으니 또 다른 느낌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TK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서영은 꿈을 꾼다인데 이 노래는 그 김과장이란 드라마 거기에 OST로 나왔던 노래입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네, 우리는 모두 꿈을 꾸고 행복한 꿈을 꾸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멋진 우리 티켓님의 신청곡. 아, 로라님 이제 퇴근하셨습니까? 운전 중이신가요? 멋진 곡 신청해 주셨고 로사님도 신청곡 주셨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아, 두 곡 다 멋진 팝송입니다. 팝송. 자, 아,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경남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찹찹차.
2: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친구해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점심을 대강 이렇게 바빠서 드시다 보면 이 시간에 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겁지겁 간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아주 좋은 간식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양도 좋고 로라님 라치니 3시로 가서 좋다고 더 대박나서 바빠서 배가 아프다 못 아파요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사과와 땅콩 버터가 사과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그 땅콩 버터 자체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으로 포만감을 지켜준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의외로 삶은 달걀 좋아하시죠? 치즈하고 어울린다고 한대요.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아주 오래 지켜준다는 그런 요구합니다. 또 여러분들 요구르트 좋아하시죠? 요구르트에 풍부한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베리류 있죠? 뭐 블루베리가 됐건 뭐가 됐건 그리고 이 위토스트라고 하죠. 통물곡방 그리고 아바카도가 굉장히 몸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하고 뭐 여러분 아시는 뭐 다크초콜릿 그리고 프레셀이 또 좋은 궁합이라고 하네요. 어떤 것든 잠시 간식을 채우시면 저녁 전에 기운을 낼 수 있고 에너지를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 모든 정보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을 통해서 접하실 수가 있고 또 국내외 뉴스들이 업데이트가 일목요연하게 돼 있으니까 아무쪼록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로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오늘 우리 모든 가족분들과 함께 듣고 싶다는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0: 네, 비록 안타깝게 그녀는 지금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녀의 목소리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가수는 죽어서 노래를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긴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잠시만요.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8: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7: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8: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7: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9: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7: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9: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10: 베티니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2: 올림픽 골프니까.
1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네, 필 콜린스입니다. 우리 노라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네요. 이 노래가 타잔의 사운드 트랙입니다.

0: 네, 우리 로라님의 신청곡 함께하겠습니다. H님, 요즘 아이스크림 바나나 밑에 깔고 위에 삼색 아이스크림하고 땅콩 캐러멜 소스 블랙베리 뿌리면 후식으로 대박 지금 들고 계신다고. 아, 예, 참 달달하니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스가 있다면 혜은이의 진짜 진짜 좋아해 될까요? 딱 한 곡 남았는데 마지막 찬스 제대로 쓰셨습니다. 준비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미드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3: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5: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6: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7: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8: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11: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10: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11: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10: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입니다. 이치님, 비비아님 신청곡 겁나게 있어 보이고 수준 있어 보이고 노래 좋으시다고. 오늘은 시간이 다가버려서 내일은 있어 보이는 노래 신청하신다고. 내일도 시간 많으시다고. 로라님, 그 아이스크림 그렇게 드시면 내일 배 아플 거라고. 흐흐. 내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브 시간에 우리 장단장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휴의 뒷자락인 첫날 화요일입니다.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하신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우리 비비아님의 신청곡 바로 이 노래 진짜 진짜 좋아해 보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2: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7: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8: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7: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8: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9: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0: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2: 네.
13: 수영도?
12: 그럼요.
1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4: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8: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의 화학물질 탱크 과열 사고가 소방당국의 집중 냉각 작업으로 최악의 상황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일 영국계 항공기 부품 제조사 GKN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탱크 냉각시설이 고장나면서 내부 온도가 섭씨 38도까지 치솟았고 폭발과 유해가스 누출 우려로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분당 약 4,700리터의 물을 쏟아부으며 지금까지 수백만 갤런의 물을 투입했고 탱크 온도는 전날 저녁 섭씨 3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22년 된 탱크에 생긴 균열이 오히려 내부 압력을 낮추면서 온도 하락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탱크 안에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는 현재 기체가 아닌 안정적인 젤 형태로 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발 위험이 줄면서 주민 대피구역도 65% 축소돼 5만 명에게 내려졌던 대피령이 탱크 인근 1만 6천 명을 제외하고는 해제됐습니다. 크레이그 코비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장은